0: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1: Now it's time to review one of our news coverage stories, and this is from Wednesday. 오메가3 보충제를 먹는 게 실제 뇌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다시 듣겠습니다.
2: Karen, what's the title?
3: Are omega-3 supplements actually good for your brain?
1: 오메가3 보충제가 실제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영양제 중에 오메가3도 있죠. 오메가3는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인기도 상당히 많고요. 많이들 챙겨서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이제 진짜 그렇게 효과가 좋은 거야?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기사고요. 대다수의 임상시험에서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오메가3 보충제가 인지기능이나 치매 증상에 사실상 이제 뭐 큰 이점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임상시험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 A study published last month offers a prime example. The scientists who ran the clinical trial tried to cover all their bases. The participants were older adults who didn't eat a lot of fish, which is rich in omega-3s, suggesting they might benefit the most from a supplement. Roughly half of the participants had an increased genetic risk for Alzheimer's, which is another group that experts think might need more omega-3s. The researchers even did lumbar punctures on some of the participants to confirm that the supplement caused omega-3 levels in the brain to go up. But compared with a placebo, the supplement didn't result in any benefit when it came to people's cognition or brain structure. So what's behind the disconnect? Scientists have a few hypotheses, and most are connected to diet and lifestyle.
1: 자, 지난달 발표된 한 연구가 그 좋은 예인데 임상시험을 진행한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생선을 많이 먹지 않는 노인들로 구성했고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보충제를 섭취할 경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또 참가자들 중 약 절반은 알츠하이머의 유전적 위험이 높은 사람들로 전문가들은 이런 그룹이 오메가3를 더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연구자들은 심지어 일부 참가자에게 요추 천자를 실시해 보충제 섭취가 뇌 속 오메가3 수치를 올리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위약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보충제가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나 뇌 구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왜 생긴 걸까요?

0: 이런 의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Alright, a clinical trial is an 임상시험. And to cover all bases, Karen?
1: Yeah, when you are covering all the bases, it means that you are preparing everything that's necessary to ensure that a plan succeeds. So a lot of people say, I'm covering every angle, I'm dotting all my I's and crossing all my T's, or when you are playing it safe.
0: Covering all the bases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감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구에서 나온 표현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저기 하나도 빈틈없이 다 준비를 잘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1: Yeah, you're being very thorough.
0: So these clinical trials try to cover all the bases.
1: Yeah.
0: 궁금했던 모든 점을 다 이제 알아내고자, 커버하고자 했던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시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일시적인 위안 같은 것을 뜻하기도 하죠. A placebo is like a fake medicine, isn't it? You think it makes you feel good, and because of that thought, oftentimes it does have an effect. What's a hypothesis, Karen?
1: A hypothesis is a tentative explanation or an educated guess for a phenomenon, event, or problem.
0: Hypothesis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 본 바에 의하면은 오메가 3 섭취가 그 오메가 3 하지 않은 사람들 섭취한 대조 비교군과 같이 봤을 때
1: Not very
0: 어떤
1: helpful.
0: 눈에 띄는 어떤 결과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봤거든요. 자, 오메가 3 보충제가 정작 뇌 건강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로 과학자들은 어떤 가설들을 내놓고 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메가 3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생선에 함유된 EPA와 DHA, 그리고 견과류 또 씨앗에 함유된 ALA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때 우리 몸속 간은 소량의 ALA를 EPA와 DHA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세 개의 오메가 3 유형이 계속 나오니까요. 요거를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Hypothesis 1. Most people already get enough omega-3s. DHA is the most vital for cognition, and there's a large reserve of it in our brains. According to Richard Bazinet, a professor of nutritional sciences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the amount of DHA our brains use every day is just a tiny fraction of that reserve. Even if people don't eat a lot of fish, Bazinet thinks they still probably get enough omega-3s through their diet, particularly from ALA, to replace the small amount of DHA the brain uses. In Bazinet's mind, since virtually everyone gets enough omega-3s from their diet, the brain benefits that scientists see in people who have high blood levels of DHA are probably caused by something besides omega-3s, most likely from other healthy habits that tend to come with eating a diet rich in fish.
0: 자, 첫 번째 가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하고 있을 것이다. 자, DHA는 인지 기능에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우리 뇌에는 이 성분이 풍부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영양과학 교수인 바세네트에 따르면 우리 뇌가 매일 사용하는 DHA의 양은 그 저장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바즈넷 교수는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먹지 않더라도 평소 식단을 통해 특히 ALA를 통해 뇌가 사용하는 소량의 DHA를 보충하기에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즈넷 교수는 사실상 이렇게 모든 사람이 식단을 통해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혈중 DHA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과학자들이 관찰하는 뇌 기능상의 이점은 오메가3 이외의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그 가장 유력한 원인은 생선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경우 그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다른 건강한 습관들 때문일 것이라고

0: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So
0: the first hypothesis, 가설, is most people already get enough omega-3s.
1: Yep.
0: 앞서 실험에서 오메가3를 섭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은 이미 우리

0: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가설 들어볼게요.
1: Hypothesis 2. It's how you metabolize omega-3s that really matters. In the brain, there is a molecule that breaks down and gets rid of omega-3s. Everyone has this molecule, but Yacine has found that it is more active in people with the genetic risk for Alzheimer's. It's possible that their brains metabolize omega-3s more quickly, depleting the levels. To improve brain health, Yacine, who has also led the recent omega-3 supplement trial, thinks some people need not only to increase their omega-3 intake, but also to decrease the activity of that other molecule. Research is preliminary, but there's some evidence that this molecule is affected by the gut microbiome and is less active in people who have a diet rich in plants, fiber, and fermented foods. In other words, to benefit the brain, you need the nutrients from the tuna as well as those from the salad or other healthy side dishes.
0: 자, 두 번째 가설. 실은 오메가3를 우리가 몸에서 어떻게 대사하느냐가 진짜 관건이다. It's how you metabolize omega-3s that's really important or that really matters. 우리 뇌에는 오메가3를 분해해서 제거하는 분자가 있습니다. 남가주대학 켁 의대 신경학 교수인 야신 박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분자가 있지만 알츠하이머병의 유전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분자의 활동이 더 활발하다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고로 이들의 뇌는 오메가3를 더 빠르게 대사해서 그 수치를 감소시킨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최근 오메가3 보충제 임상시험을 주도하기도 했던 야신 박사는 뇌 건강을 개선하려면 일부 사람들은 오메가3 섭취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다른 분자의 활성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 분자가 장내 미생물 군집의 영향을 받고 또 식물성 식품, 식이섬유, 발효식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활동이 덜 활발하다는 일부 증거가 존재한다고 덧붙였고요. 다시 말해 뇌 건강에 도움을 받으려면 DHA가 풍부한 참치에서 얻는 영양소뿐만 아니라 샐러드나 기타 건강한 반찬에서 얻는 영양소도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Okay, so this second hypothesis is a different angle, and they're saying what's really important is not how you consume omega-3, it's how you metabolize it.
1: Yeah.
0: 대사하는 것이죠. Okay, let's have a look at depleting.
1: When your body depletes something, that means that it's reducing something, it's using it up, so that something, the thing, it goes down in size or amount. And when we're talking about this, we talk about like depleting supplies, depleting your energy levels, your battery on your phone. The level on that can deplete as well.
0: Deplete라는 것은 대폭 감소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Deplete the levels. 어떤 수준을 낮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at about preliminary?
1: Preliminary. So this means something comes before a more important action or event, as serving as an introduction, preparation, or initial step. You might have heard of a preliminary round before important sporting events. They can be called qualifiers. So that comes before the actual matches begin.
0: Preliminary라고 하면은 예비 어떤 이제 스포츠에서는 예선전을 얘기하고 있겠죠.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오메가3 보충제가 알려진 것처럼 정말 뇌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뉴욕타임스 기사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임상시험 결과 우리 믿음과는 다르게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뇌 건강이 좋지 않다가 아니라 이제 뭐 특별히 더 좋지는 않은 걸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1: may not have as big of an effect as we expected.
0: 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은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다른 문제들은 더 있지는 않은지 그거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 볼게요.
1: Hypothesis 3. To see benefits, you need to consume large amounts of omega-3s for decades. Not everyone is giving up on omega-3 supplements. Jean

0: Bowman, an assistant professor of neurology at Harvard Medical School, thinks one reason that clinical trials tend to fail is because they only test supplements for a few years, and that may not be enough time to detect changes in the brain. When people have high blood levels of omega-3s, it's typically because they've eaten foods rich in omega-3s, by some estimates, 3 weekly servings of fish for decades. I think the reason for the disconnect or inconsistency, one explanation could be strictly methodological, Bowman said.
1: 가설 3. 효과를 보려면 아주 오랫동안 오메가3를 다량 섭취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메가3 보충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 조교수인 보우먼은 임상시험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충제 테스트를 불과 몇 년 동안만 진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는 뇌의 변화를 감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중 오메가3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그건 대개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수십 년, 오랜 세월 동안 섭취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은 보우먼 교수의 말입니다. 오메가3 실험 결과의 불일치나 모순의 원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한 가지 설명은 그게 순전히 방법론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Alright, so sometimes, you know, people give up on things.
0: Yep. Yeah. When you give up on something, it could be a thing, it could be a person as well. You can give up on someone, and it means to stop hoping for someone or something, or to kind of abandon a task, or to expect someone or something to fail. So it usually implies losing faith, whereas when you just give up, that simply means stopping or surrendering an activity.
1: To give up on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포기하다, 단념하다. Give up on someone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 포기를 한다. 여기서는 not everyone is giving up on omega-3 supplements. 앞서 봤던 내용에 이어진 그런 문장인데요. 오메가3가 그렇게 효과가 없다면은 나는 뭐 굳이 섭취 안 할게 하면서 give up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긴 세월 동안 이 실험에서 이 연구에서 봤던 것 이상의 아주 긴 시간을 관찰하게 되면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Strictly speaking, 한번 볼까요? Strictly methodological.
0: Yeah. So when you use this, it kind of means that when you're doing something in a really rigid, exact, or uncompromising manner, you say that you're doing something strictly.
1: Strictly something, 그러면 엄밀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one explanation why the scholars didn't get the results they expected,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그 이유를 이제 굳이 한 가지 추측을 해본다면은 it could be strictly methodological. 순전히 방법론적인 이유에서 이 연구의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메가3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마지막 단락에서 들어볼게요.
0: Regardless of the reason for why omega-3 supplements seem to fall short, the current research suggests it's a balanced diet rather than a pill that can help keep your brain healthy. That is also likely true for heart health, another reason many people take an omega-3 supplement. The best evidence, as limited as it might be, is that eating foods with omega-3 seem to be a good thing that correlates with better brain outcomes, Bazinet said. But taking the shortcut with the supplements doesn't seem to show the same benefit.
1: 자, 오메가3 보충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이런 알약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하는 또 다른 이유인 심장 건강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마즈넷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해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오메가3가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유익하고 뇌 건강 개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메가3 보충제라는 지름길을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Now let's have a look at Thursday's news coverage. 혼자서 노를 저어 태평양을 횡단해 여러 기록을 경신한 한 여성의 이야기 다시 듣겠습니다. Jason, what's the title?
1: First American woman rows solo from California to Hawaii.
0: 미국 여성 최초로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노적기로 단독 횡단에 도전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 그대로 미국의 한 여성이요. 혼자서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다른 동력 없이 오로지 노만 저어서 태평양을 횡단했다는 소식인데 이 거리가요. 2,300마일. 그러니까 한 3,800km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죠? 그럼 지금부터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1: It has been 6 weeks since Kelsey Fendler, a Grand Canyon river rafting guide, launched her 21-foot rowboat off the craggy shores of Central California into the Pacific Ocean. Late Friday night, more than 2,300 miles and 43 days later, she pulled into Alawai Harbor in Honolulu, docked her boat, and stepped back onto land, breaking several records in the process. Fendler, 32, received a hero's welcome from hundreds of fans lined up in the harbor. Thousands more congratulated her on social media, where she had been posting daily videos documenting her progress.
0: 그랜드 캐니언의 래프팅 가이드인 켈시 펜들러가 캘리포니아 중부의 험준한 해안에서 21피트 길이의 노 젓는 배를 타고 태평양으로 출항한 지 6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300마일을 이동해 43일이 지난 후인 지지난주 금요일 늦은 밤 하와이 호놀룰루의 알라와이 항구에 도착해서 보트를 정박시키고 육지로 다시 발을 내디뎠고 이 과정에서 여러 기록을 경신합니다. 이날 32세의 팬들러는 항구에 줄지어 선 수백 명의 팬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외 수천 명의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에게 축하를 보냈는데 이 소셜미디어에 그는 지금까지 매일 자신의 여정을 기록한 동영상을 게시해 왔습니다. I thought it was amazing that in today's day and age, you can actually post things online while you're crossing the Pacific.
1: In the water, yeah.
0: Yeah. I mean, this is incredible.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some expressions here. The first one is to pull into a harbor.
1: If you're pulling into a harbor, then you are arriving there. Mm-hmm. You might pull into

0: 43일 17시간 55분 59초였습니다. 하와이로 떠난 휴가 일정이 우연히 팬들러의 완주 시기와 겹쳤다는 세라 몬이라는 여성은 도착 지점에 갔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휴대폰 불빛을 켜서 마치 길잡이 별처럼 그를 항구로 안내했습니다. 거기 모인 모두가 팬들러의 이름을 연호하고 외쳤어요. 세라 크라프티라는 이름으로 요리 영상을 올리는 33살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팬들러의 소셜미디어 여정을 지켜봤던 사람인데요. 도착을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Okay, if you do something solo, row solo, or I don't know, drive solo, what are you doing?
1: Anything you do solo means that you're doing it alone, or right. you're doing it by yourself with no one else.
0: Mm. And it's an adverb, isn't it?
1: Yeah, that's right.
0: So, 여기서 이제 drive solo, row solo 그러면은 혼자, 단독으로라는 부사입니다.
1: You could say that you eat solo yep. at a restaurant, or mm-hmm. You're going somewhere solo. You're going without a date, so yeah. you're going solo.
0: 근데 이제 콩글리시로는요,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을 솔로라고 할
1: right.
0: 때가 있어요.
1: Yeah.
0: 근데 이게 사실 영어로는 맞지 않죠.
1: Yeah.
0: Single이라고
1: single.
0: 해야 되죠.
1: Yeah. Yeah. Yeah, I'm single.
0: You wouldn't say, I'm solo.
1: Yeah.
0: oh, is your name solo? Han Solo? 이렇게 무슨 말이지? 이럴 수 있는데
1: yeah.
0: 나는 싱글이야. Mm-hmm. I'm single이라고 하는 게 영어식으로는 맞고요. 이제 doing something solo.
1: Yeah.
0: 그럼 혼자 performance, solo performance. Mm-hmm. 이럴 때는 이제 형용사로 쓸 수 있죠. 연주 앞에 붙으면은 이제 독주가 되겠죠. 그래서 solo performance. 그럴 때는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All right. What about chanting someone's name?
1: Chanting someone's name is that you're just saying their name over and over again, and it's usually a group of people. So when she arrived, there's probably a group of people saying, Kelsey, Kelsey,
0: exactly.
1: Kelsey. So you're kind of just cheering them on.
0: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시범을 안 보이면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Jason, Jason, Jason.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 그게 chanting someone's name입니다. 그렇게 해서 맞이했군요. That's how they greeted her. Alright, they gave her a hero's welcome.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 She turned her expedition into an online movement, amassing hundreds of thousands of followers who tuned in to daily video updates she recorded from her boat. The videos from her rowing expedition show her doing everything from swimming in the ocean to discussing the psychological stress of high-endurance sports. On June 6, she demonstrated how she turns seawater into drinkable fresh water. On June 10, she explained how she was struggling to row every night until around 4 a.m., sleeping only about 2.5 hours. On June 16, she did her laundry on the boat, hanging it from makeshift clotheslines.
0: 팬들러는 자신의 여정을 온라인 운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자신이 배에서 직접 촬영한 1일 영상 업데이트를 시청하는 팔로워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렀는데요. 그녀의 노적기 횡단 영상들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모습부터 고강도 지구력 스포츠가 주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6월 6일에는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담수로 만드는 만드는 방법을 시연했고 그다음에 6월 10일에는 매일 밤 새벽 4시경 힘들게 노을을 저으며 겨우 2시간 반 정도만 잠을 자는 고된 일상을 설명했습니다. 또 6월 16일에는 배 위에서 빨래를 하고 임시로 만든 빨랫줄에다가 이 빨래를 넣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So people were tuning in to her daily video updates.
1: It means that they were watching or could be listening as well. So yep. they're finding out what she's doing and they're paying attention, essentially.
0: 우리 지금 라디오로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tune in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tune in이라는 게 라디오 다이얼을 맞추다. 원래는

0: 이런 뜻이고 주파수를 맞추다라는 뜻에서 온 거거든요. Tuning in. 근데 여기서는 이제 라디오는 아니지만 켈시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청취자가 아니죠. 팬들, 뭐 팔로워들 그런 팬들이 영상들을 보고 시청을 했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They were tuning in to her video updates. 자, 그 다음에 what's a makeshift thing?
1: Something that is makeshift is something that is made not properly the way that it was meant to be built, but perhaps with other things that you just have lying around, or basically, this is all I have to work with. So with these parts, I'm gonna make something. So if you make let's say a proper shed is made with wood and frames and beams and stuff, but if you make a makeshift shed, then you might do it with sticks and branches, and it's not going to be as perfect as if somebody was to make it properly, but it's just enough to get the job done for the time being with
0: Exactly.
1: what you have.
0: 그러니까 이 작은 배를 타고 그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제대로 된 빨랫줄을 가져갔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임시로 빨랫줄을 하나 만들었다. 그 임시로 만드는 것을 형용사 makeshift를 써서 a makeshift clothesline, a makeshift roof, a makeshift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죠.
1: I think a good way to think about it, and I know a lot of people in Korea are fans of MacGyver, and we think of like
0: Yes.
1: the MacGyver knife, right? Which we call like a jackknife or a Swiss Army knife. But if you think of what MacGyver might do to make something, oh, I don't have a bottle, what can I do instead? Or I don't have a knife, what can I do instead? So kind of like
0: Right.
1: just creating things that'll resemble what you need
0: With
1: for that,
0: whatever you have.
1: with whatever you have for that situation. So it's not perfect,
0: Okay.
1: but this'll do.
0: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 필요한 것을 만드는 거죠. 임시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게 makeshift something. 이렇게 명사 앞에 씁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하와이까지 무려 3,860km에 달하는 거리를 혼자 노를 저어 횡단한 켈시 팬들러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락이에요.
1: It's an enormous achievement to complete an ocean row, and to break a speed record is another enormous achievement on top of it, said Fionn Paul, a record-holding ocean rower and the president of the Ocean Rowing Society International, which adjudicates ocean rowing achievements for the Guinness World Records. Paul said that while the records weren't official yet, his society's data indicated that Fendler's row was the fastest completed solo and unassisted on the Mid-Pacific route she took, and that she was the youngest to have completed it solo. He added that other rowers, including younger ones, have completed longer routes across the entire Pacific Ocean. He noted too that different rowers use different classes of boats designed for different speeds, which can make comparing records difficult.
0: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될 대양 횡단 노적기 성과를 심사하는 Ocean Rowing Society International의 회장이자 기록 보유자인 피안 폴은 대양 횡단 노적기를 완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업적인데 여기에 속도 기록까지 경신했다는 것은 또 엄청난 성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폴 회장은 이번 기록이 아직 공식 인증 과정을 마치지는 않았지만 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팬들러의 항해가 그가 선택한 태평양 중부 노선에서는 단독 그리고 무지원으로 완주한 가장 빠른 기록이고 팬들러는 이 노선을 단독으로 완주한 최연소 기록 보유자라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폴 회장은 팬들러보다 더 어린 선수들을 포함해 다른 노적기 선수들이 태평양 전체를 횡단하는 더긴 경로를 완주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선수마다 서로 다른 속도를 위해서 설계된 다양한 등급의 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kay, so it's an enormous achievement on top of just being able to complete an ocean row.
1: Absolutely. And when you use the phrase on top of, then you're adding to something that's already

0: impressive. And it could be impressive in a good way, but it could also be impressive in a negative way as well. So like maybe you're having a bad day, but on top of that, you've got a headache. So it's like added to something else, whether it's good or bad, but it's usually good.
1: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and on top of it, 그래서 뒤에 이어서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앞에다가 그 추가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on top of it 라고 뒤에다 붙여도 됩니다. 여기서는요, it's an enormous achievement, 대단한 성과예요. To complete an ocean row, 이렇게 ocean, 바다에서 혼자 노젓기, rowing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대단합니다. And to beat a speed record, 거기다가 속도 기록까지 깼어요? That's another achievement. 또 다른 엄청난 성과인데요. On top of that, 원래 그 대단한 성과 위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 뭐 그런 업적이다.
0: And you could even start off the sentence with yeah? on top of that as well.
1: 그러네요.
0: So you could say like, on top of being the first woman to achieve this, she did it in record time regardless of gender.
1: Oh, so you can put on top of in front of the sentence, mm-hmm. in the middle of the sentence, or at the end of the sentence.
0: Yeah.
1: 다 말이 되네요. 좋습니다. What about an unassisted row?
0: Unassisted means that you did something without help or without the aid of something. Mm. So if you are assisted, then somebody has helped you. Maybe you have an assistant, as mm-hmm. an example. An assistant might help you. But if you have no assistance,
1: yep.
0: then you have done it by yourself without the aid of anything.
1: Mm. And no machine, no motors, no nothing. 그래서 여기서 she's the fastest person to have completed this kind of ocean row solo. 단독으로 한 것도 하나의 기록을 세웠지만 and unassisted,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그래서 기기나 그런 모터 이런 거 없이 그냥 노 저은 거 밖에 없습니다.
0: Yeah, no sail or
1: right.
0: anything.
1: Oh, yeah, that's
0: no,
1: right.
0: Yeah, no motors, no one helping or pulling her at any point.
1: 그러니까요.
0: So, yeah, just wow. doing it by yourself.
1: Exactly, unassisted. 도움을 받지 않았다. 자,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0: Neil Bergenroth, another ocean rowing coach, called Fendler's row an incredible feat physically and mentally. It's a balance between how much do I sleep versus how much do I continue to row, said Bergenroth, who spent 2.5 years training an Irishman who this year won a 3,000-mile rowing race across the Atlantic Ocean. It's a very different animal than the Olympics events, which take 5 or 6 minutes to do.
1: 네, 또 다른 오션 로잉 코치인 버근로스는 펜들러의 이번 횡단을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두 놀라운 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잠을 잘지와 얼마나 계속 노를 저을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올해 대서양 횡단 3,000마일 노젓기 경주에서 우승한 아일랜드인 선수를 2년 반 동안 지도한 바가 있는 코치로서 오션 로잉에 대해서 버그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5분에서 6분 사이면은 끝나는 올림픽 조정 종목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입니다.
2: So I guess he's saying it's more difficult.
0: Mm-hmm.
2: But I don't know if Olympians will agree.
0: Yeah.
2: But, you know, both are different animals, actually. Mm-hmm. Why do we say it's a different animal? There's no animals involved here.
0: It's true, but it's like, I think it just gives more description to the separation of it. Because when you think of, like, everything is the same animal, then yeah. it's got similarities. But, mm-hmm. yeah, something's completely different is basically what you're saying.
2: It's just an expression.
0: Yes. Yeah.
1: 영어에서는 이거는 정말 완전히 다른 거야 라고 할 때 다른 animal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올림픽은 물론 올림픽대로에 너무나 힘든 게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버근로스가 생각할 때는 올림픽은 그래도 5, 6분이면 끝나잖아요. 이 로잉은 지금 뭐 40일 넘게 걸렸죠. 완전히 다른 different anima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비교 불가라는 차원이 될 수도 있고.
0: Yeah, it's basically you're saying they're apples and oranges
1: yeah.
0: is another expression we use sure. all the time. Because mm-hmm. in the Olympics, you're competing against other people. You're trying to win a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참 힘든 요즘인데요. 경기 의왕시의 한 병원에서 우렁찬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기를 보려고 가족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큰 딸, 작은 딸, 세 쌍둥이 딸, 그 다음 아들, 딸, 아들. 세상에, 이 집안에 아홉 번째 아이가 태어난 거였어요. 자식이 아홉이라니, 주위에선 걱정도 많지만 정작 부부는 그저 기쁘다고 말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의왕시.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산모건강관리비에 아이를 위한 200만 원 이용권까지 푸짐한 축하 선물을 전했고요. 병원도 출산비와 입원비 전액 무료. 정말 축복이라는 태명처럼 아기의 탄생은 가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네요.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에 용기를.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사람의 내면에는 상반된 두 성격이 함께 자리하곤 하죠. 슈만에게 이런 이중성은 중요한 창작 모티브였는데요. 특히 감정과 분위기를 짧은 곡에 담아내는 피아노 소품들에서 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슈만의 피아노 소품 가운데 걸작으로 꼽히는 크라이슬레리아나도 이런 이중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모두 8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품은 격정과 서정, 긴장과 평온을 번갈아 배치하며 서로 다른 감정을 선명하게 대비시키는데요. 오늘 들으실 6번과 7번 역시 고요한 명성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이어지며 슈만 특유의 극적인 대비를 보여줍니다.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으로 16 중에서 6번 제어랑잠 매우 느리게와 7번 제어라쉬 매우 빠르게를 피아니스트 한조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7월 19일 일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작품 16종 6번 제어랑삼 매우 느리게와 7번 제어라쉬 매우 빠르게를 한조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바그너의 리엔치 서곡입니다. 오페라 리엔치는 바그너의 출세작이자 당대에는 큰 인기를 누렸던 작품인데요.

하지만 공연 시간이 6시간을 넘는 데다 방대한 규모에 비해 극적인 밀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오늘날에는 서곡만 따로 연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곡은 주인공 리엔츠의 기도의 노래 선율로 경건하고 장중하게 문을 엽니다. 이후 음악은 점차 힘을 더해가고 후반부에서는 행진곡풍의 당당한 분위기로 바뀌면서 승리를 향한 벅찬 기운으로 마무리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와그너 오페라 리엔츠 서곡을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시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바그너 오페라 리엔치 서곡을 볼프강 자발리 씨가 지시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입니다. 파가니니는 바이올린 협주곡 6곡과 수많은 독주 바이올린 소품을 남겼는데요. 그중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은 그가 유럽 각지를 돌며 연주 활동을 펼치는 시기에 자신의 무대를 위해 작곡한 작품입니다. 바이올린의 한계를 시험하듯 화려한 기교가 곳곳에 펼쳐지는데요. 오페라 아리아처럼 노래하는 선율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3악장은 경쾌한 론도 형식으로 빠르고 재치있는 흐름 속에 독주 바이올린의 눈부신 기교가 펼쳐집니다.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 D장조 작품으로 6중에서 3악장 론도를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과 아이즈 오아가 지휘하는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허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 D장조 적흐무로 6중 3악장을 힐라리안의 바이올린과 아이즈오와 같이 희하는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줄리아니의 서주, 주제와 변주, 폴로네이즈입니다. 기타와 현악 사중주를 위한 우아한 실내악 작품인데요. 파이지엘로의 오페라 선율을 바탕으로 작곡됐습니다. 차분한 서주로 시작해 주제가 여러 모습으로 변주되고 마지막에 화려하게 마무리되는데요. 현악기 사이로 들리는 기타의 섬세한 음색과 기교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줄리아니의 서주, 주제와 변주, 폴로네이즈, 작품번호 65를 페페 로메로의 기타와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줄리아니의 서주, 주제와 변주, 폴로네이즈, 작품으로 60호를 페페 로메로의 기타와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비발디 칸타타 아킨 펠리체 샘플의 왜 나의 슬픔 위에는 원치 않을까. 콘트랄토 사람인가르도 리날도 알레산드리니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7월 19일 일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트리치 트라치 폴카, 카를 베미치 시아는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왈츠의 왕으로 불리지만 120여 곡의 폴카를 남기며 폴카의 매력도 널리 알렸습니다. 왈츠가 후화한 3박자의 춤곡이라면 폴카는 빠르고 경쾌한 2박자의 춤곡입니다. 제목의 트리치 트라치는 수다, 잡담이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이 즐겁게 제자애거리는 모습을 음악으로 옮긴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슈베르트가 생애 마지막 해에 작곡한 피아노 연탄곡입니다. 내 손을 위한 환상곡, 도이치모노 940. 머레이 페라이어와 라드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도이치번호 940을 마라이 페라이어와 라드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벨의 피아노 3중주 A단조입니다. 이 작품은 1914년에 완성됐는데요. 라벨이 곡을 쓰던 중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그는 입대하기 전까지 곡을 완성해야 한다는 긴박한 마음으로 작곡을 이어갔습니다. 훗날 라벨은 나는 이 곡을 완성하기 위해 5주 동안 5개월분의 일을 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짧은 시간에 온 힘을 쏟아부은 작품입니다. 바스코 민요풍의 선율로 시작하는 1악장, 생동감 넘치는 2악장,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3악장, 화려한 피아노가 돋보이는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1악장과 2악장 준비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시기, 라벨이 치열하게 완성해낸 이 곡, 함께 감상해보시죠. 라벨의 피아노 3중주 A단조 중에서 1악장 모델의 2악장 팡툼, 야샤 하이페치의 바이올린, 그레고르 피아티코르스키의 첼로, 아르투르 루빈스타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라벨의 피아노 3중조 A단조 중 희락장과 희약장을 야샤 하이페체 바이올린,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케 첼로, 아르투르 루빈스타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으로 20. 다니엘 호프가 지휘하는 취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엘가의 현오리안 세레나데 작품으로 20. 다니엘 호프가 지휘하는 취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 감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중 우버라젠나 항도 그 어린 인도 소녀는 어디로 가나요?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이 패트릭 프루니엘리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일행의 얼굴이 한 사람씩 떠올랐다. 이번에는 그들의 목소리, 말투, 표정, 유머, 눈가 주름이 같이 생각났다. 한동안 시간과 장소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홀로 초원을 걸으며 고개를 높이 들고 햇빛과 바람을 맞는 모습. 수도원 한 구석에서 기도하며 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응시하는 모습. 밤새 한국 업무를 처리하고 차에서 곤히 자는 모습. 골목길을 걸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도 함께 떠올랐다. 모두 일상으로 잘 돌아갔을까?

일곱 명의 여행자가 함께 한 책 돌, 빛, 숲, 그리고 꽃다지르의 에필로그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양양이 부른 여행자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신효영 출판에서 펴낸 7명의 여행자가 함께 여행을 한후 묶어낸 책입니다. 돌, 빛, 숲. 그리고 코트다쥐르라는 책에서 우리 북카페에는 낭만소금 교수님으로 또 널리 알려진 분이죠. 김종진 건축가의 문장 일부를 이렇게 문장 카펫으로 읽어드렸어요. 조금 느린 속도로 여행을 한그 기록들이 이 책에 많이 있습니다. 남프랑스 수도원 미술관 그리고 그 곳곳 골목들까지의 건축 투어를 하고서 담아둔 기록인데요. 전체 7명이죠. 7명의 여행자가 모두 기록을 남긴 것이고요. 이미지와 어떤 각종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 요즘인데, 정말 이 책에서 열고 닫는 글, 그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김종진 건축가가 담아놓은 그 이야기처럼 그 어떤 공간, 어떤 순간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경험은 우리에게 이 늘어난 정보만큼이나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책 보면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행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고, 떠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났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나를 발견하는 그 행위, 그 전체 여정이 진짜 여행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도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지금 품고 있는 떠올리는 그 여행지 혹은 여행의 순간들, 기억들 이렇게 좀 헤아려 보시면 이게 진짜 단지 낯선 곳에 갔다. 내가 거길 떠나서 여기로 왔다. 이 정도의 어떤 공간 이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경험을 했든 간에 전혀 낯선 곳에 좀 찬찬히 머물렀던 경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카페인 분들의 어떤 여행지에서의 기억들도 좀 다시 이렇게 소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장 카페스로 깔아드렸고요. 박준성 님이 오늘 주제는 여행이군요. 조심스레 이것을 예상해 봅니다 하시면서 지금 오늘의 출석 암호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11번째 개근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출석 암호죠. 저게 맞을까요? 갑자기 바꿀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제 동공이 흔들리는 거 느껴지시나요? 지금 보라로 보고 계신가요? 조심스레 휴가 예상해 봅니다라고 하셨는데, 아, 준성님은 휴가를 예상하셨구나. 저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여행지에서 함께 여행을 하고 거기서의 기록을 남긴 글 일부를 깔아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름 하면 여름 여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름 하면 또 이상하게 그 사계 중에서도 휴가라는 말이 가장 좀 많이 쓰이고, 휴가 다녀오셨어요? 휴가 가세요? 뭐 휴가는 언제예요? 뭐 휴가 가고 싶다 이런 식의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계절이 또 여름이 아닌가 싶어서 휴가도 여름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성님의 지금 이 너무나 재빨리 포착한 이 예측에 제가 동공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바꿀까? 소풍으로 바꿀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 꿋꿋이 사실은 알아봐 주셔서 좋고요. 힌트를 살짝씩 문카에 깔아두고 있습니다. 휴가가 오늘의 여름어입니다. 출석 암호 휴가 입력해 주시죠.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도 되고요. 그리고 반디 앱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모두 출석하시면 11번의 개근입니다. 오늘까지만 출석하셔도 아차상 받으실 수 있고요. 내일까지 아니네요. 오늘 10번째군요. 수요일, 오늘 화요일이니까 제가 지금 또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요일과 목요일이 남았죠? 그러니까 오늘이 10번째 출석 도전입니다. 저 오늘 수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일까지는 하셔야, 그래야 이제 아차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모레까지 모두

12도 다 개근하시면 개근상이 됩니다. 와, 12번에 이 생방 개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제가 어제 보니까 개근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흘이 남아있어요. 아, 이번 주까지만 개근하고 그 다음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시거나 그러시는 거 아니죠? 너무 지쳐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중에 갑자기 이렇게 출석 이벤트를 했던 것이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우리는 전통이잖아요. 북카페의 출석 이벤트. 혹시나 청취율 조사 전화 02에 1호 시작되는 번호 받으시면 윤곤의 EBS 북카페에 듣고 있다. 아, 출석도 열심히 하고 있다. 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되지만 아무튼 우리 프로그램 이름 그리고 시간 다 잘 정확히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가희님 출첵 10번째 휴가하셨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라디오 매일매일 듣는 게 어렵다라기보다는 매일매일 들어도 이렇게 출석 암호를 입력한다라고 하는 거 자체를 깜빡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우리 출석 체크 이벤트에서 많이 발생됐었고요. 그 자리에 있었으나 번호를 입력하는 거, 이 보내는 것을 암호를 넣는 것을 깜빡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어떤 수다와 음악 속에서도 현혹되지 않고 출석 암호는 일단 입력하신 카페인 분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개근 누가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클리프 리처드의 서머 홀리데이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석 이벤트 오늘 암호는 휴가입니다. 9339 쓰시는 카페인님, 성수기에는 카페인님들 휴가 많이 가시겠죠? 라고 하셨는데 9339 쓰시는 카페인님은 휴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카페인분들 어떤 소문내고 싶은 휴가 계획 있으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9339 쓰시는 카페인님이 지금 이어서 이렇게 사연을 주신 거죠? 첫 수박을 드셨다고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첫 수박이 아니에요. 6월 초에 먹었던 기억이 이제서야 났어요. 정신 차려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인간적입니다. 저는 이런 거 많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거기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했는데, 거기 갔던 것이 나중에 기억이 난다거나 기억에서도 지웠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요. 미술관 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 작품을 봤는지 안 봤는지도 진짜 거장의 작품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그 감상자들의 머리, 그 뇌리 속에 다 완전히 각인되듯이 박히는 건 아닌가 봐요. 보고서도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습니다. 뭐 또 자꾸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리고 이런 어떤 오락가락함을 뚫고 들어오는 각인되는 작품들을 오래 품으려고 합니다. 김세진님은 조용한 서해의 섬으로 휴가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아이의 방학과 학원 일정 그리고 그 섬에 유튜버가 방문한 이후 하나뿐인 민박집이 꽉 차서 예약을 못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섬에, 서해안에 섬 많잖아요. 남해안도 그렇지만 그 섬에 하나뿐인 민박집이 있는데 그게 유튜버가 이렇게 너무 영향력 있는 분이 다녀가시고 나니까 이제 원래 이용했던 분들이 또 이용을 못하는 경험 이거 많죠. 뭐 숙소, 식당, 어떤 골목들도 그렇고요. 오현주님은 책 선물을 받으면 9월 휴가에 데려갈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현주님이 9월 휴가에 데려갈 수 있도록 좋은 책 선물 꼭 개근 다 하셔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재성님, 지난달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저로서는 매일매일이 휴가입니다. 윤고우님과 함께하는 매일이 좀 더 의미 있는 휴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지난달부터 육아휴직 시작하셨군요. 와, 지금으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너무너무 나중에 돌아보면 진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시간일 텐데 그때 항상 북카페가 특정 시간에 또 함께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늘 챙겨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주님도 더울 때는 에어컨 밑이 가장 시원하다는 남편 때문에 6월 말에 일찌감치 속초 강릉 휴가 다녀왔네요.

아직도 파랗던 강릉 해변가가 눈앞에 그려집니다 하셨습니다. 바닷가에 살지 않는 분들은 바다를 보고 오면 그 바다의 유효기간? 머릿속에서 그 바다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연구 결과라고 해서 봤던 게 여행의 행복감이 그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2주간 지속된다고 들었거든요. 최대 2주. 2주 지나면 이제 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거죠. 추억으로 남겠지만 이제 몸이나 어떤 가슴으로 느끼는 직접적인 효과는 이제 딱 이렇게 0이 되는 거겠죠. 기억으로 남겠지만 2주에 한 번씩 바다를 가고 싶습니다. 저도 파란 바다 보러. 그리고 이서훈님. 더 오래오래 출첵하는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하다가도, 아, 맞다, 출석해야지 하면서 친구들 만나다가도 다 같이 출첵해야지 하고 아이들 점심 챙기다가도, 아, 맞다, 출첵! 이렇게 되신다고 합니다. 서우님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3주 끄떡없어요 했는데 진짜 끄떡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아차 하면서 놓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다음 이제 언제죠? 우리 또그 다음번에도 출석 이벤트 갈 때는 약간 더 적어도 3주 이상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도 약간 변주해서 뭔가 꼭 개근상이 아니어도 무언가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뭐 특정 요일이라든지 요럴 때 뭐. 어떻게 한다거나, 지금 아직 정리된 바가 없어.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음번 출석 이벤트는 적어도 12번보다 더 많을 것이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도전해봅시다. 라는 겁니다. 이간 카페인 만나볼게요. 이번 주 주제, 법의 이유입니다. 제헌절 앞두고 있어서요. 법의 의미 챙겨보는 글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만나보시죠.

법은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낡은 화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절대적인 진리나 결코 허물어질 수 없는 견고한 성벽처럼 여기지만 사실 법전의 페이지들은 시대의 보폭에 맞춰 끊임없이 고쳐 쓰이고 지워지는 치열한 수정의 기록물에 가깝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다른 속도로 맹렬하게 변해가고 사람들의 인식과 삶의 형태도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만약 법이 과거의 잣대만을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법은 더 이상 우리의 팍팍한 일상을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라 숨막히는 족쇄로 전락하고 말 테니까요. 법의 역사를 가만히 되짚어보면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법적으로 여겨졌던 불합리한 차별과 폭력들이 오늘날에는 법의 이름으로 엄격하게 금지되는 경우를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억울한 희생을 묵인하던 낡은 조항들은 치열한 시대의 요구에 따라 하나둘씩 지워졌고 전에 없던 새로운 권리들이 그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왔죠. 이처럼 법이 스스로의 낡은 문장들을 기억고 수정해내는 과정은 과거의 우리가 결코 완벽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뼈아프게 틀렸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인정하는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결함을 서늘하게 직시하고 기꺼이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이 치열한 태도야말로 공동체가 지닐 수 있는 가장 속 깊고 너그러운 성숙함일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텍스트를 고쳐 쓰는 이 법의 유연함은 우리의 좁고 개인적인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만히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 내린 결정이나 과거의 신념에 갇혀 억지로 고집을 부리거나 낡은 관계에 애틋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나 자신의 내면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해둔 낡은 규칙을 깨는 것이 두려워 마음을 억지로 옭아매곤 하죠. 하지만 고인 물이 썩어가듯 변하지 않는 굳건함만이 언제나 미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좁은 생각도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보폭에 맞춰 얼마든지 유연하게 고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한결 가볍고 너그러워집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지나치게 낡아버린 고집스러운 조항이 남아있다면 미련 없이 훌훌 지워내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쾌적한 문장으로 새롭게 덧대어보는 건 어떨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이선 프렌치의 Everything Changes 듣고 왔습니다. 법, 절대 안 바뀔 것 같아도 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법도 우리가 시대의 보폭에 맞게 고쳐 쓸수 있는 거라는 거죠. 모두의 합의가 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요. 그렇게 나에게도 적용을 해보자면 나만의 낡은 조항들, 혹시 내가 아, 예전에 그걸 진짜 내 삶에

법처럼 들여놓은 건데 이렇게 바꾸면 되나 싶은 것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은 옷이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좀 훌훌 털어버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규칙들, 아, 그런데 좀 낡았다 싶은 거, 이제 좀 내려놓을 때가 됐다 싶은 게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황재성님이 매일 다르게 들리는데 일카 일반인가요? 일간인가요? 생각하는 대로 들려서 매번 다르게 들리네요. 흥흥 하셨는데 제 발음이 이상했나 봐요. 일반 카페인, 일간 카페인. 네, 이거 일반 카페인도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일반적인 카페인인가? 그럼 특별 카페인이 따로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달하는 것은 일간이죠. 데일리, 매일매일, 이제 매일매일 오늘 하루에 커피 드시듯이 그렇게 배달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일간 카페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을 너무 강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일간 카페인, 이렇게. 4903 쓰시는 카페인님, 침 맞고 시원한 카페에서 뜨 알을 마시면서 출석해요. 활기 에너지 왕성한 초딩 두 아들을 케어하는 딸에게 휴가를 주고 싶네요. 오롯이 혼자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 휴가를, 아, 곧 방학이라는데 어쩐대요 하셨습니다. 와, 지금 두, 네, 이게 두 초딩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활기 에너지 왕성한, 아, 진짜 이렇게 초딩 두 아들을 케어하는 딸이라고 하셨는데, 아, 휴가 이렇게 좀 챙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없을까 싶네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을 때는 또 북카페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왕 이렇게 지금 정말 산만하고 막 너무 요란한 거 북카페까지 거기 합세해가지고 그냥 같이 육아하는 기분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수영님, 오랜만에 외출해서 버스를 타면서 듣는 북카페. 뭉게구름, 먹구름, 파란 하늘, 녹진한 바람까지 여름날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제 한편의 그림을 그려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또 이렇게 이어폰으로 들으신다는 거죠? 지금 수양님, 전 버스에서 북카페가 나온다는 줄 알고, 우리 그런 버스들도 곧 있잖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 그렇게 버스를 타면 또 버스에서 북카페가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잠시 그 버스 전체인가 보다 착각을 했는데 수영님 귓가로 바로 이어폰 타고 흘러들어가는 느낌도 좋습니다. 임근선님, 고님, 지난주 출석 체크 암호였던 그늘나무. 아, 기억하시죠? 그늘나무. 그늘나무처럼 멋진 단어 하나를 새로 알게 돼서 카페인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먼산주름. 먼산주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산주름. 저도 몰랐는데. 뜻이 짐작하시죠? 주름을 잡은 듯이 보이는 멀리 있는 산들의 첩첩한 능선. 절로 상상이 되며 너무나 딱인 단어 아닌가요? 하셨는데 멋집니다. 먼산주름. 그 산 그림자라고 하던가요? 그 이렇게 뭐랄까, 명암이 농도가 달라지면서 첩첩첩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먼산주름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먼산주름도 언젠가 다른 계절에 또 출석 암호로 한번 띄우겠습니다. 한상현님, 제가 출석 이벤트 다음번엔 더 길게 할 겁니다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길들여지고 있다 하셨습니다. 길들여지고 있다. 누가 누구를 길들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카페인 분들의 그 어떤 에너지를 제가 또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수뇌부도 그렇고 또 저의 에너지를 또 카페인님들이 또 이렇게 또 이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선한 영향력 맞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이벤트 중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계절도 기대해 주시죠. 그리고 북카페 홈페이지에 이다혜님이 샤이 카페인입니다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오늘은 7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 최서연 여사님의 65번째 생신입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방송 출연 경험이 없으신데 엄마 이름 불러주시고 축하해 주신다면 깜짝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엄마는 섬맥으로 인해 몇 년째 대학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검사를 받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어제부터 다시 가슴 한쪽에 심전도 기계를 달고 계시는데요. 걱정보다는 매일매일이 기쁨과 설렘으로 가슴 두근거리는 나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엄마,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남매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난주 금요일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베넷 이름이지만 우리 신야, 신야의 탄생도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저는 항상 따뜻한 북카페에 들러 매일의 소확행을 누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와, 일단 최서연 여사님,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이 샤이 카페인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이다혜님 따님이 북카페로 지금 사연 신청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건강하시고요. 65번째 생일, 또 66번째 생일, 7번째 생일 계속 북카페가 축하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태어난 조카 신야, 신야야 이름 불러봅니다. 그냥 정겹게 반말 축하 갈게요. 신야야, 이 땅에 온 걸 환영해. 여기 살만하다. 앞으로 그냥 점점 더 좋은 세상을 만났으면 좋겠어. 신야에게 좋은 일들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축하해. 네, 그리고 신청하신 곡도 띄워드리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샘 스미스의 곡이었고요. 더 라이트하우스 키퍼 신청하셨는데 이 곡 띄워드릴게요.

0: 어?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우리 특집 이어갑니다. 무리하는 방학 특집입니다. 여름방학 특집. 두 분이 골라오신 작품 네 편 만나기 전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리 홈페이지에 이은희 님이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요약하자면 올해 초에 무리하는 시인들이 읽어주신 시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서를 주셨는데 단서가 이렇게는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어폰으로 들으시면서 올해 초라고 하셨고 그 시의 내용이 자연스레 그림으로 그려졌다. 저렇게 어떤 장면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것 같은데 시가 되네. 근데 그 묘사가 따뜻하네. 그대로 마음에 와닿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이 정도 정보로 제목 알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는 너무나
2: 그죠.
1: 알기가 어려울 네. 것 같긴 합니다.
2: 1월인지 2월인지
1: 달이라도
0: 네, 네. 달이라도
2: 아니면
0: 알면.
2: 뭐 기억나시는 키워드 단어 하나
0: 단어
1: 그렇죠. 네. 네. 아니면 그 묘사가 따뜻하다는 너무 이게 좀 주관적이긴 해가지고
2: 네, 네.
1: 그래서 조금 더 단서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실까봐 살짝 안내드렸고요. 오늘도 우리 이제 오늘은 몇
2: 50년대.
1: 50년대. 50년대만요, 오늘은?
0: 네, 맞습니다.
1: 50년대에 집중해서 오늘은 네 편의 작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네. 첫 번째로는 상혁 시인이 골라오셨어요.
0: 네, 신석정 시인의 귀향시초라는 시인데요. 전쟁 상황, 전쟁 한복판에서 쓰인 시여서 그 전쟁 상황의 어떤 참담했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1: 네, 그러면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0: 귀향시초 신석정 껌도 양과자도 쌀밥도 모르고 살아가는 마을 아이들은 날만 새면 띠뿌리 칡뿌리를 직신직신 깨물어서 이빨이 사뭇 누렇고 몸에 젖은 띠뿌리랑 칡뿌리 냄새를 물씬 풍기면서 쏘다니는 것이 퍽은 귀엽고도 안쓰러워 죽겠을 때다. 2. 머위 상치 쑥갓이 소담하게 놓인 식탁에는 파란 너물죽을 놓고 돌러 앉아서 별보다 드물게 오다가다 섞인 하얀 쌀알을 건지면서 언제나 난리가 끝나느냐 고 자꾸만 묻습 때다. 3. 껍질을 벗길 소나무도 없는 메마른 고장이 되어서 마을에서는 할머니와 손주딸들이 들로 나와서 쑥을 뜯고 자운형 순이며 독색이며 까치봉통이 너물을 마구 뜯으면서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겨야 하겠느냐고 산수유 꽃같이 노란 얼굴들을 서로 바라보고 서글퍼 합대다. 4. 술회사 앞에서 마을 아낙네들이 수대며 자배기를 들고 나와 쇠자라기와 술찌거니를 얻어가야 하기에 부세부세한 얼굴을 서로 쳐다보면서 차표 사듯 늘어서서 꼭 잠겨있는 술회사 문이 열리기를 천당같이 기다리고 있을 때다. 5.

가면 혼전만전한 생선이 듬뿍 쌓여 있고 쌀가게에는 옷같이 하얀 쌀이 모대기 모대기 있는데도 어찌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쌀겨와 쑤시겨 전을 찌읒찌읒 굽어보며 개미같이 옹개옹개 모여 서야 하는 것입니까? 쌀겨에는 수군 넣는 게 제일 좋다고 수군수군 주고받는 이야기가 목 놓고 우는 소리보다 더 가엽게 들리더구만요.

0: 국학자료원에서 펴낸 신석정 전집 1권에 담긴 신석정 시인의 귀향시초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이 시가 발표된 시점과 같은 해에 발표된 곡입니다. 심연옥의 한강 띄워드렸어요. 이민정 님이 지금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시에 이어 음악까지 완벽한 조화입니다 하셨는데요. 네. 진짜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1: 그러게요.
2: 네. 네. 네. 시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0: 신기하죠.
2: 네.
1: 52년이면 전쟁 한복판인데도 노래가 발표되고 시가 또 발표됐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0: 아, 그렇죠. 그건 그렇죠. 멈추진 못했을 것 네. 같아요.
2: 맞아요.
0: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아, 이 시를 골라오신 이유가 뭘지도 궁금하고요.
1: 신석정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주로 배우기에는 서정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교과서에 실리기 쉬운 짧은 시 위주로. 그러니까 네. 뭐 농촌의 풍경을 노래한 그런 시들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귀향시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에 실린 적이 없는데도 이 제목이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귀향과 시초가 되게 흔한 제목이기도 하고 시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 길고 대단히 디테일, 현실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이런 시가 오히려 저는

0: 신석정의 서정시들보다는 더 제 마음을 많이 울리는 시였고
1: 네.
0: 신석정 시인이 후반부에 되게 현실을 조금 더 잘 들여다보는 시를 썼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시이기도 해서 좀 더 신석정 시인의 시 중에서 좀 우리에겐 낯선 경향의 시
1: 그러네요.
0: 그러나 또 그의 큰 어떤 줄기를 이루는 시이기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1: 하미경 님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교과서에서 배운 신석정 시인 시는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 이 시는 현실적이라서 슬프네요.
0: 네.
1: 슬프게 느껴진다. 현실의 무게가 느껴진다라는 거잖아요.
2: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신석정 시인의 시는 아마도 일제강점기.
1: 네.
2: 그러니까 신석정 시인한테 약간 초기 작품들이고 네. 아마 전쟁을 겪으면서 신석정 시인의 변화가 좀 컸던 시인이라고 네. 저도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 느낌이 여기 너무 잘 살아있고
1: 그쵸.
2: 무엇보다 이게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전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 네.
2: 근데 그 언어들이 너무 풍요로워요.
0: 네.
2: 시어 하나하나가
1: 맞아요.
2: 직신직신 깨물면서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세자락이 술지공 부세부세한 얼굴 뭐 이런 모든 우리가 그 지금은 안 쓰는 말들이라든가
1: 그쵸.
2: 뭐 의성어 이태어 같은 것들도 너무 풍요로워서 그 너무 이상한 대비를 이루면서 좀 더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이 찌읒찌읒 굽어보며 이것도
2: 그죠.
1: 예. 찌읒찌읒 굽어보며가
2: 예,
1: 저는 확 오잖아요.
0: 그리고 요 보면은 그 어떤 생동감 있는 뭔가 의성어 의태어도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활기를 잃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1: 그쵸.
0: 그러니까 분명히 전쟁의 복판인데 아이들은 칡뿌리 냄새를 물씬 풍기면서 쏘다니고 근데 그건 퍽은 귀엽고도 안쓰러워 죽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술회사에서 술찌꺼기라도 얻어보려고 줄을
1: 네.
0: 서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계속 수다를 떨고 있거든요.
1: 그쵸.
0: 수대며 자배기를 들고 나와서 그걸 얻으려고 하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전쟁통이고 이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1: 네.
0: 사람들의 일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건강하게 유지되고 삶에 대한 의지를 전혀 잃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뭔가 말로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묘사했는데 그게 느껴져요. 시 안에서.
2: 그렇죠. 이 북적북적함이 그냥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의지가
1: 네.
2: 그 시대에 되게 또 한편으로 엄청 팽배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우리 한민족의 민족성 같은 면도 있는 것
1: 그렇죠.
2: 같은데
1: 빠르게 우리 그렇죠.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이렇게 좀 회복하고 싶다라는 마음 일상의 것들 여기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지금 보면 너무 못 먹어서 얼굴이 누렇게 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노란 빛깔을 이 산수유에 비유한다거나
2: 네.
1: 아니면은 아이들이
2: 찌뿌리
1: 그렇죠. 누렇고 깨물면서. 몸에 젖은 띠뿌리랑 찌뿌리 냄새를 물씬 풍기며 쏟아내는 게 귀엽기도 하다 안쓰럽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시각이 이게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0: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아니 전쟁 상황이 그렇게 참혹했는데 이걸 미화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데
1: 네.
0: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현실을 보여준다라는 느낌만 그 선에서 멈추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1: 그쵸,
0: 또 느꼈습니다.
1: 그쵸. 그 감각.
2: 네.
1: 9908 쓰시는 카페이님이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의 신석정 시인. 이 시도 참 좋네요. 지난주에 이어 또 시간여행합니다. 시인님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요. 진짜.
0: 네.
1: 이 시간여행이라고 해주신 걸 딱 이렇게 지금 모니터로 보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읽던 그 때시자 말고 이 시를 시와 시 사이를 시사이 여행이란 느낌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딱이다 싶기도 합니다.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0: 너무 좋네요.
1: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기 시에 보면 둘러 앉아서 나오잖아요.
0: 네,
1: 나물죽을
0: 앉아서.
1: 놓고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둘러 앉아서 아니고 돌러 앉아서.
2: 네.
1: 저희 돌러 앉은 채로 우리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 캐리 멀리건, 스탁 센즈가 함께한 곡 500 마일스 듣고 가시죠.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참 힘든 요즘인데요. 경기 의왕시의 한 병원에서 우렁찬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기를 보려고 가족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큰 딸, 작은 딸, 세 쌍둥이 딸, 그 다음 아들, 딸, 아들. 세상에, 이 집안에 아홉 번째 아이가 태어난 거였어요. 자식이 아홉이라니, 주위에선 걱정도 많지만 정작 부부는 그저 기쁘다고 말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의왕시.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산모건강관리비에 아이를 위한 200만 원 이용권까지 푸짐한 축하 선물을 전했고요. 병원도 출산비와 입원비 전액 무료. 정말 축복이라는 태명처럼 아기의 탄생은 가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네요.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2: 왕르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오늘도 우리 시간여행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가 만났던 작품, 그 신석정 시인의

0: 시에서도 그 끝에 종결 어미들이 그 되게 다채롭잖아요. 네,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일상어 구어체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맨 마지막 끝은 더 가엽게 들리드구만요. 이래서 낭독하실 때
1: 읽다가 실수할 뻔했어요. 너무 신경
0: 아,
1: 써가지고
0: 그러니까 이거
1: 오히려.
0: 살려서 읽으시느라고 그렇죠.
1: 근데 이제 들리드구만요 하다 숨이 모자라가지고 유하고 못 올린 거좀 아쉽다.
0: 그
1: 물음표로.
0: 부분이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낭독 이 시절에도 시낭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가 그 시대에는 또 많이 쓰던 그런 표현들이었을 테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그거 자체가 막 다채롭고 신기하다 이건 아니겠지만 어떤 느낌이었을지 육성으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 이거 찾아보니까 저도 모르는 단어가 많아가지고 뭐 수대며 같은 것은 이제 뭐 수다를 떨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들이 다 전라도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쓰였을 것 같은데 지금 읽으니까 느낌이 또 새롭습니다.
0: 그러네요.
2: 일부러 그러면 전라도 방언을 많이 썼으면 이런 죽겠습 때다 뭐 이것도 전라도
1: 이
2: 방언인가요?
1: 사람이 출생지가 전라북도여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2: 네.
1: 자기 말을 쓰고 있는 것
2: 자연스럽게
1: 같아요.
2: 부안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돌로 앉아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요.
0: 오와 우를 그냥 약간 조금씩만 이렇게 그 방향만 바꿔줬을 뿐인데 느낌이 너무 귀엽게 느껴지잖아요.
2: 네, 전라도 사투리가 저는 약간 사랑스럽게 좀 느껴져서 누가 구성지게 그 사투리를 쓰면은 그냥 막 저는 반해버리거든요.
0: 소현 시인을 반하게 하는 방법. 네, 이 전라도 사투리를 구성지게 구사한다. 네.
2: 근데 이 귀향 시초가 약간 그런 느낌을 줬어요.
0: 그러네요,
2: 네.
0: 진짜. 지금 그렇게 기대감이 막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다음 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진짜 50년대에 막 소설가들도 글을 계속 써서 그때도 작품 발표하고 하고 싶은데 종이가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귀하게 막또 겹쳐 쓰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나온 작품들일 거 아니에요.
2: 그죠.
0: 지금 소현 시인님은 어떤 작품을 고르셨나요?
2: 그만큼의 시대가 약간 지난, 저는 그래도 약간의 복구를 한 그런 시대 때 55년도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걸 특집으로 하자고 할 때, 50년대 차례가 오면 꼭이두 시인을 꼭 소개할 거야. 이렇게 미리 찜해 놓았던 그런 시인이고요. 박용래 시인이라고 제가 너무너무 어렸을 때 좋아했고, 한동안 좀 잊고 지내다가 다시 지난주에 찾아보면서 또 푹 빠져서 읽었습니다. 이게 전후 시인들한테는 이 전쟁 참상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나가 모두의 공통된 큰 과제였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2: 그 신석정 시인처럼 이렇게 모두의 태도를 회복하는 그 낙관적인 그 마인드로 그렇게 다루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주 내면화시켜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거기서부터 얻은 감수성이나 태도 그 자체로 이제 노래하는 시인도 있고, 그리고 은유나 상징으로 다루는 시인도 있고,
0: 그렇죠.
2: 그런데 박용래 시인 같은 경우에는 그두 번째 경우에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 시대에만 말할 수 있는 서정을 이야기한 그런 시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낭독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가을의 노래 박용래. 깊은 밤 풀벌레 소리와 나뿐이로다. 시냇물은 흘러서 바다로 간다. 어두움을 저 시냇물처럼 저렇게 떨며 흐느끼는 풀벌레 소리 쓸쓸한 마음을 몰고 간다. 빗방울처럼 이었는 슬픔의 나라 후원을 돌아가며 잦아지게 운다. 오로지 하나의 길 위 네가 밤을 절망이라 하였나. 말긋말긋 푸른 별들의 눈짓 풀잎의 바람 살아있기에 밤이 오고 동이 트고 하루가 오가는 다시 가을밤 외로운 그림자는 서성거린다. 찬 이슬밭엔 찬 이슬에 젖고 언덕에 오르면 언덕 허전한 숲을 그늘에 앉는다. 그리고 등불을 죽이고 침실에 누워 호젓한 꿈 태양처럼 지닌다. 허술한 허술한 풀벌레와 그림자와 가을밤.

0: 차이콥스키 사계 중 10월 가을의 노래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피아니스트 릴리 마이스키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현대문학 1955년 6월호에 실린 박용래 시인의 시 가을의 노래 낭독으로 만나봤고요. 지금 띄워드린 이 음악의 그 지시가 이렇게 느리고 애절하게 좀더 노래하듯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지시어가 있는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뭔가 이 여운이 쭉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 낭독할 때부터 이 음악까지.
1: 예, 너무 잘 어울렸어요.
0: 네,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시가 더 길었으면 하는 생각을 막할 정도였어요.
1: 네, 이게 박용래 시인 시 중에서 꽤긴 편이에요.
2: 네, 엄청 긴 편이에요.
0: 이 요즘
1: 예.
0: 시 기준으로는 긴게 아닌데.
2: 네.
0: 네.
1: 50년대에 박용래 시인이 처음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아마 무척이나 모든 시인들에게 문단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시인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뭐 김소월이라든가 이전의 시인들하고 이어지는 면도 있지만 그 전혀 세련되게 새로운 면도 독특하게 있어서
0: 네.
1: 그 점이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딱히 무슨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뭔가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 되게 희미하고
0: 네.
1: 연하고
0: 맞아요.
1: 그래요. 근데 그 연함이 주는 엄청난 매력? 그것을 박용래 시인이 아마 거의 한국 시에서 거의 처음으로 구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종삼 시인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특히 뭐 저는 이 시의 끝부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호젓한 꿈 태양처럼 지닌다. 허술한 풀벌레와 그림자와 가을밤. 이렇게 끝날 때이 허술한 이두번 반복되는 이런 태도 같은 것들이 박영리 씨한테 너무 배우고 싶은 태도였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0: 맞아요. 지금 허술한 두번 반복도 이렇게 그 행을 바꿔서
1: 그죠?
0: 이렇게 쌓아두듯이 뒀단
1: 예.
0: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되니까 정말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허술하다는 말은 표현을 많이 쓰지만 허술한 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오래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네 하면서 보게 되는 느낌. 여기 나온 모든 시어를 그렇게 보게 되긴 해요.
2: 저는 박용래 시인의 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마 제가 처음으로 전집을 산 시인이 박용래 시인이고 왜냐면 저를 가르쳤던 소설가 어떤 선생님의 영향으로
0: 네.
2: 그분이 너무 박용래 시인을 좋아했는데 그걸 저에게 추천해 주셨고 제가 그걸 계기로 박용래 시인 전집을 처음으로 샀었어요. 너무 좋아했는데 요 시를 읽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긴데 기억은 잘안 나요. 전집으로 읽었기 때문에.
0: 네.
2: 근데 박용래 시인 정말 짧게 쓰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너무 재밌는 게 반복되는 단어가 많아요. 단어를 쌓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반복되는 단어가 많으면 보통 짧은 시에서는 그게 좀 거슬릴 때가 있는데
0: 그렇죠.
2: 정말 그 행마다 정확하게 들어갔다라는 느낌도 들고
1: 맞아요.
2: 그리고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르게 들리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곤충 소리 밤에 우는 곤충 소리 들으면 계속 반복되지만 그걸 반복돼서 울릴 때더
0: 네.
2: 좋아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0: 그쵸.
2: 그런 것처럼 정말 노래하듯 쓰는 시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제가 너무 이 시인을 좋아해가지고 막 전기도 찾아보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시인의 그 모습을 그대로 했던 시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랑받았을 수도
0: 네.
2: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선량하고 술 좋아하고 술 마시면 또잘 울고 또 그런 상황에서 시도 쓰고
0: 아,
2: 약간 그런 모든 것을 했던
0: 네.
2: 시인이라고 들어서 더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0: 지금 두 분이 내가 박용래 먼저
2: 아, 그렇죠.
0: 좋아해서 지금 약간 거의 지금 배틀 붙듯이 하시는 느낌이고요. 김민정 님이 아, 박용래 시인 너무 사랑하는 시인입니다 하면서 지금 카페인님들도 사랑 고백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신수아 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에서라도 북카페에서 낭독이 되어서 그 시대 시인님들이 점심 식사하시면서 듣고 계시다면 아, 그때 잘 써놓았다 하시겠어요. 박용래 시인을 만약에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 나누고 싶으세요?
1: 그냥 그 말씀 하자마자 어딘가에서 술 취해 계신 저도. 모습이 아. 대뜸 떠올라요.
0: 네.
2: 저는 옆에서 조명 아래. 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이렇게 좀 안주도 가져다 드리고 그렇게 오, 해보고 싶습니다.
0: 그냥 곁에 있는 듯 없는 듯 네. 여기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와, 박용리 시인의 이 시 정말 매력적.

0: 태양처럼이냐면 호젓한 꿈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그 다음에 허술한 허술한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태양처럼이라는 세상 강렬한 이런 그쵸. 시어가 등장하는데 박용래 시인은 마치 태양의 저 반대편에 놓인 것 같은 것들을 더 애착한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이게 나는 너는 태양처럼 이렇게 강렬한 무엇이니 나는 태양의 저 건너편 같은 것들이 나한테는 태양같이 소중하단다. 그 느낌을 너무 몇 글자로 싹 표현을 하죠.
1: 맞아요. 이 부분도요. 네가 밤을 절망이라 하였나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절망이라는 큰 단어에 비해서는 아주 하찮고 사소해서 너무 사랑스러운 느낌이잖아요. 네. 맑은 푸른 별들의 눈짓. 근데 네. 이쪽으로 마음이 훅 가잖아요.
0: 그렇죠.
1: 아, 놀라운.
2: 저는 부사 사용 되게 잘한 부분 아니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루가 오가는 하고 나서 다시 가을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부분 너무 멋있었는데 그걸 한 행 또 띄어서 찬 이슬 밭엔 찬 이슬에 젖고 언덕에 오르면 언덕. 이것도 너무 쌓아가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권진원의 가을밤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볼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저는 김규동 시인의 밤의 신화라는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김규동 시인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나비와 강장이 너무 유명하게 실려 있어서 네. 그 시는 또 많이 알지만 또 김규동 시인 자체가 그렇게 널리 대중에 알려진 시인은 또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울 때는 특히 이제 전공해서 대학원 가서 배울 때는 후반기 동인이라고 묶여가지고 좀 일부러 이름을 외우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제 김규동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히 약간 그 사람의 생애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시를 좋아할 때 그런 사람 시가 좋으면 생애도 좀 찾아보고 이런 면이
1: 그쵸.
0: 있어서 이따 또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낭독 먼저 듣고 올게요.
0: 밤의 신화, 김규동. 북소리, 나팔소리, 다채로운 행진곡이 울려오는 소리에 잠을 깬 나는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갔다. 텅빈 대낮의 거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오는 것은 북을 치며 걸어오는 코끼리와 그 옆에 서서 피리와 나팔을 부는 광대들이었다. 코끼리가 어떻게 저런 음악을 연주하나? 나는 창피한 줄 모르고 아이들처럼 서서 당당히 행진해 오는 코끼리를 구경하였다. 내가 입가에 미소를 띄우자 어진 코끼리의 동그란 눈이 껌뻑거리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더욱 신이 나서 또 다른 악기에 떡떡 장단이 들어맞게 북을 쳐내었다. 이 거창한 행진의 뒤를 따르는 것은 아이들뿐. 아이들은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모르고 어른의 걸음걸이로 또 달달거리면서 행진의 뒤를 따랐다. 코를 훌쩍거리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숨가쁨과 무한한 호기심이 빗기었다. 검은 가로수와 초연 냄새.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서 오늘이 무슨 날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가족도 동료도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나만 혼자 이 거리에 나와선 지금 그러면 가족은 어찌된 것일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네가 좋아하는 코끼리가 나팔을 불면서 오고 있구나.

0: 빌 에반스의 피스 피스 듣고 왔습니다. 창비에서 펴낸 김규동 시 전집에 담긴 시 밤의 신화 낭독으로 만나봤고요. 와, 이 시가 발표된 시점을 생각해
1: 네,
0: 본다면
1: 54년이니까.
0: 네,
2: 네, 엄청 아름다운 시가.
0: 그 전혀 다른
2: 네.
0: 세상에서 먼저 간것 같은 느낌의 시
1: 그러니까요.
0: 아닌가 싶어요.
1: 요게 전반부, 후반부 두세 연이 더 있는데 길어서 좀 잘랐고요.
0: 네.
1: 앞에 부분만 읽어드렸는데 되게 긴 시예요. 그래서 지금 봐도 충분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시이고, 이 54년이면 전쟁 직후거든요. 그 전쟁 직후에서 환상과 전쟁의 폐허를 약간씩 겹쳐두고 있고, 처음에 환상에서 시작해서 이 검은 가로수와 초연 냄새 이후로
0: 네.
1: 갑자기 이제 전쟁 장면으로 넘어가고, 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화자가 생각하게 이 안에서, 아, 지금 내가 어디, 가족도 동료도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여기는 어딜까라고 이제 의문을 표하고, 후반부로 가면, 아, 이곳이 다 현실은 끔찍한 곳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0: 네.
1: 빠져나오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유려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또, 아, 이런 시도 전쟁의 폐허를 또한번또 환기하는 그런 좋은 시도였겠구나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렇게 들려주시니까 더 슬픈데요.
2: 네.
0: 정말.
1: 네. 그래서 요 보면 우선은 그 아까 이 시인의 일대기를 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가장
0: 네.
1: 인상적이었던 거는 김규동 시인이 원래 고향이 북쪽이에요. 함경도 쪽인데, 김기림 시인. 저는 이제 김기림 하면 나비부터 생각나는데, 또 김규동 시인의 대표작이 나비와 광장인데요.
0: 네.
1: 김기림, 스승 김기림 시인을 따라서 남쪽으로 와서 이제 그 후로는 계속 남쪽에서 살았거든요. 그 열정, 뭔가 스승을 따라서 고향을 등지고 아래로 내려와서 평생 시를 쓰고 살았던 그 일생도 참 신기해서 자꾸 생각해보게 됩니다.
0: 그러네요. 어떠셨어요, 소연 씨님은 이 시?
2: 저는 너무 놀라웠고요. 진짜 푹 빠져서 이 음악 나오는 동안에도 이 시를 몇 번이나
0: 네.
2: 다시 읽어봤어요. 저 처음 보는 시였고, 일단. 상혁 시인님한테 지금 너무 고마워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목은 밤의 신화인데,
0: 그쵸.
2: 시의 내용엔 대낮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요.
2: 그 점도 너무 놀라운 지점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코끼리가 막 북을 치고 뭐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랑, 그 다음에 애들이나 이런,

0: 계단을 뒤따르는데 본인이 어른으로서 혼자만 좀 뻘쭘하게 이걸 뒤따른다는 그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문득 돌아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장면일까 진짜 다채롭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읽어주실 때는 그냥 이 화자의 나이가 무산되는 그런 느낌처럼도 느껴졌거든요. 네. 그냥 어쩌면 아이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꿈속이라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 아들이라는 건 미래에 존재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읽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또 다르게 읽으니까 또 재밌고 이 마지막을 잘 해석해 보려고 한 서너 번은 계속 읽어봤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전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꼭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막 드는데
2: 네. 네. 저도 이 마지막 부분 사랑하는 아들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아가지고 원래는 근데 이제 모더니즘의 어떤 되게 그런 경향 안에서 시를 썼던 시인이니까
1: 네.
2: 이걸 읽으면서 속으로는 자연인 시인과 너무 시를 일치시키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읽었음에도 아, 이 아들 어떻게 하고 막 찾아봤어요. 근데 다행히도 시인의 삶 속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읽었는데 그만큼 시에 좀 빠져드는 그런 그쵸. 이 환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현실의 느낌이 정말로 그 마음을 울리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그 아름답고 천진한 느낌을 보여준 다음에 갑자기 전쟁의 참상으로 뛰어드니까 네. 시가 훨씬 더 덜컥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검은 가로수, 초연 냄새, 그리고 이 행진하는 사람 시각적인 어떤 그 꽉 찬 느낌이 있을 테고 피리 소리, 나팔 소리, 북소리 같은 게 있으니까 이 감각으로 엄청 시끌벅적한 한복판에 있는 게
0: 그쵸.
1: 느껴지는데 네. 여기서 갑자기 현실 인식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이 괴리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그쵸. 것 같고
0: 이 낙차를 이용한 우리를 어질어질하게 만든 그
1: 맞아요.
0: 느낌이 너무 대단했어요.
2: 저는 그래서 나비와 광장 같은 시는 김규동의 대표작이긴 하지만
1: 네.
2: 저는 그 나비가 활주로에서 죽어가는 어떤 그 모습이 너무나 혼자 많은 상징을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내가 동의를 하지 못하면 그 시가 날 밀어내는 느낌도 받거든요.
1: 네.
2: 그런데 요거는 이야기로 돼 있고 자연스러운 말투로 돼 있는데다가 그냥 화면을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1: 그쵸.
2: 방식이어서 훨씬 더 제가 지금 계속 가져오는 것들이 대표작보다 제가 뭔가 찾은 작품을 더 마음에 들어서 가져오게
1: 네.
2: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소개할 수 있어서 또 기쁘기도 합니다.
1: 정경희님은 지금 읽어주신 부분만 듣고서 입체파 회화처럼 현실을 다각도로 표현한 시 같다고 하셨는데
0: 맞아요.
1: 진짜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0: 네.
1: 여기서 웬 서커스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뒤에까지 다 보면 이게 현실과 완전히 분리될 수도 없다는 것을 또
2: 네.
1: 알게 되는 거고요.
2: 네, 그래서 뭐 축제의 시끌벅적한 느낌하고 또 전쟁이 묘하게 전쟁의 복판은 닮아 있기도 한데
1: 네.
2: 그걸 가지고 쓱 어떻게 보면 현실로 빠져나오는 어떤 고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러면 이어서 바로 그 다음 작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작품 골라오셨나요?
0: 네, 전봉건 시인의 작품 하나를 골라가지고 왔어요. 전봉건 시인도 제가 처음 시를 배울 때 참
1: 네.
0: 좋아했었던 시인이고요. 전봉건 시인은 또 박용례 시인하고 무척 닮은 면도 있는데
1: 네.
0: 또 뭔가 되게 상반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봉건 시인은 정확하게 따지자면 아마 모더니스트의 피가 흐른다.
1: 네.
0: 그리고 모더니스트를 엄청 지향한 그런 시를 썼고요.
1: 네.
0: 그래서 전쟁의 어떤 참상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이미지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로 곳곳에 늘 뭐 총탄이라든가 뭐 혈흔이라든가 그런 단어들이 배후에 있고 그런 이미지들을 운영하는 감각적인 어떤 시들을 쓰는데
1: 네.
0: 그 묘하게 세련된 그 태도가 또 좀 남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1: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전봉권. 상하고 슬픈 것 옆구리에 포키트는 붙어서 비어있다. 비가 내리면 비는 포키트에 내리고 눈이 내리면 눈은 포키트에 내리고 비가 내리는 눈이 내리는 포키트의 썰렁한 가장자리를 새가 날았다. 비 맞은 새가 날았다. 눈 맞은 새가 날았다. 비 맞은 새가 날으면서 눈 맞은 새가 날으면서 기웃거린 비인 포키트, 비어서 구겨진 포키트가 꿈꾸는 구겨진 꿈은 목덜미와 등어리 그 사이쯤에 나비 한 마리 키우는 여자의 소매 깃 그 내부로 자꾸 스며 들면 무슨 무늬가 그 여자의 전부에 아롱지고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다. 중동부 전선에서도 비가 내리면 비는 포키트에 내리고 중동부 전선에서도 눈이 내리면 눈은 포키트에 내리고 비가 내리는 눈이 내리는 중동부 전선의 포키트 썰렁한 가장자리를 총알이 날았다. 그런 어느 날 맑은 구름에 피 뿌리며 몸부림치는 산허리에서 총알 하나가 내 손을 관통하면서 기웃거린 비인 포키트, 비어서 구겨진 중동부 전선의 포키트. 꿈꾸는 구겨진 꿈은 목덜미와 등어리 그 사이쯤에 나비 한 마리 키우는 여자의 소매 깃 그 내부로 자꾸 스며 들면 무슨 무늬가 그 여자의 전부에 아롱지고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었다. 오늘은 비도 내리지 않고 눈도 내리지 않고 새도 날지를 않고 총알도 날지 않아서 비인 포키트는 비어서 구겨진 꿈도 없이 그냥 비어서 상하고 슬픈 것 옆구리에 붙어서 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일이다. 오늘 밤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 총알 맞아 죽어 움직이지 않는 내 손의 손가락들이 오 꿈처럼 그렇게 살아 움직인다면 비인 포키트, 비어서 구겨진 한 구석에서 젖어서 아롱지는 여자와도 같은 별 하나, 그것을 잡을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0: 핑크 플로이드의 더 거너 스트림 띄워드렸습니다. 문학 동네에서 펴낸 전봉건 시 전집에 담긴 시 꿈과 포키트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제목과 이제 그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그 포키트가 무엇이냐를
1: 그냥
0: 예
1: 포켓.
0: 그쵸. 저도 처음엔 포키트가 뭘까 했는데 그쵸 포켓 주머니였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들으시면서 이렇게 찾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하미경님, 김민정님 포키트? 주머니요? 포켓에 주머니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는 느낌. 와, 이 시와 음악이 너무 또 이렇게 싹.
1: 그러게요. 너무
0: 예.
1: 기가 막히게 어울렸어요.
0: 그러니까 이 시와 음악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북카페 덕분에 딱 이렇게 찰싹 붙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그리고 박주영님은 전쟁. 폭격, 제시의 일기도 떠올리셨다고, 북값이 다룬 적도 있었는데, 제시의 일기 떠올렸다고 하시는데, 아, 어떠셨습니까? 낭독하시, 기분 어떠세요?
1: 낭독했을 때더 맛을 좀 살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웠고요. 그 전봉건의 감각적이면서도 묘하게 관능적인 그
0: 네.
1: 리듬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조금 제가 그걸 잘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잘
0: 느껴졌어요.
1: 아
0: 느껴졌어요.
1: 다행입니다.
0: 네. 그래서 곳곳에 막 표시를 하면서 어떠셨어요? 상혁 시인님.
2: 우선은 전봉건 시인도 아까 박영래 시인처럼 막 좋아한다고 호들갑을 떨어보고 싶은데 전봉건 시인은 제가 나중에 좀 좋아했던 시인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트윗땡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0: 네.
2: 거기서 황인찬 시인이 트위터를 한 100개 올리면 그중에 한두 번 정도는 문학 얘기를 했거든요. 그중에 그 문학 얘기
0: 네.
2: 중에 절반이 전봉건 얘기여가지고
0: 맞아요.
2: 대체 이 시인이 저는 많이 읽어보지 않았고
0: 네.
2: 이름만으로 들었던 시인인데

0: 대체 얼마나 좋으면 이걸 이렇게까지 언급하지 해서 그때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읽었던 시인데 대단히 현대적이에요. 지금
1: 맞아요.
0: 읽으면.
2: 그러네요,
1: 그
2: 진짜.
1: 현대적인 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리 세대들 이후의 후배 시인들에게 그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 그 몇몇 시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1: 그리고 뭐이 현대적인 이 모든 태도들이 감각적인 거에서 나오는 걸까요? 정확하게 사실 딱 이거야라고 선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또
2: 그쵸.
1: 그 점이 또 신비로워요. 그렇고 그다음에 되게 상징도 많고
2: 네.
1: 태도도 되게 묘하고요.
0: 네.
2: 맞아요.
0: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 시를 좋아해도 특히 30년대, 40년대, 50년대 시를 읽으면 아무리 현대적이거나 뭐 새롭게 보여도 영향받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봉건 시인의 시를 읽으면 확실히 이 현대적이라는 느낌이 그냥 과거의 어떤 시대 한때 현대적이다 이런
2: 네.
0: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인들에게 영향을 줄것 같은 그런 현대적인 느낌도
1: 와,
0: 있거든요.
1: 그렇죠. 허인철 시인은 전봉건 시인의 시집 제목까지 가져가서 사랑을 위한 되풀이라는 제목을 한
2: 네,
1: 번더
2: 맞아요.
1: 사용했잖아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랑의 표현이죠.
2: 북카페에 그때 나오셨을 때도 몇 번을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1: 네.
2: 몇몇 특히 아주 애정하는 시인들의 목록에 거의 첫 번째로 들어가 있었던 네, 전봉건 시인.
0: 그 정도로 정말로 그런 느낌이 너무 좋고 아까 읽어주실 때도 뭔가 리듬을 살리려고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느껴졌어요. 특히
2: 그러니까.
0: 그 중간에 그 삽입된 포키트가 꿈꾸는 구겨진 꿈은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낭독으로 들어서 알수 없지만 그 꺽쇠가 있고
2: 네.
0: 목덜미와 등어리 그 사이쯤에 나비 한 마리 키우는 여자의 소매깃 그 내부로 자꾸 스며들면 무슨 무늬가 그 여자의 전부에 아름지고
1: 아름지고
0: 있을
1: 있을
0: 것인가.
1: 것인가?
0: 요 부분을 되게 신경 쓰고 계시다라는 걸
2: 맞아요. 지금
0: 느껴져서.
2: 진짜로 시 안에 내부 안주머니처럼 붙어 있는 그
0: 그러니까요.
2: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반복되잖아요.
1: 그쵸.
2: 똑같이.
1: 예.
2: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길 또 이렇게 힘주어서 읽으신 것 같고, 이 포키트라고 하는 게 군대 용어로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적군에게 사방이 완전히 둘러싸여 고립된 지역이나 그 안에 갇힌 부대. 이제 가리키는 용어로도 통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도 다 담아서 이렇게 쓰신 걸까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1: 글쎄요,
2: 알 수는
1: 그것까지는
2: 없지만 그쵸.
0: 근데 어쨌든 이거를 포켓이라는 어떤 느낌을 빼고 그냥 읽었을 때는 그 뉘앙스를 정말 잘 잡았다고 생각한 게 포키트라는 단어 자체가 대단히 뭔가 전쟁하고 연관된 느낌을
2: 맞아요.
0: 찾고 줘요. 뉘앙스 자체가. 그래서
2: 맞아요.
0: 그걸 포켓이라고 읽지 않더라도 이 불길하고 뭔가 위험해 보이는 느낌을 갖게 그 뉘앙스가 되게 조정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2: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을 꿈과 포켓 이렇게 대비시키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근데
0: 그래서 만약에 상하고 슬픈 것 옆구리에 주머니는 붙어서 비어 있다라 그러면 전혀 느낌이 나지 않거든요, 시에.
1: 네.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총알 맞아 죽어 움직이지 않는 내 손의 손가락들이 라는 그 고백이 나와요.
2: 맞아요.
1: 그래서 그 손가락들을 포켓에 찔러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손을 약간 가리는 용도처럼도
2: 네.
1: 사용했으니까,
2: 그렇죠.
1: 그러니까 포켓가 우리가 생각하는 포켓보다 한겹 되게 중요한 그 위치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2: 그러네요.
1: 시인에게는. 예.
2: 그러네요. 자, 지금 그 마지막 연 언급을 하셨는데 그연 너무 슬펐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게
1: 맞아요.
0: 결국은 이 장면이 뭐냐면 내가 죽어서 만약에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면 그 아롱지는 여자와 같은 별 하나를 잡을 것인지도 모를
1: 모를
0: 일이라.
2: 일이다.
0: 그러니까 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내가 잡는 것이 그 여자와 같은 별을 잡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상하거나 아니면 그걸 환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슬프기도 하고 이 시의 전체적인 쓸쓸한 느낌을
2: 맞아요.
0: 되게 극대화시켜줘요. 왜냐하면 포키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되게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도 왜 이렇게 서글픈지 모르겠어요. 이 포키트라는 단어 자체가요.
2: 그러니까 잡을 것이다도 아니고 겠다도 아니고 잡을 것인지도
1: 지도
2: 모를
0: 모를
2: 일이다
0: 일이다.
2: 하니까 그 손으로 뭐라도 쥐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 느낌이
0: 네.
2: 안간힘이 느껴지니까 더 슬픈 것
0: 네,
2: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일이다라고 하니까 너무 확률이 적은데도

0: 그 적은 확률에 되게 맞아요. 기대어서 살아가는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맞아요. 하고요.
1: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제목이 또 꿈과 복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꿈들이라는 것은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정도 역할이었을 것 같고 이 정도만으로도 그렇게 소중하게 그러니까 시에 매듭을 지어주고 우리 가슴 속에서 이제 새가 되었다 별이 되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2: 그렇죠. 그 아름다운 단어들을 또 이 시대에 함께 품고 살아가야 했던 시인들이 어떤 시를 썼는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또 2주 더 남아 있고요. 2주가 아니네요. 우리
0: 많이 남아 있어요.
2: 네. 네. 6주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어갈 예정인데요. 0086 쓰시는 캠페인 님. 오늘의 시들이 너무 좋습니다. 흐릿한 장마가 깜놀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나의 시를 발견하셨다면 그렇죠. 네. 그럼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0: 그리고 역사를 쭉 훑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 시들을 그중에서도 안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좋은 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뭔가 제 안목이 한번 확인받는 느낌이 받게 되잖아요.
2: 오늘 쌍혁 씨 안목에 대한 네. 그 찬사가 사연이 많았습니다. 네. 네. 네. 네. 너무 좋다고. 그리고 저는 아까 박용래 시인 씨 소개할 때도 제가 출처를 그 지면 출처를 읽느라고 무심코 읽으려다가 너무 깜짝 흠칫 놀랐던 게 1955년 6월호 현대문학이라는 지면을 소개하면서 갑자기 우리 현대문학 역사 오래된 건 알고 있는데 잡지.
1: 그렇죠.
2: 그래서 갑자기 막 아득해져가지고 찾아본 거예요. 근데 네. 1955년 1월호부터 시작이었던 거죠.
1: 맞아요.
2: 네. 그러니까 휴호 없이 그냥 쫙 계속 이어진. 그 창간한 잡지에 그해 6월에 한 여섯 번째로 소개한 그 지면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박용래 시인이 시를 수록했다라는 그 상황을 상상하니까 아 진짜 시간 여행이
0: 그렇죠.
2: 돼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렇죠.
0: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걸 또 말씀해 주시니까 박용래 시인이 당대에 주목도 많이 받고 주변에 사랑도 많이 받았구나 이런 느낌도 나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잡지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올 시인들 되게 고민했을 거란 말이죠.
2: 그럼요.
1: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시인으로 대우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0: 부럽네요.
2: 그 시를 오늘도 소개해 주셔서 그 시 포함해서 우리가 또 네 편의 작품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카페인 마음 속으로 스며든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 60년대부터 이제 좀 시가 너무 많아지겠죠?
2: 60년대부터는. 네.
0: 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80년대, 70년대 시가 많은 때는 두 번 해야 되나 2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2: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저희는 다 좋습니다. 최유하님이 시 선생님들 오늘도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들이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북카페는 이 화요일 방송은 오늘 저녁 재방송 그리고 일요일 낮 12시 재방송 통해서 또 챙겨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썬데이 모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각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1: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다에 관한 노래로 플리를 꾸렸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바다 노래네요. 빅 히트곡 꼬레마또, 크레이지 러브로 잘 알려진 산마리노 출신 가수 리틀 토니의 1981년 노래입니다. 프로푸모 디 마레, 바다 향. 이 곡으로 일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하겠습니다.

작은 나라 산마리노 출신의 간소네 가수죠. 리틀 토니가 노래한 프로푸모 디 마레, 바다 향. 영어 제목은 러브 보트네요. 이 곡으로 일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바다 노래 전해드리고 있는 세맥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여자 가수들의 노래입니다. 세 곡 골랐는데요. 작년에 무려 41년 만에 다시 이탈리아 차트에 오르면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노래 주니 루소의 1984년 곡 메디테라네아 지중해입니다. 두말 리믹스 버전으로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곡은 자매 듀오 파울라의 키아라의 굉장히 관능적인 서머송입니다. 페스티벌. 브라질 리우의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촬영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더 좋을 그런 노래입니다. 계속해서 싱어송라이터 아리에떼의 2023년 사네모가이즈 참가곡 마레디 구아이, 고난의 바다 이 노래까지 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바다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지우니 루소의 메디테라네아 지중해 두 마르 리믹스 버전이었고요. 자메 듀오 파올라 에 키아라의 페스티벌 그리고 세 번째 곡 아리에떼의 마레 디과이 고난의 바다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이탈리아의 바다 노래 이번에는 사나이들의 바다 노래입니다. 1987년 유럽비전 송 콘테스트 참가곡 움베르토 도치와 라프의 듀엣곡입니다. 젠테 디 마레, 바다 사람들. 당시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이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무작정 바다로 떠나는 남자의 이야기 싱어송라이터 루카 까르보니의 1992년 히트곡 마레 마레, 바다 바다 이어드립니다.

움베르토 토치와 라프가 함께한 젠테 디 마레, 바다 사람들이었고요. 루카 까르보니의 마레 마레, 바다 바다였습니다. 이탈리아어는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말하는 것 자체로 리듬감이 생기는데요. 같은 라틴어에서 나온 바다라는 단어도 프랑스어 mer,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마르보다는 이탈리아어 마레가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유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파브리조 데 안드레이의 1975년 노래 오체아노, 대양이라는 노래 준비했는데요. 자신의 아들이죠. 역시 가수가 된 크리스티아노 데 안드레를 위해 만든 노래라고 하네요. 이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곡은 폐부를 찌르는 듯한 강렬한 허스키 보이스의 가수죠. 마르코 마지니의 지보레베 일마레, 바다가 필요해입니다. 각박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처의 의미로 바다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 바다보다는 상징적인 이상향의 바다를 그린 노래입니다. 세 번째 노래는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의 작곡가로 더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리카르도 코치한테의 1991년 노래입니다. 에미 아리바일 마레, 바다가 내게로 밀려오네. 파울라 트루치가 피처링 보컬로 함께한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의 바다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파브리쥬 데 안드레의 오체아노, 마르코 마지니의 치보레 벨 마레, 바다가 필요해, 그리고 리카르도 코치안테와 파올라 트루치가 함께한 에미아리바 일 마레, 바다가 내게로 밀려오네 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탈리아의 바다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가수들의 깐소네입니다. 리자의 2003년 사네메과제 참가곡 오체아노. 바다의 폭풍우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노래지만요. 경건함마저 느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런 이유로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가수들의 레퍼토리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조시 그로반, 또 우리나라의 크로스오버 경연 무대에서도 불려졌던 노래죠. 오늘은 리자의 원곡 버전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월드스타 라우라 파우지니의 2000년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트라떼 에 일 마레, 당신과 바다 사이. 떠난 남자를 선택해야 할지, 그를 가로막은 바다 이쪽에서 버텨야 할지, 기로에선 여자의 고민이 담긴 노래입니다. 세 번째 노래는 이탈리아의 에이미 와인하우스로 불리는 독특한 음색의 가수죠. 주시 페레리의 2011년 사네모가이저 참가곡 일마레 인멘소, 끝없는 바다입니다. 이 노래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의 바다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리자의 오체아노, 대양, 바다, 라우라 파우지니의 트라떼 에 일 마레, 당신과 바다 사이, 그리고 주시 페레리의 일 마레 인멘소, 끝없는 바다였습니다. 이제 세계음악갱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 준비한 깐소네는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유명한 카루소를 만들고 먼저 불렀던 싱어송라이터 루치오 달라의 노래입니다. 1979년에 발표된 스텔라 디 마레, 직역을 하면 바다의 별이지만요, 불가사리, 스타피쉬를 뜻하는 노래입니다. 루치오 달라의 대표곡이고요, 미아 마르틴의 리메이크, 또 루치오 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요즘 가수 체자레 크레모니니와 루치오 달라의 버추얼, 가상의 듀엣 버전도 큰 인기를 끌었던 대곡입니다. 루치오 달라의 스텔라 디 마레, 일부 끝곡으로 남겨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세요.

0: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3: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2: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3: 홍상욱과
2: 왕도와 함께
3: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조앙 마누엘 세라 씨 부르는 칸타레스 노래들입니다. 조앙 마누엘 세라 씨 존경하는 시인 안토니오 마차도의 일련의 시에 곡을 붙여 1969년에 발표한 헌정 앨범 데디카도 아 안토니오 마차도 포에타의 수록곡이죠. 이 곡은 마차도의 연작 시 Proverbios y Cantares 잠언과 노래에서 세라 씨 직접 고르고 개사한 노랫말을 붙여 완성했습니다. 이 곡으로 전설이 된 구절이 있습니다. Caminante no hay camino, se hace camino al andar. 여행자여,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질 뿐이다. 프랑코 독재 정권 시절 이 억압에 맞서서 스스로 저항과 자유의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민중의 찬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삶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세속의 욕망을 초월해서 자존과 존엄을 찾는 삶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Caminante no hay camino, se hace camino al andar. Golpe a golpe.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남는다. 우리의 운명은 지나가는 것, 지나가며 길을 내는 것, 바다 위에.

길을 내는 것이다. 나는 결단코 영광을 따르지 않았다. 내 노래가 인류의 기억에 남길 바란 적이 없다. 나는 섬세한 세계를 사랑한다. 비누 거품처럼 무게가 없고 여린 세계들, 햇빛과 저녁노을 머금어 반짝이면서 파란 하늘 아래를 떠다니다가 파르르 떨며 갑자기 터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나는 결단코 영광을 따르지 않았다. 여행자여, 너의 발자국이 곧 길이니 그 이상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행자여,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질 뿐이니 뒤돌아보면 다신 밟을 수 없는 흔적만 보일 것이다. 여행자여,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바다에 남는 물결만 있을 뿐이다. 얼마 전 지금은 가시로 뒤덮인 그 숲에서 한 시인이 외쳐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행자여, 길은 없다. 길은 걸어가며 만들어진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구절 한 구절. 시인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었다. 이웃나라의 흙이 그의 시신을 덮었다. 그가 떠날 때 고향 사람들은 그가 우는 것을 보았다. 방울새가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할 때였다. 시인이 순례자가 될 때였다. 기도가 아무 소용 없어질 때였다. 여행자여, 길은 없다. 길은 걸어가며 만들어진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구절 한 구절.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주앙 마누엘 세라시 힘 부르는 메디테라네우 지중해입니다. Y escondido tras las cañas duerme mi primer amor. Llevo tu luz y tu olor por donde quiera que vaya. 아마도 나의 유년이 당신의 바닷가에서 여전히 뛰어놀기 때문인가 보다. 갈대밭 숲풀 사이에 나의 첫사랑이 잠들어 있기 때문인가 보다. 어딜 가건 너의 비탄 줄기, 너의 향한, 너를 향한 줄기를 지닌다. 너의 모래밭에 이르면 가만히 웅크려 앉는다. 난 사랑했고 게임에 휘말렸으며 슬픔에 젖어들었다. 나의 살갗엔 영원히 그치지 않을 울음의 쓴맛이 배어있다. 안달루시아 항구에서 이스탄불까지 100개의 도시를 헤맸고 그 모든 날이 너라는 기억 속으로 쏟아 부어졌다. 한겨울 파랗게 얼어붙은 밤이 너의 긴 머리카락을 물들였다. 너의 영혼은 불운이 핥힌 상처에 깊고 검게 패였다. 나의 두 눈은 구비끼를 벌겋게 태우는 너의 저무는 태양에 익숙해졌다. 난 노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도박과 와인을 사랑하며 뱃사람의 영혼을 가진 자다. 지중해에서 태어난 내가 달리 무엇이 될까? 너는 내게 다가와 내 세계에 입맞추곤 떠난다. 파도를 희롱하다가 돌아올 것처럼 여운을 남기고 떠난다. 너는 콜타르를 향수처럼 뿌린 여자 같다. 그리움과 사랑의 대상이면서 다가갈수록 두려워지는 대상이다. 어느 날 죽음의 전령이 되어 날 찾아온다면 내가 누운 보트를 바다에 띄워주길, 가을이 찾아오는 동쪽으로 보내주길, 바다 그리고 수평선보다 높은 언덕 위 하늘, 그 사이에 날 묻어주길. 나의 육신은 길이 될 것이고 내 위로 지나는, 내 위로 자라는 소나무는 더 푸르를 것이다. 부디 날 바닷가에 묻어주길. 난 지중해에서 태어났으니.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샤를 아즈나부르가 부르는 어머네 모아 날 데려가다오 입니다. 1967년 Entre deux rêves 앨범 수록곡. 직접 작사를 했으며 그의 오랜 음악 파트너인 조르즈 가르바렌츠의 작곡입니다. 영어 버전인 Take Me Along도 미국에서 발표됐고요. 자신의 삶이 참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는 화자는 칙칙한 이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남쪽 하늘 끝에 있을 열대의 땅을 꿈꿉니다. 이상향,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거죠. 낭독하겠습니다. Dans les bars à la tombée. 부두를 향해 간다. 무거운 짐과 끝나지 않는 노역에 내 등이 휘는 곳. 배들이 도착한다. 산더미같이 과일을 싣고 기웃둥거리는 배들은 세상의 끝에서 예까지 왔다. 파란 하늘을 닮아 가물거리는 방랑의 꿈. 신기루. 미지의 땅이 풍기는 후추향. 벌거벗은 채 살아도 될 만큼 영원한 여름이 이어지는 바닷가의 이야기를 함께 싣고 온다. 한평생 북녘의 잿빛 하늘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는 항로를 바꿔 이 칙칙한 배경색을 씻어내고 싶다. 해질 무렵이면 선술집에서 선원들과 어울려 한 손에 술잔을 들고 여자와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현실은 사라지고 생각만으로 그 자리를 떠나 가슴 벅차게 아름다운 여름 바닷가로 간다. 그곳에서 정염에 찬 사랑이 두 팔을 뻗은 채 날 향해 미친 듯 달려오는 것을 본다. 나도 두 팔을 뻗어 나의 꿈에 와락 매달린다. 술집들이 문을 닫고 뱃사람들이 배로 돌아간 후에도 나는 부두에 혼자 서서 아침이 올 때까지 꿈을 꾸고 또 꾼다. 어느 맑은 날 오래돼서 삐걱거리는 화물선에 탈 수만 있다면 화물창으로 석탄을 퍼넣는 일도 선뜻 할 텐데. 어린 시절의 꿈을 따라서 머나먼 섬나라로 갈 수만 있다면, 오직 사람답게 사는 것만이 중요한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나른한 여자들이

엮은 목걸이로 마음을 홀리고 빼앗는다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나는 과거 따윈 아무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 텐데 짐 하나 없이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목청껏 노래 부르며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샤를 아즈나브르가 부르는 라 보엠, 보헤미안입니다. 프랑스 파리 보헤미안의 처소 몽마르트에 바친 일종의 비가입니다. 아즈나브르의 1968년 발표곡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한 시절을 이야기하려 한다.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았던 시절이다. 몽마르트 그리고 우리의 허름한 둥지의 창문 밑까지 시간이 라일락 꽃밭을 받쳐주었던 시절, 그곳에서 우린 만났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눈물 흘리는 내 앞에서 너는 벌거벗고 포즈를 취해주었다. 보헤미안, 우리의 행복했던 시절을 뜻하는 말이다. 보헤미안, 하루를 먹으면 하루를 굶었던 시절이었다. 동네 카페엔 영

왕이 찾아오길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가난하고 늘 배고팠지만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비스트로에서 한 끼의 따뜻한 밥 때문에 캔버스를 팔면 우리는 붓을 긋는 대신 실을 읊었다. 난로가에 모여앉아 함께 겨울을 잊었다. 보헤미안, 너의 아름다웠던 시절을 뜻한다. 보헤미안, 그 시절 우리는 모두 천재였다. 자주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내가 그린 그림을 손보고 또 손보았다. 가슴부터 엉덩이에 이르는 부드럽고 유연한 선을 다시 그렸다. 아침이 되어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에 크림을 넣어 마시면 쓰러질 듯 피곤해도 마음은 행복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기에, 그리고 삶을 사랑했기에. 보헤미안, 우리의 20살 시절을 뜻하는 말이다. 우린 시대정신을 살았다. 지금도 문득 생각나면 그 시절에 살았던 집을 찾아간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 거리도, 나의 청춘을 지켜본 사람도 이젠 기억나지 않는다.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시절 우리의 아틀리에를 찾아보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새롭게 단장한 그 방 너머에 몽마르뜨는 슬픔에 잠긴 듯 보인다. 라일락은 죽은 지 오래다. 보헤미안, 우리는 젊었고 우린 미쳐있었다. 보헤미안, 이제 그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드리발리스타스가 부르는 Pecado é de deixar de molho.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건 죄악이에요. 입니다. 드리발리스타스, 그들은 브라질 아티스트 마리사 몬치, 아르나우드 앙토니스 그리고 칼리니오스 브라운이죠.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그들이 2002년에 발표한 앨범 드리발리스타스 수록곡인데요. 세 사람 모두 함께 공동으로 만든 곡이죠. 노랫말은 이 사랑이 종교가 된 사람의 서약처럼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고백한 후 화자는 신을 섬기는 성직자처럼 희생을 자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거나 비난하거나 기다리게 만들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가 구속은 싫다고 말하면 고개를 숙이겠다 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다짐은 담담하고 서늘한 목소리와 이 기타 선율에 담기면서 묘한 체험, 사랑에 빠진 사람에 대한 슬픔을 잘 드러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비밀은 입 밖으로 새어나오면 스스로 침묵합니다. 파도는 수천 리의 거리마저 집어삼킵니다. 당신을 제단 위에 모실게요. 세상을 재촉하지 않겠다고 명심하며 이 사랑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내 마음에서 당신의 마음으로만 전할 거예요.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건 죄악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미칠 만큼 애 같아죠. 아니요, 난 화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탓하지도 떠나보내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이토록 큰 사랑 앞에 고개를 숙일 겁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아니요, 난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굳이 날 떠나 세상을 떠돌겠다 해도 나는 우리의 사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억하고 나 스스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게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카를로스 니라가 부르는 트리시테자, 슬픔입니다. 카를로스 니라의 1965년 버전인데요. 브라질의 아롤드 로브 그리고 니우칭류의 원곡의 해석이죠. 고통의 무게를 견딜 수 없게 된 화자, 이 슬픔의 감정에게 제발 나를 떠나달라 애원합니다. 노랫말 읽겠습니다.

슬픔아, 부탁이니 떠나다오. 슬퍼 우는 내 영혼은 내 삶의 끝까지 갈 셈인가 보다. 나의 심장도 너의 안에 아예 자리를 잡았다. 이 고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된지 오래.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고 싶다. 다시 노래하고 싶다. 내 삶의 노래를 다시 찾고 싶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르헨티나의 피토 바예즈, 그가 부르는 이달레 알레그리아 아미 코라손, 내 마음에 기쁨을 줘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록 뮤지션 중 하나죠. 그의 1990년 앨범 Tercer Mundo, 제3세계 수록곡입니다. 사랑 노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 좀 달라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이 곡이 이후에 축구 응원가로도 인기였다는데요. 그 덕분에 TV나 광고 음악으로도 쓰이고, 잠시 어려웠던 피토 바이에스에게는 금전적인 안정을 또 가져다 주었다는 재밌는 사연이 있네요. 함께 코러스에 참여한 선배라기보다 피토 바이에스의 우상인 아르헨 록 역사의 주요 인물 두 사람의 이름도 보입니다. 루이스 알베르토 스피네타 그리고 다비드 레본이 함께 노래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조,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그게 전부다. 오늘만이라도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슬픔과 고통이 저 밖으로 흘러가 버리게. 그러면 너도 보게 될 거야, 여기 머물던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그래, 너도 보게 될 거야. 그때 우리 함께 마시며 온 도시가 취하게 만들자.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이 사랑의 불빛을 환히 밝히자. 그러면 너도 보게 될 거야. 우릴 둘러싼 공기가 바뀌는 것을. 그래,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땐 우린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을 거야.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나의 어제는 처량했지. 그러니 제발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네가 내게 기쁨을 주면 난 괜찮아질 거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 전환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파트리시아 캐스가 부르는 L'amour devant la mer, 바다 앞에서의 사랑인데요. 97년도 앨범 Dans ma chair, 나의 몸 안에 수록곡입니다. 고즈넉한 피아노 발라드에 실어낸 반전 샹송인데요. 전쟁의 참상 속에서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피해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삶다운 삶을 살고자 노래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눈앞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등 뒤에는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며 그저 침묵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뭘 해야 할까요? 전쟁에서 이겨야 할까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까요? 이 지옥 속에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야 해요. 사막에 몸을 숨기고 바다 건너 먼 곳 우리가 소중히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들키지 말고 도망쳐요. 전쟁의 불길을 피해 동쪽 섬나라에 도착하면 바다 앞에서 사랑을 나눠요. 태양이 눈부신 한나절의 빛 속에서 춤을 춰요. 지옥 같은 건 비웃으며 아이를 낳아요. 한 줄기 순한 바람을 따라 달려가 봐요. 한 줌의 흙이 조용히 내려앉아 빛을 뒤덮기 전에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3: Traditional Korean homes had a space called 사랑방.
2: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3: The 사랑방 was where guests or neighbors gathered to chat and relax.
2: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얘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3: Welcome to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Come on in and make yourselves at home.
2: Welcome, I'm Camden, the host of this 사랑방.
3: This is Micaiah, the co-host, and...
4: Nice to meet you all. I'm today's guest from Germany, Doran Emily.
3: Yeah, Guten Tag.
4: Guten Tag.
3: Guten Tag.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나캠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예,
1: We 네. back.
0: 네, 오늘은 첫 곡으로 부가킹즈의 여행길 듣고 왔고요. 오늘은 시골 정취를 진하게 전해줄 게스트가 나와주셨습니다.
1: 맞습니다. 한국에서 살며 방송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에밀리님 어서오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한국 산지 4년 된 에밀리라고 합니다.
1: 예.
2: 반갑습니다.
1: 에밀리 from Germany.
0: 네, 오늘의 손님 도른 에밀리님은요. 고향인 독일을 떠나 한국의 시골집에 정착해 구수하고 정겨운 시골살이를 이어가고 계신데요. 시골집 라이프를 생생하게 전하는 크리에이터이자 독일어, 영어, 러시아어, 한국어까지 4개 국어 능력자. 한국의 시골 정취를 널리 알리고 있는 방송인입니다.
1: Oh my gosh. 4개 국어? Four languages?
2: Yeah.
1: Wow. That's crazy. I can do like half a language. 아, 저희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 혹시 있으신지?
2: 진짜 어려운데 이제 뭔가 마지막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1: 마지막이요?
2: 네. 한국의 시골 정치를 널리 알리고 있는 방송인입니다.
1: 야, 대표 대표. Yes, sir. 자, 그럼 이렇게 시골살이를 하시잖아요.
2: 네.
1: 근데 시골살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을 먹기에는 혹시 그 계기가 있으신가요?
2: 이제 저는 한국 좋아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이제 12살 때부터 되긴 했는데.
1: 오, 진짜요?
2: 네. 이제 한국 산 지 4년밖에 안 됐지만
1: 네.
2: 뭔가 자주 여행 오다가 도시 많이 보다가 이제 갑자기 시골 가게 됐는데 너무 180도의 다른 매력이어가지고 너무 빠진 거예요.
1: 야, 한 번에 그냥
0: 그래서 바로 그냥 집을 구매하신 거예요?
2: 아, 이제 슬슬 뭔가 알아보고 그 둘 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 도시와 시골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0: 맞아요.
2: 한국 문화 제대로 알고 싶으면은 네. 둘 다 한번 살아봐야겠다 생각해서
1: 와, 스웩. 와, 한국 문화에 되게 진심이시네요.
0: 그러니까요.
1: 우와, 대박이긴 하다. 콘텐츠 채널명이 도른 에밀리입니다. 이게 영어 발음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2: 아, 뭐 Dorn?
1: Thorn?
2: Thorn?
1: Yeah. German
2: it's
1: 발음?
2: It's like thorn, but...
1: 아, thorn.
2: But thorn means thorn. 아. Like the 가시 of the...
0: Uh-huh.
2: 네.
0: 아, Thorn Emily.
2: Yeah.
1: Thorn Emily.
2: Yeah.
1: 아, 오케이. Okay. 또 여기 채널을 보니까 외국인이 한국을 신기해한다는 느낌보다는 한국 생활을 즐기는 친구를 보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

0: 인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신기하긴 해요. 약간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즐긴다고 해야 되나? 약간 뭐 배우는 그죠? 되게 진심이신 것 같은데 12살부터 관심 있으셨고 도시랑 시골 둘다 살아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은 시골을 선택하셨는데 왜 시골을 선택하셨나요?
1: 지금은 혹시 사도삼촌 아세요?
0: 사도삼촌.
2: 사도삼촌이요?
1: 약간 4일 도시 생활, 3일 시골 생활.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0: 사도 삼촌.
1: 예야!
0: 진짜 그거구나.
2: 근데 진짜 너무 재밌겠다. 그 혹시 몇 시간 정도 운전?
1: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충청도 가본 적이 있어요.
0: 전 기억은 잘 없는데
2: 저도
0: 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2: 어릴 때 많이 가봤는데 지금은 기억이 많이 안 나요.
0: 저희는 보통 아마 성수동.
1: 완전 힙한 동네네요.
2: 서울에 있는.
0: 서울을 저희가 좀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골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저희도.
1: 오, 진짜요?
0: 오랜만에 가면 되게 공기도 좋고.
2: 약간
1: 맞아요.
2: 로망이잖아요. 약간
0: 맞아요.
2: 나중에, 진짜 나중에 조금 이제 삶이 더 여유로워질 때, 그때 뭔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살고 싶은 로망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시골에 큰집 사가지고 막 강아지 3마리 키우면서
2: 맞지.
1: 너무 좋죠.
0: 그런 느낌. 사실 다 조금씩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2: 그쵸, 그쵸.
1: 그 하면 돼요.
0: 그럼 이게 4일을 도시에 사시고 3일을 거기로 가시면 언제가 그 커트라인이에요? 언제 가세요?
1: 아, 그거는 완전 그 저희 시골
2: 달라요, 항상?
1: 사람은 그냥 그런 여유가 그냥 가고 싶을 때꼭 4일, 3일 아니어도 되고 막 2주 갔다가 이렇게.
0: 전 스케줄이 있는 줄
1: 아니,
0: 알았어요.
1: 아니요. 진짜 마음 여유는 그 시골을 살고 싶으면은 뭔가 여유가 제일 많이 있어요, 이제 시골 가면.
0: 그럼 여유가 생기면 시골을 가서 좀 힐링을 하고, 여유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스케줄 때문에. 뭐, 사실
1: 그쵸.
0: 보통 스케줄은 시골에서 안 하고 서울 내에서 많이 하니까.
1: 뭐 왔다 갔다 하긴 해요.
0: 역시. He's different, guys.
1: Why?
0: 역시. 근데 확실히 또 개인 채널을 가지고 있으셔서 그것도 좀 있긴 하겠네요. 시골에서 컨텐츠 많이 촬영하시고.
1: 그냥 저한테는 땡큐브는 그냥 뭔가 제 한국 즐거운 생활은 그냥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서 뭔가 꼭 시골 아니어도 여러 가지 한국 매력 느끼면서 이거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2: 한국
1: 제일
2: 매력을.
1: 컸어요.
0: 전 이게
2: 신기하네.
0: 진짜 약간 신기하다고 하면 표현이 괜찮나? 되게 놀라워요. 왜냐면 사실 한국 문화를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시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사랑하고 약간 퍼뜨리고 싶다는 게 진짜
2: 보기 좋아요.
0: 보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진짜로.
0: 물론 저희들도 외국인이긴 하지만
1: 저희 다 외국 분들
0: 맞아요,
2: 맞아요.
0: 맞아요. 다 다른 나라네.
2: 맞아요.
0: 미국, 호주, 저머니.
2: 저희
0: 독일.
2: 진짜 가보고 싶어요.
1: 진짜요? 너무
2: 근데
1: 좋아요.
2: 저희가 근데 이번에 9월에 첫 유럽 투어를 하거든요.
0: 처음으로 저머니 가요.
2: 그러니까요.
1: 축하드립니다.
0: 네.
1: 어디 가세요?
2: 독일
0: 어디였지?
2: 어디였지? 안 돼? 나 무조건 안 돼?
1: 셋
0: 아니.
1: 중에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아니면 뮌헨.
0: 뮌헨,
1: 뮌헨.
2: 뮌헨이라
0: 맞아요,
2: 뮌헨.
0: 맞아요.
2: 바이에른 뮌헨.
1: 바이에른 뮌헨. 그 축구팀이랑
2: 축구 엄청
1: 똑같죠.
2: 좋아해요.
0: 맞아, 맞아. 진짜 기대하고 있거든요, 사실.
1: 진짜 좋아요.
2: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또 물어볼게요.
1: 갑자기.
2: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시골을 되게 처음 보셨잖아요. 그때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1: 되게 그냥 너무
2: 엄청 호감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살게까지
1: 맞아요.
2: 되고.
1: 저도 이제 독일에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0: 살아주셨구나. 네.
1: 약간 서울 같은 도시는 아니겠는데 한 부산? 부산 대구?
0: 부산.
1: 그래서
2: 이런 곳이 다.
1: 처음
2: 네.
1: 이제 시골 왔을 때 뭔가 와 너무 좋다. 다 너무 좋아요. 아니 거기 계시는 분들도 너무 좋고
0: 그죠.
1: 완전 그 향수병이 그냥 사라졌어요.
2: 오, 와,
1: 되게
2: 진짜요?
1: 둘째 가족 같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0: 이야,
2: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그때?
1: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냥 그 분위기?
0: 근데 확실히 시골 가면 저희도 가끔 컨텐츠 촬영할 때 가긴 하는데 마을 회관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이 사랑으로 반겨주십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저희가
1: 무조건.
0: 한번 재롱을 떨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가서 춤도 추고
1: 와.
0: 이렇게 했는데 박수 치면서 이렇게 다 같이 앉아 계시거든요.
1: 그리고 무조건 밥은 먹어야죠. 완전 밥
0: 그쵸.
1: 해주잖아요.
0: 맞아요. 밥 먹었어? 먹었어요. 더 먹어.
1: 그러니까.
0: 항상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약간
1: 맞아.
0: 빌드업이에요. 항상 어르신들은 밥 먹었어 하고 안 먹었어 하면 먹어야지. 먹었어 하면 더 먹어야지. 그만큼 사랑이 넘쳐난다. 크, 맞습니다.
2: 저는 그 시골에서 그 타는 냄새 엄청 좋아.

0: 좋아하거든요.
1: 그 숯불 냄새요?
0: 네.
1: 그 장작불일 수도
0: 네, 장작불
1: 있고.
0: 냄새. 네, 네. 너무 그게 저 약간 매력이.
1: 장작불 나게. 아세요?
2: 아, 장작불 알죠. 그 fireplace. Yeah, camp, campfire type of thing. Yeah. yeah. 아, 저도 한국말 좀 합니다. 아, 저도 이렇게 생겼지만 코리아에서 그래도 이제 10년을 살았어요.
1: 와, 완전 선배님이시네요.
2: 아,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랑 합치면 10년이긴 한데 어렸을 때 살다가 호주로 갔다 다시 와 가지고 한국, 네, 한국 좋죠. 네. 한국은 확실히 도시랑 시골의 매력이 확연히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도시는 nightlife, 편의점. 아, 근데 시골에 편의점 있어요?
1: 있어요.
2: 아니, 그러니까 근데 멀리 가면 물론 시골에 있는 건 아닌데 약간 아. 멀리 가면 아. 좀 없지 않아요?
1: 뭐 약간 바로 집 앞은 없긴 한데 그래도 네. 시골에서도 로디오 있고 약간, 아. 약간 완전 시티시티 도시 느낌 있긴 있어요. 뭐
2: 아,
1: 식당들,
2: 진짜요?
1: 맛집들 다 있고 편의점 있고 마트 왜냐면 장도 봐야 되잖아요.
2: 몰려 있죠, 근데 한 곳에.
1: 네, 맞아요, 한 곳에
2: 아,
1: 있어요.
2: 약간 시장 같은 느낌인가요?
1: 아니요, 진짜
2: 광장
1: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2: 아, 쇼핑몰이 있어요?
1: 쇼핑몰이 없긴 한데 마트가 더 엄청 잘 됐고 식당, 예, 편의점도 진짜 잘 돼 있어요.
2: 와, 저희 가끔 스튜디오 가면 그 보통 촬영장들 좀 멀리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큰 스튜디오 뭐 이런 데는 네. 좀 멀리 있어 가는데 그 편의점 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있긴 하던데, 네. 그죠? 그래서 사실 시골 편의점만 있으면 최고일 것 같긴 해요. 한국의 저는 매력적인 포인트 중 탑 3 중 하나가 편의점이거든요. 한국이
1: 예,
2: 편의점이 네. 진짜 24 hours.
1: 맞아요.
2: It's crazy. 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게 시골까지 갔으면 완전 힐링이죠.
0: 그렇죠.
2: 네, 밤에 라면 먹으면서
1: 어? 네.
2: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네. 시골이랑 독일이 뭐가 제일 달라요?
1: 시골이랑 독일이 이제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시골도 네. 되게 여유 있고 독일도 되게 여유 있어요.
2: 오.
1: 근데 그래도 한국에서 그 빨리빨리 문화 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거는 시골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2: 아.
1: 독일이 여유 있으면서도 되게 슬로우.
0: 릴렉스.
2: 완전 슬로우구나.
1: 약간 릴렉스 플러스 슬로우.
2: 아, 슬로우를 좀 약간 액센츄에이트 하고 계시네요.
1: 뭔가 뭐 필요할 때나 이런 것도 다 되게 슬로우.
2: 아, 진짜요?
1: 시골에서 뭐 시켜도 금방 오거든요. 그 독일은 가끔씩 뭐 시킬 때 막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2주 걸릴 수도 있고.
2: 그러네. 사실 호주도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1: 아,
2: 사실 보통 뭐 시키면 기본 1-2주는
1: 네, 예,
2: 생각하고 시키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2일 안에 안 오면 답답하더라고요. 그 이게 사람이 너무 바뀌어요. 예. 네. 아우 좋습니다.
0: 그럼 이쯤에서 에밀리님 아이돌 한국어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1: 글로벌 한국이들 아이돌 한국어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EBS FM Korean을 팔로우해 주세요.
2: 글로벌 한국이들, please follow us on the EBS FM Korean YouTube channel and on our social media.
0: 그리고 아이돌 한국어와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대 메시지로 참여해주세요.
2: Yes, sir!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아, 저희가 항상 게스트분들이 올 때마다 기대하는 코너인데요. 아이돌 한국어의 선곡 요정 타임!
0: Yeah.
2: 에밀리님의 스타일대로.
1: 아, 네, 저만의 스타일로.
2: 네.
1: 제가 좀 낮게
2: 오케이.
1: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선곡 요정 에밀리용!
2: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네 선곡 요정님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나요?
1: 네 전 오늘 아일릿 이츠미 준비하고 왔습니다.
2: 직접 고르신 곡인가요?
1: 네.
2: 오 혹시 왜 고르게 되셨나요?
1: 전 그냥 뭔가 기분이 뭔가 좋아져요. 비트도 되게 업비트고
2: 네.
1: 약간 기분이 되게 좋아진. 그리고 뭐 옛날 멜로디랑 요즘 현대적인 멜로디 약간 섞으면서도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2: 확실히 시골에 사시니까 좀 구수한 멜로디를 좀 네. 네.
1: 좀 춤출 수 있는 멜로디.
2: 오케이 좋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듣고 저희는 빈칸 보고서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시골에 살고 싶은 DJ 캠디 나캠든과
1: It's me! DJ 막디 마카야. 그리고
2: 기분은 너무 좋은 에밀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Yeah!
0: 네, 이번에는 에밀리님의 빈칸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빈칸 버거사!
1: 네, 빈칸 보고서. 저희가 제시한 문장을 듣고 땡땡땡 빈칸을 완성하면 되는 코너입니다.
0: 그런데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이 아이돌 한국어잖아요.
1: That's right.
0: 이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오직 한국어만 가능하고요. 외국어 외래어는 쓸 수 없습니다.
1: 자, 이 규칙을 어길 때는 또 벌칙이 있습니다. 아, 저희 아이돌 한국어의 어마무시한 뿅망치 있습니다. Let's hear some 뿅! Yeah.
0: 점점 강력해지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강한 것 같은데. 네. 우리 에밀리님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3초 안에 대답을 못하거나 외래어나 외국어가 나오면 뿅망치가 출동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0: 자, 그럼 에밀리님 준비되셨나요?
2: 준비됐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0: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기.
1: 오케이, 에밀리님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국에서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했던 점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분위기입니다.
1: 분위기, 오케이. 에이. 자, 두 번째 질문. 가끔 도시 생활이 그립다가도 시골집의 땡땡땡만 보면 마음이 돌아온다. 하나, 둘, 셋.
2: 풍경.
1: 풍경. 자, 3번. 도시 청년들을 시골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시골살이 치트키는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소뚜껑.
1: 소뚜껑. 오케이. 4번. 시골 생활 중 외롭던 마음이 사라졌던 순간은 땡땡땡이다. 1, 2, 3.
2: 고라니.
1: 에?
0: 고라니.
2: 고라니.
1: 아, 고라니?
2: 고라니.
1: Like the animal?
2: 야. Yeah.
1: 아. 자. 오케이.
0: 그래도 되게 심플하고 잘.
1: 그러니까요.
0: 되게 잘했다.
1: 당황한 걸 안 네. 하세요. 이거 되게 되게
0: 제일 치열하신 분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1: 완전 감하시네.
0: 지금까지.
2: 뭔가 딱 물어봤을 때는 딱 생각이 났어요.
0: 생각났어요?
2: 네, 시골 딱 상상하면서 뭔가.
0: 오케이. 그럼 다음 질문 좀 어렵게 내야겠다. 좋습니다. 그럼 에밀리님이 대답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세히 살펴보. Let's go.
0: 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한국에서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분위기다라고 하셨는데요. 한번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분위기인가요?
2: 그냥 이런 시골 막 풍경이랑 이런 분위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뭔가 딱 상상하시면은 평상 위에 앉아서 뭔가 딱 시골 이 초록초록 약간 풍경 보고
1: 네.
2: 뭔가 새소리 드는 거는 이런 거는 딱 그 힐링 바로 그런 분위기 있어서 분위기라고
0: 분위기?
2: 했습니다.
1: 맞아요.
0: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그럼 여름에는 혹시 벌레 많이
2: 많아요.
0: 없나요? 많아요?
2: 많아요.
0: 괜찮으세요?
2: 저는 뭐지 시골 네. 한 2년 된 거 같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한지. 근데 이제 처음엔 당연히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0: 네.
2: 지금은 뭔가 옆에 맵뚝이 없으면은 허전해요.
1: 아, 약간 가끔씩 뭐 약간 지루할 때 맵뚝이 세 마리 불러가지고 같이 뭐 춤추고
0: 같이 뭐 게임 하나요? 네. 모기는 많이 없어요, 모기?
2: 모기 많아요.
0: 어떻게 처리하세요?
2: 네, 모기는 뭐 되게 요즘 뭐 많이 나왔잖아요.
1: 아, 뭐 스프레이도, 뭐 스프레이도 있고 네. 그 향도 있고
2: 그것도 있지만
1: Electric Killer 맞죠? 네.
2: 몸에다 뭐 스프레이도 하고 목걸이도 뭐 있고 팔찌도 있고
1: 풀 세팅 하신 과거
2: 보시네요. 그리고 약간 티트리 이런 거 뭐 싫다고 라벤더랑 티트리 이런 거 싫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뿌리고
0: 되게 철저하시네요.
1: 근데 난 시골하면 생각나는 게 그 집 밖에 있는 그 동그란 모기향 그거 아시죠?
2: 그것도 필수예요.
1: 그거 있죠. 왜 그게 항상 할머니 집 가면 그런 거 항상 나도.

0: 그러면 그게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1: 그쵸.
0: 저 그거 되게
2: 맞아요,
0: 좋아하거든요. 그 감성 좋아합니다.
2: 맞아요. 네. 그 향이도 있잖아요.
0: 맞아, 맞아요.
2: 네.
0: 그것만의 향이 또 있어요.
2: 네.
0: 모기들이 싫어하지만 뭔가 끌리게 되는 그 향. 네,
2: 맞아요.
0: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는 가끔 도시 생활이 그립다가도 시골 집의 풍경만 보면 마음이 돌아온다. 이게 확실히 사실 뭐 분위기랑 살짝 비슷한 거죠.
2: 네.
0: 어때요, 풍경? 너무 아름답나요?
2: 네, 이제 저는 집 앞에 병상이 있거든요.
0: 네.
2: 직접 만든 병상이 이미 있었던 거
0: 오!
2: 아니고
0: 진짜요?
2: 네, 이제
0: DIY!
2: 약간
0: 오, 나이스.
2: 그래서 거기 뭔가 앉아 있을 때 그냥 그 저만의 이런 힐링이랑 거기서 위에 뭐 먹으면서 진짜 죽이거든요.
1: 뭐를 자주 드시나요?
2: 진짜 다 먹어요. 고기도 많이 구워 먹고
0: 아,
2: 저는 요리도 많이 하거든요.
0: 네.
2: 직접
0: 진짜요?
2: 육개장 직접 만들고
0: 이야, 육개장 쉽지 않은데?
2: 에이.
0: 왜냐면 육개장이 만들 수는 있어도 맛있기 어렵거든요.
2: 아우 전 진짜
0: 이야,
2: 기가 막혀요.
0: 완전 한국 사람인데?
2: 네.
1: 너무
2: 그래서
1: 재밌긴 하겠다.
2: 오늘은 그냥 뭐 먹고 싶은지만 생각하고 그거 이제 그 만드는 것도 시골 매력이거든요. 저
0: 그쵸.
2: 막 텃밭도 다 직접 거의 다 직접 키우고 하다
0: 오,
2: 보니까 이런
0: 그럼 plant 막뭐 깻잎 이런 거.
2: 네, 깻잎,
0: 이야,
2: 상추, 뭐 오이.
0: 장난인데요?
1: 그거 다 혼자서 하세요?
2: 네, 텃밭은 크진 않은데
0: 네.
1: 네, 아,
2: 그래도
0: 필요한 만큼만.
2: 뭐한이 테이블보다는 크긴 해요. 그래도
0: 오, 꽤 사이즈가 있네요.
1: 되게 바쁘시겠네요.
0: 여기 테이블도 사실 진짜 막 최대한 많은 인원을 앉히려면 제 생각에 한 10명은 앉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 네.
0: 근데 이거 이 정도 사이즈면 싱싱하겠네요. 네. 좋습니다. 넥스트 질문
1: 네.
0: 뭐였나요?
1: 그리고 도시 청년들을 시골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시골살이 치트키는 소뚜껑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뚜껑.
2: 네, 저는 소뚜껑으로 되게 많이 해요. 찌개도 소뚜껑으로 만들고,
1: 그죠.
0: 뚜껑으로 찌개를.
2: 그 뚜껑을 뒤집으면
0: 네.
2: 그게 이제 고기 굽게 뭐 솔직히 더 뒤집은 거 훨씬 더 좋아요. 한 안아주면 한이 정도 된것 같긴 한데 이제 창작 뭐 직접 하고 이제 막
0: 네.
2: 불 펴서 그 소뚜껑 위에 뭔가 삼겹살이나 구울 때는 그것도 진짜 맛있고 기름 내리면서 거기 김치 딱
0: 그쵸.
2: 가운데
0: 아,
2: 넣으면은
0: 그거지. 김치.
2: 네. 그리고 찌개도 만들면은 되게 맛있고 제가 또그 소뚜껑 80년 됐어요.
0: 오?
1: 80년?
2: 네. 근데 쇠 되게 많았다가 제가 직접 그라인딩 해가지고
0: 네.
2: 이제 그 소뚜껑으로
0: 진짜요? 완전 OG 소뚜껑이네요. 그 직접 살리셔가지고.
2: 네.
0: 와우, 그러면
1: 아니,
0: 장난 아니네.
1: 80년?
0: 80년 우리 세.
2: 그 집도 80년 됐어요.
0: 아, 진짜요? 80년 우리 세명 나이 합쳐도 안될것 같은데?
1: 그니까요.
0: 대박이다. 아니, 소뚜껑이, 확실히 소뚜껑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통삼겹 소뚜껑 먹방을 한번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2: 진짜
0: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기름이 또 중앙으로 몰리잖아요. 안 빠져요, 소뚜껑은. 뚜껑이다 보니까. 거기 김치를 통으로 그냥 튀기더라고요.
2: 맛있어요. 네, 맞아요.
0: 이야, 장난 아닌데. 아, 근데 치트키 맞는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시골 생활 중 외롭던 마음이 사라졌던 순간은 고라니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2: 네.
0: 혹시 뭐 고라니 친구 계신가요?
2: 되게 많이 있어요. 고라니 그냥 뭔가 허전할 땐 없어요. 일단 아침부터는 꿩 소리도 되게 많고
0: 네.
2: 그리고 막 밤에 고라니 소리 많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냥 그 외로움이 확 사라져요. 왜냐면 고라니 소리 지는 거뭐 아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래도
2: 그게 이제
0: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 뭐라도 있긴 하구나.
2: 되게 많이 뭐 시골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데 이제 이웃집 분들.
0: 네.
2: 근데 뭔가 그런 자연 소리 들을 때는 제일 재밌고 저는 구경 많이 하거든요. 새
0: 진짜요?
2: 구경이랑 막 고라니 구경, 꿩 구경.
0: 뭐가 제일 재밌어요? 무슨 구경이?
2: 꿩이 엄청 재밌긴 해요.
0: 아, 꿩이
2: 네.
0: 좀 재밌는 채널이군요.
2: 네, 그 보는 거는 진짜 재미가 있어요.
0: 보는 맛이 있군. 오케이.
1: 꿩.
0: 샤라꿩. 그럼 다음에 저희도 한번 꿩TV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꿩TV 재밌네. 오케이.
1: 네.
0: 자, 그러면 저희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맞죠? 사실 저희가
1: 네.
0: 질문을 몇개더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이번에도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3초 안에, 그리고 오직 한국어로만 답해야 합니다. 자, 병망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0: Oh yeah,
1: 자,
0: baby.
1: 좀 약해졌네요.
0: 그러게요. 이번에는 꼭 때릴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2: 어떡해요, 오케이.
0: 자, 음악 주세요.
1: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시골에서 먹은 최고의 음식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소뚜껑 삼겹살.
1: 자, 두 번째 질문. 시골 라이프에서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건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고춧가루 만들기.
1: 자, 다음 질문.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나 시골 살래 했던 이유는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소뚜껑 삼겹살.
2: 소뚜껑.
1: 자, 다음 질문. 5일장에서 내가 꼭 사는 것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나물.
2: 나물.
1: 마지막 질문. 한국 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변한 점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입맛.
2: 왜 이렇게 잘해요? 보통 이게 좀
1: 자, 그놈의 소뚜껑 삼겹살이 먹일래. 자, 이게 굉장히 맛있나 봐요. 아니, 오늘 소뚜껑만 세 번 멘션됐어요.
2: 그죠? 혹시, 네. 혹시 소뚜껑 장사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나중에 끝나고 갑자기 명함 주시면서 제가 소뚜껑 아니에요. 파는데
1: 80년 된 소뚜껑. 자,
2: 80년 전통 소뚜껑 삼겹살.
1: 도르네믈리의
2: 첫 식당. 이러면서 오케이. 그럼 이번에도 재미있는 답이 많았는데 이번 것도 한번 저희가 딥다이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 질문은 시골에서 먹은 최고의 음식은 소뚜껑 삼겹살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드시나요?
1: 몇 번 드세요? 몇 번 드세요?
0: 지금 같이 진짜 너무 많이 먹었는데요. 왜냐면
2: 아, 진짜요?
0: 또 그 계절마다도 그 매력이 있어요.
2: 매력이 달라요. 네, 그렇죠.
0: 봄은 이제 미나리 삼겹살 이런 거 먹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삼겹살 기름 내려서 김치 넣고 위에 미나리 이렇게 넣은 거예요.
1: 여름은요?
0: 여름은
2: 이열치열?
0: 여름에는 뭐
1: 팥빙수랑 같이 먹는
0: 그 막 찌개만 여름에 찌개
1: 막 찌개랑 같이 네.
2: 찌개 어떤 찌개 제일 좋아하세요?
0: 너무 어려워요.
1: 청국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청국장 아직
1: 의외네. 약간 저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2: 그러게, 난 지금까지 대화를 보면 약간
1: 무조건 청국장.
2: 뜨끈한
1: 청국장. 육개장.
0: 육개장도 맛있어. 저는
1: 김치찌개.
0: 전 국밥은 제일 좋아요, 솔직히.
1: 무슨 국밥이요?
2: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0: 다요. 순대국, 뭐 콩나물국밥. 전 순대국밥은 진짜 1등인 것 같아요.
1: 순대국밥.
2: 순대국밥 맛있지.
1: 직접 해드세요?
0: 저는 국밥은 한번 직접 해먹긴 했어요.
1: 국밥을 직접 해먹는 쉽지 않은데.
0: 삶아서 막.
2: 진짜요?
0: 사골부터. 네.
2: 사골 육수를 내서. 이야.
1: 이게 셰프네요.
2: She's real. 네. She's like 자연인.
1: 자, 다음 질문 넣어볼게요. 시골 라이프에서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건 고춧가루 만들기이다. 아직 고춧가루는 안 만들어보신 거죠, 그럼?
0: 네. 그 다른 이웃집 분이랑 뭐 간장, 된장, 청국장도 만들어 보긴 했는데 안 먹어봤어요.
2: 아직 숙성 중이에요.
1: 청국장 아직 어려워요.
0: 그냥 지금은 꼭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마지막에 1년, 2년 전에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 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꼭 먹어보고 싶어요. 뭔가 이제 딱 준비된 것 같아요.
2: 이제 좀 Koreanization 됐어요. 근데 사실 저도 청국장 냄새 처음 맡았을 때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그런 걸 많이 먹진 않는데 캔디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1: 근데 저는 진짜요? 청국장 냄새가 그렇게 안 좋지가 않아요.
2: 근데 진짜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향에 제일 민감하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청국장 냄새 괜찮다고 하는 거면
1: 제가 두리안 아세요?
2: 두리안?
0: 알아요. 네네.
1: 두리안은 진짜 냄새 맡자마자 진짜 도망갔거든요.
2: 최근에 저희가 한번 먹었거든요.
1: 네.
0: 진짜요?
1: 콘텐츠 때문에 이제 먹었는데 그건 진짜 안 되겠더라고. 근데 청국장은 너무 좋은 거예요.
2: Real Korean이네. 네.
1: 청국장 맛있어요.
0: 그 고소한 향이.
1: 네, 네. 드셔보세요.
2: 진짜 청국장. 근데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
0: 너무 네. 저도 이제 국밥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2: 국밥 힘들긴 해. 네. 오케이, 그럼 고춧가루 만들 때까지 저희가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0: 저희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일단 고추 많이 키우니까.
2: 네. 오케이. 무럭무럭 자라렴.
1: 자, 한번 이번에는 다음 질문 넘어볼게요.
2: 좋습니다.
1: 오일장에서 내가 꼭 사는 것은 나물이다.
2: 네. 나물.
1: 나물. 어떤 뭐 비빔밥 해 먹으려고 사시는 건가 아니면?
0: 아니 뭐 반찬 무쳐 먹어도 진짜 맛있고.
1: 네.
0: 딱 그 오일장 아시죠? 한번 가본 적이 있으세요?
2: 가본 적은 사실 없어요.
1: 저는 저희 한국에 이제 아파트에 금요장터라고 있어요.
2: 뭔지 알아요. 항상 그 지하철역 가는 길에 있어 그거.
1: 저는 금요장터에 이제 항상 먹었던 게 묵사발이랑.
0: 묵사발 진짜 맛있어. 지금
1: 호떡이랑 오일장은 안 가봤어요.
2: 오일장 그 규모가 크네요.
0: 되게 커요.
2: 장난 아니네.
1: 금요장터랑 조금 차원이 다르네요.
0: 진짜 크고 오일장 재밌는 오일에 한번 해요.
2: 오일에 한번
0: 그래서 오일장
2: 그러면 엄청 싱싱하게

0: 네.
1: 맞아. 이제 2일이랑 저희 5일장만 2일 때랑 5일 때 이제 하고 있긴 한데
0: 네.
1: 항상 뭐 다른 거 파니까 그 재미가 있어요.
2: 막 호떡 같은 것도 파나요?
1: 호떡, 꽈배기,
0: 오마이갓.
1: 이런 그 칼국수도 거기 또 진짜
0: 야.
1: 맛있거든요.
0: 저 오이 좋아하거든요, 오이.
1: 오이?
0: 싱싱해요, 완전.
1: 오이도 진짜 맛있고 그리고 저렴해요.
0: 아, 저렴해요?
1: 네.
0: 아, 근데 확실히
1: 저렴하고
0: 좀.
1: 배고프기만
2: 아, 그냥
1: 하네요.
2: 꽈배기랑 전
0: 맛있겠다.
2: 찹쌀떡 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1: 진짜
2: 안에 팥 없는 거예요. 네. 너무 TMI죠?
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팥 없는 찹쌀 도넛.
1: 진짜 맛있어요.
0: 팥 없는 거요?
1: 네.
2: 이걸 기대.
1: 아니, 저는 일단
2: 뭐 어떤 걸더 선호하세요? 팥 없는 거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찹쌀 도넛?
1: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2: 예.
1: 파인 거예요.
0: 아, 진짜요?
1: 팥
2: 아무것도 없는
1: 없는
2: 거.
1: 거.
2: 그쵸.
1: 네.
0: 아, 팥 별로 안 좋아하세요?
1: 아니, 좋아하긴 하는데
0: 네.
1: 그거 없이 저는 그 기본 맛들을 되게
0: 아,
1: 좋아해요.
0: 오리지널.
1: 약간 예.
0: 여기는 팥을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북어빵 먹을 때 다행히 팥은 다제 겁니다.
1: 그럼 슈크림 이런 거 많이
2: 오,
1: 좋아하시겠네요.
2: 맞아요.
0: 슈크림은 저는 만져보지 못해요. 슈크림 다
2: 슈크림
0: 있어요.
2: 손대지 마. 그러면 한국 시장 나물이 왜 좋으세요?
1: 일단 저는 독일의 나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0: 그렇죠.
2: 아, 나물.
0: 반찬 개념이 좀
1: 예.
0: 있어요? 독일?
1: 없어요.
0: 없죠.
1: 그냥 my 음식, my food, like game play.
0: 아, oh, you order your own dish, my steak, your pasta 이런 느낌. 그렇죠.
2: 아, really?
1: sharing도 하지 않아요, 잘.
0: 근데 한국은 그냥
2: sharing.
0: 오픈이다.
1: 예. 다 같이 먹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나물들 저는 몰랐어요. 저 나물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나물 너무 좋아해요.
0: 진짜요?
1: 그 무친 것도 너무 좋아하고 막 달래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달래 된장찌개 뭐
0: 이야. 확실히 이런 얘기하면 배고파져. 오케이. 마지막 질문은 한국 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변한 점은 입맛이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입맛에는 한국 음식이 더 맞습니까? 독일 음식이 더 맞습니까?
2: 궁금하다.
1: 저는 완전 한국 음식파예요.
0: 한식.
2: 근데 독일 음식에서 유명한 게 어떤 게 있어요?
0: 그레이비 같은 거 있지 않나? 무슨
2: 소시지, right? 아닌가?
1: 소시지랑 맥주, 감자, 슈페틀레라는 음식도 있는데 그 약간
0: 스페츌레.
1: 독일 같은 면?
0: 진짜요?
1: 약간 조금 신기하게 생기는 면 같은 거 있는데
2: 네.
1: 저도 솔직히 어른 돼서 이제 한국 오다 보니까 요리 첫 배우는 거는 다 한국 음식이다 보니까
0: 신기하긴 하다.
1: 네,
0: 아,
1: 그래서
2: 와, 이거 알지?
1: 아, 슈니츠 말하는 맞네요.
0: 슈니츠리
1: 슈니츠
2: 약간
0: 네.
2: 피시앤칩스인가요?
1: 그냥 돈까스예요.
0: 아,
2: 돈까스.
0: 치킨, 네, 치킨이에요. 치킨
1: 그냥
0: 스니츠.
1: 슈니츠도 진짜
2: 맞아요. That was so good.
1: 맛있어요. 그 버섯 크림 소스랑 그 슈니츠리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고 학센도 독일의 족발.
0: 이야, 지금 저희가
1: 네.
0: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거든요.
1: 다른 점은 하나 있어요. 일단 겉은 바삭바삭해요.
0: 튀겨내요, 겉에를.
1: 네. 그래서
0: 기름을 좀 이렇게 하는 건가?
1: 안에는 되게 부드럽고 겉은 이제 바삭바삭하면서 그거 이제
2: 대박이다.
1: 진짜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0: 네.
1: 뭔가 마늘이랑 김치 땡기기만 조금 이런 아니 족발이랑 보쌈 많이 먹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2: 저
0: 그렇죠.
2: 족발 이름이 뭐예요? 독일 족발.
1: 학슨.
2: 학슨? 학슨도 그럼
1: 슈바이너
2: 소뚜껑에다가
1: 학슨.
2: 그럼 학슨도 소뚜껑에다가
1: 한번 튀겨요.
2: 근데 튀겨 한번 튀겨 보세요.
1: 그 솥에다가 튀겨야 되고 빵도 진짜 유명해요, 독일.
0: Shout out 독일 빵. 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에밀리의 빈칸 보고서 채워봤고요. 열심히 빈칸을 채웠으니까 한번 쉬어갈까요?
2: 네. 옥상 달빛 없는 게 메리트, 그리고 도경수 싱어롱까지 이어집니다.

전통 오디오 전문 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수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버리는 삭막한 회색 도시를 잠시 벗어나 초록빛 가득한 시골집의 평상에 누워보는 상상을 합니다. 높은 빌딩 숲 대신 푸른 하늘과 숲이 보이고 꽉 막힌 도로의 경적 대신 풀벌레 소리가 귀를 채우는 그 고요함을 말이죠. 바쁘게 질주하던 도시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별빛이 빼곡하게 들어찬 밤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쉼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일까요? 도시의 화려함 대신 시골의 소박한 정취를 따라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오늘의 게스트를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여기서 제 집을 만들고 친구들도 초대해서 편하게 놀고 고기도 굽고 합니다. 한국의 시골에서 첫 집을 산 에밀리는 자신의 꿈을 이뤘다고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숨 가쁜 도시의 소음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골 촌집의 구수하고 따뜻함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보자고요. 네,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오늘은 에밀리님이 시골집을 사면서 했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았는데요.
1: 시골집, you got it? Yes, sir. 자, 시골집을 사고 집들이 하셨습니까?
2: 네, 전 했습니다.
1: 누구랑 하셨습니까?
2: 이웃집 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오실 때도 네. 있었고, 그치, 독일 친구들도 몇 번 왔었어요.
1: 독일에서 한국 시골로.
0: 반응이 어땠어요? 친구들도 어쨌든 시골이라는 분위기가 되게 어색했을 텐데.
2: 일단 처음에 엄청 놀란 친구들 있었어요. 약간, 여기서 왜냐면 물도 끓여야 되거든요. 따뜻한 물이 없어서 화장실은 있긴 있어요.
1: 물 끓여야 되구나. 네.
2: 그래서 네. 처음에 약간 하다가 네. 조금 익숙해지고 분위기도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해하더라고요.
1: 이런 느낌이구나 이러면서
2: 너무 맞아요. 좋다.
1: 사실 처음엔 당황할 수도 있죠. 왜냐면 사실 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내가 샤워할 때 물을 끓여야 된다 하면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저도 할머니 집 물을 끓여야 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막 물을 막 큰 마켓에다가 네. 큰 양동이에다가 이렇게 물을 빼서 이렇게 쓰잖아요. 저도 처음 그렇게 할 때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 여기 뭐야 막 이랬는데 확실히 그것만의 매력이 또 있습니다.
3: 그렇죠.
1: 네, 자 그러면 정말 재밌었겠네요 집들이. 막 요리하고 막
2: 네. 뭐 한잔하고
1: 야 한잔하고 막 좋네요.
0: 근데 이게 또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시골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2: 네.
0: 그러면 이제 시골 인심이 최고다 아니면 도시도 만만치 않다
1: 뚜둥 인심은 네. 어딘가요?
2: 저는 도시도 좋고 고르기 너무 어려워요. 이거.
1: 사실 한국은 어딜 가든 인심은 있습니다.
2: 네. 네,
1: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0: 맞아요.
1: 개인적으로 시골은 전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2: 근데 약간 도시도 장점 있고 시골도 장점 있긴 해요. 근데 하나 빼면은 일단 허전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약간 도시 뭐 한번 이제 앞으로 못 갈래 아니면 시골 앞으로 못 갈래 하면은 그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1: 시골 사람들이 더 많이 막 뭘 주려고 해요? 아니면 도시에서 뭔가 뭘 더 주려고 해요?
2: 시골 분들은 대박이죠.
1: 그렇죠. 어디서 계속 나오잖아요.
0: 혹시 뭐까지 받아보셨어요?
2: 뭐가지?
0: 네.
2: 아이고.
0: 어떤?
2: 그 음식도. 일단 이웃집 분들 뭐 반찬 만들 때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주시고 옷도 사주셨어요.
1: 진짜요?
2: 네, 이제 옷도 사주시고 뭐 김치도 항상 저희 집에 덕분에 있고 계란 닭에서 직접 나온 이제 이장님이랑 저 많이 지내다 보니까
0: 이장님이랑 친해야죠.
1: 네. 예를 들면 약간 우리가 대표님이랑 친한 느낌이네요. 네. 그 fresh 달걀, fresh 김치.
2: 야.
1: Oh my god.
2: 그 배고플 때 그냥 이웃집 분한테 가서 할머니 배고파요 하면은 나와요. 와. 음식이 엄청 많이 나와요.
1: 진짜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스토리 같아요. 뭔가 영화 같기도 하고. 내가 그냥 배고픈데 옆집 가면 밥 준다. 되게 신기한 재밌는데. 그럼 확실히 시골이 그 아낌없이 주는 마음이 있긴 하네요.
2: 네, 뭐 진짜 둘째가

0: 가족이요.
1: 샤라웃 올더 피플 인허 도시. 네, 그럼 2000년생이라고 들었는데, 오, 2000년생이면 캠디보다 한살 많거든요.
2: 그러니까 저 2001년생입니다.
1: 맞아요.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애늙은이 타입이셨어요? 아니면 좀 약간 천방지축 말괄량이 타입? 약간 엄청 액티브 or 아니면 원래 좀 약간 시골 스타일?
0: 저 완전 애늙은이었어요.
1: 애늙은이었어요.
0: 네, 저 약간 혼자 놀고 친구도 그렇게 약간 그냥 혼자 재밌었어요.
1: 아,
0: 그리고 막
1: 진짜요?
0: 그냥 편하게 집에 있고.
1: 좀 그냥 라이프는 릴렉스 해야지. 좀 이렇게 좀
0: 뭔,
1: 릴렉스 하면서 천천히 나만의 스타일대로.
0: 그런 애기였어요.
1: 아, 약간 에밀리만의 때깔. 그런 느낌. 그런, 맞죠? 아, 오케이. 좋습니다.
2: 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한국어 배울 때 가장 재미있었던 한국어 있으세요? 이 단어 되게
0: 아우.
2: 나한테 신박하다. 약간 이런.
0: 저는 사자성어 되게 좋아요.
1: 저도 좋아요. 저도
0: 네, 약간
1: 좋아요.
0: 뭔가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다 재밌었지만 지금은 이런 독일도 그런 거잘 없거든요.
1: 근데
0: 그래서 이런 뜻 깊은 단어들, 뭐 고진감래, 뭐 약간
1: 아.
0: 유타이피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왜냐면 이게 신기한 게, 왜냐면 원래 줄임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0: 맞아요.
1: 줄임말도 아니고 그냥 그 단어의 의미가 따로 있는 거라서 저도 이게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0: 저도요.
1: 되게 재밌어요. 뭔가 four letters를 아는데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약간 반칙 같아요, 뭔가. 그네 단어 쓰면 되게 똑똑해 보여가지고. 그죠? 자, 그럼 충청도에 사시니까 사투리도 종종 쓰신다고 들었는데, 자, 저에게 한번 사투리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0: 이이
1: 이이?
0: 네,
1: 이이?
0: 이이
1: 그게 약간
0: 무슨
1: 예
0: 뜻이죠?
1: 같은 느낌인가요?
0: 맞춰보세요.
2: 이이 있습니다.
0: 네. 아, 아니
2: 그런가 아니구나.
1: 이 약간 한번
2: 이이?
1: 써주시면 안 돼요? 어떤
0: 이이
1: 아 그렇게 쓰는
2: 왜?
1: 거예요?
2: 잠시만. 그게 어르신들이 많이 할것 같은데. 이이?
1: 왔어?
2: 왔어? 예.
0: 이이 거의 가까워요.
2: 제가 말해주지 마세요. 제가
0: 오케이,
2: 맞출 거니까.
1: 이이 이이 이런
2: 한번 다시 들려주세요. 한번.
0: 이이
1: 이이
0: 아니 이거
1: 뭐해?
0: 어떡해요?
1: 이이
0: 약간
1: 언제 와?
0: 여러 가지 있어요. 아이이이
1: 이거 만들어낸
2: 이러니까
1: 거 아니에요?
2: 이러니까 더
0: 아니
2: 혼란. 지금 이러니까 더 혼란스럽습니다.
1: 제가
2: 자요.
1: 이이 이거 다 달아요?
2: 이
0: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그 비슷하게 쓰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1: 어떡하죠?
0: 하나로 이렇게 모든 거 표현할 수 있는.
2: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0: 네.
1: 어떡하죠?
0: 약간 어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어 응응 응응.
2: 그냥 응응이란
0: 왜냐면
2: 뜻이에요.
0: 전화 받을 때도 약간 한국 분들은 대부분 약간
1: 그럼.
0: 그런 거 이제 충청도 사투리 유.
1: 근데 이가 확실하네요. 뭔가 서울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2: 그럼 밥 먹었어 하면 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먹었어?
0: 뭐 전화 받을 때도 약간 이 이런 거 하실 때도 있고요. 이제 반말이 있긴 한데 그래서 막
2: 반말이라서 어르신들한테는 안 되는.
0: 뭐 친해지면은 이제 되게 귀여워. 저희 귀여워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막이 이런 거 쓰면은
1: 완전 좋아하시겠네.
0: 하나 더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것도 맞춰보세요.
2: 네.
0: 애는 착해요.
1: 애는 착해요?
2: 애는 착해요?
1: 약간
0: 약간 애는 착해? 애는 착해요. 그거 이제 뭐
2: 무슨 뜻일까요?
0: 하고 싶을 때 이제 그 대신 쓰는 이런 거 조금
2: 아,
0: 그
2: 애는
0: 사람
2: 착해요가 무슨 말 대신하는 건지
1: 언제 쓰는 건지
0: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뭐 이렇게
2: 순수하다?
0: 아니요
2: 아닌데.
0: 아니요
1: 약간 뭘 못할 때 그래도 애는 착해 이러지 않나요?
0: 맞아요 약간
1: 그죠?
0: 비슷한 느낌이에요 뭔가 찬술이나 이런 거 하고 싶을 때는 이제 뭐 나쁜 말안 하고
2: 아.
0: 이제 애는 착해 애는 착해요
1: 맞아. 저희도 가끔 뭐 약간 되게 재미없는 장난을 하면 멤버들 중에서 에 그래도 성격이 좋잖아. 이런 느낌이네요. 네. 아, 좋습니다. 이게 좀 아, 그 우리 국어사전 캠든 씨.
2: 네.
1: 한번 이름 못 해도 그 애는 착해요가 어떤 느낌이었죠?
2: 제가 알려드릴게요.
1: 네.
2: 이름 못해도 애는 착해요처럼 좀 부족하더라고 성격이 착하다는 뉘앙스로 쓰이기도 합니다.
1: 아, 좀 부족하더라도 이게
2: 네.
1: 성격이 착한 뉘앙스.
2: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1: 좋습니다. 믿고
2: 네.
1: 맡기는 우리 캔디.
2: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에밀리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와,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1: 오늘 저희 말 되게 많이 한것 같아요. 너무
2: 아니, 너무
1: 좋았는데.
2: 궁금한 게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1: 그러니까. 에밀리님 오늘 어떠셨어요?
0: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1: 아, 진짜요? 네. 완전 재밌었어요?

0: 네, 완전.
1: 소리 질러!
2: 라디오는
3: 맞습니다.
2: 처음이신가요?
0: 몇번 일을
2: 혹시 어떤
0: 해봤는데.
2: 라디오가 제일 재밌으셨나요?
0: 아, 오늘 당연히 오늘입니다.
1: 예, 샤랄 아이돌 한국어.
0: 아이돌 한국어입니다.
1: 예스,
2: 예, 좋습니다. 또 혹시 한국살이를 꿈꾸는 외국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0: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되게 쉽게 그냥 충청도 오세유.
1: 오세유.
0: 그리고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꼭 한번 한국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도시도 한번 가보고 뭐 시골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2: 좋습니다.
1: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에밀리님의 꿈이 있다면?
0: 한국의 매력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전
1: 아,
0: 세계로
2: 대박.
0: 한국분들한테도 외국분들한테도.
1: 나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채널 영상
0: 네.
1: 올리시고. 아, 좋습니다.
0: 맞아요.
2: 네, 꼭 이루어지길 우리 아이돌 한국어가 응원하겠습니다.
1: 으흠.
2: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 곡, Stray Kids Run It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1: 한국인들아, 잘 먹고 잘 살자.
2: 안녕!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제헌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동안 7월엔 연휴가 없었는데 참으로 소중한 사흘간의 연휴입니다. 이 달력을 보니 이제 올해 남은 공휴일은 광복절 대체 공휴일, 추석 연휴, 그리고 개천절 대체 공휴일, 한글날,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작고 소중한 연휴 되겠습니다. 자, 잘 쉬어야 또 일도 잘하겠죠? 여행길에 오른 분도 계실 테고, 밀린 잠을 자거나 아니면 또 우리 크쌤처럼 밀린 드라마 몰아보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자, 이런 건 어떤가요? 밀린 공부. 네, 영어는 공부 아닙니다. 즐기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첫 곡입니다. Journey, any way you want it.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7월 17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7월에는 쉬는 날이 없다. 뭐 이제는 옛말이죠.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됐고요. 원래는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었죠. 예,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연휴는 정말 빨리 간다는 거. 그거는 확실합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한 분 모셔야죠. 웬지. 아주 긴 연휴가 생기면 이탈리아에 구매해둔 별장에 갈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다가 꿈에서 깨어나실 것 같은 크리스틴 쌤입니다. 있다면 좋겠지만.
1: Good evening.
0: 네.
1: Yes. I wish that was a reality. That is my dream, actually.
0: Oh, it can come true.
1: Yeah, I'm hoping that it will come true one day.
0: 저 가방만 가지고 가서 자도 돼요?
1: Oh, of course.
0: 아, 너무
1: you
0: 좋습니다.
1: Don't even need to bring a bag.
0: 아, 이게 뭔가 얘기만 들어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1: Yeah.
0: Right,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Easy writing, easy English. 입이 트이는 영어, Power English.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한자리에 모여 특별 공개 방송을 엽니다.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악당을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이브닝 헤드라인스로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브닝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Global food markets are facing a double whammy of rising energy prices and a looming super El Nino. Experts say the combination could keep food prices elevated for years.
0: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농작물 생산비가 오르는 가운데 슈퍼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식량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식량 가격이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 Korean seaweed is set to take another leap on the global stage. South Korea's proposed global standard has cleared an international review, positioning the industry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global markets.
0: 우리 김이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 세계 규격안이 국제 심의를 통과하면서 수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As AI becomes increasingly woven into everyday life, people are rethinking how they consume content. Instead of bite-sized content, time-tested classics are making a comeback.
0: AI 기술이 일상이 되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 대신 오랜 시간 검증된 고전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 Erling Haaland's World Cup heroics are continuing to make waves well beyond the pitch. From winning over fans to inspiring baby names and even fashion trends, his influence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0: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엘링 홀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명 열풍과 패션까지 경기장 밖에서도 다양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1: Global food markets are facing a double whammy of rising energy prices and a looming super El Nino. Experts say the combination could keep food prices elevated for years.
0: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농작물 생산비가 오르는 가운데 슈퍼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식량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식량 가격이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마무리집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기후 변수까지 전 세계 물가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1: Yeah. So well we've heard of El Nino. Super El Nino is going to be quite a big thing
0: right.
1: and that is because The sea surface temperatures rise more than 2%. So what it does is it causes these sort of extreme weather patterns.
0: Mm-hmm.
1: And so already we have very high energy costs,
0: right?
1: And then the thing is that farming is going to be greatly affected. It's going to drive up farming costs.
0: Mm-hmm.
1: Extreme weather is adding more pressure.
0: Right.
1: So we've got a lot of things going on at the same time.
0: Mm-hmm.
1: Thus, global food prices are going up.
0: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계속 퍼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엘니뇨 하면은 단순하게 뭔가 이상 기온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훨씬 더 넘어서 이게 또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또 전쟁으로 또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그 기후가 안 좋으니까 이상해지니까 농작물 생산하는 그 또 비용이 또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점점 이렇게 되면
1: So it's everywhere.
0: Yes.
1: Not just Korea, the U.S., everywhere.
0: Ah.
1: And so already like India, places like India has seen, you know, like the rainfall.
0: Right.
1: It's too much.
0: Mm-hmm.
1: Sometimes too little.
0: Mm-hmm.
1: So this is when you're farming and you have weather conditions like that, then sometimes you don't have enough.
0: Mm-hmm.
1: Sometimes it's gone.
0: Right. Mm. 아니 전쟁도 그렇지만 이 기후 변화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식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1: Completely.
0: 그래서 뭐 쌀이나 팜유, 뭐 설탕, 커피처럼 이 생활하고 밀접한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니까요. 좀 걱정이 큽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Global food markets are facing a double whammy of rising energy prices and a looming super El Nino.
0: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농작물 생산비가 오르는 가운데 슈퍼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식량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사실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Right? 뭐 전쟁, 무슨 뭐 기후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여기 double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double 하고 나서 뭔가 귀여운 말인 것 같은데 왠지 귀여운 말인 것 같은데 귀엽지 않을 것 같은 whammy라는 게 나왔어요.
1: Oh, you are so correct. Whammy originally means a powerful punch, like a blow.
0: All right.
1: So if it's double, it happens like bam, bam.
0: Mm-hmm.
1: That's the thing.
0: Okay.
1: It's not like one big boom, you know, punch on your face, but it's like a double punch.
0: 거의 더블 힛 같은 거네. 빵, 빵
1: it's a 때리는. double hit. So basically, it means two very negative or difficult things happening at the same time.
0: 아, 이거는 하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벌어졌다라는 느낌보다 어떻게 보면 거의 동시에 벌어지는 그런 이중 악재 같은 거, 연속된 그런 타격 같은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1: Yeah, that's right. So like, I mean, you can certain things happen and sometimes it's not just one thing but two or three things all happen at the same time.
0: 그러면 만약에 그냥 개인적으로 아, 나는 왜 하필 안 좋은 일이 두 개나 동시에 겹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뭐 시험도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1: Yes.
0: 그러면 그것도 double whammy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That's right. So when you say I had a double whammy today.
0: Right.
1: It was a double whammy.
0: Right.
1: And you say I lost my wallet.
0: Okay.
1: And then plus I couldn't make it to so I didn't make it to the test exam site.
0: 와, 이거는 회화에서도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1: Totally.
0: 오케이. 그래서 글로벌 푸드 마켓들이 지금 이런 더블 웨미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 프라이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더 문제인 거는 and a looming super El Nino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기류 관련해가지고 이상 기류라든가 그런 걸로 인한 날씨 문제를 우리가 El Nino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Looming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1: So simply, this just means to approach. It's approaching, but it is the feeling that you see it way over there.
0: Right.
1: And it's slowly making its way.
0: Oh.

0: And so the idea with looming is mm-hmm. that it is something bad that's going to happen.
1: Okay.
0: Something that's significant.
1: Mm-hmm.
0: And you know it's coming.
1: Ah.
0: And there is a sense of like, uh-oh.
1: Uh-oh.
0: Uh-oh.
1: 멀리서
0: oh.
1: 뭔가 정체를 uh-oh. 드러내는 것 같은
0: It's
1: 그런
0: coming.
1: 느낌.
0: Yeah.
1: 굉장히 무섭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0: Sorry.
1: So something is looming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임박하고 곧 닥칠 것 같은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뭐 뭔가 something is poised to happen mm-hmm.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겠네요.
0: So if something is poised to happen, it doesn't always mean mm-hmm. that there is something negative that's okay. going to happen. It is just simply, mm-hmm. neutrally, likely to happen.
1: Mm-hmm.
0: But if something is looming, it is a feeling of something bad, usually.
1: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
0: Something risky, something significantly
1: okay. so,
0: uncomfortable.
1: Something is poised to happen. 이거는 뭐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0: yes.
1: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고 뭐 준비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looming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 그렇죠? 뭔가 악재가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Experts say the combination could keep food prices elevated for years.
1: 전문가들은 세계 식량 가격이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comb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일, 나쁜 일 다 합쳐진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음식값을 elevated 된 상태로 for years 동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For years 자체만으로도 정확히 몇 년은 안 써있지만 뭐 3 years, 4 years, 5 years 이런 거 안 나와있지만 오랜 기간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0: Absolutely. Mm-hmm. So when you hear that expression for years, you don't know exactly, but mm-hmm. you're thinking, oh, maybe 3, 4, 5? Maybe even 10. It
1: right.
0: depends on the context, but it does feel like it's going to be for a good while.
1: 그러면은 진짜 4 years는 뭐 솔직히 말해서 컨텍스트가 없어도 보통은 웬만하면 진짜 오랜 기간이다.
0: Yeah.
1: 이거는 뭐 하루 이틀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하루 이틀 안에 가격이 떨어질 것도 아니고 이런 뉘앙스가 이미 들어가 있네요.
0: Absolutely.
1: Okay.
0: And of course, elevated means
1: right.
0: it's going to be high.
1: Mm-hmm.
0: Right?
1: Mm-hmm.
0: Like you're taking the elevator going
1: right.
0: up. It is going to be high.
1: 계속 올라가서 내려오지 mm-hmm.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
0: That's right. right. That's right.
1: 근데 elevator가 escalator보다 더 강력한 친구인가 봐요. 왜냐면 escalated for years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색할 수 있을까요?
0: It does. It doesn't
1: right?
0: sound right. No,
1: right?
0: it doesn't. So elevated, like it's pretty high mm-hmm. when it should be maybe a little bit lower than that.
1: 아, okay. So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생각하면 정말 좀 쉽게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So 뭔가를 elevate 시킨다는 거는 올리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0: yeah.
1: 근데 올라간 상태로 for years 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0: This is not good.
1: 아,
0: Sam, we're in big trouble with the...
1: 자동 다이어트인가요?
0: I don't know, but you know, this is not only for Korea, but also
1: right.
0: I read in the news about, you know, grocery prices
1: right.
0: in America being so high these
1: 아하.
0: days.
1: 이거는 완성품이 아니어도 집에서 요리를 해 드시는 분들도
0: yeah.
1: 좀 문제잖아요. Right.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크쌤이 더... 힘들어하시는 게 아닐까.
0: Right.
1: 네.
0: I mean, it's not about eating out.
1: Right.
0: It's also about cooking at home
1: right.
0: too.
1: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Global food markets are facing a double whammy of rising energy prices and a looming super El Nino. Experts say the combination could keep food prices elevated for years.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Sasha Alex Sloan with Keep On.
2: Started crawling in my skin.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Korean seaweed is set to take another leap on the global stage. South Korea's proposed global standard has cleared an international review, positioning the industry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global markets.
0: 우리 김이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 세계 규격안이 국제 심의를 통과하면서 수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는 즐거운 뉴스입니다. 이거 즐거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김이 또 이제 너무 인기가 많으시면.
1: Oh, then where's our game? Where's our game? You can't take it all.
0: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또 그러니까 또 하나의 반도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은 반도체, game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 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이 같은 제품이라도 이 국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수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제정 작업이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1: Yeah, so to get an official international standard, you need to go through an 8-step process.
0: Okay.
1: And right now, basically, we passed step 5. So we're getting there real quick. So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And once that happens, all of this like roasted, you know, dried seaweed, we can export and we don't have to meet different requirements for different markets.
0: 와,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약 같은 거 개발을 하면은 Right?
1: Yeah.
0: FDA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1: Yeah.
0: 그것도 이제 뭐 1상, 2상, 3상 막 이런 게 있는데 뭔가 그 느낌이 좀 들어가요.
1: You're absolutely right.
0: 8단계에서 5단계까지 왔어요.
1: Yeah, we did. So this is a very big thing because you know they just passed it in Geneva, Switzerland. So this is a very big deal. It will help the industry significantly.
0: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이 없어서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제 기준이 생기게 되는 거네요.
1: I tell you, Kim.
0: Right. Yeah. You're so serious.
1: No, this is really serious.
0: Okay.
1: My best friend, she just eats it as a snack. Usually we have Kim with our rice.
0: Oh, yes.
1: But a lot of American people and her kids too,
0: right.
1: they just open it up and they eat it as a snack.
0: No, right?
1: I'm like, it's kind of salty. Oh, they love it so much.
0: 생각해보면 그 미국에 있는 과자보다는 그래도 덜 짜잖아요.
1: Oh, yeah. Oh, yeah.
0: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뭐냐면 나는 조금
1: healthier
0: snacks를 먹는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1: That's right.
0: 아, 근데 저 그 김자반 아세요? 오 마이.
1: 오 마이.
0: 그것만은 안 되는데 놓칠 수 없어요.
1: oh,
0: 저 진짜
1: my.
0: 그것만 이렇게 스푼으로 퍼서 먹거든요.
1: Oh my goodness. I understand you.
0: All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Korean seaweed is set to take another leap on the global stage.
0: 우리 김이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이라고 하는 거 이제 김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이제 외국 사람 처음으로 들었을 때는 뭐 김, you know 김, right?
1: Game.
0: 지금까지는 김이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Korean seaweed, right? So seaweed가 뭐 해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1: Yeah, I think so.
0: Right? It's

0: set to take another leap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의 leap를 take 할 준비가 돼 있는 거네요.
1: Very similar to the idea of jump.
0: Right.
1: But leap is like, woo, you're really like okay. going a little bit higher.
0: Okay.
1: So, and it means here that they are kind of advancing to the global stage.
0: Right.
1: So they were already on the global stage, but they're going even further up.
0: That's why 거기 another를 쓴 거군요.
1: That's right.
0: Okay. So leap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무슨 뭐 jump라기보다는 정말 훅 하고 올라가는 그런
1: yes.
0: 느낌. 굉장히 껑충 뛰어 오름이네요.
1: Yeah. And sometimes in this context, it means to kind of improve or to advance. But in other contexts, it's kind of like kind of taking that move, that courageous, uncertain move into something. A little bold, a little bit risky.
0: 뭔가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대담하게 나는 한번 쫙 가볼 거야.
1: Yeah.
0: 이런 느낌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미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아, 한 번 더 리브를 할 준비가 됐다. 아, 그나저나 그 seaweed 아까 해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뭐 김, 뭐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게 굉장히 popularized 되면 사람들한테 이제 김이라고 그냥 하면 되고 이게 김 공식 용어가요. 김이 아니래요. K-I-M이 아니라 G-I-M으로 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 너무 좋잖아요.
1: Oh, wonderful.
0: Right?
1: Right.
0: 자, 연결해 볼게요.
1: South Korea's proposed global standard has cleared an international review positioning the industry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global markets.
0: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 세계 규격안이 국제 심의를 통과하면서 수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지션을 한다. 그 인더스트리를 to gain a competitive edge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포지션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자리 뭐 뭐라고 할까? 어떤 포지션. 그렇죠? 뭐 자리를 잡는다던가. 근데 그거를 verb로 여기서 지금 쓴 느낌이 좀 드는데요. 뭔가를
1: right.
0: position 하면서.
1: Right. So the idea is to find that position for the industry to make them kind of stronger and more established.
0: 아,
1: That's what that means.
0: More established.
1: Yes.
0: 자, 입지를 완전히 좀 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가요?
1: Right.
0: Okay. So 이 industry, 그 industry를 position 하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to gain A competitive edge라고 얘기를 했어요. Competitive 같은 경우에는 competition이 좀 떠오르면서 사실 이거는 우리말로 보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이 심한 뭐 competitive market, right?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She is a very competitive person.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뒤에 왜 Edge가 나온 거예요.
1: So the word edge is really advantage.
0: Right.
1: So a competitive edge, and this comes from the blade's edge, how sharp that is.
0: Okay.
1: Right. So the sharper the edge, it's going to cut real nice.
0: Oh, yes.
1: Right,
0: yes,
1: okay?
0: Yes.
1: So the idea is to have a competitive edge, is to have that advantage so that you can beat your rivals.
0: 아, 진짜 검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칼에... 블레이드 쪽에 얇으면 얇을수록 아, 그렇죠. 굉장히 우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advantage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멋지게 edge.
1: Edge. Oh. Oh, advantage too long.
0: Right.
1: Edge.
0: Edge.
1: Yeah.
0: So, a competitive edge를 뭔가 얻기 위해서 industry를 positioning 하며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Korean seaweed is set to take another leap on the global stage. South Korea's proposed global standard has cleared an international review, positioning the industry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global market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 are the Vamps with Somebody to You.

0: 네,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As AI becomes increasingly woven into everyday life, people are rethinking how they consume content. Instead of bite-sized content, time-tested classics are making a comeback.
0: AI 기술이 일상이 되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 대신 오랜 시간 검증된 고전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AI가 글, 그림, 뭐 목소리까지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잖아요. 정말 상상도 못하던 건데 이런 변화 속에서 오히려 변하지 않는 가치 그리고 그 정통성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Right?
1: Yeah, so it's interesting because you would think that we would continue to go in that direction.
0: Right.
1: Surprisingly, even young people are going back to the classics, the fundamentals, the originals.
0: Right.
1: So, like Shakespeare, I mean, I was an English literature major and I had to read Shakespeare, but would I choose to read it? Maybe not. And young people don't read, but now it's kind of going the opposite direction.
0: 와, 이제는 오히려 역주행이 되는 거네요. AI나 이런 거에 너무 질리거나 두려움 같은 게 또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솔직히 진짜 무슨 뭐 학교에서 뭐 Shakespeare 뭐를 읽어라. 예전에는 저도 싫어요. 이랬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찾아서 보게 된다던가.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경우에는요. 20대부터 50대까지 진짜 고르게 선택을 받으면서 연극 예매 순위 1위를 기록 중이래요.
1: I know. Wow. Okay. And then one thing that I wanted to add was that there's going to be a big movie coming out in this summer, in August. It's called The Odyssey.
0: Odyssey. Okay.
1: And Chris Nolan, who made Oppenheimer, it is... Everybody is talking about this movie in America right now.
0: Wow.
1: So it is it's by Homer, who's a Greek poet. Very, very old, based on a poem. So if I recommend everybody to go see the movie.
0: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가는
1: I think we should all go together.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Okay.
0: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는

0: go back.
1: 진짜, 클래식으로 가자고요. Classics, 그래서 yeah. 진짜 책도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다시 책을 읽는 대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Yeah. 그래서 저도 생각난 김에 오랜만에 이게 제가 즐겨 찾던 쇼펜하우어나 괴테 같은 고전 작품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0: Oh, really?
1: 거짓말이에요.
0: 네.
1: 잘 몰라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As AI becomes increasingly woven into everyday life, people are rethinking how they consume content.
1: AI 기술이 일상이 되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As AI becomes increasingly woven into everyday life. 아, everyday life는 우리가 진짜 You know, 일상이잖아요.
0: Yeah,
1: 그쵸?
0: daily life.
1: 살아가면서 daily
0: yeah.
1: life인데 mm-hmm. 거기에 뭔가 woven 해서 들어왔다라고 표현이 들어갑니다.
0: Yeah, this goes back to the old times
1: right.
0: of when fabric was woven.
1: Uh-huh.
0: Weaving, right?
1: 아, weave하는
0: weaving,
1: 거.
0: Yes.
1: Right. 짜는 거죠.
0: Yeah, that's right. So when they weave, they do like the criss and then it comes down and they all connect right. together, right?
1: Right, right, right.
0: So that is the idea that if something is woven into everyday life, it is a very intricate part of everyday life.
1: 아, 솔직히 말해서 뭔가를 짜서 그게 우리의 라이프에 들어온다면 그거는 풀어내기가 힘들잖아요.
0: Yeah.
1: 그러니까 거의 흡수되는 느낌이 좀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0: It's a very literary way of saying it has become an inseparable part of our life.
1: 아, 정말 part of our life.
0: That's
1: 이게
0: right.
1: 되는 거네요. Mm-hmm. So something is woven into everyday life. 이러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0: Yes.
1: 근데 이제 AI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거의 되어버렸잖아요. Right?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제 뭔가 다른 콘텐츠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0: Yeah.
1: Right?
0: They want something new.
1: Yes.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0: Instead of bite-sized content, time-tested classics are making a comeback.
1: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 대신 오랜 시간 검증된 고전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하나 나오는데요.
0: What is it?
1: 과자 가끔 보면요.
0: I knew it.
1: 과자.
0: I knew it. It was this word.
1: Bite size.
0: Bite size.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0: So Sam, when you go to a party and they offer appetizers
1: right?
0: that are bite sized, isn't it wonderful?
1: Oh yeah.
0: Oh, it just you keep popping them into your mouth.
1: 그냥 거의 그냥. 목구멍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요.
0: It just keeps going, right? So the idea bite size, it means that it is kind of like food small enough that you can have it in one bite.
1: 아, 오케이. So 진짜 한 입에 베어 먹는 사이즈. 그러니까 큰 게 아니네요, 정말.
0: No. So basically, it's another word for short.
1: 근데 bite size 된 뭐 음식이면 모를까 과자도 아니고 콘텐츠가 bite size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0: Well, we have those short form videos. They're bite sized. We have even like we can have bite sized lessons. Anything that is like really, really short.
1: 진짜 뭐 말 그대로 요즘에 뭐 쇼츠라든가
0: 릴스라든가 Shorts is also bite-sized.
1: 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말 금방 그때 툭툭툭 넘겨보고 가 많은 것 그런 거 대신에 뭔가 대단한 게 올 것 같아요 뒤에 right?
0: Yeah.
1: So time-tested classics are making a comeback 이러고 있습니다.
0: Okay, so classics are time-tested means that they have survived through the years.
1: Okay,
0: they have kind of passed the test.
1: Mm-hmm.
0: They have shown their value over the years.
1: 아 그럼 여기 테스트가 진짜
0: they
1: 괜찮은지 한번 보겠어.
0: Yeah.
1: 오랫동안 시간 지나도 인기 있는지 보겠어 하는 테스트인가요?
0: Yeah, you can think of it that way.
1: Okay.
0: That will help you. So that it has survived. So Shakespeare, hundreds of years old, now is still popular. Okay, that is time tested.
1: 아, 진짜 어떻게 보면 클래식이네요. 딱 그 말이 맞네요.
0: Oh, it is a classic of classics.
1: Right, right. So 여기 지금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자면 bite size는 정말 한 입에 원래 들어가는 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고 했는데 그게 콘텐츠와 함께 붙으니까 뭔가 짧고 가볍게 소비하는 콘텐츠다. Yeah.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감에도 테스트를 했는데도 살아남았어요. 이거는 클래식이다. 진정한 yeah. 클래식이다. Yeah. 저 오랜 시간 검증된 고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쌤, 클래식이 아니라 그냥 time tested 무엇 다른 단어에도 붙여서 쓸 수도 있을까요?
0: We can have like a time tested movie, I okay. suppose. Right. But you know, the classics can mean not only books, but it can mean a film.
1: Uh-huh.
0: It can mean, you know, like a design.
1: Okay.
0: So it can mean many things.
1: Yeah, classics는 그 영화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yeah. 뭐 하나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
0: That's right.
1: 뭐 소설이도 뭐가 되든 간에. Okay. So 그런 것들이 요즘 컴백을 하고 있다.
0: Yeah, it is.
1: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s AI becomes increasingly woven into everyday life, people are rethinking how they consume content. Instead of bite-sized content, time-tested classics are making a comeback.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Jamie Lawson with Wasn't Expecting That.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Erling Haaland's World Cup heroics are continuing to make waves well beyond the pitch. From winning over fans to inspiring baby names and even fashion trends, his influence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0: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엘링 홀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명 열풍과 패션까지 경기장 밖에서도 다양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7골을 터뜨리면서 노르웨이를 사상 첫 8강으로 이끈 엘링 홀란이죠. 그러니까 경기장 밖에서도 다양한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요즘에요.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더 보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피드를 넘길 때마다 다 이 선수 얘기예요.
1: Oh, yeah.
0: 그리고 유명한 거 아시죠?

0: 그 노래 그거가 계속 머리에서 미치겠습니다. I can't get it out of my head.
1: You know what? When I see this guy,
0: right?
1: He's like a Norwegian Viking rock star.
0: Yes.
1: Okay?
0: 맞아요.
1: With his long hair.
0: 진짜 딱 그 말이에요.
1: And then, so I'm flipping and I have my algorithm. Right. So he's going to fashion shows right. too. He's everywhere.
0: 와, 패션 쇼도 가는지는 저는 몰랐어.
1: Oh, he was, I saw a recent one with his girlfriend. I was like, boy, there 와. He is really. Mm-hmm.
0: 저는 보면은 굉장히 걷는 것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 이거 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1: I'm telling you, he's a Viking. He's a Viking.
0: 진짜 바이킹이에요.
1: Yeah, really. He's 아, a Norwegian Viking.
0: 굉장히 좀 특별한 선수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right. 할게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All right. Erling Haaland's World Cup heroics are continuing to make waves well beyond the pitch.
0: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엘링 홀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그의 heroics들이 그러니까 heroics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막 뭔가 잘 진짜 히어로처럼 뭔가를 해낸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make waves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좋은 파장이겠죠. 아 근데 그냥 어디서 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waves가 well beyond the pitch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pitch 얘기가 나오니까 쌤이 그때 low pitch, high pitch.
1: Oh, yeah.
0: 음역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no. 여기서는 흐름이 그냥 맞지 않거든요.
1: Okay, now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a soccer field.
0: Right.
1: This is another word for a soccer field.
0: Okay. Mm-hmm. 아, 축구 경기장을 그냥 피치라고
1: yeah.
0: 하는군요.
1: So here it says it's going, the waves is well beyond. Mm-hmm. And we've talked similarly about this expression beyond something.
0: Right.
1: So it's going to other areas. Mm-hmm. But here the key word is well beyond, meaning like, way, way, way further.
0: 아, 그럼 여기서 well이라고 하는 거는 어, 잘했어 할 때 well이 아니라
1: no.
0: far.
1: Way
0: 뭐.
1: far. Yeah, 아, that's right.
0: So 아주라는 like, 뜻이네, 아주.
1: Yes, that's right. So here it's like, think of it. He's a soccer player and then he's like at a fashion show. That is well beyond the soccer field.
0: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손흥민 선수도 뭔가 축구도 잘하지만 패션 뭐 이런 데도 초대도 yeah. 받고 이러잖아요. Mm-hmm. 마찬가지로 이 패치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경기장, 뭐 축구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넘어서 훨씬 넘어갔다. 정말 패션까지 가버렸네요.
1: Yeah.
0: 아,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From winning over fans to inspiring baby names and even fashion trends, his influence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0: 신생아 장명 열풍과 패션까지 경기장 밖에서도 다양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물론 이제 팬들의 마음을 막 사는 거에서 출발을 하겠죠. 근데 그나저나 그런 분들 되게 많대요. 원래는 이 선수가 누군지 잘 몰랐던 선수 사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 yeah.
0: 이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win over 하고
1: yeah.
0: 사게 되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baby names를 inspiring 하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So basically, he is inspiring people to name their babies with his name.
0: Okay.
1: So inspire means to influence or to be, you know, encouraged to do something, right? You're kind of like, oh my gosh, I love him. So my baby, your name is going to be Haaland. Oh, oh my gosh, wow. I love Ma-Yu-Sam so much.
0: Uh-huh.
1: My darling, your name is going to be Eugene. Yeah.
0: 와, 그러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1: I know.
0: 근데 약간 이렇게 하면서
1: That's a big compliment.
0: 근데 이러면서 너 축구 잘해야 된다. 약간 이런
1: You better be a good English teacher, okay?
0: okay, so baby names를 inspiring 하는 것까지. 근데 원래 inspire 한다는 게 영감을 주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baby names를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근데 아, 이거다. 이거야.
1: That's it.
0: 이렇게 만들면서 거기까지 그의 influence, 영향력이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이 표현은 5만 8천 번 나와도 진짜 또 복습해야 되는 중요한 표현이죠.
1: This is a great expression.
0: Mm-hmm.
1: So shows no signs of they go together.
0: Mm-hmm.
1: And this means that it continues to be so.
0: Right.
1: Okay? What? It's basically not slowing down.
0: Mm-hmm.
1: Okay. So basically he's really popular.
0: Mm-hmm.
1: And he's getting more popular.
0: 그, 아, 이거는 멈출 생각이 없

0: 없다.
1: Yeah.
0: 멈출 기미가 없다.
1: Now, it's not even fading okay. or getting less popular. Uh-huh. It is getting stronger and stronger.
0: 그러면 쌤,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이라고 하면 그냥 뭐 유지 정도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이거 자체가 점점 더 인기가 계속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Okay. And so when we have a situation where it's raining uh-huh. and you're kind of waiting for right. the rain to let up, mm-hmm. it's like okay, no signs of the rain letting up.
0: Okay. 아, 그럼 말을 기미가 안 보인다. 한마디로 it's gonna rain for a while.
1: It's gonna rain for
0: right.
1: a while.
0: Right. Okay. Mm-hmm. So show no signs of slowing down. 밑줄 정말 이렇게 노트북에다가 한 100번은 쓰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식을 기미가 없다. 뭔가 꺾일 기미가 없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Erling Haaland's World Cup heroics are continuing to make waves well beyond the pitch. From winning over fans to inspiring baby names and even fashion trends, his influence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0: 네,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뭐 가장 좋아한다고 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Bite-sized content. 짧고 가볍게 소비하는 콘텐츠입니다.
1: I like bite-sized content before going to bed.
0: 난 자기 전에 짧은 콘텐츠 보는 걸 좋아해. 뭐 shorts라든가 reels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요. Well beyond the pitch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서 pitch라고 하는 것은 경기장, 뭐 축구장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경기장을 훨씬 넘어.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를 넘어 다른 영역까지도 이런 느낌이죠.
1: Yeah. Mm-hmm. Fans support her well beyond the pitch.
0: 팬들은 경기장 밖에서도 그녀를 응원합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1: You know what? They're making 반찬.
0: 반찬.
1: Yeah.
0: Who they're supporting. Making 반찬?
1: The fans are supporting her well beyond the pitch. They're mm-hmm. making 반찬. 아. Even as far as that.
0: 그렇게까지 응원을 한다군요. 깜짝 놀랐네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show no signs of slowing down. 방금 했지만 식을 기미가 없다라는 뜻이었죠.
1: The cafe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0: 그 카페의 인기가 전혀 식을 기미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뭔가 뭔가 날카로운 블레이드를 생각나게 하는 a competitive edge. 이거는 경쟁, 우위, 뭐 경쟁력 정도가 되겠습니다.
1: Speaking English gives you a competitive edge.
0: 영어를 하면 경쟁력이 생기죠. 이건 진짜입니다. 네, 이거 진짜예요.
1: Mm-hmm.
0: 자, 그리고 elevated for years. 이미 for years 자체에서 정확히 몇 년 안 나와도 수년간이었죠. 그래서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1: Rent has stayed elevated for years.
0: 네. 집세가 몇 년째 높은 수준이야. 이거는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약간 귀여운 줄 알았으나 귀엽지 않은 단어였어요. 바로 a double whammy. 이중 악재 연속된 타격이죠.
1: Rain and traffic were a double whammy this morning.
0: 오늘 아침엔 비까지 오고 차도 막혀서 정말 최악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rain하고 traffic이 a double whammy가 되는 거네요.
1: Oh, yeah.
0: Right? 자, position in the industry. 여기서 position은 verb고요. 산업의 입지를 강화하다.
1: Better technology is positioning the industry for success.
0: 더 좋은 기술이 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Let's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Oasis. It is Whatever.
0: 2부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자,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저희도 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날짜와 장소는 물론 웨딩드레스 디자이너까지 폴리마켓의 베팅 대상이 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바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NFL 스타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쌤, 결혼식 영상이나 뭐 이런 거 보셨어요?
2: Oh, no, not yet.
1: Right?
2: Well, you know, it was very, security was very tight. There were really like no leaks.
1: Okay.
2: And so
1: 거의 몰랐겠네요, 사람들이.
2: Yeah, but I do remember hearing in the news that she had made reservations or she rented out Madison Square Garden.
1: What?
2: And so everybody, yeah, that's where she got married.
1: Wow.
2: So everybody thought, oh, she wouldn't do that. Uh-huh. Like right in the middle of the city? And then she did.
1: 와, 이게 그러니까 뭔가 비밀스럽게 하지만 굉장히 비싼 비밀스러운 웨딩이 됐네요. 확실한 거는요. 마유는 초대받지 않았고
2: Kristen
1: 그리고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턱시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제가 그때 무슨 뭐 배팅한다라고 해가지고 다이얼로그로 만들었었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배팅이었지만. 자, 그래서 이 포브스는요. 이거 준비됐어요, 쌤. 결혼식 총 비용을 약 2천만 달러, 약 300억 원으로 추산을 한다 그래요.
2: I believe it. 와. I believe it. From what I nobody knows for sure because there are no details, but she probably made it into this fantastical scene inside the stadium.
1: 와, 너무 궁금한데요.
2: Oh, I'm sure there were a ton of flowers everywhere. Yeah, I'm sure.
1: 한 순간을 위해서.
2: Oh yeah. Right. Oh yeah.
1: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3: Deep Dive Daily.
1: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2: Swifties and stars celebrate her love on a scorching day.
1: 폭염도 막지 못한 축하의 물결, 테일러의 결혼식입니다. 이번 결혼식은 미국 언론에서도 올해 가장 비밀스러운 행사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행사 준비부터 보안이 철저했고 하객들조차 마지막 순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에드 시런, 지지 하디드, 주례를 맡은 애덤 샌들러 등 세계적인 스타들은 오직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다고 하고요. 결혼식 당일에는 기록적인 폭염에 갑작스러운 폭풍우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영화 같은 하루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날 뉴욕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오늘 기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할게요.
2: It was the most public setting one could imagine, and yet the most private celebrity wedding in recent memory of such a size completely shrouded in secrecy. Manhattan was alive with sailors in town for Fleet Week, soccer fans visiting from the world over to watch the World Cup, and tourists in town to see the tall ships in the harbor for the 4th of July. The heat, which peaked at 100 degrees, also lent a level of intensity to the day.
1: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공개적인 장소였지만 동시에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대규모 스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당시 맨해튼은 플리트 위크를 찾은 해군 장병들, 축구 팬들, 독립 기념일을 맞아 모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는데요. 여기에 약 38도까지 치솟는 폭염까지 더해지며 그날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너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날씨도 덥고. Right?
2: Yeah.
1: 어떻게 보면 이런 날은 진짜 결혼식하기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Yeah.
1: 근데도
2: She did. It was I think very much on purpose.
1: Right.
2: And even though if it's hot, it's okay because it's inside.
1: 그것도 그렇고 좀 뭔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mm-hmm. 막 사람들이 많을 때.
2: Yeah.
1: Okay,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It was the most public setting one could imagine, and yet the most private celebrity wedding in recent memory of such a size completely shrouded in secrecy.
1: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열린 결혼식이었지만 동시에 최근 보기 드물 만큼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대규모 스타의 결혼식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퍼블릭한 세팅이다. 거기서 하겠구만. 이런 느낌으로. Right?
2: Yeah.
1: Right. So most public setting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쌤, setting이라고 하면 그냥 장소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2: Well, it's very close. It's very close. But it's kind of that environment too, with the location.
1: Oh, all right.
2: Like the background.
1: 장소만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 상황 이런 거 다 포함이겠네요.
2: In a way. In a way. So that's why most people could not believe that she would have the wedding. Because it was... The most public place, Madison right. Square Garden, right in the heart of New York.
1: 무슨 유럽 가서 하겠지, 뭐 이런 상상할 거 아니에요.
2: Well, you know, like Jeff Bezos, he got married in Italy, right? In, I believe it was Venice. I'm not sure.
1: Okay.
2: But somewhere in Italy, it was very public. And so they go to these destination weddings. They would never think it's Madison Square Garden.
1: 설마... 정말 사람들이
2: 설마.
1: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했다. 그래서 most public한 sett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setting이라는 건 장소도 되겠지만 그런 공개적인 상황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근데 in recent memory라고 하는 게 문장 중간에 쑥 하고 껴들어갔어요. In recent memory.
2: Okay.
1: 근데 in memory, in이랑 같이 나오면요. 왠지 in memory of someone. 막 이런
2: Who passed
1: 거
2: away.
1: 막, right.
2: Yeah.
1: 그런 게 떠오르게 되는데.
2: So basically this means in the past few years or even decades.
1: Okay.
2: So it's like a memory and anything that's a memory is in the past, kind of distant past, right? But it's recent enough so that you can remember it. That's how you can understand this.
1: 아,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2: Yeah.
1: 그러니까 최근 들어라고는 하지만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어제
2: last year.
1: 그제 no. 뭐 그저께 뭐 이거를 넘어서서 조금 더 과거여도 아,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최근 들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recently라고 써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2: Yeah, but right? it could be. But recently does feel a little bit recent.
1: 더 최근의 느낌.
2: In recent memory feels like, okay, it's been a while.
1: 아, okay. So recently를 그냥 써버리면 정말 최근의 느낌. 근데 in recent memory는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솔직히 말해서 뭐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2: 20 years,
1: 최근이긴 하지만 그렇죠. 뭐 1000년 이건 아니겠지만요.
2: No.
1: Right. Okay. 아, 그리고 완전히 shrouded in secrecy라고 돼 있었습니다.
2: Oh, this is an interesting word. It's spelled S-H-R-O-U-D-E-D. So shroud originally means a cloth that used to cover something.
1: Okay.
2: So basically, shrouded in secret means to hide something from the public.
1: Okay.
2: Okay. So it's super secret.
1: Mm-hmm.
2: Shh.
1: 아, 그러니까 shrouded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covered된 느낌.
2: It's covered in secrecy.
1: 아, 완전히 그런 철저히 비밀에 쌓인 거네요.
2: Yes.
1: Yes.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런 사이즈의 celebrity wedding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비밀스럽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2: 것 같아요. It really was. Oh. So it's like it's so secret yet the setting was so public.
1: 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명동이에요. 사람들이 다 명동 어딘 줄 알아요.
2: Oh.
1: Right? 사람들 많이 다니고
2: yeah.
1: 명동인데 거기에서 한 번도 사람들이 생각 못 해본 어떤 건물이 있는 거죠.
2: That's right.
1: 거기서 이제
2: yeah. Have the biggest wedding.
1: 그렇죠. 굉장히 화려한 게 이제 벌어진다.
2: That's right.
1: 이렇게 생각하고
2: yeah.
1: 있습니다.
2: Okay.
1: All right. 연결해 볼게요.
2: Manhattan was alive with sailors in town for Fleet Week, soccer fans visiting from the world over to watch the World Cup, and tourists in town to see the tall ships in the harbor for the 4th of July.
1: 당시 맨해튼은 플리트 위크를 맞아 뉴욕을 찾은 해군 장병들, 월드컵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축구 팬들, 그리고 독립기념일을 맞아 항구의 대형 범선을 보러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요.
2: Yeah, I think she did all of this on purpose.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2: I really do.
1: 특히나 the 4th of July라고 하는 거.
2: I think so. It was a very American wedding.
1: Independence Day잖아요. Right. 와, 진짜 그게 있었겠네요. 그래서 독립기념일을, 그러니까 미국 독립기념일을 얘기를 할 때 단순하게 July 4th라고 하지 않고 the 4th of July.
2: That's right.
1: 정해져 있죠. Mm-hmm. All right, 연결해 볼게요.
2: The heat, which peaked at 100 degrees, also lent a level of intensity to the day.
1: 여기에 기온이 화씨 100도, 우리 기준 약 38도까지 치솟는 기록적인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그날 분위기는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 100도에서 픽했다는 건 거기까지나 갔다는 mm-hmm. 얘기겠죠.
2: Very hot.
1: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2: It was the most public setting one could imagine, and yet the most private celebrity wedding in recent memory, of such a size completely shrouded in secrecy. Manhattan was alive with sailors in town for Fleet Week, soccer fans visiting from the world over to watch the World Cup, and tourists in town to see the tall ships in the harbor for the 4th of July. The heat, which peaked at 100 degrees, also lent a level of intensity to the day.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2: I think it's very fitting that we listen to a Taylor Swift song.
1: Oh, yeah.
2: Okay, so let's go ahead and listen to Love Story.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Swifties and stars celebrate her love on a scorching day. 폭염도 막지 못한 축하의 물결, 테일러의 결혼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팬들인데요.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팬을 넘어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공통점 하나로 금세 연결될 만큼 특별한 문화와 공동체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 결혼식 현장에서도 그런 특별한 팬 문화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1: There is an intangible thing that happens when groups of Swifties get together, even if they are strangers. An immediate bond, an easy shorthand talking about favorite songs, albums, and boyfriends. It is like realizing you have a good mutual friend with someone you're just meeting for the first time. Except in this case, the friend is a megastar you have not technically met.
0: 스위프티들이 모이면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유대감이 생깁니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좋아하는 노래와 앨범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가까워지는데요. 마치 공통의 친한 친구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친구가 직접 만난 적은 없는 세계적인 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점이 특별한 거죠. 전 이거 너무너무 사실 공감합니다. 예전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마이클 잭슨 관련된 영화도 나왔었지만 그 전에 한참 전에 그 마이클 잭슨이 뭐 세상을 떠나고 간단한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영화관에서 했었거든요.
1: Yeah.
0: 저 거기 가서 막 노래 따라 부르고 뭐 그런 거 했는데 그 시작하기 전 후에 딱 마주치면 그 저번에 나왔던 그 nod 있죠?
1: Yeah.
0: Right?
1: Oh, subtle nod,
0: right?
1: Yeah, that's right.
0: 히히 약간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은 막 흥분해서 마이클 잭슨 노래 얘기나라든가 아 사실 이 뭐 이거는 뭔가 음모가 있다 뭐 yeah. 이런 얘기도 오가고 이렇게 다 친해지는 분위기더라고요.
1: Like you know that's the whole thing behind these you know the Star Wars conventions.
0: Right. 아, oh yeah.
1: Oh, it's the same thing. It's like you're already friends.
0: 아, 친구가 되는 거죠. 하나 yeah.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re is an intangible thing that happens when groups of Swifties get together, even if they are strangers. An immediate bond, an easy shorthand talking about favorite songs, albums, and boyfriends.
0: 스위프티들이 모이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유대감이 생깁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좋아하는 노래나 앨범, 스위프트의 연애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나누며 금세 가까워지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s an intangible thing, intangible asset 이렇게 떠올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ntangible 하다는 것은 정말 무형에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tangible 한 건 반대로 만질 수 있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Yeah. 어떤 기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That happens, 벌어지죠. When groups of Swifties get together 할 때였습니다.
1: Mm-hmm.
0: Swiftie는 뭐 당연히 이제 Taylor Swift의 팬들을 이제 얘기를 할
1: That's
0: 거고
1: right.
0: 그 사람들이 get together 할 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This is a great daily sort of useful expression.
0: Oh, yeah.
1: Okay. The act of getting together just means to meet or to gather. And it doesn't have to be like Swifties getting together,
0: right.
1: but you can get together with your friends or with your family over the weekend. It is just meeting together.
0: 조금 캐주얼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1: Very much so.
0: 뭐 주말에 놀래 그럴 때 우리가 아 논다 그러면 hang out 이런 걸 쓰는데 물론
1: no.
0: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hey, you guys wanna meet up or you guys
1: get
0: wanna
1: together?
0: Get together?
1: Yeah, that's right.
0: 그냥 모일래? 모였어. 안녕. 이건 아닐 거잖아요. 놀자고 모이자고 하는 거니까.
1: Right.
0: 그럼 이 표현 자체가 뭔가 모이다, 특히나 조금 캐주얼한 만남으로 만남을 갖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1: Yeah, let's get together this Saturday.
0: Oh.
1: What do you have any plans? You want to have lunch?
0: 저도 모르겠어요. Yes, 할 뻔했어요. Okay, so get together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것만 보면 모이다라는 뜻이 되겠지만 뉘앙스 자체가 뭔가 모여서 행아웃을 하거나 그런 느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것저것

0: 모르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일 건데 뭔가 반드도 생겨요. 유대감도 생기고 그리고 easy shorthand 같은 것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 Well, first of all, a shorthand is a quick writing system.
0: Right.
1: So it's kind of

0: To communicate.
1: 아, 그러니까 무슨 언어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an easy shorthand라고 하는 거. 원래는 이제 shorthand가 줄인 건데 쉽게 줄인 말인 건데 그거를 떠나서도 뭔가 쉽게 통하는 그런 공통 언어라든가 뭐 이런 gestures 같은 yeah. 거라든가 이런 거 다 될 수가 있겠네요. Right. 예를 들어 evening special 팬분들이 모인다면 혹시
0: yes.
1: 모인다면 이제 oh what's up es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0: is
1: is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겠네요.
0: That is shorthand. Right. Yes, that's
1: so,
0: right.
1: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어도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한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0: It is like realizing you have a good mutual friend with someone you're just meeting for the first time.
1: 공통의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사람과도 가까워지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라고 했어요. Oh my goodness. 우리 수요일에 뭔가 하나 mutual 한 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0: Mutual agreement.
1: Right.
0: Mm-hmm. So the idea, and we gave this very example of having a mutual friend.
1: Right.
0: Right. So it's like if we have a mutual friend, we both have the same friend.
1: Yes.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누가 있을까요? 뭐. Cameron, for example, right?
0: Okay,
1: I know him.
0: He's our mutual friend.
1: 아, okay. So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알고 있는 친구를 얘기할 때 mutual friend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good 들어간 거는 그냥 좋은 친구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연결해 볼까요?
0: Except in this case, the friend is a megastar you have not technically met.
1: 다만 그 공통의 친구가 직접 만난 적 없는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점이 특별한 것이죠. 너 알잖아, 테일러 스위프트. 나도 아는데. 이렇게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you have not technically met. Met이라고 돼 있습니다.
0: So you have not actually met.
1: Right.
0: Yeah.
1: 이 technically라는 말을 원어민들은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정말 따지고 보면 테크닉하게 들어간다면이니까 그러니까 그것 정말 만난 거는 아닌데 이런 yeah.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겠네요.
0: Exactly. So when we talk about grammar, and it's like, well, technically, you know, that's the way it should be said.
1: Right.
0: But, you know, in everyday conversation, we say it like this.
1: Right.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뭔가를 말했는데 꼭 정확히 말하면 그게 좀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따지는 친구가 있잖아요.
0: Yeah. Well, technically that's not right.
1: Right. Yeah. Okay, so technically는 엄밀히 말하면 따지고 보면 정확히 말하면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0: There is an intangible thing that happens when groups of Swifties get together, even if they are strangers. An immediate bond, an easy shorthand talking about favorite songs, albums, and boyfriends. It is like realizing you have a good mutual friend with someone you're just meeting for the first time. Except in this case, the friend is a megastar you have not technically met.
1: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Bruno Mars with Marry You.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Swifties and stars celebrate her love on a scorching day.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팬들의 열기는 이어졌는데요. 매디슨 스퀘어 가든 밖에는 스위프트를 보기 위해 모인 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또한 스위프트와 캐시와 인연이 있는 여러 유명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결혼식은 예상 밖의 장면들까지 더해지면서 한편의 영화 같은 하루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장면들이 펼쳐졌을지 들어보겠습니다.
1: Shortly after 7:30 p.m., their nuptials became official when a sign broke the news outside the arena. Just and T married. Not long after, the skies opened and poured down rain. Soon, the White House weighed in with what appeared to be a slight, a post on social media with a digitally altered version of the sign outside the garden saying, Trump is your president. Her fans were buoyant.
0: 오후 7시 30분쯤 경기장 밖 전광판에 Just and T Married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두 사람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전광판 사진을 합성한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또 다른 화제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결혼 축하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네, Just and T.
1: Isn't that cute? Mary. Travis and Taylor. Yeah. How cute.
0: 귀여워요.
1: 네. It's very cute.
0: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Shortly after 7:30 p.m., their nuptials became official when a sign broke the news outside the arena. Just and T married. Not long after, the skies opened and poured down rain.
0: 오후 7시 30분쯤 경기장 밖 전광판에 Just and T Married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두 사람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7시 반이 조금 지나고 나서 Their nuptials became official 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뭔가가 공식화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뭘까요? N-U-P-T-I-A-L-S
1: Okay, mm-hmm. this is just the formal word for wedding. That's it.
0: Wow.
1: Yeah. So usually in the news you'll hear it a lot, right? Their nuptials were official or confirmed.
0: Right. Mm-hmm. 그럼 marriage라고 하는 결혼 생활이라기보다는 결혼식에 더 가깝겠네요. Wedding에 더 가깝겠네요.
1: Yes, that is
0: okay.
1: right.
0: 근데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매일 듣는 단어는 아니겠죠, 그렇죠? Nuptial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그게 이제 오피셜이 된 거예요. 뭔가 그 경기장 밖에서 촤악 이런 사인이 나온 거죠. Just and T married. 원래 방금 우리 결혼했어요. 그럼 just married 이렇게 나오잖아요.
1: That is right.
0: 그거 그냥 결혼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결혼했어요.
1: That's right. You know, with the cars,
0: yes.
1: and they have the sign with the cans, just married.
0: Just married.
1: Yeah.
0: Mm-hmm.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Soon, the White House weighed in with what appeared to be a slight. A post on social media with a digitally altered version of the sign outside the garden saying, Trump is your president. Her fans were buoyant.
0: 얼마 지나지 않아 백악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일종의 비꼬는 메시지처럼 보였는데요. 경기장 밖 전광판을 디지털로 수정한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그 안에는 Trump is your president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팬들의 축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백악관이 뭔가 좀 기분 나쁜 뭔가를 남기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The White House가 뭔가를 얘기를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몸무게가 하나 나오면서 way가 나오면서 weighed in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1: Okay.
0: 가만두지 않은 것 같은데요.
1: Okay. So here's the thing that everybody should know. Taylor is a Democrat.
0: Right.
1: Okay, so she is vocally anti-Trump.
0: Okay, right.
1: And so there is a kind of tension between the two.
0: Mm-hmm. 이 background info가
1: You have
0: 필요하네요.
1: To know this.
0: Right.
1: You have to know this because why is the White House getting involved?
0: 그러니까 트럼프 쪽이랑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닌 상황인 거죠.
1: Yeah. But remember that Taylor, her fans are millions, right? And so the White House weighing in simply means that they are giving an opinion opinion. They are joining in on the discussion.
2: 아, 뭔가 무게를 이렇게 앞쪽으로 쫙 해가지고 getting 했다는 involved. 거는
1: yeah.
2: 아, 그렇네요. 진짜 getting involved 하는 느낌. 그래서 백악관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입장을 의견을 밝혔다. 좀 이렇게 관여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문제는 그냥 저기 hello, 뭐 congrats가 아니었던 거예요.
1: No.
2: 그렇죠? With what appeared to be a slight 이라고
1: okay.
2: 나왔습니다. 어, 근데 slight은 slightly 할 때 조금 있는 거 아니에요?
1: Okay, not quite.
2: Right.
1: This word slight, S-L-I-G-H-T,
2: okay.
1: is basically a noun and it is a bit of an insult,
2: mm-hmm.
1: a little bit disrespectful.
2: Okay.
1: And in a way that kind of like puts someone down.
2: Mm-hmm.
1: Mm-hmm. So, and not so glaringly in your face, mm-hmm. not so super like insulting right in your face,
2: okay.
1: but like, you know, kind of looking down
2: uh-huh.
1: and saying like, oh yeah, right. Mm-hmm.
2: 깔보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Yes.
2: Okay. So 어떻게 보면은 진짜 대놓고 뭔가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돌려서 말을 하거나 이런 모욕을 얘기를 할 때 slight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이는 뭔가로 weigh in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팬들은 buoyant 했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
1: Buoy.
2: You guys remember?
1: Yeah, so when it's buoyant, it means that it's floating on the water, which in this case means that people are very... in good spirit, high spirits, very positive, very energetic,
2: right.
1: very upbeat.
2: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We don't care.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That's right. It's like they don't care. They're just so excited to be there.
2: 그냥 they're just happy for the couple, right?
1: That's
2: And then
1: right.
2: we don't care whatever you say. 이런 느낌으로 buoyant를 right. 쓰게 된 거네요. So 이거는 물론 buoyant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력이 있는, 뜰 수 있는 이란 뜻도 되지만요. 뭔가 기분이나 분위기를 얘기할 때 밝고 활기찬, 뭔가 긍정적인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Shortly after 7:30 p.m., their nuptials became official when a sign broke the news outside the arena. Just and T married. Not long after, the skies opened and poured down rain. Soon, the White House weighed in with what appeared to be a slight. A post on social media with a digitally altered version of the sign outside the garden saying, Trump is your president. Her fans were buoyant.
2: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Darren Espanto with Dying Inside to Hold You.

0: Deep Dive Daily. Swifties and stars celebrate her love on a scorching day.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쏟아지는 빗속에서 팬들은 우비를 입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스타의 결혼식이 팬들에게는 축제였지만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만큼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같은 공간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도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함께 들어볼게요.
1: Many streets were shut down around Penn Station, the busy train station beneath the garden, annoying plenty of pedestrians and commuters, many of whom shouted at police officers to ask for directions and stormed off. Fans also peppered officers with questions about the wedding.
0: 펜스테이션 주변 도로가 통제되면서 출퇴근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는 경찰에게 길을 묻거나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팬들 역시 경찰에게 결혼식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뉴욕시리에서 일을 하셨고 저도 이제 거기서 나중에 일을 하긴 했었지만 진짜 펜스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 사람이 모였다? 정말 큰일 납니다. 사람 너무 많아서요.
2: It's like it's almost

0: close to Grand Central Station.
1: Exactly. Yeah. 근데 당연히 거기에 그냥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죠.
0: So
1: 그렇죠?
0: annoying.
1: Right. Yeah. 아, 뭔가 그려집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Many streets were shut down around Penn Station, the busy train station beneath the garden, annoying plenty of pedestrians and commuters, many of whom shouted at police officers to ask for directions and stormed off.
1: 메디슨 스퀘어 가든 아래에 있는 뉴욕의 대표 기차역, 펜스테이션 주변 도로도 통제됐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길을 묻거나 경찰에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지나가게 하고 복잡하면 차라리 난데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냥 여기서 매일 사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걸 막아? 그럼 궁금해요. What's going on here?
0: Yeah.
1: Oh, well, someone, you know, got married.
0: Yeah.
1: And then why are they blocking the roads?
0: Yeah.
1: 그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잖아요.
0: So here's right? the thing. Mm. Before we started the show, we right. talked about Californians and New Yorkers.
1: Yes.
0: So you have to know that New Yorkers can be very strong and rude. And they're like, hurry. Like, what do you want? Ah, right? But in California, it's like, oh, hi, how can I help you?
1: So relaxed.
0: So relaxed. New Yorkers are busy. They got to go get to work.
1: Impatient.
0: So I can imagine their frustration.
1: Right. Okay. 그래서 도로를 통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So streets were, 이렇게 일단은 도로가 나왔는데 shutdown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보통 shutdown 하는 거는 어떤 시스템을 막는 거 아닌가요?
0: 그거? Yeah. Sometimes shutdown, depending on the context, it can mean to close down
1: okay.
0: forever. In this case, it's just temporarily blocked.
1: Okay.
0: Okay. It means that, like, streets, okay, cannot enter. They're shut down.
1: 그러면 그냥 closed를 쓰나 shutdown을 쓰나 둘 다 도로 통제를 표현할 때 괜찮을까요?
0: Yeah.
1: Oh, okay. 그래서 지금 많은 streets들이 many streets were shut down around Penn Station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Pen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 펜실베니아에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0: Yeah.
1: 뉴욕시리에 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짜증이 났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pedestrians하고 commuters, right? So 보행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짜증나게 만들면서 이렇게 셧다운을 시켰다. 그런데 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길도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0: Yeah.
1: 그럼 막 이제 물어보고 한 다음에 답을 잘 안 해주니까 그냥 떠난 느낌이네요.
0: Okay, so right. here's the thing. If it's shut down, where do I go? Like, I need to go down the street. I can hear a New Yorker say,
1: okay, New Yorkers.
0: Yeah, New Yorkers like saying, come on, police officers, I'm supposed to go down the street. Where am I supposed to go?
1: Okay. Blah, blah, blah.
0: That is the idea.
1: 그럼 디투어 이런 것도 안 해놨나 봐요.
0: Well, I don't know.
1: Okay.
0: And so that's why we have the next expression, stormed off.
1: Okay. 벌써 storm에서 화가 느껴져요.
0: So this idea of storming off is like someone who's very angry and walks away.
1: 오, 그 자리를 그냥 뜨는 거군요.
0: And walks away.
1: Storm off. 와, 이거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So, storm off 한다는 거, off 자체가 원래 이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것을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막 폭풍처럼 왁 한 다음에 그 자리를 뜨는 거. 그래서 화를 내면서 자리를 떠났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0: Fans also peppered officers with questions about the wedding.
1: 한편 팬들은 경찰에게 결혼식 관련 질문을 쏟아냈지만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진짜 잘못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팬들이 officers한테 무슨 pepper spray를 뿌렸나?
0: Yeah.
1: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officers들에게 pepper 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0: Basically, it is just asking questions.
1: Okay.
0: But it's like asking many questions. And just like constant questions. You know, like the fans, like, do you know what it is? And do they, what is it? And a police officer, it just, you know, you can hear the Swifties asking
1: right.
0: like a million questions
1: just
0: in 10 minutes.
1: Throwing all these questions at
0: yeah,
1: them
0: just
1: officers,
0: throwing,
1: right?
0: throwing, throwing.
1: 근데 pepper를 쓴다는 거가, pepper 자체가 원래는 후추를 뿌리다라는 뜻으로 실제로 쓴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흩뿌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 질문을 쏟아낸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화장실 어디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Right. So pepper officers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pepper이라는 동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 같은 것을 막 쏟아내는 거.
0: Yeah. This is a word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장 밖에 몰린 사람들 봤어? 완전 붐비더라고.
2: 아니, 혹독한 더위에도 스위프티들 진짜 대거로 몰려왔던데?
1: 그러고 나서 Justin T. Married 문구 뜨자마자 비 억수로 왔잖아.
2: 아,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하네. 아니, 테일러가 엄청 실망하겠네.
1: 아, 근데 보통 초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2: 아... 아 맞네요. 아 제 친구 중에 김테일러라고 김테일러라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3: Oh, you got a little confused.
2: Oh yes, yes.
3: Okay, okay. I understand now.

0: 오케이.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바로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하네. 자,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좀 자연스러울까요?
1: Okay, you might be thinking, I'm sorry. No, we can't. We do not say that okay. in this context. So what you want to say is, I feel bad I couldn't make it. I feel bad.
0: Oh, I feel bad I couldn't make it. 지금 보니까 feel bad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make it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make it은 사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요. 뭔가 해내다라는 뜻이에요. 못할 줄 알았는데 걱정했는데 해낸다. 근데 어떤 장소에 make it 한다는 거는 못 갈 줄 알았는데 아, 갔다.
1: That's right.
0: Oh, you made it here.
1: Oh, thanks for right? coming. You've made yeah. it. I didn't think you could come.
0: Yeah. 근데 그렇지 못해서 왜 I feel bad를 썼을까요?
1: Yeah, I feel bad because, you know, you wanted to go, but you weren't able to go.
0: Right.
1: So something blocked you, prevented you from going.
0: 그럼 I feel bad라고 얘기를 하면 I'm sorry라고 하는 거랑 많이 다른가요?
1: Absolutely. Mm-hmm. So here when you say I'm sorry, you could say like I'm sorry, like you're apologizing. Yeah. Or you could say, I'm sorry I couldn't make it.
0: Right.
1: But I feel bad is more of like, oh, it's a real kind of regret.
0: Okay.
1: And sometimes, depending on the context, you can also feel bad for a person.
0: Right.
1: Which means that, oh, in your heart, you don't feel so good.
0: I feel bad for the poor guy.
1: Yeah, the homeless person.
0: Right, right.
1: Right, you feel bad for that. Or you feel bad about a certain situation. Yeah, I feel bad about what happened to him.
0: Right.
1: He lost his job. I feel bad.
0: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1: Completely.
0: 정말 마음이 안 좋다라는 느낌, I feel. 근데 혹시 sarcastic하게 쓸 수도 있을까요? 누구한테, oh, I feel bad for you. 이런 느낌으로.
1: You know? Yes, you can.
0: 왜 그렇게 사니? 그럼
1: right.
0: I feel bad for you, yeah. 이렇게 될까요?
1: I love it. I love it. You can totally do that.
0: 아, okay.
1: You know, I really feel bad for you. You know, you need to get your act together.
0: 이거는 진짜 I hate you보다 진짜 it hurts me more.
1: Well, it is true because you know, feeling bad for someone and being like, oh, you're so disappointing. That's scarier.
0: Right. 실망이야. 안 됐다. 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렇죠?
1: Yes, 네, that's 네. right.
0: 자, 그리고 마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스위프티들이 대거로 몰려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막 왕창해서 대거 총 출동해서 온다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1: In full force.
0: 완전 제대로 된 포스네요. 포스. 그렇죠?
1: The force wow. is complete.
0: Okay.
1: Yeah, it's full.
0: All right. In full force라고 얘기를 하면 대거, 총 출동해서 이런 표현도 재미있고요. 또 하늘이 열린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왜 그럴 때 이제 보통 그게 이제 비가 억수로 온다라는 건데 영어에서도요. The skies open up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참고로 화면이나 조명 같은 것이 켜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동사 쓰면 좋을까요?
1: Come on, came on.
0: 아, the light came on.
1: The light came on. The sign came on.
0: Right. Okay. So light 같은 거, 화면, 뭐 조명 이런 거 켜진다라고 할 때 come. Come on, 이거 아닙니다. 그냥
1: yes.
0: 동사로 그냥 come on이에요.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못 가서 미안하네. 마음이 안 좋아. I feel bad I couldn't make it. 이었고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Did you see the crowd outside Taylor Swift's wedding? It was absolutely packed.
2: Swifties showed up in full force, even in that brutal heat.
1: Yep. Then the skies opened up right after the Just and T married sign came on.
2: I feel bad I couldn't make it. Taylor must be really disappointed.
1: Were you invited?
2: No.
1: In the first place?
2: No, but still.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 Yes, thanks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all throughout the week.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the final song for today. It's ABBA with Take a Chance on Me.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 감정을 좀 억누른다는 그런 말. 누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는 그런 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좀 숨긴다는 말. 자, 이게 우리말에서는 상당히 좀 다른 의미의 어떤 말들인데 영어에서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의 구동사로 모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hold back이라고 하는 구동사 하나만 있으면 이게 쉽게 처리가 되는데요. hold back 하면 저는 직역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못 나가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hold back, 뒤로 이제 앞으로 못 나가고 뒤로 이렇게 끌면서 잡아당겼다의 느낌이기 때문에 누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든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의미로는 저는 의미가 잘 와닿았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사실 더 많이 쓰이는 경우는 감정을 좀 억누를 때, 그러니까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감정을 앞으로 못 나가게 붙잡는 거죠. 그래서 hold back이에요. 조금 더 연결이 잘 되시나요? 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걸 억누르고 억제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또 자주 쓰이는 상황이 정보를 누구한테 이렇게 주지 않고 나만 알고 있고 그렇게 숨긴다는 상황에도 많이 씁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아요. 지금 좀 브레인스토밍을 한 겁니다. I try to hold back my tears. 아, 이 문장 좋네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아, 네, 눈물 참으려고 애썼다. 네. 뭐 울어도 되는데 그냥 울기가 좀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걸 애써 참았다. 그 막 복받쳐오는 감정을 억눌렀다니까 I try to hold back my tears. 그럴 때 쓰기가 딱 좋다는 얘기입니다. Hold back my tears. 자, 그 다음에 앞을 가로막는다 이런 어감의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Don't let him hold you back. Don't let him hold you back.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뭐 누구의 앞길을 막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리어를 좀 더 개발하고 그러고 싶은데 뭐 그걸 못하게 한다든가. Don't let him hold you back. Don't let him hold you back. Hold you back. 이런 상황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억누르다와 가로막다. 이렇게 해서 묶어봤고요. 정보 공유를 하지 않다. 이럴 때도 많이 씁니다. I think she is holding something back. 자, 여기는 뭐 사람을 hold back 하는 게 아니잖아요. Hold something back 그랬으니까 야, 뭐 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잖아 뭘. 이런 뉘앙스죠. I think she is holding something back.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I think she is holding something back. 자, 그 다음에 Don't hold anything back and tell me everything. 이것도 연결해서 붙였으면 아주 자연스럽네요. 빼놓지 말고 다 알려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모든 걸 다 얘기해달라고 할 때 Don't hold anything back and tell me everything.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장들 어느 정도 의미와 매칭이 좀 되셨을 거라 믿고 읽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 더 입에 붙여볼게요. I try to hold back my tears. 이 문장 뭐 통한 게도 됩니다. 눈물을 참느라고 애썼다. I try to hold back my tears. Hold back my tears. 완전히 강세 뒤에. 자, 그 다음 문장. Don't let him hold you back. Don't let him hold you back. Hold에도 힘주고, back에도 힘주고, hold you back. 왜 대명사는 구동사 중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hold back you 안 되죠?

hold you back. Hold you, hold you. 이런 식으로 하는 hold you back. Don't let him hold you back. I think she is holding something back. I think she is holding something back. 양쪽의 힘, holding something back. Don't hold anything back and tell me everything. Don't hold anything back and tell me everything.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장들 제가 우리말로 드리겠습니다. 이 명작 한 번씩 해보세요. 아, 나 눈물 참느라고 정말 힘들었다. 영어로 I tried to hold back my tears. 그 친구가 너의 앞길을 막게 놔두지 마라. Don't let him hold you back. 그녀가 뭔가 숨기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I think she is holding something back. 빼놓지 말고 다 말해줘. Don't hold anything back and tell me everyth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요, hold back이라고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구동사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Goodbye, everyone. Kokokok,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 상황으로부터 극복을 한다는 말,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이나 심각한 증세에서 혹은 부상에서 회복한다는 말. 자, 이 두 가지를 영어에서는 하나의 구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의 동사인데요. pull through라고 하는 구동사가 있어요. pull 하면 잡아당기다라는 얘기인데 이 구동사 상당수가 원래 뿌리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 상실하고 새로운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pull through라고 하면은 이건 극복의 의미가 있는 그런 구동사입니다. 예문을 빨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다부터 갈게요. We managed to pull through those difficult times.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거니까 의미를 잘 보세요.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극복해낸 거니까 가까스로 이겨냈다. We managed to pull through those difficult times.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야,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그때 우리 어떻게 이겨냈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We managed to pull through those difficult times. 구동사니까 through의 강세예요. Pull through, pull through. Okay. 위기란 단어를 목적으로 써볼게요. We will pull through this crisis.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좀 위기 상황이지만 이걸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낼 겁니다. We will pull through this crisis. We will pull through this crisi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through는 부사로 풀에 붙은 구동사입니다. pull through, pull through. 그렇게요. 자, 그 다음에 상황 극복에도 쓰지만 이게 병세 회복이라든가 부상에서의 회복에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자, 이런 문장을 한번 볼게요. The doctors are hopeful that he will pull through. 이런 경우는 목적어가 없어요. He will pull through 하면 이겨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극복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좀 있긴 있네요. 그렇지만 병세에 관련해서 쓸 때는 병세로부터 회복을 한다는 얘기니까 The doctors are hopeful. 의사들은 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That he will pull through. That he will pull through. 여기 hopeful은 단지 희망의 느낌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이렇게 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The doctors are hopeful that he will pull through. 여기서 문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After weeks in the hospital, she finally pulled through. 병원에 입원해서 몇 주를 있었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마침내 회복했다라는 얘기예요. She finally pulled through. She finally pulled through. 과거형 pulled through. Pulled through. Okay? After weeks in the hospital, she finally pulled through. 드디어 마침내 회복을 했다. 자, 이렇게 부상이나 병세 회복에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Through가 부사니까 뒤에다 힘을 줍니다. We managed to pull through those difficult times. 자, 따라해보세요. We managed to pull through.

pull through those difficult times. 그 다음에 We will pull through this crisis. Pull through, 힘 잘 주세요. Pull through this crisis. We will pull through this crisis. Okay. 그 다음에 The doctors are hopeful that he will pull through. 때는 목적 없어요. Pull through. 이러면서 끝나는 겁니다. The doctors are hopeful that he will pull through. 그 다음에 After weeks in the hospital, she finally pulled through. She finally pulled through. Mm-hmm. 네. 자, 우리말로 드릴게요. 이 병작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해내는 데 성공했다. We managed to pull through those difficult times.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다. We will pull through this crisis. 의사들은 그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The doctors are hopeful that he will pull through. 그 다음, 병원에서 몇 주를 보낸 끝에 그녀는 마침내 회복했다. After weeks in the hospital, she finally pulled through.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pull through라고 하는 상당히 고급 구동사 하나를 만나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래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 kok kok,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좀 편히 쉬면서 긴장을 푼다는 말, 뭐 육아를 하고 나서 아이가 자고 나서 휴식을 취한다는 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서서히 종료되거나 좀 잠잠해진다는 말, 자 이것을 전부 하나의 구동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바로 영어 구동사 wind down이라고 하는 구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요. 자, 생긴 거는 바람, 즉 wind로 읽을 것 같이 생겼지만 똑같은 단어죠. 근데 읽을 때 wind로 반드시 읽어줘야 됩니다. 영어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읽는 법이 있어요. wind, wind. 우리 예전에 테이프 뒤로 감을 때 rewind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뒤로 감는다 의미의 wind인데 이 wind down 하면 이렇게 긴장이 쌓여있던 걸 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다라는 말도 되고 서서히 뭐가 잠잠해지면서 종료되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wind down, wind down. 자, 휴식의 의미로 일단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 끝나고 After work, I like to wind down a bit. wind down a bit. 그러면 조금 쉬는 걸 좋아한다. 퇴근 후에 나는 좀 긴장을 풀면 쉬는 걸 좋아한다. 그걸 짧게 wind down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After work, I like to wind down a bit. 그 다음. The vacation helped me wind down and relax. 자, 한동안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휴가 가서 긴장 풀고 휴식을 취했다. 그러는데 그 휴가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란 말이죠. 주어를 The vacation으로 다시 잡아볼게요. The vacation helped me wind down and relax. Wind down and relax. 부사니까 뒤에 힘을 반드시 줘야겠죠? Wind down and relax. The vacation helped me wind down and relax. Okay, 이렇게 해서 긴장 풀고 휴식을 취하다 예문들을 살펴봤고요. 서서히 종료되다라든가 잠잠해지다. 자,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요. The party began to wind down around midnight. 뭐 초저녁에 시작을 했는데 12시 정도 되니까 좀 잠잠해지고 끝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잠잠해지다의 의미의 끝나다예요. wind down. 다시 한번. The party began to wind down around midnight.

0: Kadami. As the year winds down, people start planning for the new year.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의미로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서서히 종료되다, winds down. 한 해를 주어로 잡았어요. As the year winds down, 한 해가 종료됨에 따라 people start planning for the new year. Plan for something 한 뭐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죠. 새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가 되겠네요. 한 번 더. As the year winds down, people start planning for the new year. 이렇게 좋네요.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After work, I like to wind down a bit. Wind down a bit. Down에 힘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Wind down a bit. The vacation helped me wind down and relax. Wind down and relax. The vacation helped me wind down and relax. 자, 그 다음. The party began to wind down around midnight. The party began to wind down around midnight. 그쵸. 12시 즈음에서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as the year winds down, people start planning for the new year. 강세, 한 번 더. As the year winds down, people start planning for the new year. 오케이, 좋네요. 자, 우리말로 해드릴 테니까 이 명작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오늘 문장들이 살짝 기네요. 퇴근 후에 나는 조금 긴장을 풀며 쉬는 것을 좋아한다.
1: After work, I like to wind down a bit.
0: 그 휴가는 내가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 The vacation helped me wind down and relax.
0: 그 파티는 자정쯤 서서히 끝나기 시작했다.
1: The party began to wind down around midnight.
0: 마지막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사람들은 새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1: As the year winds down, people start planning for the new year.
0: Okay. 자, 오늘은 아주 유용한 wind down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살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래요. Okay,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l reaction.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How to, 어떻게, thank you를 할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직역하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끔 이게 인문이 막힐 수가 있잖아요. I'm so thankful. I don't know what to say. 버벅거리거나 진짜 막 당황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당황할 수 있죠.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단순히 고마워요, thank you 보다는 훨씬 깊은 감사의 표현인데 누군가가 너무나 큰 도움을 줬을 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운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이 안 나와요. I don't know how.

Real reaction. Whatever. Whatever. Whatever. 여러분, 영화 뭐 드라마 보면 whatever, whatever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Whatever 하면 그냥 단순하게 직역하면 그냥 무엇이든지 whatever, anything 이런 뜻인데 좀 이렇게 무관심한 상황에서 좀 냉담, 개의치 않은 상황에서 아 그냥 관심 없어, 아, 신경 쓰지 마, whatever, whatever, whatever, whatever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상황에 따라 뭐 여러 뜻이 뜻을 가질 수 있는데 보통 이게 무관심이나 뭐 짜증 혹은 체념의 감정을 나타낼 때 whatever, whatever. It's a very emotional expression. Whatever. I don't care. I don't think so. Whatever. 이 말투와 표정에 따른 느낌이 확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좀 배고플 때 좀 뭘 먹어야 될지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누가 물어봐, 친구가. Hey,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What do you want for dinner? 저녁 뭐 먹을래? Pizza or sushi? 피자 아니면 스시? 둘 중에 하나 골라. 에, 아무거나 괜찮아. 뭐든지 괜찮아. Anything, whatever. 이럴 때 그냥 anything 또는 whatever. 둘 다 괜찮아, 뭐든지 상관없어. Anything, whatever, whatever. I'm fine with anything. 뭐든지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시켜. 그냥 단순히 whatever 한 단어로 그냥 끝납니다. Whatever, anything. 둘 다 좋아. Simple, right? Next. 아, 누구랑 사귀면서 헤어졌어요. Maybe we should take a break. 우리 좀 거리 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잠깐만 break time 어때? Break time? One week, two weeks, one month? I don't know. Maybe we should take a break. 이런 표현 외국인들 참 많이 합니다. Let's take a break. Maybe we should take a break. 우리 잠깐 서로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break time 가지자.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난 결정했어. 아,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아. Whatever. 이럴 때 바로 그래, 마음대로 해. Whatever, do what you want. 얼마나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 식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Whatever. Do what you want. Whatever. Do what you want. I don't care. 네, 너무나 무관심하죠? Next. In a situation of shopping, should I buy this one or the other one? Should I buy this one or the other one?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라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Hey, should I buy this one or that one? Do you like A or do you like B? Should I buy this one or the other one? Whatever, just choose already. 아, 그냥 아무거나 사. 꼭 이렇게 표현하세요. 아, 그냥 아무거나, 둘 다 좋아. 아무거나, 괜찮아. 마음대로 해. Whatever, just choose already. Just choose already. 그냥 아무거나 사세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this sounds very careless. 아, 친구도 너무 이제 쇼핑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Just choose anything, choose already, whatever, whatever, alright? 마지막으로, 이 팀원이 너무 지쳐서 아, 그냥 짜증나기 직전이야. We should change the design again. 우리 디자인 다시 한번 바꾸자. 또 바꿔? 지금 여러 번 바꿨는데 또 자꾸 바꾸자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어서 이제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Whatever, just you decide. Whatever you decide. 아휴, 그러시던가.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나 지쳤어. 더 이상 하기 싫어. We should change the design again. Change the design again. 우리 디자인 다시 한번 바꾸자. 네, 그러시던가요. 알아서 하세요. 나 더 이상 관심 없어, 이제. Whatever you decide. Whatever you decide. 네, 여기서 이 톤, 말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whatever 하면 안 되고 지쳤을 때는 whatever, whatever 이게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Alright, are you ready to act? It's Hollywood time. Reaction action. What do you want for dinner? Pizza or sushi? Action. Whatever, whatever. I'm fine with anything. I'm fine with anything. This or that, 아무거나 좋습니다. Whatever, whatever. 네, next situation. Maybe we should take a break. Boyfriend, girlfriend, maybe we should take a break. Action. Whatever.
Yeah, whatever. Do what you want. Whatever. Do what you want. 네, 좋습니다. Next. Shopping, right? Should I buy this one or the other one? Action. Whatever. Whatever. Just choose already. Whatever. Just choose already. 그냥 아무거나 사, 아무거나, 아무거나. Anything. Just choose whatever. 마지막으로. We should change the design again. Action. Whatever you decide. Whatever. You can make the decision. Whatever. 주로 여기서 이제 무관심한 whatever은 올라갔다 내려가셔야 돼요. Whatever. Whatever. Whatever. 네, 괜찮아. 상관없어. 아무거나 좋아. 네 마음대로 해. 아, 그러시던가. 됐어, 됐어. Whatever. Whatever. 네, this is the context of indifference. 무관심한 상황이죠. Whatever. I don't care situation. Always remember that when you're speaking English, emotion is key. Keep that in mind. 네,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1: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십니까?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영어의 뼈대 하나하나 갈비뼈부터 해서 뭐 골반뼈부터 해서 잘 세우고 계신 거죠? 자, 뼈를 세우기만 하면 뭐예요? 살이 잘 붙어야죠. 자, 이런저런 단어들을 한번 바꿔서 살을 잘 붙이셔서요. 여러분만의 문장을 만드시는 거 매일매일 연습하고 계신가요? 네, 자, 함께 만들어 볼 뼈대는요.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가정법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문법이라고 할 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입니다. 혹은 당신은 오늘 밤 파티에 올 건가요? 참 영어 문장에는 뭐 그렇게 파티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골치 아프다라고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법을 건드릴 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if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경향이 누구나 있죠.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머리로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좀 한창 그 좀 버벅대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만드시면서요. 이 문법을 하나하나 아 이게 원래 이런 원칙이구나 해서 그 어떤 연습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걸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자, 이번에 알아볼 거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조건을 말해보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만일 내가 가면 너도 갈 거니? 라고 한다든지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 소풍 취소할 거예요. 라고 한다든지 너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버스 놓친다? 라고 한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일종의 조건을 말할 때 이 if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전 문장 드립니다. 만일 내가 파티에 간다면 너도 갈 거니?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만일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머릿속으로는 일단 if, if로 시작하는 if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됐죠. If, 만일에 내가 파티에 간다면 I go to the party. If I go to the party, 만약에 내가 파티에 간다면 이건 미래에 있을 내용을 지금 가정해서 말하는 건데 왜 if I will go to the party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가정법 문장을 만들 적에는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보다 시제를 한 발짝 뒤로 가서 문장을 만들게 돼요. 물론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조건을 달아 문장을 만들어보곤 있지만 실제 이런 문장을 만드는 식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얘기지만 그러나 한 발짝 뒤로 가서 현재형으로 문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 문법의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I will go to the party라고 하지 않고 if I 그냥 go to the party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하면 되거든요. 너도 갈 거니? 이건 확실하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Will you? Will you? 너 할 거니? 라는 문장이 됩니다. Will you go to? Will you go to? If I go to the party, will you go to? 이렇게 됩니다. 만일 내가 그 파티에 간다면 너도 갈래? If I go to the party, will you go to? 자,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만일 내일 비가 오면요, 우린 소풍을 취소할 거예요. 자,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주어를 it로 했었죠? It's sunny today 하면 오늘 날씨가 화창해요. It's windy today. 오늘 날씨가 바람이 부네요. 라고 한다든지. 자, 그래서 비가 오다도 it rains. It rains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If it rains tomorrow If it rains tomorrow 그죠? 자, tomorrow는 미래를 가리키는 단어이면 틀림이 없는데 내일이란 뜻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조건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말할 때 시제는 미래가 아닌 미래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선 현재형으로 맞춘다는 거 If it rains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If it rains tomorrow, 그러나 그 뒤에 나올 말은 이제 정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해야만 할 겁니다. We'll have to. We will have to cancel. 우리가 취소해야 할 겁니다. The picnic, 그 소풍을. 자, 이어볼게요. If it rains tomorrow, we'll have to cancel the picnic. 한 번 더. If it rains tomorrow, we'll have to cancel the picnic. 자, 이건 어떨까요? 너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버스를 놓치게 될 거야. 서두르다. Hurry. Hurry. 이 단어 참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단어죠. Hurry up까지 보통 붙이잖아요. 자, 많이 서둘러라. 그 강조할 적에 hurry up 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냥 hurry까지만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현재형으로 If you don't hurry, if you don't hurry, 너는 버스를 놓치게 될 것이다. You will miss the bus. You will miss the bus. 이건 확실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조건을 말할 때 if로 시작하는 이 문장만큼은 현재 시제로 합니다. 만일 내가 파티에 간다면 너도 갈 거니? If I go to the party, will you go to? 만일 내일 비가 오면요, 우린 소풍을 취소해야 할 거예요. If it rains tomorrow, we'll have to cancel the picnic. 자, 여러분만의 문장 만들어 보세요. Bye-by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웰컴 백 투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그 엽서를 파는 곳들

우리 있잖아요. 뭐 엽서라든지 기념품 같은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모아놓고 파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엽서에 쓰여져 있는 문구들을 저는 좀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좋은 표현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닐까요? 네가 그리워. 라는 거죠. 나 혼자 이렇게 좋은데 와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다. 네가 여기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식의 문구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튼튼하게 세워볼 영어의 뼈대는요. 바로 이렇게 뭐뭐였다면 뭐뭐였을 텐데 가정법 변형의 경우를 알아볼 거예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네가 여기 지금 나와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 말은 네가 지금 여기 나와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속상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속상해 라는 부분을 영어로 굳이 말하지 않고 그 모든 안타까움과 서운함과 속상함을 담고 담아서 간단하게 네가 정말 여기 나와 함께 있기를 나는 참 바래.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라는 뜻으로 I wish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Wish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라는 노래가 있죠. 자, 우리는 여러분이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원합니다. 라고 할 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We wish you a very happy birthday 아주 행복한 생일을 맞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Wish, W-I-S-H란 말은 달을 보고 소원을 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좀 더 담은 듯한 그런 단어가 됩니다. Wish. 그래서 왜 백설공주 만화 영화 옛날에 나온 거 보면은요. 백설공주가 나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뭐 왕자님을 만나고 싶어. 뭐 이렇게 소원을 비는 그런 우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 이름이 Wishing Well. Wishing well 이거든요.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런 뭐 우물이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wish를 한번 써서요. I wish 다음에 네가 여기에 나와 함께 있기를 이 부분을 연결하게 됩니다. 자, 이때 I wish you are here with me. I wish you are here with me 라고 할 것 같죠? 나는 정말 간절히 바래요. I wish 그 다음에 바라는 내용 You are here with me. 네가 여기에 나와 함께 있기를.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속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정법 문장에 들어가서 You are here가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선 You were here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예전에 학교 다니실 적에 이 문법을 배우실 적에는 I wish 다음에는 you 플러스 뭐 대과거 뭐 한다든지 had 플러스 pp 뭐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걸 열심히 배우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수학 공식인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자, 그것보다도 뭐 그땐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는 조금 마음 편하게 이런 예문 하나를 통째로 외워두시면 아, 이게 그런 원칙이 적용된 거지라는 건 나중에 생각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예문 중심으로. 그래서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I wish you were here with me를 여러 번 말씀하셔서 입에 딱 붙게 되면은 아, 이게 I wish 그다음에 you 다음에 동사를 하나 시제를 뒤로 물러선 were가 된 거고 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확실히 좀 더 수월하게 영어 문법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그래서 그 그림 엽서에는 I wish you were here. I wish you were here. 까지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외여행 가시게 되면 한번 그림 엽서에 그렇게 쓰여있는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뭐라면 참 좋을 텐데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할 때 이렇게 주어 그리고 wish로 이어서 말하게 되고 이때 가정법 현재 시제의 이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의 비동사는 주어에 상관없이 were를 쓴다 이거예요. I wish you were, I wish she were, I wish he were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말은 결국 I am sorry that you are not here with me now. 이 말이에요. 당신이 여기 나와 함께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속상해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또 문장을 응용해 볼게요. 누가 예를 들어서 혹시 그 김 사장님 어디 가셨는지 알아요? 라고 할 때 몰라요. I don't know.
라고도 말할 수

수 있지만 나도 그걸 알면 참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죠. 모르니까 나도 답답해요 라는 뜻으로 I wish I knew. I wish I knew. 라고 말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이 말은 I am sorry that I don't know where Mr. Kim is now. 이 말인데 너무 길죠. 그래서 I wish I knew. I wish I knew. 나도 알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실은 모른다. 이 말이 됩니다. knew. 과거형이거든요. 지금 알지 못하는 건 현재지만 그러나 이런 문장을 만들 적에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선 new, 과거형으로 말한다는 거.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뭐뭐라면 참 좋을 텐데 아쉽고 안타까워요 라고 말할 땐 이렇게 주어 그리고 wish로 시작해보세요. 네가 여기 지금 나와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어떠세요? 많이 말씀해 보실 만하죠? I'll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영어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어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말할 때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자, 안다, 모른다 라는 말, 일단 뭐뭐가 아닙니다, 뭐뭐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말을 만들 때에는 don't 혹은 doesn't 이런 말을 꼭 필요로 하게 되죠. 자, 그러나 그렇게 not, not 라고 하는 이 작지만 아주 힘센 단어가 굳이 쓰이지 않아도 뭐뭐이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난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자, 이럴 때 물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문법 지식을 동원해서 만들자면 I don't know about it. I don't know. 난 몰라요.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about it를 이어서 I don't know about it 라고 말해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갈고 닦아서 아무것도 라는 말을 한번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이렇게 anything 이란 말은 그 어떤 것도 라는 뜻으로 곧잘 해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선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모른다, 그 어떤 것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다라는 뜻의 부정을 만드는 not라는 것이 문장의 어딘가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하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해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I don't know, do not은 짧게 축약을 해서 don't로 만들 수 있으니까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그렇다면 not anything 이것도 또 하나로 뭉뚱그려서 nothing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nothing 흔히 nothing이라고도 우리 글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자, 발음할 땐 나 입을 크게 벌리고 나 그 다음에 혀 끝을 윗니 아랫니 사이에 살짝 댔다가 떼듯이 하면서 th 이 발음을 만듭니다. nothing, nothing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라는 게 이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nothing이란 단어가 쓰이게 되면 굳이 또 not라는 단어를 어딘가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임팩트 있는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I know를 그대로 쓰고 nothing about it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I know nothing about it. I know nothing about it 이렇게 말이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any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혹은 어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부정문에서 주로 이 not와 연결이 되어서 not anybody, not anything, not anymore 등등의 형태로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I do not have anything. I do not have anything. 이것도 짧게 I have nothing. I have nothing.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자, I have nothing.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아무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한다면 I do not know anybody. I do not know anybody. Anybody나 anyone 다 같은 뜻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짧게 그러나 강하게 I know nobody. I know nobody.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not anything 합쳐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부정문을 만들 때 쓸모있는 게 바로 이 nothing이 되는 거고요. not anybody를 합쳤을 적엔 nobody 혹은 no one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답니다. 영어의 뼈대 review time. 난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또는 조금 더 짧게 I know nothing about it. I know nothing about it.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만의 문장 많이 만들어 보세요. Bye by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이번에는요, 뭐뭐를 해서 뭐뭐 하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때 필요한 뼈대를 세워 볼게요.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게 돼서 저는 정말 기뻐요.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 am glad to meet you in person. 아, 이렇게 말하는 거 나 많이 들어봤어요 싶으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어의 뼈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말 먼저,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해석, 이라기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문장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뼈대를 세워야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 문장은요, 나는 기뻐요 라는 말부터 먼저 합니다. I'm glad, I'm glad, 혹은 I'm happy, I'm happy,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라는 연결고리로 to 부정사를 또 쓰게 되는데 to 부정사는 to와 동사가 이어진 형태라고 했었죠? 만나게 되어서 라는 뜻으로 to meet, to meet로 이어지면 됩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to meet you, to meet you 빠르게 발음하면 to meet you 이렇게 됩니다. 직접 이라는 거 한마디만 더 붙여볼까요? In person, in person. 자, 어떤 경우에도 in person만 붙이게 되면 직접, 실물로 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happy, 뭐 glad, 혹은 영광스럽게 여기다 라는 뜻의 honored 같은 말 뒤에다가 to 부정사를 써서 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식의 문장을 만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심이 되다, relieved. I am relieved to hear that. 이렇게 말하면 난 그 소식을 듣게 돼서 정말 안심이 돼요. 이런 말이 되거든요. 또 긴장을 하는 상태, nervous. N-E-R-V-O-U-S. I am nervous. 그 다음에 to meet you 하면은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긴장이 돼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 I am glad, 일단 기뻐요. I am happy,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그 다음에 to 뭐뭐뭐, 뭐뭘 하게 되어서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케이, 오늘의 리뷰 타임. 직접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I am glad to meet you in person. 많이 연습해 보세요. See you next time.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땅콩만한 크기의 연꽃 씨앗은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발화할 수 있어 꽃식물 가운데 가장 오랜 수명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94년 중국 북동부 지역 마른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천

300년 된 연꽃 씨앗이 성공적으로 발아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우리나라에도 유서가 깊은 오래된 연꽃들이 있다. 고려시대 연꽃으로 알려진 경상남도 함안의 아라홍련, 조선시대부터 전해져온 경기도 시흥 관곡지의 전당홍 등이 그 예다. 수백 년 전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만 같은 꽃이 이 시대에 다시 피어나 우리를 만나는 경험은 마치 주인공이 시공간을 초월해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타임슬립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특별하다. 박원순 작가의 책 꽃을 공부합니다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히사이쇼의 Summer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사이언스북스에서 나온 박원순 작가의 책 꽃을 공부합니다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제가 곁에 두고 주기적으로 자주 펼쳐보는 책이기도 합니다. 꽃 사진과 함께 그 꽃의 특성 그리고 왜 우리가 그 꽃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보기 좋게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 중에 오늘 일부를 이렇게 깔아드린 겁니다. 미리 좀 예상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우리 출석 이벤트 중이잖아요. 3주간의 개근 도전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암호를 드리는 날이에요. 문장 카페에다가 이번 주는 특히 약간의 힌트를 좀 깔아두곤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월요일 암호가 무지개였는데 우리 문장 카페에다가 7개의 팔찌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그 좀 이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배치를 해두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렇다면 문장 카페 들으시면서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예상하신 분들이 있으면 미리 사연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선희님이 반짝이게 좋은 하루라고 인사 주셨고요. 박연경님은 출석 암호 한다스가 완성되는 기쁨 12번째 암호를 드리는 날이니까요. 윤고은의 북카페 좋아요 우주를 뚫을 만큼 하셨습니다. 와 출석 12번 출석 모두 오늘까지 개근하신 분들 저는 개근했습니다 예상하시는 분들 있으면 사연으로 전 개근상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연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선희님 여름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이번 출석 암호 테마가 여름어였거든요. 여름에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음악까지 쭉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여름은 너무 큰 거죠. 송태종님, 향기? 네, 여름 향기? 이렇게 이어지나요? 향기도 좋죠. 여름 향기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문장 카펫에 살짝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예상하신 분들이 있는데 7417 쓰신 카페님 꽃일까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엇나갈 수가 있나요? 꽃일까요? 그렇죠. 꽃이겠죠. 오늘 제가 문장 카펫의 꽃에 대한 것으로 읽어드렸잖아요. 오늘은 연꽃 얘기 읽어드렸죠. 왜 연꽃을 골랐냐면 이 연꽃 씨앗이 읽어드린 부분도 너무 놀랍잖아요. 1300년 된 씨앗이 발화했다라는 것도 너무 놀랍고 실제로 이 연꽃 씨앗 그 발화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더니 150년이 지난 후에도 발화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지나쳤던 연꽃도 다시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사실 연꽃은 그냥 지나치게 되는 꽃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 무안의 회선 백년지 이런 데 연꽃 축제 하잖아요. 6월에 했더라고요. 남부지방에는 이제 6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7월과 8월, 그러니까 7월 중순, 딱 지금쯤은 이제 중부 지역, 양평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연꽃이 막 피어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바로 여름의 꽃이죠. 연꽃. 오늘의 암호는 그래서 연꽃입니다. 카페님들 연자 떼고 꽃 이러시는데 너무 귀여웠습니다. 연꽃 샵 1045 50원 편의 유료 문자 그리고 반디 앱으로 무료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연꽃을 골랐냐면 여름꽃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달해 드린 이 씨앗 얘기가 너무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북카페에 매일매일 출석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80년 후쯤에는 저도 이 자리에 없겠죠. 우리 카페인 분들도 80년 후에 북카페 듣고 계실 수 있는 150년 후에 가능하실까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씨앗처럼 오늘의 어떤 추억들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연꽃 골라봤습니다. 오래오래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정서진님, 고은님 횟수로 3년차 카페인이에요. 늘 잘 듣고 있어요. 노래가 좋아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네요. 오늘 또 첫 곡 사랑하시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오늘을 힘입어 자주 출석 남겨보도록 할게요. 제 이름 불러주시나요? 하셨는데 서진님, 네, 지금 불렀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출석 암호 마지막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2번의 출석 모두 하신 개근상 그리고 한 번 빠진 경우

사상 집계를 우리 수뇌부가 빠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딱 틀고요. 우리 카페인님들 명단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도 올라가지만 한번 방송 중에도 읽어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시상식에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그리고 펄스데이의 불어라 꽃바람까지 두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출석 암호는 연꽃입니다. 김현정님, 연꽃, 아, 출석 12일 차. 개근이네요, 정말. 드디어 12일 출첵 개근 완료. 나 자신 칭찬해요. 짝짝짝 하셨습니다.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아, 5452 쓰신 카페인님. 매일 듣기만 하던 카페인이었는데 12일간의 출첵 나도 해볼까 하고 시작한 것이 벌써 마침표를 찍었네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카페인으로 계속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청취만 하시다가 지금 개근하신 거예요? 5452 쓰신 카페인님? 너무너무 놀라운, 네. 어떤 성과라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너무 놀라운 어떤 그 변화인데요. 듣기만 하다가 출석까지 개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점프가 너무 놀랍고, 혹시나 개근은 못했어요 하더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것도요. 그리고 3308 쓰시는 카페인님. 저 개근했어요. 알람까지 맞춰놓고 매일매일 열심히 했어요. 정말 뿌듯해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할까 싶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카페인들이 알람 맞추시고요. 휴가지에서 보내시고요. 아, 그 시간에 비행기 타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냥 그런 마음들을 더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황송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6386 쓰시는 카페인님이 지금 사진을 동봉해 주셨습니다. 아, 보라에도 좀 사진을 띄우면서 얘기 드릴게요. 저 오늘 휴가 내고 본방사수예요. 저는 개근은 못했지만 오늘 출석 단어 연꽃 들으니 사연을 안 보낼 수 없네요. 저희 집 앞은 저수지가 있어 연꽃 밭입니다. 연꽃이 한창이라 사진 한 장 동봉 드립니다. 개그는 못했지만 연꽃이라고요? 저희 집 앞입니다 하면서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 연꽃이 한가득 있습니다. 지금 보라에 나가고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듣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우리를 그냥 연꽃밭 앞으로 초대해 주셨네요. 연꽃은 일부러도 그 기운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제철에 찾아 나서서 보게 되는 꽃인데 이게 집 앞에 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849 쓰시는 달개비님, 우리 달개비, 제가 별명 지어드렸던 달개비님이시죠? 이제 막 반지를 켰는데 연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난주 토요일 그린 연꽃 그림을 올려보아요. 네, 이것도 지금 보라에 띄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출석 이벤트는 다 참여 못했지만 그래도 연꽃 마지막으로 외쳐봅니다 하셨습니다. 아, 개그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꽃 그림을 더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 6386 쓰신 카페인님은 연꽃밭 사진을 더해주셨고 이 마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상식 월요일에 할 거고요. 아까 박연경님이 시상식에 뭘 입고 갈까나 하셨는데 네, 월요일 시상식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간 카페인 이번 주 제헌절 앞두고 법의 이유로 주제 정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외국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상하고 그래서 재미있는 법 조항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나라는 바로 영국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런던에서 사다리나 긴 나무 판자 등을 들고 걸어가는 행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법에는 런던의 포장도로에서 차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나무 판자를 운반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겠죠. 그리고 1839년에 제정된 법에 의해 펍 안에서 취하는 것도 이론상 불법입니다. 술집에서 술에 취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것도 재밌네요. 또 하나 영국에는 연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상하게 연어를 들고 다니면 불법이라며 농담의 소재가 되곤 하는 법인데요. 불법 포획된 연어의 유통을 막기 위해 198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수상한 상황에서 연어를 취급할 경우라는 모호한 법 조문이 문제였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우표를 거꾸로 붙이면 안 됩니다. 세계 최초로 우표를 발행한 영국에서는 국왕의 얼굴이 새겨진 우표를 거꾸로 붙이는 것을 반역 중죄법에 의해 반역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국회에 갑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물론 실제 잡혀가거나 벌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사문화된 법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영국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법들이 많이 남아있을까요? 영국은 단일화된 성문 헌법이 없는 불문법 국가입니다. 판사가 과거의 판례나 관습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이죠. 의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도 기존의 관습과 판례가 누적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과거의 황당한 법들이 자동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제정된 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여겨져도 폐지 과정이 워낙 복잡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황당한 법들이 사문화된 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런던에서 연어를 수상하게 들고 다녀도 우표를 거꾸로 붙여도 잡혀갈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퀸의 해머트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이상한 법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아, 이걸 또 완전히 폐지하는 그 절차도 복잡하고 어차피 사문화 됐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그런 법들 너무 희한한 게 많죠.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상한 법 어겨보기 이런 컨텐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어를 일부러 수상하게 들고 다닌다거나 거리를 긴 판자를 끌고 다닌다거나 갑옷을 챙겨 입고 국회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거 아, 물론 이상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잡혀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 옥현님이 영국 가서 그럼 펍에서 술에 취해서 긴 막대기에 연어 한 마리 매달고 길거리로 나오면 전과 3범이 되겠네요. 신기한 법 이야기 재밌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볼 때 가장 이상한 것은 지금 오늘 일간 카페인에서 읽어드린 것 중에서는 펍에서 취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쵸 너무 취하면 좀 곤란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취하면 불법이다. 이게 만약에 진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와 이거 취함 농도를 어떻게 체크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이기범님은 제헌절이 그러니까 내일이 제 생일인데 법에 대해서는 뭘 알지도 못하고 준법 정신도 투철하지 않은 제가 부끄럽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법에 대해서 전 잘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아, 다들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북카페에서도 이 법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로 전달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지 법을 많이 외웁시다. 잘 압시다. 알아둡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도 내일이 생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 우리 카페인 오수미님이 아, 기범님 생일 반말 축하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기범님 반말 축하 갈게요. 신청이 왔으니까. 기범아 생일 미리 축하해. 제헌절에 태어났네. 내일 잘 보냈으면 좋겠고 북카페와 함께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니 여기 지금 내일 생일 축하가 이렇게 살짝 가는 김에 여기 이렇게 확 올라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북카페 스튜디오 지금 요 밖에 여기 지금 계신 호수 감독님, 호수 감독님 기술 감독님이신데요. 호수 감독님도 내일 생일이라고 합니다. 호수야 생일

생각한다. 오늘도 첫 곡도 아까 히사이시조의 써머 나왔잖아요. 그 써머도 요즘 연습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치는 호수야. 정말 완벽하게 연주하는 그날까지. 연습 많이 하고 무럭무럭 자라라. 반말 신청은 없었으나 그냥 분위기상 해봤습니다. 1867 쓰시는 카페이님. 연꽃 장담은 못하지만 다음엔 1년 개근도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1년은 우리로서도 너무 아득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보폭을 넓혀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출석 이벤트는 아무튼 3주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미경님이 시상식 월요일에 드레스 코드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드레스 코드? 라디오 듣는데 드레스 코드? 그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레스 코드는 반짝입니다. 반짝반짝. 하승성님이 카페인 법으로 카페인 분들이 만나면 반짝하고 인사하는 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따서 반짝 드레스 코드 월요일에 챙겨주시죠. 이제 음악을 듣고 일깨 기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크립트의 The Man Who Can't Be Moved 들려드릴게요.

0: 때 복합해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복합해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짝 예고 좀 드릴게요. 우리 월요일 시상식 한다고 했잖아요. 그날 카페인 분들이 드레스 코드를 물어보셔가지고 반짝이요 대답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러면 그날 우리 카페인 분들이 그 착장을 얼굴은 빼고요. 개인정보 보호상 얼굴 빼고 그 착장 부분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샵1045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러면 우리 그걸 가지고 재미난 방식으로 베스트 드레서상 한 분 드릴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딱 한 분만요. 그래서 책 선물 드리는 걸로 뭐 개근상 받으시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래서 반짝 드레스 코드 챙겨서 월요일에 합류해 주셔도 좋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재밌겠죠? 좀 이상하고 반짝반짝한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베스트 드레서상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기의 기쁨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필리프 제이 듀브와 엘리즈 루소의 책 새를 관찰할 때 우리는 읽어보겠습니다. 박효은 번역이고요. 오늘 일어나셔서 기지개 쭉 펴신 분들 계실까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기지개를 켜면서 마음과 몸의 긴장을 풉니다. 근데 우리가 기지개 한번 켜는 것도 생략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성인이 되고 바쁘면 오늘 푸른 박새의 요가 체조를 통해서 나를 돌보는 시간 배워보시죠.

동물들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고양이, 개, 말은 짧은 낮잠에서 깨어난 뒤 몸을 쭉 늘리며 기지개를 켜고 턱이 빠질 듯 크게 하품을 한다. 아기들 역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비둘기가 한쪽 날개를 길게 펴는 모습을 떠올려보자. 깃털 하나하나를 기분 좋게 펼치며 날개를 따라 작은 발을 최대한 멀리 쭉 뻗는다. 이어 두 날개를 머리 위로 활짝 펼친 채 꼬리와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비둘기뿐만 아니라 많은 새들이 이런 동작을 한다. 동물들은 참으로 현명하다. 기지개를 켜고 나면 반사적으로 시원한 하품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는 건강에 매우 이롭다. 이 간단한 동작은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소 공급을 도우며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개선한다. 더불어 심신을 안정시키는 엔돌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행복감을 선사한다. 또한 저녁에 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면 하루 종일 쌓여있던 긴장이 풀린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지개를 켜는 것은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따금 새들처럼 기지개를 켜보자. 모이통에 푸른 박새가 찾아오면 가만히 관찰해본다. 그저 기지개를 켜는가 싶더니 어느새 현란한 고개를 펼친다. 몸을 비틀고 발을 걸어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날개를 쭉 펴고 깃털을 고른다. 사방으로 몸을 비틀며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작은 요가 수행자 같다. 민첩하고 유연하며 힘이 센 푸른 박새는 아주 편안하게 모든 동작을 해낸다.

푸른 박새뿐만 아니라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새는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했다. 몸이 경직되어 있거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포식자에게 쉽게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유연함 때문에 요가의 다양한 자세에 새들의 이름이 붙어 있다. 까마귀 자세, 오리 자세, 거위 자세, 독수리 자세, 외가리 자세, 갈매기 자세, 공작 자세, 타조 자세, 황새 자세, 비둘기 자세, 종달새 자세, 수탉 자세. 놀랄 것 없다. 새들의 움직임을 보기만 해도 그들이 요가 수행자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었는지 단박에 이해가 된다. 동물들을 관찰하며 깨닫는 사실이 있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짧은 낮잠을 자고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며 몸을 푼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스스럼 없이 자신에게 허락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한결 더 가벼워질 것이다.

렌카의 프리 띄워드렸습니다. 라이팅 하우스에서 펴낸 새를 관찰할 때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요가하시는 분들은 정말 비둘기 자세, 독수리 자세 이런 거 너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에게서 배운 그 기지개.

예, 지혜. 너무 좋죠. 그런데 새를 관찰하고 싶어도 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토착종뿐만이 아니라 이제 철새들도 이제 서식지 그 경로가 막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새들의 그 내장된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GPS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들이 다 이제 산업화의 영향이기도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부분은 조류학자의 진심 어린 호소가 있는 부분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종들 사이의 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수십만,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종은 새롭게 등장하고 또 어떤 종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왔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1860년대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자연의 균형은 인간의 활동으로 심각하게 흔들리다 결국 붕괴되고 말았다. 조류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영향은 분명하다. 외래종들이 북반구 여러 나라로 유입되면서 특정 환경에만 적응해 살아가던 경쟁력이 약한 토착종들은 점차 밀려났다. 서유럽으로 유입된 북미 원산의 큰 캐나다 기러기와 아프리카 아시아가 원산지인 열대종 장미목도리 앵무가 대표적이다. 이들 외래종은 이제 서유럽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종들 역시 인간의 활동이나 온난화의 영향으로 서식 범위가 넓어지며 과거보다 더 북쪽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위기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행동을 촉구하는 책들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62년 생물학자 레이첼 카스는 살충제의 해악을 고발한 선구적인 저작 침묵의 봄을 통해 농약 사용으로 새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 그리고 몇 해 뒤인 1965년 프랑스 국립자연사 박물관 관장이었던 장 도르스트는 자연이 죽기 전에를 출간하며 동식물 멸종과 서식지 파괴로 황폐해져가는 자연의 미래를 예견했다. 이런 책들은 출간 당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후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에서 과학자들은 전 세계 자연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 문구는 오랫동안 널리 회자되었지만 그 절박한 외침 역시 기대한 만큼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처럼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행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주변의 생명체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깨어나야 한다. 즉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종들이 사라지거나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자연이 파괴되는 모습을 마주할 때 두려움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실천으로 바꿔보자. 두려움은 자연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새들의 든든한 편이 되어줌으로써 우리는 지구가 겪고 있는 변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 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웃, 친구, 가족에게 새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다. 새들을 관찰하며 아침을 함께 보낸 후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그들의 표정을 보고 그들이 건네는 감사의 말을 들을 때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낄 것이다.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이틀간 필리프 제이 듀부와 엘리즈 루소의 책 새를 관찰할 때 우리는 만나봤습니다. 경이롭고 사랑스러운 그런 풍경들을 제시해 준과 동시에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래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바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책 통해서 남은 부분들 직접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진승희님이 어머 저도 내일 생일인데 내일자 생일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어릴 적엔 국경일이라 친구들과 놀며 보냈는데 올해 다시 공휴일이 되어서 편안히 가족과 보내는 생일이 됐어요. 저도 반말 축하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바로 갑니다. 승희야 생일 축하해. 내일 잘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생일 얘기한 김에 오늘부터 생일 전야제까지 잘 챙기기 바래. 전야제 뭐 특별한 거 없어도 나 내일 태어났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자기 주문을 걸면서 나 내일 나의 날이다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9339 쓰시는 카페이님이 제가 월요일에 우리 출석 이벤트 그 시상식 하잖아요. 개근상 아차상 시상식 하는데 시상식 시간은 한 5분 소요될 예정이지만 그래도 5분도 시상식은 시상식이다. 그런데 우리 카페인 분들의 드레스 코드를 반짝으로 제안하면서 드레스 코드를 사진 찍어서 이제 얼굴 빼고 착장 부분만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그날요, 우리 베스트 드레서 한 분께도 책 선물을 보내드리겠다 했는데요. 9339 쓰시는 카페이님이 지금 급 쇼핑 욕구가 무리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시상식은 5분 남짓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눈한번 질끈 감으면 지나가는. 물론 우리 카페인분들이 보내주신 그 베스트 드레서 사진은 오래 북카페에 남겠죠. 그렇지만 뭐 쇼핑을 굳이 할 것까지야. 나에게 있는 것들을 냉털 하듯이 냉장고 털이 하듯이 있는 것들을 서랍장 털이 하셔가지고 잘 한번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북카페가 드리는 베스트 드레서상 드레스 코드도 반짝이기 때문에 또 몰라요. 아주 촌스럽고 너무 덕지덕지하고 이런 거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근사하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색종이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9110 쓰시는 카페이님. 14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을 꺼낼까 봐요. 아, 시상식 때뭐 입지? 하셨는데 네, 기존에 있는 거 한복 환영입니다. 네, 아무튼 잘 꾸며서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들의 베스트 드레서 도전기도 한번 월요일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 앤 고로의 피카푸 딱따구리 들으면서 그럼 입으로 건너갈게요.

0: 치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죠. 좀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심지어 퇴근 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말론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거죠. 몸도 마음도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끝내고 쉬는 대신 쉴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그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땐 평소 안 하던 걸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죠. 숨도 고르고 지가 난 근육을 풀기도 해야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디지털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함께한 Z세대, 이제 그 다음으로 등장할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AI와 함께 자라난 신인류가 만들어갈 내일을 상상해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AI와 함께 자라난 신인류. 와,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네요. 네, 오늘 책 진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일단 세대 이야기는 네. 늘 관심사이긴 합니다.
0: 아,
1: 왜냐하면 누구나 어떤 세대에 속해 있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끼인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대부분 다 그렇다?
1: 네. 오. 앞선 세대는 어떤 뭐 장점이라든지 네. 뭐 유산들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뒷세대는 또 새로운 좋은 것들을 받았는데 네. 우리는 그 중간에서 뭔가 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0: 네.
1: 이런 생각.

0: 생각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다들 억울해요?
0: 그렇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네. 우리의 관심사가 향하는 방향은 아무래도 지난 세대보다는 다음에 올 세대.
1: 아.
0: 왜냐하면 모르는 세대니까.
1: 그렇죠.
0: 어떤 일이 펼쳐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뭐 한 10여 년 전에는 한국에서도 90년대생이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1: 맞아요. 책 제목에도 많이
0: 그렇죠.
1: 등장하고.
0: 그래서 뭐 90년생들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MZ로 갔다가 뭐 젠지로 갔다가
1: 그렇죠.
0: 요즘에는 알파 세대라고도 하는데
1: 알파 세대.
0: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네. 정말 아직까지 정이 내려지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한 책이에요.
1: 네.
0: 제목이 제너레이션 AI입니다.
1: 제너레이션 AI. 진짜 이 얘기 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에 앞서 궁금합니다. 미미님은 무슨 세대예요?
0: 아, 저요?
1: 네.
0: 저는 일반적인 구분에 따르면
1: 네.
0: 밀레니얼 세대의 출발입니다.
1: 출발점.
0: 네. 뭐 세대를 오늘 다 얘기할 순 없지만 네. 뭐 근래 세대만 하면 70년에서 80년생까지를
1: 네.
0: 보통 X세대라고 하죠.
1: 아.
0: 그리고 그 다음 81년부터 한 네. 15년 정도까지를 밀레니얼 세대.
1: 네.
0: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한 2010년, 11년까지를 G세대.
1: 요걸
0: 합쳐서 MZ라고 했던 거죠.
1: 그렇죠.
0: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2010년대
1: 네.
0: 이후 출생자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거든요.
1: 아.
0: 그래서 또 MZ라고 하지 않고 G세대와 알파를 합쳐서 네. 잘파 세대라고 합니다.
1: 아. 참.
0: 그리고 이제 알파 세대가 왔잖아요.
1: 네.
0: 다음은 베타 세대라고 지금 붙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1: 자연스럽게는 그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0: 네.
1: 예상대로 갈지.
0: X, Y, G,
1: 맞아요.
0: 알파, 베타 이렇게 온 거죠.
1: 카페인님들은 어디에 속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류된 기준에 따르면 혹은 내 마음은 저는 X세대에 속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분류에 따르면 사실상 여러모로 저는 밀레니얼 쪽인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아마 앞으로 가면
1: 네.
0: 뭐 68세대나 아니면 베이비 부머 세대도 계실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네. 또 한 군데를 빼놓으면 또 섭섭해집니다.
1: 지금 깨알처럼 이렇게 다 챙겨주셨는데 카페인님들 전 어떤 세대예요 하는 거 있으면 사연으로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세대로서 진짜 공감하는 부분 아닌 부분들도 좀 얘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0: 오늘 이제 키워드가 제너레이션 AI. 우리말로
1: 네.
0: 하면 AI 세대잖아요.
1: 그렇죠.
0: 이 세대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AI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게
1: 네.
0: 뭐 한 4, 5년 전에 챗GPT의 등장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부터 막 며칠 만에 100만 명이 사용하고 지금은 뭐 억 단위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1: 그렇죠.
0: 바로 이때부터 AI를 태어나서부터 사용한 사람들. 그 앞서서 디지털 같은 것을 태어나면서
1: 네.
0: 쓴 사람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세대는
1: 네.
0: AI 네이티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아기 때부터 부모와 대화하듯이
1: 네.
0: AI 스피커와 대화했고
1: 그쵸.
0: 내 어릴 때 가장 가까운 친구는 AI였고 이런 세대가 10년, 15년 후에는 우리 사회에 이제 떠오르는 세대로 올라올 거란 말이죠.
1: 그렇죠.
0: 바로 그 미래를 그려보는 책입니다.
1: 와, 근데 정말 미미님은 아직 AI 로그인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0: 네.
1: 그런 세대와 미미님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AI 네이티브라고 하는 세대가 만났을 때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0: 서로 신기해야겠죠?
1: 그렇죠. 네. 어떨까? 궁금합니다. 이 저자가 왜 AI 세대에게 주목을 했을까요?
0: 아,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네.
0: 하나는 좀 공식적인 이유.
1: 공식적인 이유?
0: 저자의 직업이 소비 트렌드 분석 전문가예요.
1: 아.
0: 한국에서도
1: 네.
0: MZ, G세대 이런 얘기가 많이 화제가 된 이유가 이들이 소비의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이 사람들의 취향이 뭐냐,
1: 네.
0: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뭐냐 이런 걸 빨리 알아야 거기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 저자도 당연히 다음 세대 관심을 가진 거고 AI 세대가 한 10년, 15년 지나면 인구로는 한 22억 명?
1: 오.
0: 그리고 그 경제적 영향력으로는 5조 5천억 달러. 이거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천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1: 와.
0: 거의 한 지금 환율 따지면
1: 네.
0: 한 8천조 가까이 될 거예요.
1: 와,
0: 어마어마한
1: 시장에서는 이들을
0: 거죠?
1: 분석하고 싶겠네요.
0: 그렇죠. 그런
1: 네.
0: 직업적인 이유가 있고
1: 네.
0: 자기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1: 그게 더 궁금해요.
0: 본인도 X세대인 거예요. 그리고 X세대지만 뭐 예를 들면 인터넷의 태동기부터 자기도 10대 때 겪을 만큼 겪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0: 아이.
1: 네.
0: 아이 둘이 2005년생, 2007년생인 거예요. 통상의 구분으로는 이제 지세대 뒤쪽에 와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때부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미 자녀와
1: 네.
0: 여기에 대한 감각에 대한 갈등과 이런 오해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걸 좀 연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갖게 된 겁니다.
1: 너무 공감이 됩니다. 아마 이 책 펼쳐보시면 아 진짜 공감돼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AI 세대 좀 더 들여다볼까요?
0: 이제 크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을 처음으로 자유롭게 직관적으로 사용한 세대. 이 자유롭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1: 자유롭게가 중요하다.
0: 지금 AI를 막 쓰는 제가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네. 우리 막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1: 아.
0: 책 찾아보고
1: 네, 책으로 접근하려고
0: 영상도
1: 하고.
0: 찾아보고 맞아요. 배우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쓸 때 사실 그렇게 배우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론 모뎀부터 사용을 하긴 했지만
1: 네.
0: 근데 이제 Z세대 같은 경우는 그걸 인터넷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1: 아...
0: 너무 평생 내 몸에 붙어있는 것 같이 쓰는 거죠. 스마트폰을. 그리고 AI 세대는 바로 AI라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존재했던 것처럼
1: 그렇죠.
0: 이렇게 쓰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AI 세대는 아직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았지만 네. 예전의 구분으로 따지면 이제 Z세대의 뒷부분 그리고 알파 세대 여기를 네. 아우르는 세대가 될 것인데 우리는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AI를 곁에 두고 배우지 않고 AI를 쓴 사람들과는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1: 그러네요. 살아본 적이 없다까지 나오니까. 자, 카페인님들 좀 보겠습니다. 5690 쓰시는 카페인님. 막둥이가 아주 꼬꼬마였을 때 핸드폰 다루듯이 TV 화면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터치하듯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10년이 지난,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해요.
0: 이게 너무 맞는 말인 게 요즘 아이들이 태블릿 PC 같은 거 다루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1: 그쵸.
0: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손으로 움직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구경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1: 맞아요. 진짜 조그만 애기가 숟가락 들고 혼자 못 들 것 같은 애기가 그 터치를 너무 자유롭게.
0: 그게 네이티브라고.
1: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와.
0: 황재성님, 어서 오세요. X세대입니다.
1: X세대의 특징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어서 오세요 하시죠? 네.
0: 지금 보니까 좀 구수한 느낌이 있네요.
1: 그러니까 뭔가 일단 뭐 아우라가 있어요. 네. X세대만의. 저는 사실 1980년생이어서 X세대의 가장 끝.
0: 끝의 끝이죠.
1: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땐 X세대의 뭔가를 또 진짜 X세대 중심에 있는 분들은 절대 안 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0: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네. 나는 끼인 세대라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 그렇죠. 우리 왜 북카페에서 읽기의 기쁨으로 그 낭만 세대였나요? 그 책을 다룬 적이 있는데 네네. 거기도 이제 그 보통 74, 75 이 정도 뭐 한 7일부터 이제 뭐 70년대생들 거기에 또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0: 그쵸,
1: 80년생은.
0: 그쵸. 다르죠.
1: 그래도 밀레니얼로 가려고 하면 바로 아, 왜 이러세요?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사이에 껴있단 말이죠. 아마 카페인님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뭐 이나라님께서도 저는 X세대인데 부모 세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풍요를 누렸고 다음 세대가 느끼지 못한 아날로그를 마지막으로 경험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이도 신기한데 AI 네이티브 어떤 세대일지 궁금해지네요. 아, 이나라님은 굉장히 여유롭게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시네요.
1: 그러네요. 약간 관조적인 느낌도 네, 들고.
0: 나 잘 살아왔다. 괜찮은 시대였다.
1: 네. 지금 막 억울해요 하는 저랑 좀 다르게 나라님은 되게 우아합니다. 사연이. 근데 진짜 궁금합니다. AI 네이티브 어떤 세대일까? 음악을 듣고 와서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오늘은 좀 어떤 세대를 선언했던 노래들을 골라왔는데 아, 이분 저랑 나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는 18살이다 라는 TV 광고로
1: 네.
0: 앨범명이기도 했는데 큰 화제를 모았던 분이죠. 김사랑이 부른 필링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산북스에서 출간된 맷 브리턴의 책 제너레이션 AI 보고 있습니다. 조주희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지금 이 김사랑의 필링 들려드렸는데 이수양님이 어머 김사랑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노래방에서 부르곤 했는데 미미님이랑 동갑이라니 왠지 미미님 비주얼이 몹시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가능하시면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죠. 지금 우리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
1: 그렇죠.
0: 네, 지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음악 나가는 사이에 미미님과 저도 막 그 오래전에 뭐 통신사 광고들부터 무슨 휴대폰을 썼느냐.
1: 그러니까요. 지금 없어졌으니까 진짜 막... 얘기 드릴 수 네. 있는데 아까 그 김사랑 씨의 앨범명이 네. 나는 18살이다 였어요.
0: 네.
1: 18살 때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다 해서 앨범을 냈거든요. 그래서

0: 이분을 섭외한 광고가 바로 018이었어요.
1: 018에서 광고를. 그러니까 이게 참 기억이 저는 이 부분은 기억 날 듯 말 듯하고 막 이렇거든요. 예. 네, 근데 그 당시 통신사 광고들이 정말 치열했죠. 재미난 게 많았어요.
0: 짜장면 시키신 분.
1: 그 뭐였지?
0: 마라도까지 막 짜장면 배달이 가서 여기서도 전화가 터진다.
1: 맞아요.
0: 이거 아마 017이었을 겁니다.
1: 맞아요. 엘리베이터인가 이런 데 배경으로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0: 진짜 많죠. 그쵸? 지금 3483님께서도 추억 얘기해 주셨는데 한메일로 첫 이메일 만들던 20살이 재민이랑 놀며 드는 건 디지털 시대는 정말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후퇴가 없어서 그런가?
1: 그때 후퇴가 없어서
0: 그 이메일 주소 처음 만들 때 다들 고심했잖아요.
1: 맞아요.
0: 아이디 이거 뭘로 해야 되나 막.
1: 그 제 친구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냥 한글을 영어로 했을 때 그래서 다 너무 외우기 어려운 것들.
0: 그거 좀 세련된 방식이었는데.
1: 그래요? 그런 게 되게 많은데요?
0: 보통은 그냥 그 한국어 내가 별명이 있으면 그걸 그냥 영자로 바꿔서.
1: 그렇죠.
0: 네,
1: 맞아요.
0: 이렇게 했었는데.
1: 맞아요.
0: 그렇게 한타로 바꾸는 거는 좀 세련미가 있네요.
1: 그렇군요. 제 친구들 세련미가 있었구나. 자, 신영아님.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X세대 7, 8년생입니다. 저희 세대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세대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이상하게 그 X세대 분들의 사연에서는 참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이 참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려 했는데 내가 나서야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사 자부심.
0: 맞아요.
1: 우리가 문화의 중심이었다 하는 그 자부심 같은 게 느껴져요.
0: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인정이에요? 네,
0: 그 시절이 워낙 그랬으니까요. 신수아님께서는 요즘 아기들 앞에 책을 갖다 놓으면 책을 넘기는 게 아니라 터치부터 한다고 해요. 태블릿 PC로 책을 보는 세대들이 많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건 정말
1: 맞아요.
0: 이런 광경을 눈으로 본다면 체감이 확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일단은 터치하고 본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 거죠.
0: 화면이 안 커지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1: 네, 맞아요. 자, 아무튼 우리 책을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가 X세대라고 하셨고 X세대가 지금 AI 네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0: 이 책을 열자마자
1: 네.
0: 이 저자가 본인도 이 시대를 열심히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했구나 하는 장치들이 많아요.
1: 장치들이요?
0: 첫 장을 펼치자마자 네.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찍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 책에 챗봇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책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면
1: 네.
0: 답을 해줍니다.
1: 답을 해줘.
0: 제가 그걸 하다가 이 책을 안 읽고 그냥 여기다 물어봐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1: 이런 접근은 또 처음이네요. 책에 QR코드 있는 거야 뭐 많이 봤는데 거기 안에서 챗봇이 답을 해준다?
0: 저도 처음 봤어요.
1: 네.
0: 그리고 이 책의 서문을 클로드 AI가 썼습니다.
1: 아예 이제 저자처럼 들어온 거네요.
0: 네.
1: 그렇죠.
0: 자기가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저자가 묘사한 미래의 관찰자이자 아직은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참여자의 위치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저자가 네. 뒷부분에 가면 AI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탈고를 하면서 뉴욕타임스의 전문 서평가가 이 책을 보고 쓰는 정도의 수준으로 리뷰를 해달라. 그랬더니 뭐 이런 좋은 내용도 있고 한데 이 책은 너무 낙관적이라서 어떤 AI와 관련된 윤리적인 딜레마 같은 걸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자가 들어보니까 맞았대요.
1: 네.
0: 한 장을 더 썼대요.
1: 진짜? 그 과정들을 모두 다 이렇게 담아둔 거네요?
0: 그렇죠.
1: 책에다가?
0: 네.
1: 이것도 재밌네요.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실감이 막 납니다.
0: 이 사람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얘기냐면 X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앞선 세대는 기술의 발전보다는
1: 네.
0: 정치 사회의 변화, 막 큰 전쟁이 있었고
1: 네.
0: 한국도 광복이 있었고
1: 그렇죠.
0: 한국 전쟁이 있었고 이런 게 훨씬 컸던 거란 말이죠.
1: 네.
0: 민주화가 있었고. 근데 뒤로 올수록 기술의 발전의 영향이 훨씬 커요. 그렇잖아요. 이제 민주화나 제도 같은 것들은 안정화가 돼 있고
1: 네.
0: 우리의 삶의 양태들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저자는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1: 기술적으로
0: 오면 본인이 타고나지 않았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장치를 본인이 체험해 보는 거고
1: 네.
0: 또 Z세대나 AI 세대에 대해 얘기할 때는 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놓인 정치사회적 맥락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Z세대들이 10대에 접어들었을 때
1: 네.
0: 미국 기준이긴 한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IMF를 겪었듯이
1: 그쵸.

0: 이 지세대 미국의 지세대는 그 글로벌 금융 위기와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1: 네.
0: 또 그거 직후에는 정치 양극화.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0: 트럼프 등장 이후에
1: 그쵸.
0: 이걸 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0: 메일 아이디 만들었던 기억을 지금 들려주셨는데요. 남자친구 이니셜, 내 이니셜, 태어난 해 조합. 이걸로 이제 메일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남자친구는 갔지만 그 아이디 아직도 쓰네요. 라고
1: 아, 채연이님
0: 하셨습니다.
1: 너무 공감합니다.
0: 와.
1: 저는 아이디가 아니라 패스워드가.
0: 어.
1: 지금도 그걸 써요. 왜냐면 그게 너무
0: 그쵸.
1: 익숙하니까.
0: 그런 경우 많죠,
1: 네,
0: 보통.
1: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제 이름의 이니셜,
0: 어.
1: 그 다음에 러브, 그 사람 이니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당시 전화번호 뒷자리 4개 이런 걸
0: 어머!
1: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0: 네.
1: 지금도 사무실에서 제가 제
0: 아,
1: 회사
0: 그래요?
1: 인트라넷에서 로그인할 때그 패스워드를 칩니다.
0: 와, 모든 이 연애가 패스워드로 남는군요.
1: 패스워드는 저만 보니까 다행이죠.
0: 아, 그렇죠.
1: 아이디는 설명하기
0: 아,
1: 시작하면.
0: 그렇죠. 네.
1: 네, 설옥경님께서도 추억 돋습니다. 고은님과 같네요. 80년생 99학번인데 90년대 학번 선배들이 80년에도 사람이 태어났어? 이러면서 애취급하셨어요.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00학번은 또, 이제 00은 새로운 느낌의 또
1: 그렇죠.
0: 시작이니까.
1: 우린 다르다.
0: 어, 맞아요. 그러니까 99학번까지가 되게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99학번이 조금, 아, 이게 진짜 세기말 학번처럼.
1: 그러네요.
0: 네, 그랬습니다. 3483 쓰신 카페이님. 생물이 발생하며 진화 과정을 겪듯 디지털 교육도 아날로그의 경험에서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1: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에 과정을 내가 직접 굳이 다 살아볼 필요는 없지만,
0: 네.
1: 우리가 배우잖아요, 사실은.
0: 맞아요.
1: 그 정도의 학습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0: 그쵸.
1: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세대 간의 어떤 단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덜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0: 맞아요.
1: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사는 세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
0: 네.
1: 저자가 AI 세대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살아가는 공간이 뭐냐?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0: 게임이요.
1: 예. 네. 그 이전 세대한테는 게임이라는 것은 일상생활과 분리된 오락이나 스포츠였어요.
0: 네.
1: 그러니까 내 일상은 살아가요.
0: 그렇죠.
1: 게임은 거기서 좀 분리돼서 다른 경험을 하는 거, 일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
0: 네.
1: 이런 거였는데, 지금 세대 같은 경우 왜그 로블록스라는 유명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있잖아요. 미국 10대들은 거의 다 이걸 쓰고 여기서 다 소통하고 살아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거기서 콘서트 보고, 거기서 친구
0: 게임에서.
1: 만나고, 그 제가 이런 메타버스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뭐냐면, 그때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가 그런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 본인 집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내 아바타가 있어요.
0: 네.
1: 가족들 아바타도 있어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안에 내 지인들이 모여서 그 아바타들이 셀카를 찍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셀카를 내 휴대폰으로 전송받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세계인가?
0: 그러네요. 아니, 우리도 그 갑자기 우리도라고 이제 저희 세대도 우리도 이제 싸이월드에 도토리 모아가지고 뭐 하고 하긴 했는데 집도 꾸미고 이제 아바타도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아, 지금 도토리라고 하면 정말 산에서 따와서 사는 줄알 거예요.
0: 도토리. 네. 되게 중요한 자산이었는데. 아, 근데 지금 들려주신 얘기랑은 접근 자체가 달랐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지분이 좀 너무 많아진 거죠.
1: 그렇죠.
0: 지금으로서는.
1: 맞아요. 오히려
0: 네.
1: 역전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0: 네.
1: 기록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0: 기록이 남는다.
1: 네. 예를 들면, 뭐, 제 세대만 해도 내가 굳이 글을 남기거나, 녹음을 해두거나, 사진을 찍어두거나,
0: 네.
1: 이렇지 않는 한, 나머지는 많이 사라지거든요.
0: 그쵸.
1: 잊히고.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휴대전화나 이제 스마트워치 특히 쓰시는
0: 네.
1: 분들은 내가 종일 어디 다녔는지, 몇 보를 걸었는지, 뭐, 심박이 어땠는지,
0: 네.
1: 이런 것까지 다 수치화가 돼서 남잖아요?
0: 네.
1: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점점 발전돼서 요즘에는 손가락에 끼는 반지가
0: 그렇죠.
1: 체온도 측정해주고 스트레스 치수도 뭐 수치도 알려주고 뭐 그리고 스마트워치가 내가 먹는 거 수면 이런 걸다 수치화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자기 점검할 수 있도록
0: 네.
1: 또는 다른 의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기는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삶 전체가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0: 그것을 인지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그 감각 자체가 이 세대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심리적으로도.
1: 우리는, 저도 모르게 우리는이라고
0: 잠깐 우리
1: 하는데,
0: 눈을 지금 얘기한. 네.
1: 오프라인의 세계의 무언가를
0: 네.
1: 온라인으로 옮기려는 의식적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1: 예. 네.
0: 일부러 기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1: 맞아요.
0: 인지하면서.
1: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냥 온라인에 무조건 모든 게 남는 거죠.
0: 아.
1: 가끔

0: 오프라인에서 그게 필요할 때 확인하고 꺼내보는 상황이 된 거죠.
1: 정말 많은 변화가 있구나를 지금까지의 대화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음악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아, 세기말 세대의 곡입니다.
1: 아.
0: H.O.T의 We Are The Future.
1: 네,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들고 온 책은 맷 브리턴의 제너레이션 AI입니다. 책 제목을 통해서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우리의 대화가 진짜 추억을 훅 훑고 오게 되잖아요. 지금 HOT 얘기까지 했는데 최은경 님이 오늘 추억은 방울 추억은 방울방울 특집인가요? 하셨거든요.
1: 최은경 님 일단 추억은 방울방울을 쓰신 걸 보니까 X세대 아니면 밀레니얼 세대일 것
0: 저는
1: 같은데요?
0: 추억은 방울방울이라는 표현이 이게 너무 입에 탁 붙어있는데 그쵸. 요즘은 이런

0: 이런 말 잘 안 쓰죠?
1: 모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전에 추억을. 이 추억은 방울방울이 TV 프로그램에 이런 꼭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네. 그 옛날 포스터처럼 연기자들이 이렇게 연기하면서 네. 옛날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 있었거든요.
0: 네. 난 그 방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추억은 방울방울이 이게 딱 추억은 무조건 방울방울이거든요. 뭐지? 네. 한신혜님.
1: 네. 78년생 X세대 엄마인 저는 18년생인 로블록스를 좋아하는 알파세대 아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이 저자랑 똑같은 상황이십니다.
0: 네. 아 저자랑 그러네요. 더 몰입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 와중에 지금 신영아님은 재키 노래도 들려달라 들려달라 하셨습니다. 그 경쟁 구도 같은 게 있었죠.
1: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저는 잭스키스 팬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 맞아요. 네, 그런데 H.O.T.꽃을.
1: 아무 잭스키스. 네. 사랑합니다.
0: 네. 갑자기 곤란한 질문을 제가 드렸나 봐요. 아무튼 오늘은 H.O.T. 곡을 가지고 오셨고요. 아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서 살펴본 내용들 이제 기술 변화에 따른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 뜻밖의 모습들 이 찾아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1: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싶은 네. 의외의 AI 세대들의 모습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0: 의외의
1: 네, 저도 이렇게 연결되나 싶었거든요. 지금 미국인들 가운데 네. 그 AI 세대로 내려올수록 알파 세대로 갈수록 스스로 종교가 없다. 나는 무교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요.
0: 네.
1: 특히 20대 중에서는 3분의 1은 무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사회 전통적으로 이제 기독교 그렇죠. 기반의 사회잖아요. 네.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늘어나느냐. 모르는 답, 즉 답이 없거나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지금은 이해하거나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뭐라도 답을 주잖아요.
0: 그렇죠.
1: 예전에는 뭔가 이게 심오하고 정답이 바로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뭐 내가 철학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안 풀리면 종교적인 것들을 네. 의지해보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이제 인류가 종교를 계속 믿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기도 하고
0: 네.
1: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을 AI가 다 해준다는 거죠.
0: 이 비워둠을 허락하기가 힘든 거네요.
1: 그렇죠. 그 답이 맞느냐 틀리느냐 상관없이 일단 뭐라도 주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즉각성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잘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게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0: 약간 테트리스 게임 같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안 되는. 테트리스도 너무 옛날 건가요? 혹시 지금 이것도 모르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1: 설마요.
0: 그렇죠.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 상징으로도 그런 느낌 뭐라도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철학과 종교는 진짜 오랜 시간의 허기가 좀 필요한 분야인데.
1: 또 하나 재미난 장면을 말씀드리면 도시 집중화 현상이 늘어난다.
0: 도시 집중화.
1: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요즘 재택근무들도 늘어나고 온라인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0: 그쵸.
1: 굳이 도시에 살아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왜 늘어나느냐. 하나는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차를 이용하는 일이 편리해진 거예요.
0: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1: 네. 특히 미국은 워낙 자동차 중심 문화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도 요즘 도시 거주자한테 물어보면 차를 꼭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57%가 그건 선택할 수 있다. 공유 서비스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0: 네.
1: 자동차를 꼭 소유할 필요가 되게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0: 네.
1: 부담을 안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좀 더 주어졌고 그래서 도시 집중화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외곽에 있으면 차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0: 진짜 의외네요 정말 네. 이런 부분들은.
1: 그리고 또 하나는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0: 네.
1: 이제 아이가 생기면 미국에서는 그 아주 밀집된 도시에 살기보다는
0: 네.
1: 좀 교외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줄어들어서
0: 네.
1: 나만 생활하면 되잖아요. 좁은 공간에서도 그렇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더해져서 도시 집중화 현상이 알파 세대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더 높아질 것이다.
0: 와, 그러면 미국, 저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튜브보다도,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1: 그렇죠.
0: 듣는다, 오디오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어떤 문화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1: 생기겠죠. 자율주행이 네. 지금보다 발전하면
0: 네.
1: 차에 타서 내가 바깥을 볼 이유도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듣는 것보다는 당연히 영상이나 게임이 훨씬 더 강렬할 테니까요.
0: 네.
1: 이 변화 양상이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0: 우리 생각에는 아 그러면 뒤로 갈수록 어떤 그 대면하는 인간관계
1: 네.
0: 이런 거 좀 줄어들고 다 외부로 소통하고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1: 네.
0: 그런데 또 그 AI 세대나 이제 알파 세대들에게 데이트 앱에 대한 경험이나 뭐 친근도, 긍정, 부정 이미지 이런 걸 물어보면 사용률이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나 X세대보다 훨씬 낮다라는 거예요.
1: 오히려 더 낮다?
0: 네, 왜 낮냐면 그 데이팅 앱에서는
1: 네.
0: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걸로 즉각적으로 판단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바로 스와이핑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넘기는 걸 하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로감과 회의감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런 걸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이팅 앱에서 얘기해주는 어떤 그 부정확한 혹은 네. 예측 불가능한 일종의 랜덤과 가깝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매칭보다 오히려 믿을만한 현실의 친구가 추천해주는 관계가 안전하고 믿을만하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1: 어찌 보면 아까 그 답이 없음을 견디지 못하는 그거랑도 좀 비슷하네요. 실패하고 싶지 않고
0: 그럴 수도 있죠.
1: 안전하게 투자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접근하고 싶은 거죠. 연애에 대해서도.
0: 그렇죠. 근데 생각을 돌려보면 뭐 이것도 옛날 얘기긴 하지만 네. 한석규, 전도연 두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 접속 기억하십니까?
1: 기억나죠.
0: 이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내 현실에서 안 풀리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모르는 웹상에 누군가와는 내가 마음 터놓고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진짜 처음 인터넷 등장할 때 그런 세상이었던 거거든요.
0: 네.
1: 네.
0: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양방향, 다방향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책의 뒤에 가면 관계에 대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네. 요즘 이런 서비스가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바로 그 일종의 사후 세계를 구현해주는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그
1: 네.
0: 서비스 업체에다가 내 어떤 음성, 그다음에 내 어떤 생활 습관, 내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많은 걸 남겨두면 둘수록 네. 그 서비스 업체에서 나라는 이제 어떤 그 개체의 성격을 구현하는 거죠.
1: 네.
0: 그러면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 친구나 뭐 연인이나 가족이 내가 그리울 때 나와 대화하고 싶을 때 나를 불러낼 수 있는 거죠.
1: 와 이건 진짜 그 영드 블랙미러 같은 데서 많이 보던
0: 그렇죠.
1: 그런 방식의 설정인데
0: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현실에도 내가 있고 디지털에 내 트윈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1: 근데 그러면 이것은 내가 죽은 후에 가동되는 그렇죠. 거예요?
0: 뭐 설정하기 나름이겠죠.
1: 그 설정하기 나름이 무서운데요? 죽은 후에 가동되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또 이 같이 공존하면 생기는 또 무수히 많은 드라마가 있을 것도 같고.
0: 그럴 수 있겠네요.
1: 네.
0: 근데 만약에 선택 가능하다면 그런 걸 남아있는 네. 사람들을 위해서 남기고 싶으세요?
1: 저는 제가 남기고 싶은 걸 떠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거는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접속하도록 그 이용자가 되고 싶긴 한 거예요. 그런 느낌은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거든요. 블랙미러 같은 드라마 보면서
0: 네.
1: 그런데 어떠세요? 미미님은?
0: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게 일단 정답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나는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리울 때 보고 싶을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 내 입장에서는 남겨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1: 네.
0: 내가 남겨지느냐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1: 그리고 내가 남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 이것도 무슨 장표수사 마감하듯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0: 네, 예를
1: 진짜 엄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식성은 제외. 이런 거.
1: 아, 식성은 제외? 그리고 내 생각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살아있는 존재는.
0: 그렇죠.
1: 근데 내가 거기에 접수한, 제공한 정보로 나의 생각이 계속 고정돼서 거기서 그러면은.
0: 그럴 수 있죠.
1: 제공될까 하는 게 나중에.
0: 특정 시점의 생각과 취향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1: 그렇죠.
0: 외향은 뭐 바뀔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을 뭐 나이듦에 따라서 어떤 계산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1: 네. 카페인들 생각도 궁금하네요.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지.
0: 얼마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의견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주 비싸지 않은 정도.
0: 네. 네.
1: 그때 가지고 오신 쌍안경 있죠?
0: 네.
1: 그 정도 금액이다.
0: 알겠습니다. 네.
1: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음악을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0: 네. 세대와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솔리드가 부른 끼리끼리.
1: 듣고 갈게요. Act like you the Lone Ranger, baby, and take silver for a ride.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오늘은 맷 브리턴의 제너레이션 AI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웃음이 나냐면 앞에 그 H.O.T 곡도 그렇고 이 솔리드 곡도 그렇고 끝이 좀 비슷한 느낌을 저희에게 줘요. 일단 뭐가 딱 찬란하게 전사했다 이런 느낌으로 딱 끝나는
1: 일종의 클래식이죠.
0: 네. 약간 옛날 노래방 온 듯한 느낌이
1: 저 지금
0: 듭니다.
1: 문득 너무 우리끼리 신나 있나 이런 생각이
0: 아니, 너무
1: 왜냐면 우리
0: 재밌는데
1: 수뇌부 중에서도
0: 네.
1: 지세대가 계시잖아요.
0: 아 있죠.
1: 네.
0: 의견 지금 궁금해.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
1: 네.
0: 오늘 이야기 재밌나요?
1: 지금 뭐 노래 다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실 것 같은데
0: 감상 한 줄만 네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정유진님, 아까 미미님이 제안하신 거 있잖아요. 디지털 트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 절대 싫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도 살도록 그들의 추억 속에 놔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수진님도 지금 저는 기억 속에서만 남고 싶어요.
0: 아...
1: 이게 아무래도 라디오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0: 네.
1: 이런 쪽에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양면적인 게 라디오도
0: 네.
1: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내가 사연 보내면 그 사연 나오는 거 기다렸다 녹음했거든요.
0: 맞아요.
1: 지금은 다시 듣기로 얼마나 쉽게 들을 수 있습니까?
0: 그렇죠.
1: 그게 늘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0: 자, 최유하님 남겨진 입장에서는
1: 네.
0: 딱 한 번만 트윈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인당 단 1회씩만 가능하도록 설정해야겠어요.
1: 이거 더 너무 더 애틋한데요?
0: 그렇죠.
1: 이거 평생 꿈에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과

0: 비슷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아요, 진짜. 정미숙님, 저는 60대인데 타자기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AI, 이제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싶네요. 예를 들어, 청소기 대신 빗자루 질이요.
0: 야,
1: 아, 이 마음 뭔지 알것
0: 타자기
1: 같아요.
0: 하시니까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주판을 배웠습니다.
1: 저도 주판, 이렇게
0: 네.
1: 놀리고 했던 기억이 나요.
0: 요즘 교과서에 주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과서에 주판이 있었어요.
1: 그래요? 제 교과서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0: 그러니까 그 주판도 일종의 수를 배우는 하나의 상식의 세계였던 거죠.
1: 맞아요. 좀
0: 예. 네.
1: 필수적인
0: 그래서 그때
1: 거였어요.
0: 주산학원에 가면 이제 부기라고 해가지고 무슨 상업 이런 거.
1: 맞아요. 저는 주산웅변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이연사 외칩니다.
0: 아, 그런 게 있었네요.
1: 네, 그런
0: 네.
1: 것까지도 하고. 아, 그랬는데. 자, 2032 쓰시는 카페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0: 네, 오늘 얘기 흥미진진하네요. 하지만 이미 60 가까이 산 사람들은 그저 뒤쫓아가기도 힘든 세상인데요. 그래도 별천지 얘기지만 초보적인 수준으로 따라가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전 아직도 아날로그 라디오로 방송 듣고 있어요. 와, 멋있네요.
1: 맞아요. 아날로그 라디오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0: 그러니까
1: 많으세요.
0: 그 배음에 깔리는 그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있잖아요.
1: 그쵸.
0: 그 맛이 다르죠.
1: 톤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반디 앱으로 듣는 거하고도 좀 다르고. 자, 이 AI 세대가 마주할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들 어떤 게 있나요?
0: 큰 사회 구조 변동 속에서도 저자가 분석을 하는데, 일단은 이 세대가 엄청나게 많은 부를 이전받게 되는 세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이제 베이비 부머들 세대가
1: 네.
0: 가장 부유하고 수도 많잖아요. 근데 이 세대들이 지금 은퇴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2045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베이비 붐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상속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1: 네.
0: 현재 추산했을 때 50조 달러예요. 50조 달러가 우리 돈으로 얼마냐? 처음 들어보는 단위가 나옵니다. 7경원입니다.
1: 경이 등장해요?
0: 네.
1: 와.
0: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시기를 역사적 시기라고 얘기하면서
1: 네.
0: 위대한 부의 이전 시대다. 이렇게 이미 명명을 하고 있어요.
1: 위대한 부의 이전, 2045년.
0: 네, 이건 이제 확정된 세계니까. 왜냐하면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수도 적죠. 그럼
1: 그쵸.
0: 물려받을 자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1: 네.
0: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근데 저자가 염려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1: 염려요.
0: 지금 젊은 세대들의 돈에 대한 감각, 투자하는 상황,
1: 네.
0: 이런 것들을 보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일수록 지금 고위험 투자가 많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이 세대가 워낙 즉각적인 만족감, 도파민,
1: 네.
0: 뭐 소셜미디어에서 막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
1: 그쵸.
0: 맨날 듣는 거.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일확천금처럼 도박 같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지금 사회가 불안정하잖아요.
1: 그쵸.
0: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투자에 목을 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 경향을 갖고 성장한 세대가 그 위대한 부의 이전 상황과 만났을 때이 세상이 안정하게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1: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또 물려주는 입장들의
0: 아, 물론 그렇죠.
1: 고민인 것 같고, 그 이제 물려받는 세대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0: 근데 이제
1: 하고.
0: 어른들 걱정이 많은 이유가 실제로 이거 한국하고 좀 상황이 다를 것
1: 네.
0: 같은데, 미국에서는 지금 스포츠 경기 결과부터 자동차 판매 예측까지 모든 걸다 베팅으로 하고 있는 문화가 젊은 세대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무시할 수가 없네요.
0: 네,
1: 이런
0: 그래서 염려를 하는
1: 현상들.
0: 거죠.
1: 그러네요.
0: 왜냐하면 부라는 게 이제 개인의 부기도 한데,
1: 네.
0: 그게 어떤 생산과 뭐 유통과 소비와 이렇게 잘 굴러가야 사회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1: 그렇죠.
0: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런 식으로 부가 돌아가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염려를 하는 거죠.
1: 와, 이 무서운데요. 지금 이거 얼마 후인데. 우리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한 이제 불과 20년 남짓?
1: 네.
0: 네. 오늘 방송을 함께하는 분들은 대부분 살아서 이제 보실 세상인 거예요.
1: 그렇죠. 살아서 보실 생각이라고 하시니까. 네, 아, 그렇구나 했는데. 자, 이상섭님. 알파 세대도 곧 9세대가 될 텐데, 다음 세대는 어떤 모습의 세대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0: 그러니까요.
1: 하셨습니다.
0: 참 저희 장명하는 분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돌아가면서 이것을. 저라면 아마 이런데 뭐, 이제 음식 이름 붙이고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수뇌부 장명하듯이.
0: 고구마 세대,
1: 네,
0: 토마토
1: 뭐 그런
0: 세대
1: 거.
0: 이렇게요?
1: 네, 우리 뭐 바게트 피디님 이런 것처럼. 바게트 세대, 무슨 뭐, 이렇게 할것 같은데. 아, 참.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 아,
0: 네.
1: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0: 준비하고 짐작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이기 때문에 변화할 여지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세대 책볼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을 이책 보면서도 느꼈는데, 우리가 이런 세대 얘기할 때늘 분석하고 책을 읽게 되면 특정 세대를 떼어놓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는 그런데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 중간에 있는 세대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은 연결돼 있고 같이 살아가는 세대인데
0: 맞아요.
1: 뭔가 이걸 얘기할 때는 좀 진공 상태에 있는 별도의 세대처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찰하면서 보게 되고
0: 그쵸.
1: 그렇게만 보게 되면 접점을 만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0: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좀 편협한 시각은 버려야
1: 네,
0: 되겠네요.
1: 부대끼고 같이 살아가는 실존하는 사람들이라는 감각을 그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세대랑 좀 만날 수 있는 경험의 장들이 더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네요. 자,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 아직 답이 없으십니다. 지금 거기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7700 쓰시는 카페이님, 얼마 전 들은 소식도 생각이 났는데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 관련 베팅도 나왔다고 해서 놀랐거든요.
1: 그러니까요. 모든 걸 이렇게 하고 있다고
0: 문화하군요.
1: 얘기하더라고요.
0: 자, 오늘도 흥미로운 책 덕분에 만나봤습니다. 미미님, 오늘 끝곡이 바뀌었어요.
1: 그렇군요.
0: 미미님이 한때 너무 좋아하셨던 H.O.T.보다 재키 팬이셨다고.
1: 아유, 고맙습니다.
0: 그래서 이 곡으로 골랐습니다. 잭스키스의 커플. 저도 이곡 좋아했는데.
1: 그럼요. 대표곡이죠.
0: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미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제임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1: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0: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1: Exactly.
0: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0: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이 트이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1: Join us every day.
2: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백선. 자, 오늘의 생활 어휘 첫 번째는
1: 우나기 노보리.
0: 우나기 노보리라고 하는 건데요. 우나기라고 하는 것이 장어잖아요. 노보리,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인기, 가격, 매출 등이 급등하는 모양을 우나기 노보리라고 하는데, 왜 장어가 미끈미끈하잖아요. 그래서 장어를 잡으려고 하면은 장어가 자꾸 손에서 빠지면서 위로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보고 인기나 가격, 매출 등이 급등할 때 우나기 노보리라고 합니다. 급등했다 할 때요. 우나기 노보리니 낫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그냥 우나기 노보리다 라고 쓴다는 거. 자, 한번 보시죠.
1: 사이킨 덴키다이가 우나기 노보리다네.
0: 이야, 요즘 덴키다이가 전기 요금이 우나기 노보리다네. 급등하고 있네. 치솟고 있네.
1: 節電しないと 大変だよ.
0: 節電しないと 절전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어. 즉 전기 안 아끼면은 큰일 나겠어. 우나기 노보리다 만으로 급등하는 모양, 급등한다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우나기 노보리니 낫데이르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우나기 노보리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最近 電気代가 우나기 노보리다네. 節電しないと 大変だよ.
0: 자, 두 번째로는요.
1: 우초된이나루.
0: 우초된이나루. 이건 너무 기뻐서 뭐 정신을 못 차릴 그럴 정도로 들뜬 모양 있죠. 이것을 우초된이나루라고 합니다. 너무 기뻐서 들뜨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1: 부장이 褒められて 우초된이나ってるんじゃない?
0: 부장님께 칭찬을 받고 우초된이나ってんじゃない? 뭐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인 거 아니야?
1: 마네. 혼토니 우레시갔다.
0: 뭐 그렇지 뭐. 아, 진짜 기뻤어.
1: 간바타 카이가아테 요카타네.
0: 간바루 열심히 하다. 간바타 카이가아루. 카이가아루 하면은 보람이 있다. 그래서 간바타 카이가아테 요카타네.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 잘 됐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우초된이나루라는 거는요. 너무 내가 기뻐서 정신을 못 차린다. 즉 하늘을 나는 기분. 그다음에 너무 기뻐서 들뜨다란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대화 들어보세요.
1: 부총이 褒められて 우초된이나ってるんじゃない? 마네. 혼토니 우레시갔다. 간바타 카이가아테 요카타네.
0: 자, 오늘의 생활 어휘 두 개 나왔습니다. 둘 다 자주 쓰는 건데요. 인기, 가격 또는 매출 등이 급등할 때
1: 우나기 노보리.
0: 예를 들어서 요즘 전기 요금이 치솟고 있네 하면은
1: 最近 電気代が うなぎ 登りだね.
0: 最近 電気代が うなぎ 登りだ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너무 기뻐서 들뜬 모양,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할 때는
1: 우초된이나루.
0: 우초된이나루. 부장님께 칭찬받고 야,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인 거 아니야?

0: 형용사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타게 이렇게 하면은 이타이가 말하고 싶다. 말하고 싶은 듯한 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한 이런 뜻이 됩니다. 다나카 씨, 뭔가 이타게나 요수だったよね.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지?
1: 아, そうだった? 아토데 조또 코에 가게 미오까나.
0: 코에오 가게르 말을 걸다. 그러니까 어, 그랬어? 나중에 한번 말 걸어볼까?
1: 다다오 코네르.
0: 다다오 코네르. 이거는 아이가 부모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떼를 쓰거나 고집을 피우는 모양을 이르는 관용 표현인데요. 떼를 쓰다, 응석을 부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 최근 오미세데모 네코로갓테 테아시오 바타바타 사세나가라 다다오 코네르 요니 낫쳤테.
0: 바타바타 이거는요 발이나 날개 같은 것을 계속 움직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아시오 바타바타 사세르 하면은 손과 팔을 이렇게 막 계속 움직인다. 즉 발버둥 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오미세데모 네코로갓테 가게에서도 들어 누워서 테아시오 바타바타 사세나가라 다다오 코네르. 즉 발버둥을 치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
1: この間 마마도 同じようにしたら 子供が 大人しくなってるの見たよ.
0: この間 이거는 この間의 회화체입니다. この間 요전에 마마도 同じようにしたら 엄마도 똑같이 따라했더니 子供が 大人しくなってるのを見たよ. 아이가 얌전해지는 걸 봤어. 글쎄 마마가 내코로갔대 바다바다 대화나이도와 思いますね. 설마 엄마가 뭐 들어누워서 발버둥까지 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따라했더니 아이가 좀 얌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다다오 코네르 떼를 쓰다 응석을 부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태화문 함께 보시죠.
1: 우와 나츠카시 세자 하야미방.
0: 우와 나츠카시 옛날 생각나네. 세자 하야미방 별자리판이야?
1: 응. 단샤리 시테타라 데테키타.
0: 단샤리 물건 정리하다가 나왔어.
1: 네, 쓰카이타쿠나테 이마 테이블노 위에니 오카레테루 데 와케네.
0: 아, 그래서 쓰카이타이 사용하고 싶다. 쓰카이타쿠나테 다시 쓰고 싶어져서 지금 테이블 위에 오쿠 두다 오카레루 뭐 놓여지다 오카레테루 데 와케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거구나.
1: その通り夏の大三角形とか他の星座も見たいなと思って.
0: その通り 그대로다. 그 말 그대로다. 즉 정답. 여름철 대삼각형이라든가 他の 星座 뭐 다른 별자리도 보고 싶어서 말이지.
1: 僕も 미요까나 好きだったんだよね. 天体 관측.
0: 僕も 미요까나. 자, 구어체에서는요. 나니나니 시요까나 이런 표현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겁니다. 요까나 이거는 나니나니 시요까나 뭐뭐를 할까 해 볼까라는 뜻인데요. 僕も 미요까나. 아, 나도 좀 볼까? 스키다딴다요네. 텐타이 관측. 천체 관측 좋아했거든.
1: 昔 오니이찬가 지만게니 세자 하야미방을 쓰카테타노 오보에테르요.
0: 어, 예전에 오빠가 지만게니 지망이 자랑,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게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듯 즉 으스대면서 세자 하야미방을 쓰카테타노 별자리판 쓰던 거 기억나? 쓰카테타노 오 오보에테르요. 이렇게 해서 오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이 된 꼴입니다.
1: 아, 오보에테르. 미사키니 와타시니모 쓰카와세테 때 다다오 코네라레다케나.
0: 아, 기억난다. 미사키가 와타시니모 쓰카와세테 나도 쓰게 해줘 하면서 다다오 코네르 때를 쓰다 다다오 코네라레다 하면은 내 입장에서 네가 때를 쓰는 것을 내가 당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즉 하면서 때 썼었지. 으깨나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했 했던가 하고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뭐뭐를 하곤 했지 하는 회상의 뜻도 나타내거든요. 여기서는 나다오 고네라레타께나 그런 일도 있었지. 즉 나도 쓰게 해줘 하면서 때 썼었지.
1: 나때 전전 가시테 그레나깠던다몬.
0: 왜냐하면 전혀 가시테 그레나깠다 빌려주지 않았잖아.
1: 僕가 쇼연데 미사키와 幼稚園生だったでしょ?
0: 내가 초등학교 今日3년이었고미사키는幼稚園生유치원생이었잖아.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 위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추다, 팔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전샤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즉 버리는 데 그치지 않고
1: 断捨離よりもさらに徹底的に家の中のものを処分する片付けの方法です。
0: 단샤리보다 한층 더 철저하게 집안의 물건을 쇼분스루 가타즈케노 호호 처분하는 가타즈케르 정리하다 정리 방법입니다.
1: 長年使っていない家具や衣類、壊れたまま放置されているものなど 家の中のものを約8割手放し
0: 자, 오랫동안 使っていない 사용하지 않은 가구나 의류 고아레타마마 고아레르 망가지다 고장나다 타마마 모모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장난 채 호치 사레테이르 모노 나도 방치된 물건 등 집안의 물건을 야쿠 하치와리 즉 80% 가량을 대반하시 처분하고
1: 本当に必要なものだけを残す徹底的なリセット法です。
0: 정말 필요한 물건만을 필요한 것만 남기는 徹底的な 리셋法です. 리셋도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 즉 한 80% 정도를 다 처분하고요. 정말 필요한 20% 가량만 남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좀 의역을 해서요. 남기에는 철저한 비움법입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1: 物を減らすことが目的ではなく 暮らしと価値観を丸ごと作り直すことに重心を置きます。
0: 자, 物を減らすことが目的ではない。 물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暮らしと価値観を丸ごと作り直す。 丸ごと 통째로 완전히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丸ごと作り直すこと 새롭게 다시 만들다, 즉 재정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 젠샤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뭐 쓸데없는 물건을 버린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가치관이라든가 생활 자체를 바꾼다는 거죠.
1: 現代人は情報や物があふれ、常に刺激にさらされる環境で生活しています。
0: 현대인은 정보와 물건이 아후레르 넘쳐나서 아후레 쓰네니 시계끼니 사라사레르 강교 나니나니니 사라사레르 하면 뭐뭐에 노출되다 라는 뜻으로 항상 자극에 노출되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가고 있습니다.
1: その結果心まで雑然とし疲れやストレスを感じる人が増えています。
0: 그 결과 心まで 雑然とし 마음까지 어수선해져서 疲れ 피로와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1: そうした背景から一度すべてを手放してシンプルに生きたいと考える人が増え、全車輪が注目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0: そうした 背景から 그러한 배경으로부터 자 이때 이거를 그러한 배경에서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나라 말로 조금 자연스럽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치도 스베테오 대바나시테 한번 모든 것을 대바라서 내려놓고 버리고 심플루니 이키다이 아주 단순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젠샤리가 주목을 사례를 요원이 나리마시다. 이 젠샤리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외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물건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늘게 되죠. 그 는 것들을 그저 버리고 뭐 조금 처분하고 이 정도 갖고는 되니까 완전히 한 80% 이상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꽤 늘고 있다는 거죠.
1: 공간을 整えることで 気の流れがスムーズになり 心や人間関係の改善につながるという声もあります。
0: 空間を 整える 공간을 정돈하면 気の流れが スムーズになる 気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마음 즉 심리 상태나 인간관계의 개선으로 つながる 이어진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생님 どうですか? 젠샤리
2: そうですね。私、まあ、全シャリまでは行ってないんですけれど、はい、ちょっと魅力的な考えです。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 오늘 제목은 조금 깁니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提神醒脑的好消息.
0: 보통 이제 이게 提神이라는 단어에서 어떻게 보면 확장된 단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提神醒脑니까 提醒도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확 알려주는 느낌인데 提神醒脑는 정신이 번쩍 오 정말 提神醒脑的好消息不是一般的好消息 그러니까요.
1: 听了以后哇我整个人都精神了
0: 그러니까요.
1: 整个人都不一样了对对对啊那到底是什么好消息呢
0: 그렇습니다. 提神醒脑的好消息 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다, 기운을 내다.
1: 提神.
0: 提神, 머리를 맑게 하다.
1: 醒脑.
0: 醒脑. 소식, 기별, 뉴스, 정보.
1: 消息.
0: 消息. 감정, 의욕, 정신 등이 생기지 않다.
1: 提不起.
0: 提不起.
1: 什么什么什么.
0: 그렇죠. 提가 이제 그 이게 들다라는 뜻인데 提不起는 들지 못하다, 안 들린다. 여기서는 감정, 의욕, 정신 등이 생기지 않다. 提不起. 기운, 기력.
1: 精神.
0: 精神. 견디기 어렵다.
1: 난熬.
0: 난熬. 熬가 견디는데 난이니까 난이 들어가서 견디기 어렵다. 난熬. 즉시 용해되다.
1: 速溶.
0: 速溶. 롱이 이제 용해되다인데요. 수가 이제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바로 용해되다. 速溶. 인스턴트 커피.
1: 수롱 카페.
0: 그러니까요. 수롱 카페. 물만 부으면 돼요.
1: 아, 마상就 화라. 네. 마상就 融화라.
0: 뭐 여러 가지 단계 필요 없이 물만 있으면 돼요.
1: 네.
0: 수롱 카페. 끓는 물 등을 붓다 따르다 커피 등을 타다.
1: 총.
0: 네. 총.
1: 네. 그래서 총 카페. 或者说 치 카페.
0: 치 카페.
1: 네.
0: 다 좋습니다.
1: 但是我们不用冲茶.
0: 아.
1: 因为茶不会融化.
0: 对对对对对，茶是泡，或者是沏，对对对对对对，哦，不一样哈。哦， 커피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인스턴트 커피는 녹는 거니까.对， 총이 가능하지만，没错，还有奶粉也可以。哦，奶粉，奶粉，对，孩子们喝的奶粉，분유도 괜찮죠.그런데 茶 不行。对， 茶는 녹이는 게 아니니까，泡在里面，泡，담그는 거죠.물에 들 수 없다, 들어올리지 못하다.
1: 다이부치.
0: 다이부치. 다이가 들다. 다이부치. 눈꺼풀.
1: 연피.
0: 연피. 보너스를 주다.
1: 파장진.
0: 파장진. 재무과, 경리과.
1: 재무부.
0: 재무부. 업무 성과, 업적.
1: 예지.
0: 예지. 실적이 좋다.
1: 예지好.
0: 예지好. 실적이 나쁘다.
1: 예지差.
0: 예지差. 직원 종업원,
1: 员工,
0: 员工, 보너스 상여금,
1: 홍包,
0: 홍包, 받다, 타다, 얻다, 수령하다,
1: 나,
0: 나, 목표치를 넘다, 목표액 이상을 달성하다,
1: 超额,
0: 超额, 超额가 넘다, 额가 말 그대로 숫자를 얘기하니까 超额, 목표치를 넘다.

0: 넘다. 임무.
1: 任务.
0: 任务. 어쩌면 뭐 뭐일지도 모른다. 아마 뭐 뭐일 것이다.
1: 说不定.
0: 说不定. 이렇게 이렇게. 목 배당.
1: 份.
0: 份.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今天好累呀，明明刚过完周末，怎么还是这么提不起精神？星期一总是最难熬的，要不要喝杯咖啡？我这儿有速溶的，马上冲一杯。咖啡我早上已经喝了，还是抬不起眼皮。那换个方法，我告诉你一个好消息。 公司好像要发奖金了。奖金？真的假的？
1: 财务部的小张说的，上半年业绩好的员工都有红包拿。太好了，我上周刚超额完成任务，说不定有我的份。看来还是奖金最提神。오늘
0: 아, 너무 피곤해. 이제 막 주말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3: 今天好累呀，明明刚过完周末，怎么还是这么提不起精神？
0: 星期一都是那样。周一病嘛。对对对对，今天好累呀，啊，오늘 너무 힘들어요. 好累好累，明明刚过完周末， 분명히 확실히 깡고완 막 보냈어요. 무엇을? 주말, 주말을 막 보냈다. 즉 주말에 푹 쉬었다. 怎么 还是 왜 어째서 이렇게 怎么 提不起 精神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까요? 기운이 안 날까요? 提不起 精神 来. 월요일이 원래 제일 힘든 날이잖아.
3: 星期一总是最难熬的.
0: 그러니까요. 네. 星期一总是最难熬的. 这个中文 有这种周一病吗？没有，没有吧？哦，也是从国外来的，对吧？嗯嗯，星期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월요일은 종시 最难熬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어, 커피 한잔 할래? 여기 믹스 커피 있어. 금방 타줄게.
3: 要不要喝杯咖啡？我这儿有速溶的，马上冲一杯。
0: 어, 要不要喝杯咖啡？ 커피 한잔 할래? 허베이 카페. 커피 한 잔이죠. 허이베이 카페. 워저요 나한테 요 수롱더 요 인스턴트 커피 수롱더 마상 총 이베이.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 나눴던 수롱 이제 소위 말하는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커피 인스턴트 커피가 녹으니까 총 이베이. 한 잔 타줄게. 이렇게 그래서 마상 총 이베이. 커피는 아침에 이미 마셨어. 그래도 눈꺼풀이 안 올라가.
3: 카페,我早上已经喝了,还是抬不起眼皮呀.
0: 그렇습니다. 카페, 커피, 我早上, 아침에 已经喝了, 이미 마셨어요. 还是抬不起眼皮, 眼皮 그대로 눈꺼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꺼풀이 계속 눈이 감겨. 다이브치 엠피. 이런 표현도 참 재미있습니다. 다이브치 엠피. 그럼 방법을 바꿔보자. 내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3: 나 환가 방파. 我告诉你一个好消息.
0: 오, 好消息, 好消息.
3: 什么好消息呢?
0: 그럼 갑자기 눈이 쭉.
3: 对,我们的题目说是提神醒脑的好消息.
0: 对对对, 好消息. 나 환가 방파. 상대가 이제 커피 한잔 할래? 不要,我已经喝了。那换个方法。我告诉你一个好消息。 내가 너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오, 이러면 뭔가 다를 것 같은데.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올 것 같아.
3: 公司好像要发奖金了。
0: 오이요, 오이요. 公司好像 회사에서 아마도 要发奖金了。 보너스가 나올 것 같아. 보너스? 정말이야?
3: 奖金? 真的假的?
0: 真的假的?
3: 眼睛已经,我已经感觉到他的眼睛已经亮了的感觉。对对对对对。
0: 장진? 真的假的? 정말이야? 가짜야? 즉, 그러니까 진짜야? 재무팀 샤오짱이 그러는데 상반기 실적이 좋은 직원들은 다 보너스 받을 거래.
3: 财务部的小张说的。上半年业绩好的员工都有红包拿。
0: 오오오오.

0: 우부 여기 이제 재무부서 재무부서에 있는 샤오장说的 샤오장이 말하기를 상반년 그러니까 상반기죠 상반년 业绩好的员工 업적이나 실적 실적이 좋은 직원 员工 오 都有红包拿 보너스를 가지고 갈수 있다 오 좋아요 홍보 보너스죠 오 잘됐다 나 지난주에 목표치 넘겼는데 어쩌면 내 목도 있겠네
1: 太好了，我上周刚超额完成任务，说不定有我的份。
0: 그러니까요. 太好了，太好了，잘됐네。我上周지난주에刚超额，오호，
1: 哦吼，不是一般的完成任务，超额了，
0: 목표치를 훌쩍
1: 对，超
0: 넘겨.
1: 过了。
0: 그렇죠. 超额，刚超额完成任务，임무를 확실하게 내가 나한테 주어진 임무를 확실하게 완성했어요. 완벽하게 刚超额完成任务，说不定，어쩌면 뭐뭐 이겠네. 有我的份, 내 목도 있겠네. 근데 선생님, 份을 얼화로 또 많이 쓰지 않나요?
1: 对，有我的份儿。
0: 그쵸? 有我的份.
1: 北方话当中儿化用的很多的。
0: 그러니까요.
1: 有我的份儿吗？
0: 那你有份儿，我也有份儿，
1: 大家都有份儿喽。
0: 大家都很开
1: 没
0: 心，
1: 错，
0: 高
1: 没错。
0: 兴。예, 有红包拿，좋습니다. 그래서 说不定有我的份儿，내 목도 있겠지. 아, 역시 기운나게 하는 데에는 보너스가 최고야.
1: 看来呀，还是奖金最提神呢。
0: 그렇지, 당연하죠. 예, 상반주 만.
1: 哎，对，
0: 니 就是这
1: 每个
0: 个，
1: 月固定的钱啊，突然来了奖金，这个真的是一种额外的好消息。
0: 对，每个月就发的是死工资，固
1: 对，
0: 定的。
1: 你听这话，死工资，对
0: 死
1: 吧？
0: 工资，但是哦，
1: 奖金，
0: 奖金，而且我想不到有奖金。
1: 没错，而且奖金还有一个意义，就是它是一种奖励，
0: 对，
1: 奖赏，
0: 没错，
1: 意义也大。
0: 你的表现很不
1: 对
0: 错，
1: 对对对，
0: 看来还是奖金最提神，
1: 没
0: 아주
1: 错。
0: 기운을나게해주네요。좋습니다。해설볼겠습니다。58쪽입니다。자첫번째디부치감정의욕정신등이생기지 않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외식하러 나갈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
1: 最近工作太累。周末连出去吃饭都提不起兴致。
0: 그렇습니다. 最近工作太累，요즘에일이너무힘들어서周末连 A 都比죠出去吃饭，나가서밥먹는거니까외식하는거죠。외식하러나갈마음이提不起兴致，그런마음조차아흥미가없어요。예提不起兴致。이게임은이제질려서재미가없다。
1: 这游戏玩腻了，提不起兴趣。
0: 얼마나 했길래? 저 요시 이 게임은 玩腻了. 니는 이제 질리다. 그러니까 이제 신나게 놀아 질려서 디부치 싱취 재미없어요. 싱취 흥미가 없어요. 수학 시간에는 도무지 의욕이 생기질 않는다.
1: 上数学课时，我提不起一点精神。
0: 孩子们都是那样，数学课很难呐。上数学课时，수학시간에는我提不起，도대체기운이나지않습니다。一点精神，조금약간의의욕，기운이나지않아요。一点精神。두번째입니다。다해보치，들수없다，들어올리지못하다。이상자는너무무거워서나혼자서는절대들수없다。
1: 这箱子太重了，我一个人根本抬不起来。
0: 这箱子，이상자죠。상자는太重了，重，무겁다，무거워서我一个人，나혼자서根本，절대，전혀，抬不起来，들수없다。그는집에서전혀고개를들지못한다。
1: 他在家里根本抬不起头。
0: 어，怎么了？
1: 可能是做了什么丢脸的事情。
0: 或者对不起家人的事
1: 对
0: 情。
1: 对对，所以才会抬不起头。
0: 对，他在家里，집에서根本전혀抬不起头，对不起大家的事情。팔도들지못할정도로피곤하다。
1: 累得连胳膊都抬不起来。
0: 胳膊가그대로팔이죠。그래서累的，피곤한데얼만큼피곤해요。连胳膊都抬不起来，팔을들지못할정도로피곤하다。59쪽입니다。心灵鸡汤。
1: 弱者等待时机，强者制造时机。哎呦，有道理啊！
0: 等待，기다리다。时机，기회죠。좋은기회。
1: 被动的。
0: 그렇죠。기회를기다리고있는데，制造，제조하다니까만드는거죠。
1: 啊，主动的。

0: 주지 기회를 만든다. 좋습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1: 今天好累呀，明明刚过完周末，怎么还是这么提不起精神？星期一总是最难熬的，要不要喝杯咖啡？我这儿有速溶的，马上冲一杯。咖啡我早上已经喝了，还是抬不起眼皮。
2: 那换个方法，我告诉你一个好消息，公司好像要发奖金了。奖金？真的假的？
1: 财务部的小张说的，上半年业绩好的员工都有红包拿。太好了，我上周刚超额完成任务，说不定有我的份。看来还是奖金最提神。
0: 怎么说 이렇게 말해요. 60쪽입니다. 월요일은 유난히 힘들어서 의욕이 안 생겨요.
3: 周一最难受,提不起精神.
0: 周一, 월요일이죠. 最难受.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다, 유난히 힘들어요. 最难受,提不起精神. 기운이 나지 않아요.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提不起精神. 커피 한 잔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4: 一杯咖啡根本不够。一杯咖啡还需要好消息。对，再加上好消息。对对，一杯咖啡根本전혀절대不够不足합니다不够不足하다
0: 돈 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정신이 번쩍 들어요.
3: 一说到钱，我立刻就清醒了。所以中国有一句话叫做“见钱眼开”，什么意思？就是一见到钱，眼睛就嘣。 睁开了一样的意思，就人一下子就精神了。
0: 좋습니다. 이说到钱, 돈 얘기만 나면 立刻 바로 就清醒了，정신번쩍듭니다. 좋은 소식이 커피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好消息比咖啡管用多了。当然啊，没错。哎呀，这是肯定的。 이제 管用은 이제 효과가 좋다라는 뜻이 돼서. 제가 많이 들은 거는 약효과.
3: 没错没错，这药管用不管用。
0: 그러니까요.
3: 或者这方法管用不管用。
0: 네, 약효과. 근데 여기서도 쓸 수 있습니다.
3: 对.
0: 아, 좋은 소식, 好消息，比咖啡 커피보다 管用多了，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동기가 생겨야 효율도 올라가요.
3: 有动力了，效率才能上去。
0: 동력이라고도 얘기하긴 합니다. 예, 동력, 그럴 동력. 그래서 有动力了， 동기가 생겨야, 동력이 있어야. 샤오리 효율도 才能上去 올라갈 수 있다. 느낌대로 말해요.
3: 跟着感觉说.
0: 몫이 있다. 일정 지분이 있다.
3: 有份.
0: 有份.
3: 可以儿化. 有份.
0: 有份. 정말 저는 중국 그 드라마에서도 많이 들었지만 이 말도 중국인과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3: 맞아. 장용.
0: 이게 단순하게 금전적인 몫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을 때 잘했을 때 여기엔 모든 사람이 몫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3: 네.
0: 예. 선생님.
3: 今天我买了奶茶,大家都有份.
0: 老王的呢?
3: 这个老王呢，他不爱喝甜的，就没给他买。那你说一声吧，别让人家误会了。也有道理啊。那不喝奶茶，你可以买别的红茶、绿茶嘛，对吧？对对对。哎，这个确实是比较容易引起误会。是，是。不能自己想当然啊。
0: 아무튼 이 요份 이 단어도 정말 어떻게 보면 중국 거 중에서 중국스러운
3: 没错没错
0: 아주 중국스러운
3: 没错,
0: 단어
3: 很有中国化的味道
0: 중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말이고
3: 对对对
0: 네, 大家都有份
3: 比如说明天大家一起出去玩我请客啊你请客有我的份吗
0: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단어 보겠습니다 밀크티
3: 奶茶
0: 달다 달콤하다
3: 甜
0: 한마디
3: 一生
0: 오해하다
3: 误会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3: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3分钟热度.
0: 일단 직역을 하면 3分钟, 3분. 1분, 2분, 3분의 3분. 热度, 열도. 그러니까 열기,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열정. 그러니까 3분 동안의 열정.
1: 好像这个热情的时间不太长哈只有三分钟
0: 그렇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보통 작심 3일이라고 해서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하거나 하겠다라는 의지를 딱 가졌을 때 3일은 간다.
1: 我们都是用三,但是中国人用的这个三,时间用的更短,三分钟, 韩国是三天.
0: 그렇습니다. 중국어에서는 3分钟, 3분, 한국어에서는 3일. 짧아도 너무 짧은 3분종. 아무튼 작심 3일 보겠습니다. 세 단어 봅니다. 3분간의 열기, 일시적인 열정, 작심 3일.
1: 3분종 热度.
0: 학원에 등록하다.
1: 报班.
0: 报班. 报는 등록하다고요. 班이 여기서 이제 학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언가를 배우는, 학습하는 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报班이라고 하면 학원에 등록하다. 빵을 굽다, 베이킹하다.
1: 烘焙.
0: 烘焙.
1: 但是因为那个焙那个字不太常用，所以很多人容易读错，读成烘焙.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자 자체가 베이가 연상이 되는 언뜻 보면 그러나 정확한 발음은 烘焙 이렇게. 베이. 그래서 빵을 굽다 베이킹하다 烘焙. 키우다 양성하다 배양하다.
1: 培养.
0: 培养. 습관을 기르다.
1: 培养习惯.
0: 에이, 培养习惯. 인내심을 기르다.
1: 培养耐心.
0: 培养耐心. 취미.
1: 爱好.
0: 爱好. 걱정하다.
1: 怕.
0: 怕. 꾸준하다, 지속하다, 유지하다.
1: 坚持.
0: 에이, 坚持. 입.
1: 嘴.
0: 嘴. 행동.
1: 行动.
0: 行动. 조치를 취하다.
1: 采取行动.
0: 아, 采取行动. 采取가 이때는 취하다. 그래서 采取. 행동, 실제 행동,
1: 실제 행동,
0: 네, 실제, 실제, 그래서 실제 행동. 한번 내뱉은 말은 주어 담기 어렵다.
1: 君子一言,驷马难追.
0: 君子一言,驷马难追. 직역을 하면 君子, 군자, 우리가 흔히 하는 과거에 뭐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양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보통 이제 군자, 네, 군자의 이言, 한마디 말은 驷马,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일종의 뭐 마차라고 봐야 될까요? 난쥐 네 마리도 쫓아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만큼 군자의 말은 한번 내뱉으면 도저히 다시 되담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속성하다, 빨리 익히다.
1: 速成.
0: 네, 速成. 배울 수 없다.
1: 学不会.
0: 学不会. 압력, 부담, 스트레스.
1: 压力.
0: 压力. 압력, 압박을 가하다.
1: 施加压力.
0: 施加压力, 스트레스를 풀다.
1: 释放压力.
0: 释放, 풀다죠. 그래서 释放压力. 단번에

0: 아무튼 제빵 기술은 속성으로 되는 게 아니야. 꾸준하지 않으면 못 배워.
1: 好啊，反正学烘焙没办法速成哦，没办法，不坚持就学不会。
0: 当然，诶，这个世界上哪有一个就是速成啊？
1: 没错，所以有的时候我看什么速成什么
0: 速成
1: 学习
0: 班，
1: 班，哎呀，有的时候我觉得真的都是一半以上都是骗人的。
0: 对，没错。보통 이 속성반이라는 이제 간판을 건 학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아하, 还是 坚持 중요. 反正 学 烘焙 그 제빵 기술을 배우는 건 没办法 速成 속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不坚持 꾸준하게 하지면 学不会 배울 수가 없다. 아, 그렇게 어려워? 갑자기 부담이 확 올라오는데 그럼 다른 걸로 바꿀까?
1: 啊，这么难吗？这压力一下子就上来了。要不换个别的？
0: 3分钟，3分钟，
1: 3分钟都没有，2分钟，我觉得热度。
0: 对，哎，这么难吗？그렇게 어려워? 压力 一下子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부담감이 上来了, 확 올라오는데, 要不 아니면 换个 别的 项目, 다른 거를 좀 배워볼까요? 어허,
1: 换个速成的，换个简单的。
0: 这个世界上哪有速成的呀？
1: 没有什么东西能速成。
0: 对，你要学会，应该坚持。자, 해설 볼까요? 66쪽입니다. 첫 번째, 培养, 키우다, 기르다, 양성하다, 배양하다. 아이에게 책 읽는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휴대폰을 내려놓아야 한다.
1: 想培养孩子爱看书的好习惯，家长自己要先放下手机。
0: 当然。你自己看你的手机，然后让孩子读书，哎，
1: 不像话，我觉得
0: 没有道理
1: 没有道理。
0: 呀。想培养孩子，你可培养某某를만들고기르고싶다면，孩子爱看书的，아이가책보는걸좋아하는좋은습관，好习惯，길러주고싶다면，家长自己，부모가要先放下，내려놓아야합니다。무엇을？手机，휴대폰을내려놓아야한다。꽃이나 식물을 키우면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
1: 种花种草能培养耐心。
0: 种花种草. 이때 종이 원래는 이제 심다인데요. 그냥 재배하다. 그러니까 키우면 키우다도 됩니다. 种花种草能培养耐心.
1: 确实是.
0: 对.
1: 我种了一个西红柿。
0: 오.
1: 已经1个月了。 也就是有15厘米那么高。 还没看到西红柿出来。我都想把它扔掉。 真的需要耐心。
0: 对，没错。단체활동에많이참여해서사회성을길러야한다。
1: 要多参加团建活动来培养社交能力。
0: 要多参加，많이참가해야된다。그러니까여기서는많이참여해야된다，활동해야된다。要参加些团建活动，단체활동이죠。团建，단체活动来培养，길러야합니다。社交能力，사회능력。그러니까여기서는사회성이죠。사회성을길러야한다。두 번째, 이샤즈, 단번에, 갑자기, 순식간에.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한꺼번에 밀어 바닥에 쏟아버렸다.
1: 他把桌上的文件一下子全推到了地上。
0: 오, 타바桌上的, 바, 바자 구문이 나왔네요. 뭐뭐를, 목적을 앞으로 뺀 거죠. 타바桌上的文件, 文件 서류, 그러니까 탁자 위, 책상 위의 서류를 이샤즈, 한 번에. 오, 화가 났나 봐요.
1: 力气很大呀。
0: 对，
1: 全都推到地上，也需要力气啊。
0: 对，
1: 哎，洪老师，这有点像电视里边的场面
0: 啊。对，电视里面的场面，全推到了地上，전부밀어서바닥에쏟아버렸다。한꺼번에너무많이먹지마。
1: 别一下子吃太多。
0: 哎，对了，别一下子단번에吃太多，너무많이먹지마。하늘이순식간에어두워졌다。
1: 天一下子黑了。
0: 哎，天一下子黑了。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67쪽입니다. 心灵鸡汤.
1: 走得多慢都无所谓，只要你不停下脚步.
0: 그렇죠.
1: 没错.
0: 不怕慢，只怕站。
1: 对.
0: 이거 道理吧.
1: 이거 道理.
0: 이거 道理.
1: 就是这么回事.
0: 对. 走得多慢. 그러니까 걸어가는 것이 느려도 无所谓. 괜찮아요. 只要你不停下脚步. 멈추지, 걸음을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我最近报了一个烘焙班。这回我一定要好好培养出一份爱好来。

0: 那太好了，可是就怕你又是3分钟热度。
1: 这次不一样，我一定要坚持下去。
0: 那我就不听你嘴上说什么了，就等着看你的行动吧。
1: 我一定要让你看看什么叫君子一言，驷马难追。
0: 好啊，反正学烘焙没办法速成。不坚持就学不会。
1: 啊，这么难吗？压力一下子就上来了，要不换个别的？
2: 怎么说 이렇게 말해요. 68쪽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열심히 끝까지 해내야 해.
3: 这次一定要认真坚持到底。
2: 이 과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딩요. 반드시 뭐뭐 해낸다.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这次 이번에 이딩요 반드시 합니다. 认真 坚持 到底. 좋은 말다 했어요. 认真 열심히 坚持 끝까지 到底. 아니, 끝까지 버틴다 해낸다. 坚持 到底. 더 이상 그렇게 대충대충 살지 마.
3: 别再过得那么凑合了。
2: 凑合이게 이제
3: 对，
2: 认真과는 좀 반대되는
3: 没
2: 말이죠.
3: 错没错，所以这个词其实也常用
2: 对，
3: 哦。
2: 哎，
3: 比如说今天吃什么，哎，随便凑合一下。
2: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认真과 凑合는 고를 때는 반대인데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凑合는 약간 좀이 방금 조금 전에 했던 凑合 약간 다릅니다. 예, 그냥 뭐 일단 대충
3: 随便
2: 하나
3: 吃点，
2: 넘어가지
3: 对，
2: 뭐
3: 大概
2: 이렇게
3: 随便吃点。
2: 그렇습니다. 别再过得那么凑合了. 베이킹은 오랫동안 연습해야 잘할 수 있어.
3: 烘焙需要长期练习才能做好。
2: 当然需要长期练习，长기간의연습，그러니까오랫동안연습해야才能做好。말로만할거면차라리시작하지않는게나아。
3: 光嘴上说，不如干脆别开始。
2: 当然，光嘴上说，光다만뭐뭐라면，그러니까입으로만말할거라면，光嘴上说不如뭐뭐만못합니다。干脆아예차라리别开始。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시작을 했으면 끝맺음까지 생각해야 해.
3: 开了头就得想着收好尾。
2: 그렇습니다. 카일러 더 시작을 했다. 就得 해야 합니다. 想着 show how way. way가 이제 말 그대로 마무리까지 끝맺음까지 show how way 다 한다. 느낌대로 말해요.
3: 跟着 感觉说.
2: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 수습하지 못한다.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3: 君子一言，驷马难追.
2: 직역하면 말 그대로 군자의 말 한마디는 내 말이 말이 끄는 수레로도 못 따라간다. 절대 자신의 말을 책임져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说定了，周末吃饭，你请客.
3: 君子一言，驷马难追.
2: 에이, 上周 你也这么说的？
3: 哎呀，上周不是还没发工资吗？这周发了，我请客，放
2: 所
3: 心
2: 以
3: 吧，
2: 没问题。
3: 不要担心。
2: 好，단어 보겠습니다. 약속하다.
3: 说定。
2: 说定，定이제정하다니까말한대로정하다지키다월급이나오다
3: 发工资。
2: 发工资，그대로工资월급이되는거죠。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3: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8: 大家好,我是王乐.
7: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8: 不顺的时候.
7: 아, 이럴 때 많습니다.
8: 不顺的时候其实洪老师在讲课的时候呢常常讲开心的事对但是中国有句话叫做人生十之八九不如意哦人生当中其实百分之八九十的事情不能顺着自己的心嗯所以其实不顺的时候 也是常有啊.
7: 살면서 10개 중에 8개는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 요다오리.
8: 사실 대부분의时候是这样.对对对,有道理,有道理.
7: 不顺, 그대로 顺은 순조롭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술술 잘 풀린다라는 말인데요. 不顺이니까 잘 풀리지 더시호 많이 쓰여지는 또 형태 중에 하나죠. 뭐뭐 할 때에 이렇게. 그래서 不顺的时候 잘 풀리지 않을 때 세 단어 보겠습니다. 순조롭지 않다, 잘 안 풀리다.
8: 不顺.
7: 不顺. 하지 못하다, 해내지 못하다.
8: 干不成.
7: 干不成. 그래서 干不成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지 못하다, 해내지 못하다, 干不成. 겪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8: 经历.
7: 经历. 고난을 겪다.
8: 经历磨难.
7: 네, 经历磨难. 磨难이 고난이죠. 풍파를 겪다.
8: 经历风雨.
7: 징리 풍유. 풍유는 직역하면 바람과 비인데 이때는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풍파를 겪다. 징리 풍유. 늘 줄곧 언제나.
8: 종시.
7: 종시. 이상하다, 괴상하다.
8: 꽈꽈이다.
7: 아, 꽈꽈이다. 이상한데, 꽈꽈이다. 어색하다, 껄끄럽다.
8: 비에뇨.
7: 비에뇨. 역시 그 니오자의 발음 경성으로 읽는다는 거 가볍게. 그래서 비에뇨.
8: 비에뇨.
7: 예, 요렇게. 마음이 편치 않다.
8: 심리 비에뇨.
7: 예, 심리 비에뇨. 마음, 심리. 말이 부자연스럽다.
8: 쇼화 비에뇨.
7: 예, 쇼화 비에뇨. 말하는 것이 아, 뭔가 좀 어색해요.
8: 맞죠. 如果 没有 儿化的话, 它是另外的意思.
7: 什麼?
8: 비에뇨.
7: 什麼意思?
8: 扭的意思是 晃的意思嗎?
7: 哦.
8: 비에뇨就是不要晃.
7: 아. 몸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지 말아라.
8: 네네네.
7: 흔들지 말아라.
8: 맞아.
7: 좋습니다. 쇼화 비에뇨. 정상이다.
8: 정상.
7: 정상.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다.
8: 시시如意.
7: 아하. 시시如意. 但是刚才 왕老师说 十之八九.
8: 不如意.
7: 不如意. 不如意.
8: 这个是现实. 시시如意是我们的理想.
7: 希望如此.
8: 对对,希望是这样.
7: 所以你说的也对. 很多情况就是十之八九就不成了，所以大家都希望事事如意。没错，所以这是我们前一段时间讲的那一课理想和现实吗？对，没错。나쁘다，坏，坏。 배우다, 습득하다,
8: 学会,
7: 学会. 조정하다, 조절하다,
8: 调整,
7: 调整. 조정이죠, 调整. 마음을 가다듬다,
8: 调整, 心态,
7: 调整. 心态, 心态, 마음. 마음가짐.
8: 这个就是心态.
7: 네, 心态. 긍정적 태도.
8: 积极心态.
7: 积极心态. 마음이 평온하다.
8: 心态平和.
7: 心态平和. 긍정적이다, 낙관적이다.
8: 乐观.
7: 乐观. 마주하다, 맞서다.
8: 面对.
7: 面对. 현실을 직시하다.
8: 面对现实.
7: 面对现实. 재수없다, 불운하다.
8: 倒霉.
7: 倒霉. 얼른, 빨리, 서둘러.
8: 赶紧.
7: 赶紧. 끝나다, 마치다.
8: 结束.
7: 结束.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 人生嘛，
1: 哎，这就叫人生嘛。
0: 洪老师，我们好像到了这个年纪都有一点体会哈。
1: 对对对对，
0: 其实二十岁的时候真的体会不到。
1: 嗯嗯，他那个时候感到的幸福和
0: 痛苦，
1: 有一定的年龄之后感到的幸福，这个颜色不一样。
0: 没错，
1: 不是说年龄大了才能够真这个感觉到真正的幸福，不一样。
0: 不是不是的、嗯，
1: 这个就不一样。嗯嗯。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겪어봐야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배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도 배울 수 있는 거야.
0: 好的坏的都经历过了才能学会调整心态乐观面对
1: 그러니까요. 好的坏的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일 나쁜 일도 经历过了 모두 겪어봐야 才能学会 그래야지만 비로소 学会 할 수 있게 됩니다. 调整心态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고 乐观面对, 긍정적으로 무언가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불운한 시기는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어.
0: 话是没错,可是我还是希望这样的倒霉日子赶紧结束.
1: 당연, 당연, 당연. 话是没错, 말은 맞는 말입니다. 没错, 틀리지 않다, 맞다. 可是我还是希望, 나는 하지만 여전히 바랍니다. 这样的 그러한 倒霉日子 아하 조금 불운한 그러한 日子 그런 시기는 그런 시간은 간진제수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74쪽입니다. 동사 더하기 부정 그러니까 이것은 동사에 따라서 그 동사를 하지 못하게 되다 아니면 동사를 할 수 없게 되다.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깐부청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는 다른 또 여러 가지 동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없이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0: 不付出努力是做不成大事的.
1: 不付出努力. 付出는 그대로 들이다라는 말이니까 여기 뒤에 노력이 나오니까 노력을 들이다. 그러니까 노력 없이는 不付出努力是做不成. 여기서는 做不成이죠. 할 수 없다. 大事的, 큰일을 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做不成大事的. 두 번째, 그는 이번 여름방학에도 수영을 배우지 못하게 됐다.
0: 他这个暑假又学不成游泳了.
1: 他这个暑假, 이번 여름방학에도 又学不成游泳了. 那就他一直要试试,要学会游泳, 但是今年的暑假还是不行。还是不行. 对, 식사를 못하게 됐으니 우리 집에 가서 배달시켜 먹자.
0: 饭吃不成了,咱们回家点外卖吧.
1: 그렇습니다. 饭吃不成, 그러니까 이거는 먹을 수 없게 된 거죠. 吃가 먹다니까요. 饭吃不成了, 먹을 수 없게 됐어요. 식사를 못하게 됐으니 咱们回家, 집에 가서 点, 주문합니다. 무엇을? 와이마이,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자. 두 번째, 别扭, 어색하다, 껄끄럽다, 마음이 불편하다. 아, 분명 좋은 말인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면 괜히 불편해.
0: 明明是好话, 从他嘴里说出来就听着别扭。
1: 明明是好话, 아, 분명히 좋은 말이긴 합니다. 明明是好话. 明明이 나오면 확실히 분명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뒤에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0: 没错. 但是.
1: 아니었네. 이럴 때 이제 明明 이렇게 쓰죠. 明明是好话. 从他嘴里说出来的.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말. 그냥 입에서 나오게 되면 听着别扭. 아, 뭔가 불편해요. 그냥 받는 말이고 그가 한 말이 틀린 말 아니나? 别扭. 이상해요. 두 사람 사이가 껄끄러워졌다.
0: 两个人闹别扭了.
1: 이 闹别扭를 또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해 두십시오. 뭔가 껄끄러워지고 어색해지고 이상해진 거죠. 闹别扭了. 이 옷은 입으면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해.
0: 这件衣服穿着很别扭,不舒服.
1: 这件衣服, 이 옷은 穿着很别扭. 뭔가 이 옷은 입으면 이상해요, 어색해요. 不舒服, 그래서 불편하다. 75쪽입니다. 心灵鸡汤.
0: 优于别人并不高贵,真正的高贵是优于过去的自己.
1: 그러니까 결국에는 超越 自己.
0: 对, 成长.
1: 对, 对, 对, 对. 좋은 말입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最近真是做什么都不顺，干什么怎么干都干不成。懂你，我也经历过这种时候，就感觉好像有个地方总是怪怪的，心里一直很别扭。

0: 正常，生活不就这样吗？总会有不顺的时候，哪能事事都如意？
1: 可是不顺的时候，真心累呀。
0: 这就叫人生嘛，好的坏的都经历过了，才能学会调整心态，乐观面对。
1: 话是没错，可是我还是希望这样的倒霉日子赶紧结束。
2: 점무쇼 이렇게 말해요. 76쪽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
3: 万事如意的时候也得小心。有一句话叫"乐极生悲"嘛。
2: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万事如意的时候 更小心。조급해지면 실수하기 쉬워.
3: 一着急容易出错。
2: 一着急 서두르다죠. 容易出错, 실수하기 쉽다, 出错. 작은 성과라도 소중히 여겨야 해.
3: 一点点成绩也要珍惜.
2: 이点点 成绩, 작은 그 성과라도 要珍惜, 그대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니 다시 한번 해보자.
3: 现在才刚开始，再试一试.
2: 아, 现在才刚开始, 이제야 비로소 막, 그래서 才刚开始，再试试,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잘안 풀려도 어쩌면 내일은 잘 풀릴지도 몰라.
3: 今天不顺，明天也许会顺。
2: 今天不顺, 오늘은 잘 풀리지 않아도 明天, 내일은 예시 아마도 못 모일 것이다. 会顺.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2: 재수 없는 날, 운이 없는 날, 되는 일 없는 날.
3: 倒霉日子.
2: 倒霉日子. 倒霉라는 말이 운이 나쁘다, 재수가 없다라는 말로 참 이 표현도 이제 이렇게 倒霉日子로도 쓰지만 倒霉 하나의 단어로도 정말 많이 씁니다. 내가 오늘 뭔가 운이 없거나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아, 진짜 倒霉.
3: 네.
2: 오늘 왜 이러지? 뭐 이제 이런 약간 느낌이죠. 그래서 倒霉 자체로도 많이 활용되는 회화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3: 선생님,真是个倒霉日子，手机摔了，钱包也丢了。啊，丢了多少钱呢？钱不是问题啊，补卡才麻烦呢。钱包里好多好多卡。非常理解，非常理解。哎，怎么这么不小心呢？你，你这马后炮，不帮忙还批评我。 不安慰我，还批评我。
2: 手机摔了哦，요거실수할때가있죠。手机摔了，钱包丢了，那就啊、哦，心情真的很糟糕，
3: 真的很糟糕。一个手机最近起码都要几十万，
2: 手机
3: 贵的一点100万以上。
2: 对，
3: 钱包丢了的话，其实钱也不是不能说不是问题，但是问题是里边的卡呀、身份证啊，补起来是真麻烦，
2: 真麻烦。这个花时间
3: 是。
2: 费力,
3: 对,
2: 可怕。 단어 보겠습니다. 떨어뜨리다,
3: 摔,
2: 지갑,
3: 钱包,
2: 잃어버리다,
3: 丢,
2: 카드를 재발급하다,
3: 补卡,
2: 번거롭다, 성가시다,
3: 麻烦,
2: 부주의하다,
3: 不小心.
2: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3: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주말에 세계음악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바다에 관한 노래로 플리를 꾸렸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바다 노래네요. 빅 히트곡 꼬레마또, 크레이지 러브로 잘 알려진 산마리노 출신 가수 리틀 토니의 1981년 노래입니다. Profumo di Mare, 바다향. 이 곡으로 일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하겠습니다.

작은 나라 산마리노 출신의 간소네 가수죠. 리틀 토니가 노래한 프로푸모 디 마레, 바다 향. 영어 제목은 러브 보트네요. 이 곡으로 일요일에 세계음악기행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바다 노래 전해드리고 있는 세맥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여자 가수들의 노래입니다. 세 곡 골랐는데요. 작년에 무려 41년 만에 다시 이탈리아 차트에 오르면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노래. 주니 루소의 1984년 곡 메디테라네아 지중해입니다. 두말 리믹스 버전으로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곡은 자매 듀오 파울라 에키아라의 굉장히 관능적인 서머송입니다. 페스티벌. 브라질 리우의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촬영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더 좋을 그런 노래입니다. 계속해서 싱어송라이터 아리에떼의 2023년 산레모가요제 참가곡 마레디 구아이, 고난의 바다 이 노래까지 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바다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지우니 루소의 메디테라네아 지중해 두 마르 리믹스 버전이었고요. 자메 듀오 파올라 에 키아라의 페스티벌 그리고 세 번째 곡 아리에떼의 마레 디과이 고난의 바다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이탈리아의 바다 노래 이번에는 사나이들의 바다 노래입니다. 1987년 유럽비전 송 콘테스트 참가곡 움베르토 도치와 라프의 듀엣곡입니다. 젠테 디 마레, 바다 사람들. 당시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이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무작정 바다로 떠나는 남자의 이야기, 싱어송라이터 루카 까르보니의 1992년 히트곡 마레 마레, 바다 바다 이어드립니다.

바다였습니다. 이탈리아어는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말하는 것 자체로 리듬감이 생기는데요. 같은 라틴어에서 나온 바다라는 단어도 프랑스어 mer,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마르보다는 이탈리아어 마레가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유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파브리조 데 안드레이의 1975년 노래 오체아노, 대양이라는 노래 준비했는데요. 자신의 아들이죠. 역시 가수가 된 크리스티아노 데 안드레를 위해 만든 노래라고 하네요. 이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곡은 폐부를 찌르는 듯한 강렬한 허스키 보이스의 가수죠. 마르코 마지니의 지보레베 일마레, 바다가 필요해입니다. 각박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처의 의미로 바다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 바다보다는 상징적인 이상향의 바다를 그린 노래입니다. 세 번째 노래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작곡가로 더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리카르도 코치한테의 1991년 노래입니다. 에미 아리바일 마레, 바다가 내게로 밀려오네. 파울라 트루치가 피처링 보컬로 함께한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의 바다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파브리쥬 데 안드레의 오체아노, 마르코 마지니의 치보레 벨 마레, 바다가 필요해, 그리고 리카르도 코치안테와 파올라 트루치가 함께한 에미아리바 일 마레, 바다가 내게로 밀려오네 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탈리아의 바다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가수들의 깐소네입니다. 리자의 2003년 사네메가즈 참가곡 오체아노, 바다의 폭풍우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노래지만요. 경건함마저 느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런 이유로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가수들의 레퍼토리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조시 그로반, 또 우리나라의 크로스

크로스오버 경연 무대에서도 불려졌던 노래죠. 오늘은 리사의 원곡 버전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월드스타 라우라 파우지니의 2000년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트라테 에 일 마레, 당신과 바다 사이. 떠난 남자를 선택해야 할지, 그를 가로막은 바다 이쪽에서 버텨야 할지, 기로에선 여자의 고민이 담긴 노래입니다. 세 번째 노래는 이탈리아의 에이미 와인하우스로 불리는 독특한 음색의 가수죠. 주시 페레리의 2011년 산레모가죠 참가곡 일마레 인멘소, 끝없는 바다입니다. 이 노래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의 바다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리자의 오체아노, 대양, 바다, 라우라 파우지니의 트라떼 에 일마레, 당신과 바다 사이, 그리고 주시 페레리의 일마레 인멘소, 끝없는 바다였습니다. 이제 세계음악갱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 준비한 깐소네는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유명한 카루소를 만들고 먼저 불렀던 싱어송라이터 루치오 달라의 노래입니다. 1979년에 발표된 스텔라 디 마레, 직역을 하면 바다의 별이지만요, 불가사리, 스타피쉬를 뜻하는 노래입니다. 루치오 달라의 대표곡이고요, 미아 마르틴의 리메이크, 또 루치오 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요즘 가수 체자레 크레모니니와 루치오 달라의 버추얼, 가상의 듀엣 버전도 큰 인기를 끌었던 대곡입니다. 루치오 달라의 스텔라 디 마레, 1부 끝곡으로 남겨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참 힘든 요즘인데요. 경기 의왕시의 한 병원에서 우렁찬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기를 보려고 가족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큰 딸, 작은 딸, 세 쌍둥이 딸, 그 다음 아들, 딸, 아들. 세상에, 이 집안에 아홉 번째 아이가 태어난 거였어요. 자식이 아홉이라니, 주위에선 걱정도 많지만 정작 부부는 그저 기쁘다고 말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의왕시.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산모 건강관리비에 아이를 위한 200만 원 이용권까지 푸짐한 축하 선물을 전했고요. 병원도 출산비와 입원비 전액 무료. 정말 축복이라는 팀명처럼 아기의 탄생은 가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네요.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조앙 마누엘 세라 씨 부르는 칸타레스 노래들입니다. 조앙 마누엘 세라 씨 존경하는 시인 안토니오 마차도의 일련의 시에 곡을 붙여 1969년에 발표한 헌정 앨범 데디카도 아 안토니오 마차도 포에타의 수록곡이죠. 이 곡은 마차도의 연작시 프로베르비오스 이 칸타레스 잠언과 노래에서 세라 씨 직접 고르고 개사한 노랫말을 붙여 완성했습니다. 이 곡으로 전설이 된 구절이 있습니다. Caminante no hay camino, se hace camino al andar. 여행자여,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질 뿐이다. 프랑코 독재 정권 시절 이 억압에 맞서서 스스로 저항과 자유의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민중의 찬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삶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세속의 욕망을 초월해서 자존과 존엄을 찾는 삶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Caminante no hay camino, se hace camino al andar.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남는다. 우리의 운명은 지나가는 것, 지나가며 길을 내는 것, 바다 위에 길을 내는 것이다. 나는 결단코 영광을 따르지 않았다. 내 노래가 인류의 기억에 남길 바란 적이 없다. 나는 섬세한 세계를 사랑한다. 비누 거품처럼 무게가 없고 여린 세계들, 햇빛과 저녁노를 머금어 반짝이면서 파란 하늘 아래를 떠다니다가 파르르 떨며 갑자기 터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나는 결단코 영광을 따르지 않았다. 여행자여, 너의 발자국이 곧 길이니 그 이상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행자여,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질 뿐이니 뒤돌아보면 다신 밟을 수 없는 흔적만 보일 것이다. 여행자여,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바다에 남는 물결만 있을 뿐이다. 얼마 전 지금은 가시로 뒤덮인 그 숲에서 한 시인이 외쳐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행자여, 길은 없다. 길은 걸어가며 만들어진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구절 한 구절. 시인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었다. 이웃나라의 흙이 그의 시신을 덮었다. 그가 떠날 때 고향 사람들은 그가 우는 것을 보았다. 방울새가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할 때였다. 시인이 순례자가 될 때였다. 기도가 아무 소용 없어질 때였다. 여행자여, 길은 없다. 길은 걸어가며 만들어진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구절 한 구절.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주앙 마누엘 세라시 부르는 메디테라네우 지중해입니다. Y escondido tras las cañas duerme mi primer amor. Llevo tu luz y tu olor por donde quiera que vaya. 아마도 나의 유년이 당신의 바닷가에서 여전히 뛰어놀기 때문인가 보다. 갈대밭 숲풀 사이에 나의 첫사랑이 잠들어 있기 때문인가 보다. 어딜 가건 너의 빛한 줄기, 너의 향한, 너를 향한 줄기를 지닌다. 너의 모래밭에 이르면 가만히 웅크려 앉는다. 난 사랑했고 게임에 휘말렸으며 슬픔에 젖어들었다. 나의 살갗엔 영원히 그치지 않을 울음의 쓴맛이 배어있다. 안달루시아 항구에서 이스탄불까지 100개의 도시를 헤맸고 그 모든 날이 너라는 기억 속으로 쏟아 부어졌다. 한겨울 파랗게 얼어붙은 밤이 너의 긴 머리칼을 물들였다. 너의 영혼은 불운이 핥힌 상처에 깊고 검게 패였다.

나의 두 눈은 구비끼를 벌겋게 태우는 너의 저무는 태양에 익숙해졌다. 난 노래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도박과 와인을 사랑하며 뱃사람의 영혼을 가진 자다. 지중해에서 태어난 내가 달리 무엇이 될까? 너는 내게 다가와 내 세계에 입맞추곤 떠난다. 파도를 희롱하다가 돌아올 것처럼 여운을 남기고 떠난다. 너는 콜타르를 향수처럼 뿌린 여자 같다. 그리움과 사랑의 대상이면서 다가갈수록 두려워지는 대상이다. 어느 날 죽음의 전령이 되어 날 찾아온다면 내가 누운 보트를 바다에 띄워주길, 가을이 찾아오는 동쪽으로 보내주길, 바다 그리고 수평선보다 높은 언덕 위 하늘, 그 사이에 날 묻어주길. 나의 육신은 길이 될 것이고 내 위로 지나는, 내 위로 자라는 소나무는 더 푸르를 것이다. 부디 날 바닷가에 묻어주길. 난 지중해에서 태어났으니.

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샤를 아즈나부르가 부르는 어머네 모아 날 데려가다오 입니다. 1967년 Entre deux rêves 앨범 수록곡, 직접 작사를 했으며 그의 오랜 음악 파트너인 조르즈 가르바렌츠의 작곡입니다. 영어 버전인 Take Me Along도 미국에서 발표됐고요. 자신의 삶이 참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는 화자는 칙칙한 이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남쪽 하늘 끝에 있을 열대의 땅을 꿈꿉니다. 이상향,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거죠. 낭독하겠습니다. Boudou를 향해 간다. 무거운 짐과 끝나지 않는 노역에 내 등이 휘는 곳. 배들이 도착한다. 산더미같이 과일을 싣고 기웃둥거리는 배들은 세상의 끝에서 이에까지 왔다. 파란 하늘을 닮아 가물거리는 방랑의 꿈. 신기루, 미지의 땅이 풍기는 후추향. 벌거벗은 채 살아도 될 만큼 영원한 여름이 이어지는 바닷가의 이야기를 함께 싣고 온다. 한평생 북녘의 잿빛 하늘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는 항로를 바꿔 이 칙칙한 배경색을 씻어내고 싶다. 해질 무렵이면 선술집에서 선원들과 어울려 한 손에 술잔을 들고 여자와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현실은 사라지고 생각만으로 그 자리를 떠나 가슴 벅차게 아름다운 여름 바닷가로 간다. 그곳에서 정염에 찬 사랑이 두 팔을 뻗은 채 날 향해 미친 듯 달려오는 것을 본다. 나도 두 팔을 뻗어 나의 꿈에 와락 매달린다. 술집들이 문을 닫고 뱃사람들이 배로 돌아간 후에도 나는 부두에 혼자 서서 아침이 올 때까지 꿈을 꾸고 또 꾼다. 어느 맑은 날 오래돼서 삐걱거리는 화물선에 탈 수만 있다면 화물창으로 석탄을 퍼넣는 일도 선뜻 할 텐데. 어린 시절의 꿈을 따라서 머나먼 섬나라로 갈 수만 있다면, 오직 사람답게 사는 것만이 중요한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나른한 여자들이 꽃으로 엮은 목걸이로 마음을 홀리고 빼앗는다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나는 과거 따윈 아무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 텐데. 짐 하나 없이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목청껏 노래 부르며 그곳으로 갈 텐데. 날 세상 끝으로 데려가다오. 날 경의의 땅으로 데려가다오. 태양 아래에 있다면 이 비참한 신세도 견디기 쉬울 것 같구나.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은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샤를 아즈나브르가 부르는 라 보엠, 보헤미안입니다. 프랑스 파리 보헤미안의 처소 몽마르트에 바친 일종의 비가입니다. 아즈나브르의 1968년 발표곡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한 시절을 이야기하려 한다.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았던 시절이다. 몽마르트 그리고 우리의 허름한 둥지의 창문 밑까지 시간이 라일락 꽃밭을 받쳐주었던 시절, 그곳에서 우린 만났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눈물 흘리는 내 앞에서 너는 벌거벗고 포즈를 취해주었다. 보헤미안, 우리의 행복했던 시절을 뜻하는 말이다. 보헤미안, 하루를 먹으면 하루를 굶었던 시절이었다. 동네 카페엔 영광이 찾아오길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가난하고 늘 배고팠지만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비스트로에서 한 끼의 따뜻한 밥 때문에 캔버스를 팔면 우리는 붓을 긋는 대신 실을 읊었다. 난로가에 모여앉아 함께 겨울을 잊었다. 보헤미안, 너의 아름다웠던 시절을 뜻한다. 보헤미안, 그 시절 우리는 모두 천재였다. 자주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내가 그린 그림을 손보고 또 손보았다. 가슴부터 엉덩이에 이르는 부드럽고 유연한 선을 다시 그렸다. 아침이 되어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에 크림을 넣어 마시면 쓰러질 듯 피곤해도 마음은 행복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기에, 그리고 삶을 사랑했기에. 보헤미안, 우리의 스무 살 시절을 뜻하는 말이다. 우린 시대정신을 살았다. 지금도 문득 생각나면 그 시절에 살았던 집을 찾아간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 거리도, 나의 청춘을 지켜본 사람도 이젠 기억나지 않는다.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시절 우리의 아들리에

애를 찾아보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새롭게 단장한 그 방 너머에 몽마르트는 슬픔에 잠긴 듯 보인다. 라일락은 죽은 지 오래다. 보헤미안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드리발리스다스가 부르는 Pecado é de deixar de molho.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건 죄악이에요. 입니다. 드리발리스타스 그들은 브라질 아티스트 마리사 몬치, 아르나우두 앙토니스 그리고 칼리니오스 브라운이죠.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그들이 2002년에 발표한 앨범 드리발리스타스 수록곡인데요. 세 사람 모두 함께 공동으로 만든 곡이죠. 노랫말은 이 사랑이 종교가 된 사람의 서약처럼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고백한 후 화자는 신을 섬기는

성직자처럼 희생을 자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거나 비난하거나 기다리게 만들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가 구속은 싫다고 말하면 고개를 숙이겠다 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다짐은 담담하고 서늘한 목소리와 이 기타 선율에 담기면서 묘한 체험, 사랑에 빠진 사람에 대한 슬픔을 잘 드러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비밀은 입 밖으로 새어나오면 스스로 침묵합니다. 파도는 수천 리의 거리마저 집어삼킵니다. 당신을 제단 위에 모실게요. 세상을 재촉하지 않겠다고 명심하며 이 사랑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내 마음에서 당신의 마음으로만 전할 거예요.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건 죄악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미칠 만큼 애 같아죠. 아니요, 난 화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탓하지도 떠나보내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이토록 큰 사랑 앞에 고개를 숙일 겁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아니요, 난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굳이 날 떠나 세상을 떠돌겠다 해도 나는 우리의 사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억하고 나 스스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게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카를로스 리라가 부르는 트리시테자, 슬픔입니다. 카를로스 리라의 1965년 버전인데요. 브라질의 아롤드 로브 그리고 니우칭유의 원곡의 해석이죠. 고통의 무게를 견딜 수 없게 된 화자, 이 슬픔의 감정에게 제발 나를 떠나달라 애원합니다. 노랫말 읽겠습니다.

슬픔아 부탁이니 떠나다오. 슬퍼 우는 내 영혼은 내 삶의 끝까지 갈 셈인가 보다. 나의 심장도 너의 안에 아예 자리를 잡았다. 이 고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지 오래.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고 싶다. 다시 노래하고 싶다. 내 삶의 노래를 다시 찾고 싶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르헨티나의 피토 바예즈. 그가 부르는 이달레 알레그리아 아미 코라손, 내 마음에 기쁨을 줘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록 뮤지션 중 하나죠. 그의 1990년 앨범 Tercer Mundo 제3세계 수록곡입니다. 사랑 노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 좀 달라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이 곡이 이후에 축구 응원가로도 인기였다는데요. 그 덕분에 TV나 광고 음악으로도 쓰이고, 잠시 어려웠던 피토 바이에스에게는 금전적인 안정을 또 가져다 주었다는 재밌는 사연이 있네요. 함께 코러스에 참여한 선배라기보다 피토 바이에스의 우상인 아르헨 록 역사의 주요 인물 두 사람의 이름도 보입니다. 루이스 알베르토 스피네타 그리고 다비드 레본이 함께 노래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그게 전부다. 오늘만이라도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슬픔과 고통이 저 밖으로 흘러가 버리게. 그러면 너도 보게 될 거야. 여기 머물던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그래, 너도 보게 될 거야. 그때 우리 함께 마시며 온 도시가 취하게 만들자.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이 사랑의 불빛을 환히 밝히자. 그러면 너도 보게 될 거야. 우릴 둘러싼 공기가 바뀌는 것을. 그래,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땐 우린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을 거야.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나의 어제는 처량했지. 그러니 제발 기쁨을 줘. 내 마음에 기쁨을 줘. 네가 내게 기쁨을 주면 난 괜찮아질 거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파트리시아 캐스가 부르는 L'amour devant la mer, 바다 앞에서의 사랑인데요. 97년도 앨범 Dans ma chair, 나의 몸 안에 수록곡입니다. 고즈넉한 피아노 발라드에 실어낸

반전 샹송인데요. 전쟁의 참상 속에서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피해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삶다운 삶을 살고자 노래하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눈앞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등 뒤에는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며 그저 침묵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뭘 해야 할까요? 전쟁에서 이겨야 할까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까요? 이 지옥 속에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야 해요. 사막에 몸을 숨기고 바다 건너 먼 곳 우리가 소중히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들키지 말고 도망쳐요. 전쟁의 불길을 피해 동쪽 섬나라에 도착하면 바다 앞에서 사랑을 나눠요. 태양이 눈부신 한나절의 빛 속에서 춤을 춰요. 지옥 같은 건 비웃으며 아이를 낳아요. 한 줄기 순한 바람을 따라 달려가 봐요. 한 줌의 흙이 조용히 내려앉아 빛을 뒤덮기 전에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실.
1: From Berlin.
2: Berlin.
0: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유비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스마트폰을 미나가라 노를 것도와 위반 데스.
0: 스마트폰을 보면서 타는 것은 위반이에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돼서 뭐뭐 하면서 라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인 나니나니 나가라 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달리다.
1: 하시르. 하시르.
0: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시르 몇 그룹 동사일까요? 형태로만 보면 루루 끝나고 앞에 모음이 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럼 이 그룹 동사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안 했겠죠? 이 하시르는요 예외 1그룹 동사입니다. 우리 하시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정중형 복습해 볼까요? 달립니다.
1: 하시리마스.
0: 달리지 않습니다.
1: 하시리마센.
0: 달렸습니다.
1: 하시리마시타.
0: 달리지 않았습니다.
1: 하시리마센데시타.
0: 달리지 않을래요?
1: 하시리마센카.
0: 달립시다.
1: 하시리마쇼.
0: 여러분, 마스에 연결될 때 앞에 하시리가 됐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붙입니다. 2그룹 동사는요.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그리고 3그룹 동사는 별도로 암기해야 했었죠. 쿠르는 기마스, 스르는 시마스였습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음악.
1: 음악. 음악.
0: 음악 감상은요.
1: 음악 감상. 음악 감상.
0: 뮤직과 같이 외래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일본어로 발음하면요.
1: 뮤직. 뮤직.
0: 듣다.
1: 기크. 기크.
0: 1그룹 동사입니다. 앞서서 음악, 音楽 나왔는데요. 음악을 듣다.
1: 音楽を 聞く.
0: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보죠. 동영상.
1: 動画. 動画.
0: 이 動画는요. 한자로는 동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에서는 동영상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다음 단어 보죠. 자전거.
1: 지텐샤. 지텐샤.
0: 우리 말에서는 자전거. 일본어로 한자를 쓸 때는 자전차라고 합니다. 지텐샤. 외래어로는요.
1: 바이시클. 바이시클.
0: 타다는요.
1: 노르. 노르.
0: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자전거, 지텐샤 나왔는데요. 자전거를 타다는요?
1: 지텐샤니 노르. 지텐샤니 노르.
0: 우리말로는 자전거를 타다. 를이라고 하는 조사가 사용되는데요. 일본어로는 지텐샤니 노르 니라고 하는 조사가 사용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위험하다.
1: 아브나이. 아브나이.
0: 아브나이. 뭘로 끝났어요? 어미가 이로 끝난 이.

0: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조심하다, 주의하다.
1: 기오츠케루, 기오츠케루.
0: 하나의 표현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오츠케루.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나가라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나가라는요, 우리말에 뭐뭐 하면서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서 두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나타내죠.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연습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노래하다.
1: 우타우. 우타우.
0: 나가라 연결해 볼게요. 노래하면서
1: 우타이나가라. 우타이나가라.
0: 우타이나가라. 노래하면서 라는 뜻이에요. 나가라 뭐뭐 하면서 라는 동시 동작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연결된다고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우따우 노래하다 1그룹 동사예요. 1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우따우 우따이 이 뒤에 나가라 연결해서요. 우따이 나가라 노래하면서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는 2그룹 동사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보다
1: 미르 미르
0: 미르 보다인데요. 나가라 연결해 볼게요. 보면서
1: 미나가라 미나가라
0: 미나가라 보면서 라는 뜻이에요. 미르 2그룹 동사 2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뭐만 남았어요? 미만 남았어요. 이 뒤에 나가라 연결해서 미나가라 라고 하면 보면서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오빠는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해요.
1: 아니와 이츠모 우타오 우타이나가라 샤워를 します. 아니와 이츠모 우타오 우타이나가라 샤워를 します.
0: 아니와 오빠는 이츠모 항상 언제나 우타오 우타이나가라 노래를 부르다 일본어로 우타오 우타우 여기에 뭐뭐 하면서 라는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싶어요. 하면서는 일본어로 나가라. 그런데 어디에 연결해요? 동사 마스형 연결합니다. 우따우 1그룹 동사고요.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따이나가라. 우따오 우따이나가라. 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해요. 샤워오 시마스. 우리가 조금 위에서 물이 쏟아질 때는 샤와오 아비르라는 표현도 쓰고요. 간편하게 사용할 때는 스르라는 동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샤와오 시마스 샤워를 해요. 다음 문장 볼게요. 매일 아침 한강을 보면서 달려요.
1: 마이야사 한강을 미나가라 하시리마스. 마이야사 한강을 미나가라 하시리마스.
0: 마이야사 매일 아침 한강을 미나가라. 한강을 미르라고 하면 한강을 보다. 보면서라는 뜻을 나타내고 싶어요. 뭐뭐 하면서는 나가라. 동사 마스형 연결합니다. 미르 2그룹 동사고요. 2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어미 르만 떼버립니다. 그래서 미나가라 보면서 한강을 보면서 한강을 미나가라. 달려요. 하시리마스. 하시르. 달리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입니다. 여러분, 앞서 단어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형태는 2그룹 동사지만 실제로는 1그룹 동사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 나가라 라는 표현을 배워보고 있어요. 보통 A 나가라 B A 하면서 B 라는 표현은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뒤에 나오는 B가 주요 동작을 나타내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해요. 음악을 듣다, 운전을 하다. 두 개의 동작이 나왔는데요. 주요 동작은 운전을 해요가 되는 거예요. 일본어로 표현해 볼게요.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해요.
1: 음악을 듣기 나가라 운전을 します.
0: 그럼 이번에

0: 얘는 운전을 하다, 음악을 듣다. 즉, 음악을 듣다라고 하는 걸 주요 동작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1: 운전을 しながら 음악을 聞きます.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나가라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커피를 마신다.
1: 커피를 飲む.
0: 커피를 飲む. 이번에는 동영상을 본다.
1: 동영상을 見る.
0: 동영상을 見る. 이 두 문장 나가라로 연결해 보고 싶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동영상을 보다.
1: 커피를 飲みながら 동영상을 見る.
0: 커피를 飲みながら 커피를 飲む. 커피를 마신다. 여기에 나가라 연결하고 싶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야죠. 너무 1그룹 동사입니다.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꿉니다. 그래서 커피를 飲みながら 커피를 마시면서 너가오미르 동영상을 보다.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커피를 마시면서 동영상을 봅니다.
1: 커피를 飲みながら 동화를 봅니다.
0: 커피를 飲みながら 동화를 봅니다. 한가할 때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동영상을 봐요.
1: 暇な 時は 카페で 커피를 飲みながら 동화를 봅니다.
0: 暇な 時は 暇하다라고 하면 한가하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 명사 수식할 때는요. 나 연결돼야죠. 그래서 暇な 時は 한가할 때는 카페で 커피를 飲みながら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너가오 미마스 동영상을 봐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명사에 나가라 연결할 때는요. 어미르만 떼버리면 돼요. 그래서 스마호 미나가라 노르고토와 즉 스마트폰을 보면서 타는 것은 이한데스 위반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가사오 사시나가라 노르고토야 스마호 미나가라 노르고토와 이한데스
0: 이어서 보면요.
1: それは 危ないですよね.
0: それは 危ないですよね. 그건 위험하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それは 危ないですよね.
0: 이어서 보면요.
1: あと, 이어폰で 음악을 聞きながら 乗ることも 罰金ですよ.
0: あと, 그리고 이어폰で 이어폰으로 이때 되는 도구수단을 나타냅니다. 음악을 聞きながら 乗ることも 음악을 聞く 음악을 듣다. 음악을 들으면서와 같이 동시동작을 나타내고 싶어요. 나가라 연결해야겠네요. 기크 1그룹 동사입니다.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나가라 연결해야겠네요. 오음 갖고 기키 나가라 음악을 들으면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음 갖고 기키 나가라 노를 것도 뭐 음악을 들으면서 타는 것도 막긴데스요 벌금이에요. 뒤에 요 정보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아또 이어폰에 음악을 聞きながら 乗ることも 罰金ですよ.
0: 이어서 보면요.
1: 에? 이어폰も? 私 자동차 통학だから 気をつけます.
0: 에? 이어폰も? 아, 이어폰도요? 私 저 자동차 통학だから 자동차 통학다 라고 하면 자전거로 통학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요. 통학다 로 문이 끝났습니다. 이 뒤에 카라 연결해서요. 이유원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텐샤 즈가크다카라 자전거로 통학하니까 기어츠케마스 조심할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에? 이어폰모? 와타시 지텐샤 즈가크다카라 기어츠케마스.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今年の 4月から 지텐샤의 고츠 룰이 되きました.
3: え? 知りません。 どんなルールですか?
2: 傘を差しながら乗ることやスマホを見ながら乗ることは違反です。
3: それは危ないですよね。
2: あと、イヤホンで音楽を聞きながら乗ることも罰金ですよ。
3: え? イヤホンも? 私、自転車通学だから気をつけます。
0: 카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베란다 베란다
0: 베란다, 베란다고요.
1: 가든, 가든,
0: 가든, 가든, 정원입니다.
1: 도아, 도아,
0: 도아, 문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가든이라고 발음할 때 든이 아니라 덴이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아는 문을 뜻하는 영어, 도어의 일본어식 발음인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일본 말차의 초록빛 비밀 일본 여행길에 마주치는 녹차나 말차 디저트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녹차보다 빛깔이 훨씬 진하고 선명한 초록색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워낙 색이 고와서 혹시 인공 색소를 넣은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환경에 맞춰 적응한 식물의 영리한 비밀이 숨어 있죠?
1: 네, 맞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햇빛 가리기인데요. 농부들은 찻잎을 거두기 3-4주 전부터 차밭 전체를 검은 천으로 덮어 햇빛을 줄입니다. 그러면 차나무는 줄어든 빛에 맞춰서 조금씩 스스로를 변화시키는데요. 적은 빛이라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흡수해서 몸속의 엽록소를 폭발적으로 응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찻잎은 우리가 아는 아주 짙고 선명한 초록빛 옷을 입게 되는데 이 덕분에 맛까지 깊어진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1: EBS 오디오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던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구현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4: 살깁니다.
2: 보겠습니다. 두 문장 여쭤볼게요. 밖에서 누가 노크 안에 배웠습니다. 하나, 둘, 셋.
4: 外面有人敲门.
2: 저 지금 58페이지 예문한 거였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4: 外面有人敲门.
2: 그렇죠. 조금 더 삐끗하면 안 됩니다.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 더 할래요. 어떤 사람은 자고 어떤 사람은 커피 마셔.
4: 有人睡觉，有人喝咖啡.
2: 그렇죠. 7강의 제목이었죠. 어떤 사람, 요런, 요게 잘 발음이 돼야 오늘 8강. 너 이 프로그램 사용할 줄 아니?
4: 这个软件你会用吗?
2: 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면 이치라이 카인샤. 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해석이 되는 이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4: 软件.
2: 한 번 더.
4: 软件.
2: 软 올라가면 안 됩니다. 뒤에가 사성이니까 반삼성 软. 软 이게 반삼성이에요. 이게 왜 소프트웨어인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일차원적인 줄 아십니까? 软이 무슨 뜻이죠?
4: 소프트.
2: 부드럽다.
4: 네. 네.
2: 그래서 실제로 하드웨어 있죠, 여러분? 하드웨어. 그러면 딱딱하다가 중국어로?
4: 잉.
2: 그래서
4: 잉젠이라고
2: 합니다. 와, 너무 재밌죠. Y-I-N-G 검색해보세요. 하드웨어는 잉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조동사, 동사 앞에 쓰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은 할 줄 안다로 한번 내어볼게요. 후이, 후이 아니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4: 회.
2: 회 한 번 더.
4: 회.
2: 네, 배워서 수용할 줄 알아? 중국어 할 줄 알아?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네.
4: 그렇죠.
2: 네. 사용하다, 쓰다.
4: 용.
2: 쓸 용자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데 정말 잘 못 사용해요. 요게 제가 본문 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뭐뭐조차.
4: 리엔.
2: 요렇게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요것도 문장을 통해서 암기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컴퓨터.
4: 电脑.
2: 그럼 TV는요? 하나, 둘, 셋.
4: 电视.
2: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电脑. TV는 电视. 검색해 보시고요. 열다, 켜다,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동사.
4: 카이.
2: 문 기억나세요, 여러분? 문 하나, 둘, 셋.
4: 门.
2: 방금 복습할 때 배웠었죠, 우리 서두에. 그죠? 그럼 문 열다. 동사가 먼저 와야죠.
4: 카이门.
2: 네. 문 닫다 하시는 분, 닫다, 쥐로 시작해요. 하나, 둘, 셋.
4: 关.
2: 그렇죠. 문 닫다.
4: 关门.
2: 좋아요. 감사해요, 미안해요의 모든 응답이 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4: 没事.
2: 그렇죠. 얼화를 빼고 해볼게요.
4: 没事.
2: 괜찮습니다. 没事 혹은 没事 다 좋아요. 정말 많이 쓰이는 이 사자성어처럼 암기하셔야 됩니다. 세 글자니까 삼자성어.

0: 괜찮네요. 가르치다.
1: 教.
0: 선생님, 이게 발음이 두 개잖아요.
1: 没错.
0: 교실은 중국어로 뭐예요, 교실?
1: 教室.
0: 아하, 사성입니다. 教室. 이게 보통 이제 A가 B에게 뭘 가르치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일성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얼른 필기 준비하세요. 教, 가르치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자, 갑니다. A, 教, B, C 이렇게 해야 돼요. A가 B한테 C를 가르치다. 괜찮죠?
1: 我们教大家汉语.
0: 그렇죠. 我们教大家汉语.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께 중국어를 가르쳐드린다. 와우, 맞아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저것이란 말, 저것이란 말도 있지만 접속사로 쓰이면 그럼.
1: 나.
0: 그럼 네가 와.
1: 나, 你来吧.
0: 그럼 내가 먹을게.
1: 나, 我吃吧.
0: 무조건, 무조건 문장 맨 앞에 쓰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나무, 나무, 나무.
1: 타이.
0: 타이 뒤에는 보통 맨 뒤에 뭐가 많이 붙죠?
1: 르.
0: 너무 비싸요. 하나, 둘, 셋.
1: 太贵了.
0: 타이 땡땡을 넣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싸다. 꼬에 이게 중요하죠. GUI 검색해보세요. 고맙습니다.
1: 谢谢.
0: 너무너무 감사해요.
1: 太谢谢了.
0: 혹은 니를 집어넣어도 돼요. 시작.
1: 太谢谢你了.
0: 옆에 페이지 벌써 보신 거 아니겠죠? 본문 우리 보지 않고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런 과정이. 오면 이치라이 티인샤.
2: 第八课. 这个软件你会用吗?
3: 这个软件你会用吗? 不会，我连电脑都不会开。没事儿，我教你。那太谢谢你了。这个软件你会用吗?
2: 不会，我连电脑都不会开。没事儿，我教你。那太谢谢你了。
0: 이제 함께 65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 이 프로그램 사용할 줄 아니? 네가 먼저 와도 괜찮죠, 선생님?
1: 是的.
0: 네, 근데 오늘은 네를 뒤로 빼볼게요.
1: 这个软件你会用吗?
0: 와우, 会, 보이십니까? 동사 앞에 쓰이면 할 줄 안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 보시고 그냥 오케이 넘어가기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这个软件 용 뒤에다 넣으면 어떨까요? 你会用这个软件吗? 어때요?
1: 可以的.
0: 괜찮잖아요.
1: Mm-hmm.
0: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도치법이에요. 목적어를 앞으로 도치시킨 거예요. 왜 그럴까요?
1: 뭐, 强调吗?
0: 네, 강조죠.
1: Mm-hmm.
0: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런 의구심은 가졌어야 돼요. 그냥 오케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목적어를 앞으로 땡겼구나. 이게 정확한 어순이구나. 你会用这个软件吗? 원래는 이게 정석인 거죠. 할 줄 아니, 쓸 줄 아니라고 하니까 뭐래요?
1: 不会.
0: 자, 당연히 할 줄 모른다 그러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선생님, 용을 사용할 줄 아니냐 할 때 사용하다 이렇게 넘어가기 너무 아쉬운 게
1: mm-hmm.
0: 제가 아까 단어장에서 언급을 들었는데 요거 한번 해보려고요. 나 핸드폰으로 신문 봐. 여러분 잘 보세요. 나 휴대전화로 뉴스 봐. 나 핸드폰으로 뭐뭐로 뭐 할 때 이 용을 쓰면 정말 문장이 풍성해집니다. 나 휴대전화로 신문 봐.
1: 我用手机. 看报纸.
0: 나 젓가락으로 밥 먹어.
1: 我用筷子吃饭.
0: 여러분 괜찮았어요? 用筷子. 筷子가 젓가락이래요. 用筷子.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젓가락을 사용해서 吃饭, 밥 먹는다. 그러니까
1: mm-hmm.
0: 한국어로 뭐뭐로 뭐 한다라고 할 때 뭐뭐로라고 할 때 이 용을 떠올려야 돼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죠, 여러분. 근데 선생님께서 빨리 증인이 되어주세요. 정말 많이 쓰잖아요.
1: 真的非常常用.
0: 네. 정말 자주 쓰인대요.
1: 네.
0: 그러니까 뭐뭐로라고 할 때 용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면 들어갈게요. 나 컴퓨터 켤 줄도 몰라.
1: 我连电脑都不会开.
0: 자, 连 A 都 B 이게 포인트예요. 오유는 어입니다. 또 아니고 또 모두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수학 공식처럼 连 A 都 B, A조차도 B하다.

0: 아, 이런 거는 连中国人都不知道. 이거 배웠어요. 제가 유학생 때 이거 배웠어요. 连中国人都不知道.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1: 중국 사람조차도 몰라요.
0: 바뀌었네요. 제가 한국어 해야 되는데 제가 중국어를 하고 어쨌든 이 문장을 외우시면은요, 요것도

0: 没事儿, 我教你.
1: 괜찮아. 그러니까 고마워, 미안해의 대답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 괜찮아라고 할 때,
0: 没事儿.
1: 내가 너 가르쳐 줄게.
0: 我教你.
1: 아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A 자오 B C였는데 C가 없어도 괜찮아요. A가 B를 가르쳐 주다. 좋아요. 아, 그건 너무 고맙지.
0: 那太谢谢你了。
1: 이거 몇 글자예요? 6글자죠? 육자성어처럼 암기하세요. 맨날 시에만 하지 마시고. 그럼 너무 고맙지. 누군가 도와준다 했을 때 그러면 집어넣어서 나 타이 시에셰니라 하면은 중국인이 더욱더 오, 중국어 잘하는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칭찬을 하겠네요. 다시 들어볼게요. 안 보고 들어볼게요. 더잘 들릴 거예요. 어머, 이치라이팅이자.
2: 这个软件你会用吗？
0: 不会。 我连电脑都不会开。
2: 没事儿，我教你。
0: 那太谢谢你了。
2: 这个软件你会用吗？
0: 不会。我连电脑都不会开。
2: 没事儿，我教你。
0: 那太谢谢你了。
1: EBS 초급 중국어 66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만능 답변의 주인공 메이셜. 자, 해볼게요. 미안해, 내가 늦었어.
0: 对不起，我迟到了。
1: 괜찮아, 나도 막 도착했는걸.
0: 没事儿，我也刚到。
1: 메이셜 완벽히 이해하신 거 아는데요. 그럼 예문에 있는 迟到 그리고 막 도착했다, 깡다오 이런 것도 우리가 부수적으로 암기하셔야겠네요. 시에시에니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올 수도 있어요. 너가 날 도와줘서 고마워.
0: 谢谢你帮我。
1: 한번 더.
0: 谢谢你帮我。
1: 괜찮아.
0: 没事儿。
1: 그렇죠. 얼화를 선생님께서는 고향에서 많이 쓰셨나요? 메이셜.
0: 对的。
1: 저도 중국 사람들이 메이셜 한 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0: 没事儿的话呢, 经常是 没事儿。
1: 아, 메이셜. 좋아요.
0: 네.
1: 물론 제 경험을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저는 중국에서 메이셜 많이 들었습니다. 66페이지 밑에 보시면 가르치다 나오죠? 해볼게요. 그는 나에게 춤을 가르쳐 준다. A, 자오, B, C입니다.
0: 他教我跳舞。
1: A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타, B는요?
0: 我
1: 그렇죠. C는요?
0: 跳舞。
1: 춤추다를 티아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모르셨다면 체크하시고요. 오빠는 여동생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친다.
0: 哥哥教妹妹写字。
1: 글씨 쓰다, 写字. 다들 아시다시피 쓰다, 写. 요건 꼭 중요한 단어니까 외우시고요. 글씨, 글자, 우린 두 글자, 글자라고 하죠. 중국은 그냥 쓰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哥哥, 妹妹. 역시 부수적으로 복습이 됐네요. 67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리엔 A 따오 B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A조차 B하다. 부정문도 있어요. 리엔 A 따오 메이요. B 하면 A조차 B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있네요. 예문이, 백문이 불여 예문입니다. 가시죠. 그는 심지어 중국어 책도 본다.
0: 他连中文书都看。
1: 완전 의역했어요, 선생님. 심지어라고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0: 嗯哼。
1: 그는 중국어 책조차도 본다. 이게 직역인데 의역을 하는 거죠. 심지어라고 할때이 리엔 A 더 B를 한번 떠올려라.
0: 没
1: 네,
0: 错，
1: 중문수, 중국어 책입니다. 그는 이름조차 잊어버렸다.
0: 他连名字都忘了。
1: 이름을 중국어로,
0: 名字。
1: 선생님 정말 많은 초급자분들께서 민츠 링츠, 쌍지읒으로 많이 발음을 하세요.
0: 也能听懂吧。
1: 알아들으니까. 아무도 그걸 고쳐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 링츠, 링츠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셔야죠. 링츠, 제 학생, 제 청취자분들이라면 링츠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경성. 아하, 좋아요. 나는 영화 볼 시간조차 없어.
0: 我连看电影的时间都没有。
1: 더, 여기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뭐의 아닙니다. 명사와 명사 사이에 더가 뭐뭐의고요. 여기서는 뭐뭐 하는 뭐뭐, 집에 가시는 할머니.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 사이에 더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 가시는 할머니.
0: 回家的奶奶。
1: 영화 보는 시간.
0: 看电影的时间。
1: 그렇죠. 이건 중국인조차도 몰라. 제가 유학생 때 외웠던 문장을 넣어봤습니다.
0: 这个连中国人都不知道。

0: 知道.
1: 오, 남동생은 이런 일조차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0: 弟弟连这种事都不懂.
1: 저 종, 나 종 할 때 종은 종류할 때 종이지만 중국어에선 이 종이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저러한 할 때 쓰이는 단어니까 종류라고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一起进入深化练习.
1: 자, 오늘 배울 어법들은 다 나왔는데요. 그럼 이 페이지에서 뭘 얻어갈까요? 단어 더, 어휘랑 더 습득하겠습니다. 농구하다 중국어로 아셨습니까? 그는 농구를 할 줄 안다.
0: 他会打篮球.
1: 어머어머, 삼성이성 또 있어요. 딸란, 아아, 이게 들려야 됩니다. 이 란이 뭐죠, 선생님? 란이? 바구니.
0: 바구니.
1: 그렇죠.
0: 네.
1: 농구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바스켓볼. 바구니 공.
0: 맞죠? 란치오.
1: 치우 아니고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치오 기억하시고요.
0: 선생님, 你会打篮球吗?
1: 당연会.
0: 对呀,你个子那么高.
1: 个子那么高. 선생님이 저에게 키가 이렇게 큰데 라고 하신 거예요.
0: 当然会打篮球.
1: 당연, 당연히 할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좋아요. 저 공항에서 예전에 야오밍 실제로 봤잖아요. 야오밍.
0: 와, 타비니 가오바.
1: 그분, 그 사람이 량미 삼바, 好像是.
0: 终于有比你高的人.
1: 아, 드디어 저보다 큰 사람 만났다. 그러니까 네. 2m 28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올려다본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조차도 안다.
0: 连小孩子都知道.
1: 어린 아이를 중국어로.
0: 小孩子.
1: 작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사람한테 샤오로 쓰면 어리다예요. 어린아이조차 안다 이거죠. 선생님은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신다.
0: 老师教我们唱歌.
1: 唱歌 하지 마시고요. 두 글자라 생각하시고 唱歌 좋아요. 노래하다 唱歌. 갑자기 복습하고 싶어요. 춤추다. 하나 둘 셋.
0: 跳舞.
1: 그렇죠. 그럼 저 먼저 갈게요.
0: 那我先走了.
1: 패턴 알려드릴게요. 我先走了. 사자성어처럼 암기하세요. 저 먼저 갈게요. 선생님 가는 거니까 취 쓰는 거 아닌가요? 중국인들은 여기서 이럴 때 저를 쓰고요.
0: 떠나다.
1: 네, 떠나다. 시엔에일러의 패턴을 써서 사용합니다. 갔다가 아니라 먼저 갈게요 라고 할 때도 일러를 쓴다네요. 우리가 이거는 덩어리째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응용해 볼까요? 그럼 나 먼저 먹는다.
0: 나我先吃了.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나 먼저 마실게.
0: 나我先喝了.
1: 선생님, 러 안 써도 이해하죠?
0: 可以的.
1: 하지만 중국인은 100% 다 쓰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런 걸 우리가 따라하는 거죠. 괜찮아, 나 시간 있어.
0: 没事儿,我有时间.
1: 그래요. 너무 어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단 이렇게 우리가 我先走了를 편하게 암기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 따지기 풀고 계시죠?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한 개라도 틀리면 뭔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왜 다 맞아야 되죠? 앞에 있는 본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 뒤에 있는 성조에 따라 달라지는 짜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실 할 때는 짜오시가 아니라 짜오시, 사성. 선생님 발음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교실은 매우 크다.
0: 我们的教室很大.
1: 여기서 더는 뭐예요? 우리의, 뭐뭐의죠. 명사와 명사 사이의 더는 뭐뭐의예요. 저희 지금 70페이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는 매일 나에게 글자 쓰는 법을 가르쳐준다.
0: 他每天教我写字.
1: 좋아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这个软件你会用吗?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0: 不见不散.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0: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파도 조개 껍질 뿐입니다. 조개.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 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1: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길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월요일 파트 1, 2의 날입니다. 아, 금주 말에 또 토익 시험이 있어요. 이 7월에는 두 번, 8월에는 3회 토익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글적이는 춘식이님이 우리 네이버 카페 3,000명째 회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EBS 김대균 토익킹 자료 열심히 올리고 그렇게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카페를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분에게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책을 우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래마킹 골뱅이 다음 던 넷으로 주소, 실명,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참여하시면 저도 이제 계속 책 선물 이런 거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어요. 우리 교재 107쪽입니다. 파트 1, 2 함께 듣습니다.
1: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2: Some power cables are being fixed.
1: B.
2: A man is searching through a backpack.
1: C.
2: Some glass panels are being fitted into a structure.
1: D.
2: A man is walking beside some parked vehicles.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3: Beverage containers have been left on a work surface.
1: B.
3: Used mugs have been set on a cart.
1: C.
3: Pastries are arranged on a serving dish.
1: D.
3: A drawer has been left open.
1: Part 2. Number 7.
4: Are you thinking of recruiting someone immediately or later this quarter?
1: A.
2: It's just around the corner.
1: B.
2: A revised project schedule.
1: C.
2: There isn't enough money in the budget right now.
1: Number 8.
3: The forecast says there will be heavy snow during tomorrow morning's commute.
1: A.
4: Local bus timetables.
1: B.
4: No, I usually have cereal in the morning.
1: C.
4: I'll work remotely.
1: Number 9.
2: Are you in favor of my plan to renovate the office space?
1: A.
3: Sort them by number.
1: B.
3: Could you show me the budget details again?
1: C.
3: Additional toner and paper.
1: Number 10.
4: Who will be checking participants in at the seminar?
1: A.
2: Attendance isn't required.
1: B.
2: A clipboard and a pen.
1: C.
2: It's next to a bakery.
1: Number 11.
3: Why are they putting up a statue in the central plaza?
1: A.
4: A contractor from another city.
1: B.
4: There was a story about it in the local paper.
1: C.
4: Sorry, I didn't mean it that way.
0: 잘 들어보셨나요? 1번부터 같이 보시죠. 주차된 차량, 이게 요즘에 잘 나와요. 그래서 7월 12일 토익 2번, 차가 도로변을 따라 한 대가 주차돼 있었어요.

0: 때는 그래서 A car is parked along the side of a road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이 사진은 Cars are parked along the side of a road 이래도 답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D번이 답이 됩니다. A man is walking beside some parked vehicles. 그래서 주차된 차량 옆에 한 남성이 걷고 있다. 이 vehicles, 이 단어 참 좋아해요. 토익은 이 뭐 바퀴 달린 거 다 그냥 vehicle이에요. 유모차에서부터 트럭에 이르기까지 바퀴 달린 거는 다 vehicle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잘 만들고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담는 것이면 작은 컵에서부터 수출용 컨테이너까지 모두 컨테이너죠. 이런 게 또 컨테이너가 들리면 답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토익의 이제 성향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또 잘 적응하면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D가 답이고 A번부터 보시면 Some power cables are being fixed. 전선이 수리되고 있다. Are being, is being은 동작 묘사인데 지금 그런 동작 없고요. 그리고 cables도 보이지 않죠.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 그리고 B번, A man is searching through a backpack. 배낭 안을 뒤지고 있다. 이게 다른 옛날 시험에는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자기 배낭을 뒤지고 있으면 이 B번이 답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사진에는 백팩이 없어요.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 그리고 C번, Some glass panels are being fitted into a structure. 이거는 유리 패널이 구조물에 설치되고 있다 그랬는데 이런 공사하는 작업 모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D번만이 됩니다. 1번 문제 다시 듣죠.
1: A.
2: Some power cables are being fixed.
1: B.
2: A man is searching through a backpack.
1: C.
2: Some glass panels are being fitted into a structure.
1: D.
2: A man is walking beside some parked vehicles.
0: 2번입니다. A번 보면 beverage containers have been left on a work surface. 여러분, 우리 컨테이너 들리면 답 잘 된다 그랬죠. 뿐 아니라 이 beverage, 이 단어를 또 토익이 참 좋아해요. 이 파트 1에서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들 이런 거 이제 있어요. 그럼 그 단어부터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 단어 제대로 외우는 거 그게 기본이죠. 근데 급해요. 내일 시험 봐야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거부터 드셔야죠. 아꼈다 먹겠다 이러지 말고 제일 좋은 거, 제일 중요한 거 이걸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 공부할 때도 그러다 보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A번이 정답. 이게 그 음료 용기들이 작업대 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로 정답이고요. B번, used mugs have been set on a cart. 사용된 머그잔이 카트 위에 놓여있다. 카트가 없죠, 사진에.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 C번, pastries are arranged on a serving dish. 여기는 이제 서빙용 접시 위에 가지런히 페이스트들이 있다. 그 빵 같은 거 보이지 않죠? 그러면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D번, A drawer has been left open 했는데 서랍이 열린 채로 있다. 최근에 열린 서랍 앞에 남자가 서 있는 게 답으로 나온 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한 8월호, 9월호 정도에 제가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넣어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진이 아니죠. 서랍도 안 보이고 열린 서랍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번 문제 A가 정답. 함께 들어볼까요?
1: A.
3: Beverage containers have been left on a work surface.
1: B.
3: Used mugs have been set on a cart.
1: C.
3: Pastries are arranged on a serving dish.
1: D.
3: A drawer has been left open.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1, 2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재 어디 이렇게 찾아보시면 막 50% 할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 한 1년치 정도 사두시면 좋습니다. 그게 과월호지만요. 여러분 시중에 뭐 막 그 공개되는 어떤 기출문제집보다 더 최근 경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0: 최신 어떤 경향을 가장 빨리 빠르게 그 반영해 나가고 있으니까 믿고 보세요. 그리고 시험 보시면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Are you thinking of recruiting someone? 당신이 누군가를 채용할 생각을 하고 계세요? Immediately or later this quarter. 지금 즉시 채용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이번 분기 좀 끝부분에 나중에 채용할 계획인가요? 이럴 때 이번이에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요? 뭐 이럴 수도 있죠, 대답이. 그런데 돈 없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C번이에요. There isn't enough money in the budget right now. 지금 예산에 충분한 돈이 없어요. 이랬고요. 이 budget 뚫리면 정답 잘 된다. 올해도 여러 번 나왔죠. 그죠? 그게 100%는 아니어도 95%는 돼요. 90% 이상. 그래가지고 이 budget이 들리면 정답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실력으로 푸세요. 근데 안 들렸을 때는 이게 정답이죠. 요즘 무더워서 힘드시죠? 저도 이 시험 보는데 그냥 한 학생이 에어컨 나 저 꺼주셔야 돼요. 안 들려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더운데 끄고 이제 시험을 같이 봤단 말이에요. 45분 동안.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꺼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어컨 소리가 좀 시끄러운 학교 있잖아요. 그러면 LC 그 차이가 커요. 이게 그리고 바로 머리 밑에 그 저 에어컨 바로 밑에 자신이 앉아 있으면은 그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 물론 뭐 피해 뭐 더워서 고생할 수 있지만 꺼달라는 사람께 원칙이 뭐예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끈다예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이 기본 운영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뭐 좀 난 LC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그런 말을 하시면 됩니다. 자, 7번의 정답은 지금 C고요. A번 보면 It's just around the corner. 이 코너를 바로 돌면 있습니다 했는데 뭐 장소 물어본 거 아니죠. 그리고 B번 A revised project schedule. 수정된 프로젝트 일정표에 있는데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C번. 7번 문제 다시 듣죠.
1: Are you thinking of recruiting someone immediately or later this quarter?
2: A.
3: It's just around the corner.
2: B.
3: A revised project schedule.
2: C.
3: There isn't enough money in the budget right now.
0: 8번입니다. The forecast says 예보에 따르면 there will be heavy snow, 아주 심한 눈이 내릴 거예요. During tomorrow morning's commute, 내일 아침 통근 시간대. 그러면 이거 좀 교통 때문에 걱정될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C번 보면 I will work remotely. 저는 저 그냥 그 원격으로 일할 겁니다. 재택근무할 거예요. 그래서 C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안이 딱 나온 거죠. 아니면 이게 개인주의적인 답변도 되는 거예요. 난 상관없어. 난 어차피 원격근무, 재택근무하니까 이래가지고 C가 답이 됩니다. A번은 local bus timetables 하면 지역 버스 시간표 아무 상관없고 B번 No, I usually have cereal in the morning. 아침에 보통 시리얼을 먹어요는 전혀 또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는 우리 교재 바로 아래 Short Dialogue for Wrong Answers에 아주 정리를 잘해드렸어요.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편집부에 그 직원이 이거 아주 열심히 봐요. 그래서 이거 자연스러운 질문이 아닌데요. 막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지적해서 다 고쳐서 이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고 하나 탁 넘기면 끝이 아니라 이 교정 볼 때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교정에서 이 올바른 질문과 대답을 다 만들어드리고 저도 여러 번 교정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정을 갖고 봐주십시오. 8번 문제 다시 듣죠.
4: The forecast says there will be heavy snow during tomorrow morning's commute.
2: A.
1: Local bus timetables.
2: B.
1: No. I usually have cereal in the morning.
2: C.
1: I'll work remotely.
0: 9번입니다. Are you in favor of my plan to renovate the office space? 우리 사무실을 renovation, 즉 리모델링하자는 제 계획을 당신은 지지하시나요? Be in favor of, 지지하다. 그럴 때 B번. Could you show me the budget details again? 그 세부 내역, 예산 세부 내역 좀 다시 보여줄래요? 예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0: 여기도 버짓. 여러분 오늘 이 파트 2에서 버짓 들리면 정답률이 매우 높다. 이거는 기억하시겠죠. 그죠? 실력으로 풀고 또 모르는 건 찍어서 맞추고 아 그러면 점수 나오죠. 근데 항상 그 부정적으로 아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뭐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자꾸 안 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9번의 답은 B고 B번이고 그다음 A번 보세요. Sort them by number. 번호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뭐에 따라서 할 때 by를 써요. 그래서 번호 순으로 분류하십시오. 전혀 상관없고 C번 additional toner and paper 추가적인 토너와 종이요 그랬는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9번 문제 다시 듣죠.
1: Are you in favor of my plan to renovate the office space?
2: A. Sort them by number. B. Could you show me the budget details again?
3: C.
2: Additional toner and paper.
0: 10번입니다. Who will be checking participants in? 끊어읽기. At the seminar. 여러분, in, at이 위기 같이 나왔지. 이게 끊어읽기를 잘해야 돼요. Check in. 이게 한 덩어리고요. 뒤에 at the seminar는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참가자 출석 확인은 누가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럴 때 누가 합니다? 이러면 쉬운 대답이 되죠. 근데 A번 보세요. A. Attendance isn't required. 그 출석은 꼭 필수가 아닙니다. 예, 허무감을 주죠. 이런 게 또 답이 돼요. 예를 들어 작년에 행사 어땠니? 없었어. 뭐 이런 거. 야, 너 내일 그 발표 준비 잘 돼가? 취소됐어.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답이 잘 돼요. 그런 거 요거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답이고. B번. A clipboard and a pen. 클립보드와 펜이요? 아무 상관없고. C번. It's next to a bakery. 빵집 옆에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알고 싶죠. 아래 short dialogue for wrong answers를 자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듣죠.
1: Who will be checking participants in at the seminar?
2: A.
1: Attendance isn't required.
2: B.
1: A clipboard and a pen.
2: C.
1: It's next to a bakery.
0: 11번입니다. Why are they putting up a statue in the central plaza? 왜 그들이 중앙 광장에 동상을 세우고 있죠? 동상을 왜 세워요? 이럴 때 B번. There was a story about it in the local paper. 그저 지역신문 보면 관련 기사 났어요. 이게 뭐예요? 신문 기사에 나서 그거 봐. 예를 들어 이메일 확인해 봐. 웹사이트 가봐. 신문에 나왔어. 딴 데 가서 알아봐. 그거는 답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B가 정답이고요. A번 A contractor from another city. 다른 도시에서 온 계약업자. 아무 상관없고 C번 Sorry, I didn't mean it that way. 아, 제가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B번.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이 부류의 대답은 퉁명스러운 듯하죠. 근데 토익의 답으로 잘 나옵니다. 11번 다시 듣죠.
2: Why are they putting up a statue in the central plaza?
3: A.
1: A contractor from another city.
2: B.
1: There was a story about it in the local paper.
2: C.
1: Sorry, I didn't mean it that way.
0: 보너스 봐주세요. Why are they changing the layout of the main lobby? 왜 메인 로비 그 구조를 그들이 바꾸는 거죠? It was explained in the manager's email yesterday. 그거 어제 관리자 이메일에 설명돼 있어요. 이메일이 들리면 그래서 정답이 잘 돼요. 그래서 뭐 사람 이름 들리면 정답이 잘 되고 웹사이트, 디렉토리 이런 게 들려도 답이 잘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Monday.
1: Happy Monday.
0: So 선생님, 네. What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104에 보시면 이메일을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0: Mm-hmm.
1: 뭐냐면 호텔의 공항 픽업 서비스에 대한 이메일 문입니다.
0: Oh.
1: 그렇죠. 해외에 나가서 이제 뭐 차편을 바로 뭔가 자동차를 렌트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0: 네.
1: 가는 방법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혹시 호텔에서 무려 뭐 셔틀이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운전해서 나를 픽업해 줄 수도 있잖아요.
0: Mm-hmm.
1: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런 거는 you really have to do it beforehand.
1: Oh yes, of course.
0: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email, inquiring about an airport pickup service.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I'm emailing to inquire about your free airport pickup service. I'll be arriving on August 1st at around 1 p.m. via Mayu Air. There will be four people, including myself, and we will have about five suitcases. I'd like to know how I can arrange the pickup and where I should meet the driver. Also, what should I do in case of any flight delays? Thanks in advance.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공항 무료 픽업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려고 이메일 드립니다. 8월 1일 오후 1시 정도에 마유 에어를 타고 도착할 예정이에요. 저를 포함해 총 4명이고 여행 가방이 5개 정도 있을 거고요. 픽업을 어떻게 조율하고 기사님을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항공편 지연 시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려요. 여기까지입니다.
0: 오, Mayu Air. 제가 듣기로는 Mayu Air 거기 승무원들이 다 마유 선생님 헤어스타일로
1: Oh, my hairstyle?
0: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1: 옷은 아무거나 입어도 되는데
0: 네.
1: 헤어스타일은 저랑 똑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지금 이것저것 물어본 게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정보를 아예 준 경우도 있죠. 내가 나를 포함해서 몇 명이다. 왜냐면은 몇 명이다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다 총 합쳐서 몇 명인가 아니면은 지금 물어보는 사람은 뺀 건가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0: 네.
1: So, 그리고 뭐 짐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항공편이 지연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0: 오,
1: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0: 정말 필요한 표현들이네요.
1: 오케이, 오케이.
0: 네.
1: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표현 잡아보면요. 마지막에 항공편 지연 시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랬는데요. 자, 뭐뭐 시에 뭐뭐의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0: In case of 명사. In case of something.
1: 맞아요. 아마 just in case 이렇게 암기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1: Just in case 뭐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로 암기했다면 그거 외에 패턴으로 쓸 수 있는 표현 비슷합니다. So in case of 명사라고 하면 명사 시에 뭐 명사의 경우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라. 뭐 행동 지침 줄 때 딱 좋겠죠.
0: 맞아요.
1: Right?
0: Yeah.
1: 자, 예를 들어서 비가 올 경우에는 로비에서 만납시다. 자, 비의 경우

0: 우리는
1: In case of rain,
0: 로비에서 만납시다.
1: Let's meet in the lobby. In case of rain, let's meet in the lobby.
0: 네, 투어 가이드가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자, 두 번째는요. 화재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 자, 화재의 경우에는
1: In case of fire,
0: 그 엘리베이터들을 타지 마세요.
1: Do not take the elevators. In case of fire, Do not take the elevators.
0: 네.
1: This sort of sentence you can actually see on signage.
0: 아, 맞아요. 사이네지에 호텔 같은 데 보면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잖아요.
1: Yeah,
0: 그렇죠?
1: That's right.
0: 그리고 쌤, don't take가 아니라 do not take라고 돼 있는데요. 차이가 좀 느낌이 있나요?
1: 일단은 don't라고 하면 좀 캐주얼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더 하지 마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거를 따로따로 쓰는 거를 추천해요.
0: 아, not을 떼어내서.
1: 네네네.
0: Okay.
1: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뭔가 좀 중요한 거에 대해서 do not look at your phone when you're walking.
0: 절대란 느낌이 좀 들어가네요.
1: 맞아요.
0: Right. 네. 자,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혹은 그 어떤 문제들의 경우에는 저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그렇죠? 자, 그 어떤 문제들의 경우에는
1: In case of any issues.
0: 저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1: Please contact me right away. In case of any issues, please contact me right away.
0: 네. 자, 핵심 표현으로 in case of 명사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잡아볼게요. 자, 도착하다라는 동사 뭐죠?
1: Arrive. Arrive.
0: Arrive.
1: 네, 이거는 필수적인 단어죠.
0: 그렇습니다.
1: 선생님,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거 같이 오는 전치사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요.
0: 이거는 사실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1: 네.
0: 일반적으로 어떤 한정된 장소, 예를 들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공항이겠죠?
1: 네네.
0: 그럴 때는 arrive at 어디가 되겠고요.
1: 네네.
0: 그런데 만약에 어떤 주, 나라, 도시 같은데 그냥 도착한다.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in을 쓰는 게 맞겠죠.
1: 아, that's right.
0: So arrive at 뭐 JFK International Airport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arrive in 뭐 New Jersey, New York 이게 가능하겠죠.
1: 네, 맞아요.
0: Right. 자, 다음은요. 어딘가 무언가를 포함하여.
1: Including. Including.
0: Including 무엇? 뭐 including 명사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여행 가방. 뭐죠? 이건 무조건 알아야죠.
1: 네. Suitcase.
0: 네.
1: Suitcase.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네. luggage하고 baggage는 배웠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선생님, suitcase는 셀 수 있죠?
0: 그렇죠. 얘는 셀 수 있는데 baggage, luggage는 셀 수 없는 단어죠.
1: 네.
0: 그렇죠. 짐이죠, 짐.
1: Yes.
0: 자, 다음은요. 조율하다, 조정하다.
1: Arrange. 여기는 강세 잘 들으세요. Arrange.
0: Arrange. 뭐 어디서 만날지, 몇 시에 만날지, 뭐 무엇을 타고 가야 되는지, 기타 등등을 다 미리미리 조정하는 게 되겠죠.
1: Let's arrange a time. Let's arrange a location.
0: Right. 자, 다음은요. 지연 혹은 지체.
1: Delay. 여기도 강세 lay가 들어갑니다. Delay.
0: Delay. 여기서 명사로 썼네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So, any flight delays라고 좀 이따 나오게 되겠습니다.
1: 맞아요.
0: 자, 마지막으로 미리, 뭐 미리 알려주세요.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1: 네, in advance. In advance.
0: In advance.
1: 이거 말고도 다른 표현도 있잖아요.
0: 뭔가 손이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1: 맞아요. Beforehand.
0: Beforehand. Alright. 자, 이렇게 핵심 단어 가볍게 짚어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동사 원형 하려고 이메일 드립니다. 아, 뭐뭐 하려고 이메일 드려요.
1: I'm emailing to 동사 원형. I'm emailing to 동사 원형.
0: 네.
1: 이메일 쓰실 때 이거는 꼭 필요한 패턴이죠.
0: 맞습니다. 맨 앞에 이걸 넣어주시면 용건을 얘기하기 딱 좋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전화로 이제 뭐뭐 하려고 전화 드려요 하면은 뭐로 바꾸면 될까요?
1: 그러면 emailing 대신 calling을 쓰시면 돼요. So I am calling to book a room.
0: 오케이. So 응용 가능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방 예약하려고 이메일 드려요. 자, 저는 이메일하고 있어요.
1: I am emailing
0: 방을 예약하려고
1: to book a room. I am emailing to book a room.
0: 네. 두 번째.

0: 번째는요. 저 서비스 불평을 하려고 이메일 드리는 거예요. 자, 전 이메일 하고 있어요.
1: I am emailing.
0: 당신의 서비스에 대해 불평하려고.
1: To complain about your service. I am emailing to complain about your service.
0: 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호텔에서 묵었는데 물이 샜거나 뭐 서비스가 안 좋았거나 이랬을 때 위쪽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1: 맞아요.
0: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뭔가에 대해 문의하다. 뭔가에 대해서 문의하다.
1: Inquire about 명사. Inquire about 명사.
0: 네. 쌤, 이거는 ask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요?
1: 네. ask 써도 되는데요. 네. 조금 더 격식 있게 쓰시고 싶으면 inquire가 더 좋아요.
0: 아, 격식 있게 inquire. 네. 참고로 영국에서는 스펠링을 in이 아니라 en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1: 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나 그 차 가격에 대해서 문의를 했어. 난 문의했어.
1: I inquired
0: 그 차의 가격에 대해
1: about the price of the car. I inquired about the price of the car.
0: 네. 두 번째는요. 전 청소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전 문의하고 싶습니다.
1: I would like to inquire
0: 그 청소 서비스에 대해
1: about the cleaning service. I would like to inquire about the cleaning service.
0: 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뭔가를 통해, 명사를 통해.
1: 네, via 명사 mm-hmm. 혹은 via라고도 발음하는 분들도 오,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So via or via 명사, 그 명사를 통해 어떤 방법이나 경로를 통해서 한다. Mm-hmm.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어떤 비행기를 어떤 에어라인스 같은 거
1: yes.
0: 통해서 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있겠고 길 같은 거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Mm-hmm. 무슨 고속도로를 타고 mm-hmm. 기타 등등.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뭐 타고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1: Sure.
0: 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봉. 세봉은요.
1: 네.
0: 마유 에어를 통해 프랑스로 날아갔어. 그 얘기는 그 비행기 타고 갔다는 얘기예요.
1: 네.
0: 당연히. 인류 비행사를 항공사를 탔군요.
1: Yes.
0: 자, 세봉은 프랑스로 날아갔어.
1: Sebong flew to France.
0: 마유 에어를 통해.
1: Via 마유 에어. Sebong flew to France via 마유 에어.
0: 네. 근데 여기는 그 first class가 없는 항공입니다. 참고로. 네. 자, 두 번째는요. 우린 플로리다로 갔어. 근데 거기 가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I-95라는 게 있습니다. 길 이름인데요.
1: 네네.
0: 그 고속도로를 통해. 자, 우리는 플로리다로 갔어.
1: We went to Florida.
0: I-95번 고속도로를 통해.
1: Via I-95. We went to Florida via I-95.
0: 네.
1: 실제로 이거 I-95가 플로리다로 가나요?
0: 갑니다.
1: 오.
0: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미국에서는 가로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길이
1: 네네.
0: 있고요. 그리고 세로로 가로지르는 게 있는데요.
1: 네.
0: 보통 그 even numbers로 된 거는 가로로 가로질러요.
1: 오.
0: 그리고 odd numbers로 된 highways들은 이렇게 위아래로 가로질러요.
1: 오.
0: 그래서 I-80를 타면은 진짜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가요.
1: 와우.
0: 네, 그리고 I-95 타면 저 위에서 저 아래 플로리다까지.
1: That is so interesting. 오, 재밌네요.
0: 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요 표현을 잡아봤고요. 어순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107.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공항 무료 픽업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려고 이메일 드립니다. 자, 전 이메일하고 있어요.
1: I'm emailing
0: 문의하기 위해
1: to inquire about
0: 당신의 무료 공항 픽업 서비스에 대해
1: your free airport pickup service. I'm emailing to inquire about your free airport pickup service.
0: 네, 전화해서 물어본다면 I'm calling으로만 바꾸면 되겠죠?
1: 네, 맞아요.
0: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8월 1일 오후 1시 정도에 마유 에어를 타고 도착할 예정이에요. 자, 전 도착하고 있을 거예요.
1: I'll be arriving
0: 8월 1일에
1: on August 1st
0: 약 오후 1시에
1: at around 1 p.m.
0: 마유 에어를 통해
1: via 마유 에어 I'll be arriving on August 1st at around 1 p.m. via 마유 에어.
0: 네.
1: 선생님, 여기서도 뭐지? 시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1: I will arrive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0: I will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지만 그건 이제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도착할 겁니다. 라면 I'll be arriving 하면 정말 더 생생한 느낌. 네. 그때 정말 한참 도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하면 오히려 이상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will 써도 되는 거. Will be ing 쓰는 건 조금 저는 원어민들 습관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Yeah.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저를 포함해 총 4명이고 여행 가방 5개 정도 있을 거고요. 자, 4명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
1: There will be 4 people including myself.
0: 그리고 저희는 약 5개의 여행 가방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1: And we will have about 5 suitcases. There will be 4 people including myself. And we will have about 5 suitcases.
0: 네, 이렇게 including myself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confusion을 좀 막을 수가 있죠, 그렇죠?
1: Yeah.
0: 아, 그래서 다 합쳐서 4명이구나.
1: For sure.
0: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몇 개의 suitcase가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자동차 사이즈를 알아야 되니까 그쪽에서도. Mm-hmm. 자, 다음은요. 픽업을 어떻게 조율하고 기사님을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자, 전 알고 싶습니다.
1: I'd like to know.
0: 어떻게 제가 그 픽업을 조정할 수 있는지.
1: How I can arrange the pickup.
0: 그리고 어디에서 제가 그 운전기사를 만나야 하는지.
1: And where I should meet the driver. I'd like to know how I can arrange the pickup and where I should meet the driver.
0: 네, 픽업하다라고 동사로 쓸 때는 픽하고 업을 띄지만 이렇게 픽업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면 한 번에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1: 네.
0: Alright.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그리고 항공편 지연 시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려요. 자, 또한 뭘 제가 해야 할까요?
1: Also, what should I do?
0: 그 어떤 항공편 지연 시에는
1: In case of any flight delays.
0: 미리 고맙습니다.
1: Thanks in advance. Also, what should I do in case of any flight delays? Thanks in advance.
0: 네, 여기서 in case of any flight delays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1: 네.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쓰실 때
0: 네.
1: 마무리할 때 thanks in advance 오, 너무 좋아요.
0: 이거 하나만으로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1: 네.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email one more time.
2: I'm emailing to inquire about your free airport pickup service. I'll be arriving on August 1st at around 1 p.m. via Mayu Air. There will be 4 people, including myself, and we will have about 5 suitcases. I'd like to know how I can arrange the pickup and where I should meet the driver. Also, what should I do in case of any flight delays? Thanks in advance.
0: 뭔가를 포함하여
1: including
0: 조율하다, 조정하다
1: arrange
0: 미리
1: in advance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 시에, 명사의 경우에
1: in case of 명사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동사 원형하려고 이메일 드립니다.
1: I'm emailing to 동사 원형.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릴게요.
1: 좋아요.
0: 유명한 가수죠, Bruno Mars, right?
1: 네.
0: Bruno Mars는 EW Air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어.
1: Mayu Air가 아니고요?
0: 아, 오늘은 좀 바꿔볼게요.
1: 네네. 아, 네. 오늘 배우신 명사를 통해 via 명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0: Writing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Easy Writing.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영어.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3: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here on Kwitiong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4: Hello, welcome back, everyone. We hope you had a good weekend. Let's kick off another great week.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전 세계 그 자동차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북미 지역의 시장이죠. 중국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 기아차가 이 북미 시장에서 이제 좀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픽업 트럭을 이제 이 시장에서 판매를 해보고자 한다라는 기사를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3: Yeah, and pickup trucks were really a very much American thing until a few years ago. Now we start to see them in Korea, we start to see them in Europe, but going the reverse, a Korean automaker challenging American brands with a pickup truck. That's quite a bold move, but they are doing it in an intelligent way.
4: 그 intelligent라고 해주셨는데 이 대형 픽업 시장들은 이제 포드나 GM 같은 회사들이 이제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미국 회사들이 약간 중형 부분을 이제 공략을 먼저 하는 그런 영리한 전략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관인 것 같아요.
3: 그렇죠. Yeah. So the mid-size market is what you call it for pickup trucks. And they also want to be future-facing, looking at being a bit more eco-friendly. Pickup trucks were kind of a symbol of guzzling gas, really big engines, huge trucks. But in this case, maybe consumers who are a bit more cost-conscious 그렇죠. will be attracted.
4: 기름을 좀 많이 먹는 그런 차량으로서 인식이 돼 있고 실제 많이 먹잖아요.
3: 그렇죠.
4: Gas guzzlers,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약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서 연료라든가 이런 효율성을 많이 올리는 그런 형태로 이 시장을 공략을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선전을 이제 기원하면서 우리가 이 기사를 공부를 해볼게요.
3: Page 104 in the July books for part 1.
5: Kia will debut a pickup truck in the United States.
6: Automaker Kia intends to roll out a new mid-size pickup truck for American buyers before the end of the decade. This upcoming vehicle will feature hybrid powertrain options to attract a diverse range of modern consumers. Instead of challenging the dominant heavyweight segment head-on, the manufacturer will compete against rivals within the smaller mid-size truck category.
4: 자, 오늘 이제 자동차의 어떤 설계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저 뒤쪽에 아키텍처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문장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Automaker.
3: Automaker Kia intends to roll out a new mid-size pickup truck for American buyers before the end of the decade.
4: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동사를 먼저 좀 찾아보면 roll out 여김없이 나오네요.
3: 그렇죠. 네. The phrasal verb 구동사 to launch something officially or introduce it for the first time.
4: 그렇죠. 뭔가 출시한다든가 뭔가 생산해 낸다든가 특히 자동차 업계처럼 대량 생산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거든요.
3: 그렇죠.
4: 그래서 그 자동차 제조사인 기아가 2030년까지 미국 소비자를 이제 겨냥한 중형 픽업 트럭을 이제 출시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Mid-size도 이제 내용상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3: 그렇죠. 네,
4: 대형 픽업 트럭이 거의 지금 미국 기업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형부터 이제 공략을 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Before the end of the decade,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3: Yeah, so a decade is one 10-year period. So this means before 2030.

0: 30, right?
1: 그렇네요.
0: 지금 this decade라고 하면 2021년부터 2030년을 말하는 겁니다. 음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케이드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20, 30년까지를 before the end of the decade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 번요.
2: Automaker Kia intends to roll out a new mid-size pickup truck for American buyers before the end of the decade. This upcoming vehicle will feature hybrid powertrain options to attract a diverse range of modern consumers.
0: What is a powertrain?
2: Yes, so powertrain is the system that transmits the power from the engines to the wheels, right? Whether it's gasoline or electric or anything, it's what turns the wheels. It's the in-between.
0: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 등 그 동력을 전달하는 그 체계 혹은 계통을 파워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전기차든 가솔린 차량이든 간에 네. 그 동력 전달하는 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이브리드로 만든다는 얘기는 뭐 가솔린으로 구동이 되는 엔진도 싣고 전기로 돌아가는 모터도 같이 싣겠다는 얘기죠. That's a hybrid vehicle.
2: Yeah, exactly. And this is to attract a diverse range of modern consumers, right? Talking about people who are a bit more conscious of the environment and costs.
0: 맞아요. 그다음에 또 약간 픽업트럭 하면 힘을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차량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사는 차종이긴 하잖아요.
2: 그렇죠.
0: 뭘 끈다든가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그래서 여기 diverse range란 건 뭐 힘이 필요할 때는 가솔린 엔진도 있으니까 힘도 있을 것이고 환경이나 연비 같은 거 따지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 구동이 또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겠죠. So diverse가 딱 맞네요.
2: 그렇죠. Yeah, something for everyone basically. This upcoming vehicle will feature hybrid powertrain options to attract a diverse range of modern consumers. Instead of challenging the dominant heavyweight segment head-on, the manufacturer will compete against rivals with the smaller mid-size truck category.
0: Challenge란 단어하고 head-on 동그라미 치시고 연결을 좀 해보세요. Challenge 누구누구 head-on이라고 하면은 정면 승부를 펼친다는 얘기예요.
2: Yeah, face them, compete with them directly and aggressively. 네.
0: 뭐 쉽게 말하면 머리를 들이댄다는 얘기잖아요.
2: 그쵸?
0: 머리부터 돌진한다는 얘기니까 네. 피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공법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instead of 그랬으니까 뭐 dominant heavyweight segment는 아까 mid-size와 대비해서 뭐 픽업트럭의 주력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그 픽업트럭 시장 부문을 막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쟁사들과 조금 더 작은 중형 픽업트럭 그 부분에서 경쟁사들과 경쟁을 하겠다. 그 얘기죠.
2: Yeah, exactly. And the use of heavyweight here, obviously referring to the biggest size of trucks, but also the heavyweight of any industry is where there's most competition, right? And that's in the case of full-size trucks.
0: 그쵸.
2: And because of the boxing analogy, that's why head-on makes sense as well, like you're fighting in front of them.
0: 권투 용어들이 좀 나왔네요. Heavyweight 하면 우리가 이제 네. 헤비급 얘기할 때 생각나니까 무게도 많이 나가는 그 대형 차종을 말할 거라는 얘기고 세그먼트란 건 그 부문을 말하는 거죠.
2: Exactly. 네.
0: 한 차종 에서도 크기에 따라서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부문이 나눌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세그먼트로 받았습니다. One more time, please.
2: Instead of challenging the dominant heavyweight segment head-on, the manufacturer will compete against rivals within the smaller mid-size truck category. Here's part two.
3: The Kia CEO revealed these strategic ambitions during an investor presentation regarding future corporate growth. Leadership anticipates this upcoming utility vehicle will, in good time, capture a notable fraction of regional sales. While the corporation recently debuted a separate global truck, executives remain guarded about whether the U.S. version will share its architecture.
0: 자, 이런 차종을 앞으로 출시할 것이다라고 이제 CEO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보도 내용입니다. 볼게요.
2: The Kia CEO revealed these strategic ambitions during an investor presentation regarding future corporate growth.
0: Future corporate growth 하면 기아의 향후 기업 성장 전략과 관련된 그런 투자 설명에 거기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2: 그렇죠. Maybe to put some confidence into the investors, right? Lure them in. And these are all strategic ambitions. Remember, in business, strategic is all about planning, right?
0: 전략적인 어떤 구상을 이제 ambitions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야망이란 뜻의 단어긴 한데
2: 네.
0: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을 더 크게 키워나가겠다는 구상이나 계획 같은 걸 ambition이라고 얼마든지 기사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0: 새로운 차종으로 In good time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것은 좋다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1: 그렇죠.
0: 말이에요?
1: 네. 좋은 시간 속에서 안으로
0: 즐겁다는 얘기인가?
1: This is an idiom that just means without rushing necessarily. It might take a bit of time, but eventually. Yeah.
0: 그러니까 약간 뭐 결국에 가서는 이런 얘기인데 약간 머지않아의 어떤 어감도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약간 이런 얘기니까
1: 그렇죠.
0: 뭐 머지않아. 뭐 당장 내일 이런 건 아니고
1: 네.
0: 그렇다고 먼 미래도 아니에요.
1: 그렇죠. 예.
0: 곧 머지않아 뭐 이런 어감으로 쓰는 말이 in good time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tility vehicle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다목적 차량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붙인단 말이에요.
1: 음흠.
0: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승객을 실어 나르는 그런 용도뿐만 아니라 짐을 또 뒤에다 놓고 실어 나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다목적이죠.
1: Yeah, exactly. That's the utility vehicle. And the more famous one in Korea is the SUV,
0: 그쵸.
1: the sports utility vehicle. 네.
0: 조금 이제 그 단어가 들어가서 SUV라는 용어도 쓰이듯이 유틸리티 자체는 다목적성을 갖고 있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Alright, last sentence here. While the corporation recently debuted a separate global truck, executives remain guarded about whether the US version will share its architecture.
0: Architecture란 단어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게 이제 건축 설계에서는 이제 설계도 같은 걸 architecture라고 하는데
1: 그렇죠.
0: 이 자동차에서는 자동차의 뼈대가 되는 그 공용 플랫폼 구조를 architecture라고 합니다.
1: Yeah, that underlying design structure, right? Base framework. So don't think just for buildings.
0: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엔지니어링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일한 어떤 아키텍처를 일단 공유할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뭐 이런 뉘앙스의 문장인데 지금 기아가 다른 그 시장에서는 별도의 트럭을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 그쵸.
0: 혹은 공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1: Yeah, it's already debuted. It's already been rolled out. It's actually here in Korea as well. But they remain guarded about whether it's going to be the same one. To be guarded about something means you're careful. You're a bit secretive about that information.
0: 그렇죠. Guarded은 이제 겉으로 혹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뭔가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든가 그럴 때 guard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1: 네.
0: So remain guarded about whether the US version, 자 미국의 내일 중형 픽업 트럭이 현재 이제 데뷔시켜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이 회사의 픽업 트럭과 동일한 뼈대 혹은 아키텍처를 공유할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 All right, we're going to listen now to part three.
2: This launch serves as a crucial component of Kia's objectives to significantly step up regional operations and market share. Alongside this rugged addition, the brand is actively expanding its fully electric and advanced battery technologies portfolio. These aggressive product rollouts are carefully designed to solidify the overarching Hyundai Motor Enterprise as a premier industry leader.
0: 자, 마지막에 세 번째 파트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한 줄 한 줄 보겠습니다.
1: This launch serves as a crucial component of Kia's objectives to significantly step up regional operations and market share.
0: 그렇죠. Step up 동그라미 바로 쳐야겠죠? 이 구동사들 잘 챙기는 것이 여러분이 전체 리스닝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뭔가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얘기거든요. Step up 그랬으니까요.
1: Yeah, so in this case to improve those efforts, right? To put more work into it.
0: 그래서 뒤에 나온 게 regional operations and market share. 북미 지역에서의 사업 활동과 시장 점유율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데 그 앞에 significantly가 조금이 아니에요. 대폭으로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어느 정도 이제 그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인데 그중에 crucial component가 된다는 얘기는 이번 차종이 아주 핵심 축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1: Yeah, it's very important because that segment of cars is so popular in the US, right?
0: 그쵸.
1: So it's crucial.
0: 그리고 아직 그 기아가 많이 진출하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좋은 실적을 보이면 전체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니까요.
1: 그렇죠. This launch serves as a crucial component of Kia's objectives to significantly step up regional operations and market share. Alongside this rugged addition, the brand is actively expanding its fully electric and advanced battery technologies portfolio.
0: Okay. 이런 기사를 이제 읽고 듣다 보면은 뭐 alongside this rugged addition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앞에 뭔가 좀 연결을 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 what is rugged first of all?
1: Yeah, that's something that can withstand rough conditions, right? It's strongly built. That's talking about the pickup truck.
0: rugged 하면은 웬만해서는 부서질 것 같지 않은
1: mm-hmm.
0: 탄탄한,
1: 그렇죠.
0: 뭐 강인한 이런 걸 rugged라고 하잖아요.
1: 네.
0: addition이란 건 이번에 새로 추가한 어떤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We hope you had a great weekend. Thanks for joining us,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이번 주도 힘차게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시죠. 자, 입지영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 주인공께서는 크게 세 가지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본방사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 같이 방송 듣는 그 시간대에 같이 듣는, 그리고 5년째 하고 계시다고 해주셨고요. 아. 그 다음에 저도 올해 들어서 약간 좀 강조했는데 예습. 복습만큼이나 중요한 게 방송 들으면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한번 보고 읽어보고 하는 그 예습을 하고 계시다고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즘에 그 영작해보고 손으로 써본 다음에 사진 찍어서 AI한테 첨삭받기 그거 좀 부탁드리고 있잖아요.
0: 와우.
2: 그것도 꾸준하게 해주고 계시대요.
0: This takes a lot of dedication.
2: Yeah.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해주시면서 그 효과를 느끼면서 다른 분들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도 글을 써주신 것 같아서 아, 그 진심이 그리고 그 끈기가 느껴져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는 네. 생각이
0: 내용이
2: 드네요.
0: 내용이 빽빽하니 굉장히
2: 맞아요.
0: 많습니다.
2: 제가 편집을 최대한 덜 해서 최대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어요.
0: 사연 보내주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잼잼낭독 유혜정 청취자님 사연입니다.
2: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들어볼게요.
3: Practicing writing with Eve Tuyang. Ever since last November, I've changed the way I study English. I make sure to preview the lesson and practice writing as well. I study the main text, pattern sentences, and dialogue the night before and read them out loud. I highlight phrasal verbs in purple and underline useful expressions. I've been listening to the live broadcast every morning for 5 years. But I always skip the writing exercises, telling myself I was too busy. I felt like I needed more output, so I started to get serious about doing the writing exercises. AI can instantly check my writing these days, which has helped me stay motivated. I get immediate feedback on whether my sentences are okay, even if they're different from the textbook examples. This lets me quickly see what I need to improve. It's been almost 5 months since I started doing writing practice 3 times a week. I've really improved, and using expressions I learned from the program in my own sentences is a lot of fun. I was worried about making mistakes at first, but now I think every mistake helps me learn. So I just cross things out and keep going. I really recommend practicing output through English writing exercises with Eve Tuyang.
2: 자, 오늘은요, 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묘사하는 스킬을 좀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뭐 예습한다든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한다든가, 뭐 어떤 부분을 건너뛴다든가, 소리내서 읽어본다든가, 뭐 짝대기를 긋는다든가, 체크를 한다든가, 공부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묘사하는 스킬 세트를 오늘 동사들을 잘 챙겨주세요. 자, 작년 11월부터 입지영 공부 방법을 바꿔서 반드시 예습을 하고 영작 연습까지 완수하고 있습니다.
0: Ever since last November, I've changed the way I study English. I make sure to preview the lesson and practice writing as well.
2: Okay. Since를 강조하는 강조사가 ever죠. 그래서 그냥 since 해도 되지만 ever since 하면 강조를 해서 우리말에 약간 다름 아닌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강조하고 들어가는 게 ever입니다. I've changed the way I study English. 자, 그 다음에 I 다시 한번.
0: I make sure to preview the lesson and practice writing as well.
2: 그렇죠. I make sure to 하면 반드시 뭐뭐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예습하다 동사 나왔네요.
0: Preview the lesson.
2: Preview the lesson. 예습 동사. And practice writing. 이것도 공부 관련된 동사죠. 자, 영작도 연습한다 as well. 자, 전날 밤에요. 어떻게 예습을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본문, 패턴, 대화문을 공부하면서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보세요.
0: I study the main text, pattern sentences, and dialogue the night before, and read them out loud.
2: 그렇죠. 오늘 기

0: 기준으로 어제는 yesterday이지만 예전의 과거 사건에 대한 서술하면서 그 순간 시점으로 전날 밤은 the night before가 되겠죠.
1: 네. 우리 지금 선생님도 어제라고 안 하고 전날 밤.
0: 전날 밤. 그렇죠. 그렇죠.
1: 했잖아요.
0: 어제는 yesterday이지만 right. 전날 밤 the night before 전전날 밤 뭐라 그래요?
1: Two nights before.
0: Two nights before. 그렇게 하는 방법이네요. 네. And read them out loud. 이 부분이 오늘 이제 구동사이자 또 크게 읽어보다 동사니까 잘 챙겨주세요. 공부 쪽 동사들 크게 읽어본다 소리 내서 자 다시 한번
1: I study the main text, pattern sentences, and dialogue the night before and read them out loud.
0: Read them out loud. 구동사가 나오면 보라색 형광펜 표시를 하고요. 유용한 표현들의 밑줄을 긋습니다. 자 형광펜과 밑줄 볼게요.
1: I highlight phrasal verbs in purple and underline useful expressions.
0: Okay. Highlight 동그라미, underline 동그라미. 자, 형광펜으로 긋는다, 표시한다. 동사로 쓰세요. I highlight phrasal verbs. 이게 이제 구동사고. In purple. 색상까지 넣어주시면 좋죠. And underline useful expressions. 이건 밑줄 긋다 동사죠. 그것도 잘 챙겨주세요. 자, 5년째 매일 아침 본방 사수를 하고 있는데도 영작 연습은 바쁘다는 핑계로 늘 건너뛰었습니다.
1: I've been listening to the live broadcast every morning for 5 years, but I always skipped the writing exercises, telling myself I was too busy.
0: Okay. Break it down first, please.
1: So I have been listening to the live broadcast every morning. I have been이니까 5년 전서부터 for 5 years. 지금껏 계속해서 live broadcast를 들어왔습니다라는 말이죠.
0: 그렇죠.
1: But I always skipped the writing exercises. 뭔가를 skip한다는 거는 뭔가를 건너뛰는 거니까 이 writing exercise는 늘 건너뛰어 왔습니다. Telling myself, 내 자신한테 뭐라고 하면서 I was too busy. 아, 난 너무 바빠. 그래서
0: 없다는.
1: 이건 못해. 시간이 없어.
0: 그런 핑계로 뭐뭐 해왔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영작을 해놓고요. 뭐뭐 했다? 그 다음에 어떤 핑계로 이런 말을 할 때 telling myself 뭐뭐뭐 스스로에게 이렇게 어떤 말을 함으로써 그랬다. 자 핑계를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문역이죠 이건요. 자 그 다음에 아웃풋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작 연습을 본격적으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1: I felt like I needed more output, so I started to get serious about doing the writing exercises.
0: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본격적으로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도 예전에 그 본격적으로 뭘 시작하다 이런 말 영작할 때 끝에 뭐 do something or start something in earnest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거든요.
1: 네네.
0: 문장 끝에 붙이기도 해요. 그 단어 쓰는데 이게요. 그 영어권에 쓰는 영어를 보다 보면 get serious about something이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쉽게 하다가 별 부담 없이 하다가 정말 이제 막 집중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걸 get serious about something이라고 하거든요.
1: Right.
0: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장을 통한 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를 어떻게 형작하냐면 get serious about doing something. 자,
1: I started to get serious about doing the writing exercises.
0: 영작 연습을 본격적으로 해보기 시작했다예요. 자, 오늘 통한 게 문장 1번입니다. 다시 한번.
1: I started to get serious about doing the writing exercises.
0: 그렇죠. 꼭 외워서 본격적으로 뭐뭐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엔 AI로 바로 영작 검토를 받을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1: AI can instantly check my writing these days, which has helped me stay motivated.
0: 영작의 가장 큰 지금까지 어려움은 내가 해놓고 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봐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AI가 그걸 너무나 잘해주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되죠. So AI can instantly 바로 check my writing these days, which has helped me stay motivated.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1: AI can instantly check my writing these days, which has helped me stay motivated.
0: 교재와 이제 다른 내 영작 문장도 적절한 문장인지 곧바로 피드백을 받으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 I get immediate feedback on whether my sentences are okay, even if they're different from the textbook examples.
0: 그렇죠. 저희가 모범 답변으로서 정답을 드리긴 하지만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흠. 가장 흔한 방법을 드리긴 하지만 네. 그래서 본인의 영작이 이제 맞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거니까 자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다.
1: I get immediate feedback.
0: 그렇죠.
1: On something.
0: 뭐에 대한 피드백이니까. 네. On whether my sentences are okay. 괜찮은지. 음흠. 설령 뭐뭐라도 even if they're different from the textbook examples. This lets me
1: quickly see what I need to improve.
0: 그게 관사인지, 전치사인지, 시제인지, 문장 주어 잡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내가 부족한 게 뭐고 보완을 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왜 AI가 틀려면 틀렸다고 하거든요. 혹은 이것도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혹은 의미나 뉘앙스가 다르면 왜 다른지를 얘기해 주니까 This lets me quickly see what I need to improve. Okay. 주 3회 영작 연습을 한 지 거의 5개월이 되어 갑니다.
1: It's been almost 5 months since I started doing writing practice 3 times a week.
0: 일주일에 세 번씩 하신다는 얘기죠. So, started doing writing practice 3 times a week. 우리 본방사 수방에도 영작해서 그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피드백 mm-hmm. 받은 그 인증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1: Oh. 네,
0: 너무 설레이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이렇게 그 먼저 이렇게 시작하신 우리 공부 선배님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실력이 늘었다 그 부분. I've really improved.
1: I've really improved. And using expressions I learned from the program in my own sentences is a lot of fun.
0: 그렇죠. 재미가 쏠쏠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날 배운 표현을 바로 한번 내 영작에 써보는 거. 그게 참 묘미다. Is a lot of fun.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using expressions, 뭐 doing writing practice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공부 관련된 동사들 계속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좀 영작하다 실수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헤맨 만큼 내 땅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원하게 짝대기를 긋습니다.
1: I was worried about making mistakes at first, but now I think every mistake helps me learn.
0: 맞아요. 오히려 틀린 문장이나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데서 더 많은 걸 배우는 것 같거든요. Mm-hmm. 그래서 점점 그 갭이 좁아집니다. 정확한 문장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So I was worried about making mistakes at first. 자, 실수하는 게 처음엔 좀 약간 걱정됐지만 But now I think 자, 이 헤맨 만큼 내 땅이다.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실수한 만큼 내가 또 배운다 그 얘기잖아요. 네, 뭐 헤맨 만큼 나의 어떤 역량이 더 올라간다의 의미로 땅을 비유적으로 써주셔서 Every mistake helps me learn. 뭐 이런 버전도 생각을 해봤어요. 뭐 Every mistake counts.
1: 아, that's a good one too.
0: 까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Mm-hmm. 실수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다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피와살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So 그 다음에
1: So I just cross things out and keep going.
0: 오늘의 구동사 나왔네요. 이렇게 짝대기를 긋는다라는 것 자체가 cross out 한다고 하거든요.
1: Yeah.
0: 오늘의 할 일 to-do list 쭉 짜가지고 하나씩 지워나간다 할 때 mm-hmm. you cross out each item once you're done with them. Right?
1: Yes.
0: 그럴 때 쓰기 딱 좋은 거예요.
1: Cross it out.
0: Cross out. So I just cross things out and keep going. 뭐 틀린 거 있으면 틀렸다고 이렇게 작대기를 과감하게 긋고 아 이래서 내가 더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입지형 영작으로 아웃풋 연습을 해볼 것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1: I really recommend practicing output through English writing exercises with Ip Tiyoung.
0: 그래서 추천까지 해주셔서 이렇게 영작을 직접 해보시고 AI 피드백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p Tiyoung을 정말 멋지게 활용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Practicing writing with Ip Tiyoung. Ever since last November, I've changed the way I study English. I make sure to preview the lesson and practice writing as well. I study the main text, pattern sentences, and dialogue the night before and read them out loud. I highlight phrasal verbs in purple and underline useful expressions. I've been listening to the live broadcast every morning for 5 years, but I always skip the writing exercises, telling myself I was too busy. I felt like I needed more output. So I started to get serious about doing the writing exercises. AI can instantly check my writing these days, which has helped me stay motivated. I get immediate feedback on whether my sentences are okay, even if they're different from the textbook examples. This lets me quickly see what I need to improve. It's been almost 5 months since I started doing writing practice 3 times a week. I've really improved. and using expressions I learned from the program in my own sentences is a lot of fun. I was worried about making mistakes at first. But now I think every mistake

0: helps me learn. So I just cross things out and keep going. I really recommend practicing output through English writing exercises with Ip Tu Young.
1: Pattern practice.
2: 자,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 잊지 않고 뭐뭐 하다부터 볼까요? Make sure to.
1: I make sure to preview the lesson and practice writing as well.
2: 도착하면 꼭 전화 주세요.
1: Make sure to call when you get there.
2: 그렇죠. 꼭 뭐뭐 해달라는 어감으로 쓰시면 돼요. Make sure to call when you get there.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뭐뭐 하기 시작하다 오늘 통한 기분장이었죠?
1: Start to get serious about something. I started to get serious about doing the writing exercises.
2: 우리 아들이 이제 공부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했다.
1: My son is starting to get serious about his studies.
2: 개선해야 할 것, what someone needs to improve.
1: This lets me quickly see what I need to improve.
2: 난 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1: I mostly focus on what I need to improve.
2: 그렇죠? 자, 간단하게 예문 한두 개씩 더 추가하면서 패턴을 연습해 봤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3: Do you ever get frustrated while studying English?
0: Sure. Writing is still my weak point.
3: I guess writing is something you have to practice separately.
0: That's right. You have to write things out yourself if you want to improve.
3: These days, you can ask AI to check your writing, right?
0: Yes. I always get feedback from AI after I do my writing practice.
4: Do you ever get frustrated while studying English?
1: And she says, sure, writing is still my weak point.
2: 우리 이제 나의 약점 뭐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1: Yeah.
2: Weak point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 오늘 통한 게 2번으로 갈게요. Writing is still my weak point.
1: Writing is still my weak point.
2: 제가 쓰기가 아직 좀 약해요. 한 번 더요.
1: Writing is still my weak point. 남자가 I guess writing is something you have to practice separately.
2: 그렇죠. 따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게 영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여자가 맞다고 하면서 you have to write things out yourself if you want to improve. Write things out yourself.
4: 뭔가 직접 써보다라는 말이죠.
2: 써보다죠. 네,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1: These days you can ask AI to check your writing, right?
4: 요즘 AI한테 네가 쓴 거 좀 봐달라고 할 수 있지? 했더니 yes, I always get feedback from AI after I do my writing practice.
2: 그렇죠. 영작을 하고 항상 피드백을 받는다. 상당히 많은 깨달음을 거기서도 얻게 됩니다. 자, 108페이지에 다섯 개의 영작 오늘도 꼭 그래서 여러분이 손으로 해보시고 AI한테 피드백 받아보세요. 그중에 2번과 3번에 별표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Have a beauti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2: Bye, everyone.
1: Bye-bye.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Zach쌤이 캠핑을 그렇게 안 좋아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네, 더 많이 말했죠.
0: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네.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serious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캠핑도 그 캠핑에 필요한 그 tools, 그리고 장비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아예 캠핑장을 그 한 달씩 이렇게 빌려서 텐트를 아예 쳐놓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꽤 있어요. 그래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캠핑 시즌도 계속 있잖아요. 이번 주는 캠핑과 관련된 표현들을 모아봤고요. 그리고 뭐 캠핑을 안 좋아하시더라도 또 생활영어에서 응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표현을 같이 배워볼까요?
1: Well, we're going to start with this expression.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자, 불 피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캠핑의 꽃은 뭐 뭐니뭐니 해도 campfire 아니겠습니까? 캠핑은 싫어도 campfire는 좋더라고요.
1: 오, 맞아요.
0: 그렇죠? 이렇게 같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기타 하나 들고 와서 또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너무 네. 좋잖아요. 그렇죠? So,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요 표현 알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일단 불 피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자, 우리말로 하면 불 피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인데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걸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는 Can you? 이렇게 시작하면 공손하면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자, Can you? 뭐 해줄 수 있나요? Can you?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나한테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여기까지만 말해도 완벽한 문장이 되죠. Can you help me?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뭘 도와달라고 하나요? 불을 지피는 거, 불을 피우는 거잖아요. Start the fire 라고 하면 지금 있는 요 장소에 여기에서 바로 불을 지피는 그것을 뜻해요.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불을 피우다는 start a fire, a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소에서 여기에서 불을 지피는 여기에 한해서 하는 거를 말할 때는 특정 장소에서 그럴 때는 start the fire, the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 보니까 help 다음에 to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Can you help me to start the fire? 이런 식으로. 근데 to가 안 들어갑니다.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이렇게 그냥 문장이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요거 연습할 거니까 많이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1: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오늘의 패턴은요?
1: Well, our sentence was,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그러면 start the fire 대신에 mm-hmm. 다른 거 넣을게요. Can you help me 뭐뭐?
0: 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 거죠. 뭐뭐 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Can you help me 뭐뭐? 여기는 이제 동사가 오겠네요.
1: Can you help me carry this?
0: 너무 무거운 걸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옮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Can you help me carry this?
1: Can you help me find my phone?
0: 저는요, 핸드폰을 들고, 내 손에 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있지? 내 전화기 어디있지? Can you help me find my phone? 제 휴대폰 찾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1: 저도 안경 몇 번 했어요.
0: 아, 손에 들고?
1: 아니요.
0: 끼고?
1: 네. 얼굴에 있네요.
0: 아, 손에 있네요. 얼굴에 있네요. 네, 뭐 그럴 때가 있죠.
1: Can you help me set up the grill?
0: Set up the grill. 이것도 약간 캠핑장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은데 grill, 이게 뭘까요? 바로 그릴입니다. 네, 발음이 조금 다르죠. 그릴 설치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인데 set up, 이게 설치하다 라는 표현이죠. Set up the grill, 그릴을 설치하다. Can you help me set up the grill? 그릴 설치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1: Oh my, that looks pretty heavy.
0: Can you help me lift it? 이거 드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1: Sure, 물론이죠. Let me help. 제가 도와드릴게요.
0: 우와, 아니 이렇게 혼자서도 다 들 수 있는 거였네요. 네, 그럴 때도 쓸 수 있겠네요. Lift, 들다 라는 뜻이고요.
1: Can you help me cook?
0: 제가 요리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이죠. 네, Can you help me cook? 요리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1: Can you help me open this box?
0: Open the box는 그 박스를 열다이고 open this box는 이 박스를 열다이겠죠. Can you help me open this box? 이 박스 여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1: Can you help me clean up?
0: Clean up. 청소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an you help me clean up? 청소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1: Can you help me choose which class to take?
0: Choose는 선택하다 라는 뜻이고요. Which class to take? 라고 하면 수강할 수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뜻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수강할 수업을 선택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라고 할 때 Can you help me choose which class to take?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저는 우리 스타님들에게 Can you help me make example sentence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문 만드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우리 스타님들 예문 만드는 거 직접 하고 계시죠? 저희가 책에도 있고 우리 잭쌤도 계속 만들어주시지만 여러분들도 직접 예문을 만들어야 확실히 이 패턴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1: Here's a very funny one. It has only one little word at the end. Can you help me up?
0: Can you help me up? 아, 네, 이것도 참 재밌네요. Up은 올려주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올라가는 걸 도와줄 수 있냐라는 질문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영장 안에 있어요.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Can you help me up? 네. 우리 아가들 이렇게 올려줄 때도 쓸 수 있고요.
1: Or if you're in a very comfortable, very soft chair.
0: 아,
1: Sometimes it's 맞아요. hard to stand up.
0: 빈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애 이렇게 누워있으면 코어 근육이 없으면 진짜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면 나 일어서는데 좀 도와줘. 이렇게 손잡아줄 때 Can you help me up?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1: Can you help me climb the ladder?
0: Climb the ladder. 사다리를 타다, 뭐 올라가다 라는 뜻이죠. 사다리 올라가는 걸 좀 도와줄 수 있어? 뭐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죠? 사다리를 그럴 경우. Can you help me climb the ladder?
1: Can you help me make dinner?
0: Make dinner. 뭐 아까 cook도 있었지만 make dinner. 좀 더 구체적으로 저녁 식사 요리하는 거를 뭐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뒤에 넣어봤어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도 예문을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많이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Can you help me carry this?
0: Can you help me carry this?
1: Can you help me find my phone?
0: Can you help me find my phone?
1: Can you help me set up the grill?
0: Can you help me set up the grill?
1: Can you help me lift it?
0: Can you help me lift it?
1: Can you help me cook?
0: Can you help me cook?
1: Can you help me open this box?
0: Can you help me open this box?
1: Can you help me clean up?
0: Can you help me clean up?
1: Can you help me choose which class to take?
0: Can you help me choose which class to take?
1: Can you help me up?
0: Can you help me up?
1: Can you help me climb the ladder?
0: Can you help me climb the ladder?
1: Can you help me make dinner?
0: Can you help me make dinner?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예문을 만들어 봤죠. 다 익숙해지게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3: 캠프파이어를 시작해야겠다.
2: 불 피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3: 물론이지. 내가 성냥 가져올게.
0: 자, 잘 들으셨죠? 영어 표현 생각이 났나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두워지다. 일단 어두워지다.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 간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쓸까요? 일단 어두운이라고 할 때는 dark라는 표현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캠프파이어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했어요. 캠프파이어. 당연히 영어로 campfire겠죠, 그죠? 그리고 시작하다니까 start가 나오겠네요, 그죠? Start.
1: English.
0: Oh no. Campfire. 불 피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라고 질문을 했는데, 오, 요거는 여러분 당연히 영어로 아시겠죠? 자, 물론이지 내가 성냥 가져올게 라고 했는데 물론이지는 아실 것 같고 성냥을 가져오겠다. 성냥. 여러분 성냥이 영어로 뭐죠? 성냥? 뭘까요? Match. 네, 일단 힌트 드리고요. 영어로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4: It's getting dark.
5: We should start the campfire.
4: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5: Sure, I'll get the matches.
0: 자,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4: It's getting dark.
1: It's getting dark.
0: 그쵸? Get dark라고 하면 어두워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t's getting dark.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getting ing 형태로 말을 한 겁니다. It's getting dark. 자, 그랬더니 campfire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했어요.
5: We should start the campfire.
1: We should start the campfire.
0: 네, we should. 우리는 뭐뭐를 해야겠다라는 말이죠. Start the campfire라고 했는데 start the campfire가 캠프파이어를 시작하다. 근데 우리의 캠프파이어니까 특정 캠프파이어라서 the campfire라고 한 거죠. We should start the campfire. 불 피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4: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1: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그쵸.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라고 했어요. 근데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여러분 이거 이제 영어로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죠?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자, 이렇게 질문했더니 물론이지, 내가 성냥 가져올게.
5: Sure, I'll get the matches.
1: Sure, I'll get the matches.
0: 그쵸, matches. 아까 제가 match까지만 드렸잖아요. 성냥 가져올게. 물론 여기서는 하나를 얘기했지만 보통 성냥은 이렇게 성냥 박스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matches 이렇게 복수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I'll get the matches. 그리고 ch로 보통 끝나는 단어들은 es로 이렇게 복수 형태를 만들죠. 그래서 matches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 get가 여기서 가져오다 라고 쓰였죠. So get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맨 처음에 get dark는 점점 뭐뭐해지다 라는 표현이었지만 여기서는 가져오다. get가 진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영어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봤고요. 뭐 어려운 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메인 문장인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요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을 때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1: So let's hear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all the way through.
4: It's getting dark.
5: We should start the campfire.
4: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5: Sure, I'll get the matches.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6: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였습니다. 자, 여기서 can 하고 you는요, 연음이 돼서 Can you가 되는데요. Can은 사실 생활 영어에서는 거의 can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발음하면 can you, can you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고요. Help 같은 경우는요. Help, help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help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help, help 약간 먹는 식으로, 먹는 발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Help me, 그 다음에 Start, start the fire입니다. 그래서 fire는 F 발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1: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Very good. 자, 여러분 복습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잊지 마시려면 복습 꼭 개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저희 토요일날 하는 걸로 부족하거든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복습 훨씬 수월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1: Splendid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 주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1: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appy Monday everyone. This is Juch.
1: 자, 해마다 이맘때쯤이면은 그 영어 그 내용 중에서도 그 해외 관광을 갈 때 그러니까 여행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걸 느끼게 돼요.
2: Travel English.
1: Travel English.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영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뭐 온갖 그 채널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표현을 쓰려고 할 때마다 한 번쯤 멈칫하게 돼요.
2: I know what you mean. 예, 그렇죠. 근데 영어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들을 그냥 그 상황에서 쓰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네.
2: So there's no really specific travel English necessarily.
1: 그렇습니다.
2: If you just learn everyday English like what we study every day here, you'll do well when you travel.
1: 네. Right? 특히 뭐 이제 해외에 가게 될 때 거기 입국 심사를 받게 되면
2: sure.
1: 그 immigration officer 분들이 right. 뻔하게 묻잖아요, 보통은.
2: Same questions.
1: 네, yeah. 대답하는 것도 또 뻔하거든요. 근데
2: right.
1: 요즘은 갑자기 엉뚱한 걸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2: 그런 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1: 괜히 그런 것 같아요. 좀.
2: 네, yeah.
1: 그래도 you don't want to fight back though.
2: So be nice, be polite, and just answer simply.
1: 그렇습니다. 맞아요. Yeah. 괜히 길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짧게 말하는 거. 그래서 여행 영어가 길 필요가 없이 짤막짤막한 것들 한번 여러분과 다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모아봤습니다.
2: Mm-hmm.
1: 자, 오늘은요. 해외여행을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이제 있을 수 있는 대화를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2: Okay.
1: 이제 담요를 좀 하나 달라고, 뭐 좀 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 담요요?
1: 담요요.
2: Blanket?
1: Blanket.
2: Blanket?
1: 그렇죠.
2: Okay.
1: Blanket. 근데 어떤 건 또 뭐 드릴까요? 그랬을 때 아니요. 그건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2: 아, 됐어. 아, 이거 좋다. 됐어요.
1: 됐어요. 그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2: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1: 네.
2: 뭐 it's okay 있잖아요.
1: 네네.
2: 어, it's okay. 괜찮아요.
1: 근데
2: 이런 표현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 괜찮아. 나 필요 없어요. I'm good.
1: I'm good.
2: 이거 아시잖아요.
1: 그렇죠,
2: I'm
1: 그렇죠.
2: good.
1: I'm good.
2: 나는 좋아? 라는 뜻은 아니야, 괜찮아 이 뜻이에요.
1: 맞습니다.
2: I'm good.
1: 근데 그게 없이도 나는 이 상태로 괜찮다는 뜻이라서
2: 그쵸.
1: I'm good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2: Yeah. Oh, I'm good.
1: 네.
2: Would you like some coffee?
1: Oh, I'm good.
2: I'm good.
1: 네.
2: I would like some, please.
1: 그렇죠. 그럴 때 I'm good 그러면은 너는 안 주셔도 괜찮다라는 말이거든요.
2: That's right.
1: 어, 네. 자, 근데 I'm good 말고 또 비스무리한 단어가 나오게 돼요.
2: 아하.
1: Good 말고
2: okay.
1: 뭐가 나올까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아, 실례합니다. 제가 담요 좀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좀 쌀쌀해서요.
2: 아, 그럼요. 베개도 하나 더 드릴까요?
1: 아, 베개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1: 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까지는 굳이 안 말할 것 같거든요. 우리말로 할 때.
2: 아,
1: 야, 고맙습니다. 정도 하겠지. 뭐 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라는 말은 굳이 이럴 때 안 할 것 같지만 영어로는 한다는 겁니다.
2: 네,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1: 네.
2: 그냥 땡큐로 끝나면 좀 부족하잖아요. 땡큐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I appreciate it. We say this all the time.
1: Right.
2: Thank you. I appreciate it.
1: 네, 그렇죠.
2: You're saying thank you twice. But in a nice way.
1: 맞습니다.
2: Right.
1: 그러니까 thank you 해도 아유, 그것도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2: 맞아요.
1: 근데 네. thank you라고 하는 것만 해도 참 좋은데 여기서 이제 나를 위해서 뭘 가져다 준다고 물론 it's their job, of course. 그게 그분들이 하실 일이긴 하지만 가져다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2: Right.
1: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appreciate라는 단어가 좀 이따 나온다는 거죠.
2: 근데 appreciate라는 단어가 왜 좋냐면
1: 네.
2: depreciate, appreciate. appreciate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1: 네네.
2: 나는 그대를 떠봤습니다라는 차원에서 I lift you up, I praise you 이런 뜻이거든요.
1: 네네.
2: So I appreciate you 하면 I will humble myself, I lift you up. 어. Thank you.
1: 점점 더 말이 어려워지는데. 네, 그렇죠. 당신의 그 노고를 내가 높이 삽니다. 우리말로도 높이 산다.
2: 그거죠.
1: 네, 이런 예. 말이 있거든요. 좀 생각해 보니까 그 appreciate, 우리가 평가 절상 뭐 이런 말할 적에도 appreciate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뭔가 위로 올린다라는 뜻으로 당신의 그 노고를 내가 높이 산다. 네, 이런 말이 되겠네요.
2: Appreciate 어쨌든, you.
1: 네,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 Right.
1: 자, 먼저 let's go back to the very first line.
2: Okay.
1: 맨 첫 번째 줄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실례합니다. 저 담요 좀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요?
2: Excuse me,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1: Excuse me 라고 한 다음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하고 묻는군요.
2: Excuse me,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1: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2: Right.
1: 자, blanket 이란 단어 하나 아는 것도 이것도 right. 대단한 거예요, 사실.
2: Blanket. Right. 정이 문장이 구성이 안 돼.
1: 네.
2: One more blanket?
1: Very good.
2: One more blanket?
1: 그렇죠. One more blanket, please?
2: Please?
1: 하면 더 좋겠죠.
2: Perfect.
1: 네, one more blanket? 아, 그거 좋네. 네, one more blanket, please? 하나 더 담요 yeah. 부탁합니다. 라는 말로.
2: 이게
1: 네.
2: extra란 단어가 one more이란 뜻이잖아요.
1: 그렇죠.
2: So, 네. extra blanket is best.
1: 네.
2: But you can just say, oh, one more blanket, please?
1: One more blanket, please? 아, 참 좋네요.
2: Right.
1: One more coffee, please? 커피
2: right.
1: 한 잔 더 갖다 주실래요? 뭐, one more 라면, please? 라면
2: oh,
1: 하나
2: yes,
1: 더 갖다 주실래요? 그렇죠. 자, could I get? 부터 보겠습니다.
2: Mm-hmm.
1: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고 익숙하게 여기긴 합니다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막상 쓰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거 몰라서 못할까요? 알지만 평소에 말해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겠죠. 그래서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특히 여행 갈 계획이 있다고 하신다면 꼭 한 달 전부터는 연습을 말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뭐 달라고 할 땐 right. 웬만하면 could I get 하면 되지 않나요?
2: Right. Could I get? May I get? You can use both.
1: 네.
2: May I get another blanket?
1: 그렇죠.
2: May I get an extra blanket?
1: 그러니까 could I get? 내가 뭘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즉 달라는 말이 되는 건데
2: yeah.
1: 이걸 could you give me 해도 되지만
2: right.
1: could I get?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좀 더 부드럽고 공손하게
2: right.
1: 들리는 효과는 있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1: 네.
2: 절대 give me one more blanket, give me extra blanket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rude하게 들릴 수 있어요.
1: 네네네, 맞아요.
2: 뭐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Could I get?
1: 네.
2: 이 표현 꼭 해보세요.
1: 그렇습니다.
2: Could I get?
1: 이게 이렇게 쉬운데 이거 하면 되는데.
2: Of course.
1: 그렇죠?
2: Yeah.
1: Could I get? Could I? Could I? Could I get? 제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분의 담요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한 것처럼 제 이번에는
2: right.
1: 물 한 잔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A glass of water.
2: Right. Could I get a glass of water?
1: Could I get a glass of water?
2: Yeah.
1: 그런 경우도.
2: Could I get a cup of ramen?
1: 네, 그렇죠.
2: Please.
1: 근데 이게 a glass of, 뭐 a cup of, 뭐 a piece of, 뭐 이걸 단위 명사를 그때 잘 떠올리기가 힘들거든요.
2: That's right.
1: 그럴 때는 could I get some water? Could I get some coffee? Could I get some ramen?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2: That's perfect.
1: 혹은 yeah. 뭐 저 창가 쪽 자리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체크인할 적에 묻는다면
2: Could I get a window seat?
1: 그렇죠. Could I get a window seat? 물론 저기서 먼저 묻겠지만 이렇게
2: right.
1: 내가 먼저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2: That's right.
1: Could I get a window seat? 자, 이렇게 Excuse me,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이라고 한 다음 약간 여기 쌀쌀하네요.
2: It's a bit chilly.
1: It's a bit chilly. 네. cold라고 하기에는 좀 그 단어가 너무 세요. 그래서
2: 네.
1: 약간 쌀쌀하다. chilly를 이때 쓰죠.
2: chilly.
1: chilly.
2: C-H-I-L-L-Y.
1: 네.
2: chilly.
1: chilly.
2: 근데 약간 조금 쌀쌀해.
1: 응.
2: It's a bit chilly.
1: It's a bit chilly.
2: A bit.
1: 그렇죠. 아 그렇다고 이게 에어컨 좀 꺼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it's a bit chilly. 약간 여기가 쌀쌀해서요. It's a bit chilly. 까지 들어보세요.
3: Excuse me.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It's a bit chilly.
1: 네, it's a bit chilly.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승무원은 아유, 그럼요. 어디 베개도 하나 더 갖다 드릴까요?
2: Of course.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as well?
1: 네, of course. 물론 이제 상대방이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이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아유 물론이죠. Of course. 라고 한 다음 그런데 베개도 하나 더 갖다 드릴까요? 어 이런 게 참 친절함이죠. 배려고.
2: He's being very nice, very kind.
1: 네.
2: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Or would

0: Would you like an extra pillow as well?
1: 그렇습니다.
0: 해도 되겠죠.
1: 네. 근데 조금 전에 상대방이 extra blanket이란 표현을
0: yes.
1: 써버렸네. 내가 또 똑같은 표현을 또 extra pillow라고 해도 되지만
0: sure.
1: 이번에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 another.

0: 또한 이것도 역시라는 말이 되겠군요.
1: Right.
0: 그래서 would you like 하면 너무나 잘하시는 것처럼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some music? 음악을 좀 틀어드릴까요? 한다든지. Yeah.
1: Would you like another dessert?
0: Would you like another dessert? 방금 먹었는데 또 다른 디저트
1: another
0: 드릴까요?
1: Another one?
0: 그렇습니다.
1: That's right.
0: 제가 드릴까요? 라는 말이 would you like에 해당이 될 텐데요. 필로가 워낙 하나씩 다 이제 제공이 되는데 지금 사파화를 보시더라도 이 뒤에 필로가 하나 있네.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라고 할 때 another를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right. 앞으로 한 시간을 또 더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면 we've been waiting for an hour so far and we're going to have to wait another hour. Yeah. 하면은 이때까지 기다린 만큼을 한 번 더가 되겠습니다.
1: We need to wait another hour.
0: 그렇죠.
1: Another hour.
0: Another. 그러니까 another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만큼의 또 더라는 뜻이 되거든요.
1: Mm-hmm.
0: So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as well? 그랬더니 드디어 나옵니다. 저는 베개는 됐습니다.
1: I'm okay with the pillow. Thanks.
0: 아, 그렇죠. I'm okay with the pillow. Thanks. 고맙다는 인사 잊지 않는데요. 아까는 선생님이 I'm good with the pillow 혹은 그냥 I'm good 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냥 I'm okay라고 했네요.
1: 여기서 그냥 I'm okay도 괜찮아요. Oh, I'm okay.
0: I'm okay.
1: 그러면 그냥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거죠.
0: 네.
1: 저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0: 그럼 만약에 okay. 이때 That's okay 그럼 어때요?
1: 이 맥락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1: Oh, that's okay. I don't need it.
0: 그렇습니다. Right? 원래 that's okay는 I'm sorry. 그러면 oh that's okay 할 때 that's okay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1: right.
0: 괜찮아요.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라는 말로 말이죠. 근데 네. 여기에서는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as well? 제가 또 베개 하나도 하나 더 갖다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I'm okay 까지만 말한다거나 that's okay라고 해도 주치생 말처럼
1: right.
0: 그 okay란 말이 일단 들어갔으니까 됐다, 필요 없다라는 right. 뜻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1: right.
0: 자, 나는 뭐뭐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라고 할 때 특히 okay with를 쓴다는 겁니다.
1: Right.
0: 그래서 are you okay with the decision?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느낌은 괜찮으신 건가요? 라고 묻는 말이 된다는 거죠.
1: Yeah.
0: 네.
1: So okay has many different meanings.
0: 네.
1: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context, situation. So in this situation, if somebody says I'm okay, 거절하는 거예요.
0: Oh.
1: You're rejecting like 필요해요? I'm okay.
0: 아,
1: I don't need it.
0: 저거다. 거절하는 거다.
1: Yeah.
0: 네. I'm okay. 근데 베개에 관한 한 이런 뜻으로 I'm okay with the pillow. 그 베개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Thanks.
1: Yes.
0: 라고 물론 물어봐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1: Mm-hmm.
0: 자, would you like another 뭐뭐 하나 더 갖다 드릴까요? 라는 말과 I'm okay with 뭐뭐. 뭐뭐는 저는 됐습니다. 라고 사양하는 말까지 들어보죠.
2: Of course.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as well?
3: I'm okay with the pillow. Thanks.
0: 네, 그랬더니 네, 잘 알겠습니다.
1: No problem.
0: No problem. 자, 그런 다음 바로 하나 가져다 드리죠.
1: I'll bring one right over.
0: I will bring one right over. 제가 하나를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I'll bring one right over. 자, 이때 one이 가리키는 건 extra blanket을 말하겠죠.
1: Yes, blanket.
0: 네.
1: I'll bring one. I'll bring an extra blanket for you right over.
0: Right over. 그러니까 바로 지체 없이라는 뜻으로 곧 yeah. 이런 뜻으로. 네.
1: Right. We are familiar with right away.
0: Right away.
1: 당장 지금 바로 right away or straight away. 근데 right over를 많이 안 써본 것 같아요.
0: 네, 네.
1: So right over means I will go and bring it over to you now.
0: 그렇죠.
1: Right over.
0: Right over. 맞습니다. Right away라는 말은 우리가 참 익숙한데 right over, 특히 over가 들어가면 이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 right.
0: 어느 쪽으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제가 가져다 드리죠. I'll bring one right over. 역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 That's right.
0: 네. I'll bring one right over. 이런 경우는 뭐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누구를 초대했을 경우
1: right.
0: 어떤 분이 저 밥 좀 더 주시겠어요? 라고 너무나 고맙게 내 요리를 좋아한 나머지
1: sure.
0: 밥을 또 달라고 그러면 제가 아유 바로 갖다 드리죠.
1: I'll bring it over.
0: I'll bring it over.
1: I'll bring it right over.
0: Right over. 그렇죠.
1: That's right.
0: 바로 제가 가져다 드리죠. 라고 좋은 호스트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겠군요.
1: That's right.
0: 네, 이제 이쪽으로라는 뜻이 되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1: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0: 네,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불러서 이제 이

0: 승무원이 왔고 내가 어떤 걸 갖다 달라는 부탁에 대해서 또 흔쾌히 들어준다라는 모든 것을 고맙다는 뜻으로 I really appreciate it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 Yes.
0: 네, 자 들어볼까요?
2: No problem. I'll bring one right over.
3: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0: 네,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다음에 해외여행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승무원의 도움을 받으셨을 때 꼭 이렇게 I really appreciate it 혹은 그냥 I appreciate it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1: Mm-hmm. I appreciate it.
0: I appreciate it.
1: 정말 감사하면 I really appreciate it.
0: 그렇습니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1: Yes.
0: 자, 전체 대화 듣죠.
3: Excuse me,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It's a bit chilly.
2: Of course.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as well?
3: I'm okay with the pillow. Thanks.
2: No problem. I'll bring one right over.
3: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어디로 갈까요? 어디 멀리 발리 갈까요? 뭐 유럽 갈까요? 뭐 어디 갈까요?
1: They both sound great.
0: 네, 어딜 가든지 자 해외 여행에 가는 지금 비행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아, 실례합니다. 담요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요? Excuse me,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1: Excuse me,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0: 약간 여기 좀 쌀쌀해서요. It's a bit chilly.
1: It's a bit chilly.
0: 어, 그럼요. 베개도 하나 더 드릴까요? Of course.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as well?
1: Of course.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as well?
0: 아, 베개는 됐어요. 고맙습니다. I'm okay with the pillow, thanks.
1: I'm okay with the pillow, thanks.
0: 어, 네, 잘 알겠습니다. No problem.
1: No problem.
0: 제가 바로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I'll bring one right over.
1: I'll bring one right over.
0: 아,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1: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0: 네, 여기까지입니다. Yay!
1: Great job, everyone.
0: 자, could I get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바꿔서 mm-hmm. 어떤 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도 많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That's
0: 저희
1: right.
0: 교재 곳곳에 영작에 기회가 있거든요.
1: Mm-hmm.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4: Easy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malfunction, 뜻은 오작동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European Union's new biometric entry-exit system has triggered severe airport immigration congestion, with kiosk malfunctions and duplicate checks pushing wait times up to 6 hours. 여기서 malfunction이라는 표현은 기계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A malfunction shut down the entire system. 오작동으로 전체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뉴스에서 system malfunction, technical malfunction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장비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Malfunction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4위
1: But those are just rankings, though, right?
0: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오, 신기하다 하면서 네, 재밌게 봤습니다. 우승팀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한 팀들 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to all the teams. If you have any football-related messages, send those in. We have Shane here, so I'm sure he can answer your questions much better than I can. 자,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그리고 반디와 유튜브로 전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도 좋고요. 뭐 오늘 지금 계신 곳의 날씨도 알려주세요. 우리 EBS 스튜디오 밖엔 지금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예, 그래요. 다시 또, 우리 뭐, 비 소식도 뉴스에 있기는 합니다만,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주말에 또 다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네요. 출근 전이시라면은, 아직 등교 전이시라면은,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즈 시작합니다.
1: The government is maintaining its level 2 emergency response posture to support recovery and manage landslide risks, even though all nationwide heavy rain warnings have been lifted.
0: 전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정부는 피해 복구와 추가 산사태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대응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with university or college degrees exceeded 480,000 in the second quarter, reaching its highest level in 5 year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0: 국가데이터처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실업자가 48만 명을 넘어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More than 800 wildfires burning across Canada have triggered severe air quality alerts across both Canadian and U.S. cities, sending Toronto's air pollution levels to the worst among the world's major metropolitan areas.
0: 캐나다 전역에서 8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캐나다는 물론 미국 여러 도시에까지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질 악화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중 토론토의 대기 오염도는 세계 주요 대도시 중 1위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
1: The UK has announced a default overnight social media curfew and a ban on addictive features for 16 and 17-year-olds to improve sleep and focus, though teenagers will be allowed to opt out.
0: 영국 정부가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수면 시간 확보와 집중력 향상을 위해 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심야 시간대에는 꺼두고 중독성이 강한 콘텐츠도 비활성화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는 규제안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사용자 의사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And Korean health authorities are advising summer travelers to Vietnam and Japan to verify their vaccination status before departing due to a sharp spike in meningococcal disease cases in both countries.
0: 베트남과 일본에서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보건당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들 나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출발 전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And those are today's five headlines.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The government is maintaining its level 2 emergency response posture to support recovery and manage landslide risks, even though all nationwide heavy rain warnings have been lifted.
0: 전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정부는 피해 복구와 추가 산사태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대응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 Yeah.
0: This is the update as of last night. So I would imagine with the rain that's pouring right now, we're going to get more warnings, advisories issued again today.
1: Yeah, it's probably a good idea to keep this sort of emergency posture going because government officials issued this early on Saturday as heavy rain warnings were issued for the central region here. And what that means, if it's a level 2 response, that allows the government to mobilize personnel and equipment, issue evacuation orders, restrict access to high-risk areas, and send emergency broadcasts. And

0: degree. I have a BBA, which is a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1: 아,
0: which is a bachelor's degree.
1: 경영학 학사가
0: Yes.
1: 있으시군요. BBA. 오, 이렇게 약자로 쓰는군요. 보통 이제 bachelor's degree라고 하면 학사가 되겠습니다. I have an MA, which is a master's degree. Maybe there's a different initial for it, but I have it in international relations. I don't know if it's an
0: It's probably an MA and
1: Yes,
0: then,
1: just an
0: right?
1: MA, though,
0: Yeah.
1: I think. Yeah, I don't think it's a MA.
0: No.
1: nothing like that. I'm just making things up now. But yes, exactly. 그리고 이제 PhD는 doctorate
0: Yes.
1: degree 아니면 doctoral degree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죠. 박사 학위가 되겠고요. 아까 얘기한 master's degree는 석사 학위가 되겠는데,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people with a university or college degree or more than that. 그래서 대학 졸업 이상 예, 그런 학력이 되는 실업자가 이렇게 48만 명 이상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nd when was this? You said in Q2.
0: Q2, yes,
1: Yeah.
0: the second quarter. Of course, in business or economic news, we hear this a lot. We're talking about the 3 month period, April through June.
1: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2분기를 second quarter라고 하죠. quarter라는 단어가 이제 4분의 1을 의미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영어에서 시간 얘기할 때도 예를 들어서 지금 8시 17분인데 8시 15분을 영어로는 8시와 quart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60분 중에서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a quarter past 8 이런 식으로
0: Or a quarter to 8 would be 7:45, right?
1: 그렇죠. 그래서 몇시 45분일 때는 또 이제 정시가 되기 15분 전이니까 그때도 영어식으로는 그냥 a quarter to 뭐 8, 9, 10 이렇게 해서 몇 시가 되기 4분의 1 전, 그러니까 15분 전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요. 이게 오히려 쉽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표현을 쓰는 거죠.
0: Or a 25-cent coin is a
1: 아,
0: quarter,
1: 그러네요.
0: right?
1: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a quarter
0: It's a quarter,
1: 이렇게
0: right?
1: 부르나요?
0: It's quater, and don't confuse that with quota, right? Which is a completely different word. But in Korean,
1: 쿼터는
0: it's
1: 좀
0: all
1: 다르고요.
0: 쿼터.
1: 아, 그렇군요. 네. 조금 이제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때 얘기하는 뭐 스크린 쿼터라든지
0: Right,
1: 그런
0: that's different.
1: 쿼터는 네. 우리말로는 다 그냥 쿼터 하지만 영어로는 쿼터 전혀 다른
0: And
1: 스펠링과 단어예요.
0: quarter, right?
1: 쿼터. 영국식 발음은 좀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북미식 발음으로 4분의 1 뜻하는 거.
0: Quarter, quota.
1: 그래요. 스펠링도 같이 알려 주실래요?
0: Right. quater, quarter, and quota, quota.
1: Thank you very much.
0: Yes.
1: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with university or college degrees exceeded 480,000 in the second quarter, reaching its highest level in 5 year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Right, let's take a break.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헤드라인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의 사연 보겠습니다. 콘프로스트님이 유튜브로 저도 오늘 월드컵 경기 봤어요. 너무 피곤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끝나질 않아가지고 이게 저는 진짜 뭐 이러다가 정말
0: Penalty kicks.
1: 페널티킥까지 가나 요 생각 하긴 했었는데 와, 네, 그래요. 송님. 유튜브로 메시가 우는데 같이 울었어요. 아,
0: Last dance,
1: 그러셨군요. 네,
0: right.
1: 뭐 아르헨티나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또 스페인에게는 굉장히 또 축하할 일이었고요. 양정희님, 14살이 나이 뱃속 태명이 메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성기였는데 아직까지 주전으로 나온다니 시상식 때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저 역시 눈물이 났습니다. 메시도 흰머리가 났더라고요. 레전드의 활약을 기억하며 예전 웨인 루니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Messi is a joke for me, the best ever. 아마 이게 좀 사카스틱하게 말한 거겠죠.
0: Of
1: 왜냐면
0: course.
1: 말도 안 돼. 이런 느낌일 거예요.
0: Right.
1: 메시는 정말 와, 거의 반신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Demigod.
0: Yeah.
1: 영어 기사에 보면은 demi는 반이라는 뜻이거든요. Demigod 그러면 반신 반인이라는 뜻인데 메시는 인간계에서는 볼수 없는 거의 신에 가까운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메시죠. 지금 30대 후반이죠?
0: Yeah, he's 39.
1: 그러니까요. 네, 대단합니다. 축구 선수가 이러기가 저는 메시가 워낙 오랫동안 축구를 해서 지금 거의 한 4, 50대 된줄 알았는데
0: Well, there's that, that picture with him.

0: 야말.
1: 맞아요. 한살때 야말 이렇게 목욕 시켜주는. 네. 이번에 이렇게 맞붙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다 대단해요. 정경희님, I watched BTS's North America World Cup halftime show early this morning. I was so proud of them, and it was absolutely amazing. Yeah, tell us about that, because you watched it as well.
0: No, it was a great performance, I think. You know, there were other performers. I think, not to be biased, I think BTS was the
1: The
0: best
1: best.
0: performance.
1: The best of the best. 그래요. 자, 8667님은 이번 월드컵은 무적함대의 위력 사이에 피어난 케이팝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막전부터 결승까지 한국어가 들리다니 자랑스럽습니다. 맞아요. 개막전 때는 EJ가 또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DNA를 불렀는데 그첫 소절이 우리말 한국어로 가사가 나오잖아요. 저도 너무 기분 좋은 소름이었어요.
0: Who would have thought in our
1: 와,
0: lifetime
1: 그러니까
0: we would see that?
1: 사실 이게 안드레아 보첼리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오페라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국제 무대에서 유럽 언어가 나오는 게 근데 이런 국제 무대에서 한국어가 나오는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기 때문에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자, 5660님. 오늘 아침 7시에 갑자기 아프다고 휴가 쓰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웃겼어요.
0: I almost called PD님 this morning and said,
1: 아니, 어머 안 끝나는 거예요. 저도 아니 저도 보면서 왜 이렇게 안
0: Maybe it's a
1: 끝나?
0: coincidence. Coincidence? No.
1: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제 뭐 이런 연락을 받는 분의 직급이면은 한 부장님 정도 되실까요? 부장님의 입장에서 아 갑자기 직원들이 다저 오늘 갑자기 아픕니다 이러면서 월드컵 보는 거 뻔히 아는데 웃음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우리 노래 들을 시간이 됐는데 이번에 2026 FIFA World Cup의 official anthem 곡이거든요. 다이다이라는 곡입니다. 이게 Let's go라는 뜻인데요. 코러스가 다이다이, 이코, 달레이, 알레이, Let's go예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언어로 Let's go를 뜻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일어도 들어 있고 스페인어, 불어, 영어 이렇게 있네요. Shakira가 부릅니다. With Burna Boy.

0: Shakira and Burna Boy가 불렀습니다. Die Die. 제목 자체는 또 이탈리아어로 Come on, let's go.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럼 headline number 3 가볼까요?
1: More than 800 wildfires burning across Canada have triggered severe air quality alerts across both Canadian and U.S. cities, sending Toronto's air pollution levels to the worst among the world's major metropolitan areas.
0: 캐나다 전역에서 8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캐나다는 물론 미국 여러 도시에까지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질 악화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중 토론토의 대기 오염도는 세계 주요 대도시 중 1위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 What's yeah. going on?
1: Yeah, and it's pretty serious situation here. The region has seen abnormally high temperatures in Canada. And this dense smoke from the central regions in the provinces of Manitoba, Ontario, have blanketed Toronto, which is the most populous city in Canada, raising air pollution levels. And it's actually come down all the way into the U.S. And there were concerns initially that even the World Cup final could be affected by this, but luckily, you know, I think some rain washed that away. But nonetheless, this sort of pattern comes from these worsening summer heat waves and international reports showing that extreme wildfire risks are expanding globally because of global warming. And we've seen recently in places like Spain as well have suffered from this. And on a personal note, I had to call my parents who are in Toronto, and they've lived in Toronto for nearly four decades, and they'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0: Oh my goodness. 토론토 하늘이 지금 그냥 브라운 색깔이라고 합니다. 황갈색으로 지금 완전히 변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북동부까지도 이제 대기질이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뭐 굉장히 많은 지금 산불 뭐 830건 이상이 지금 이렇게 리포팅이 되고 있는데 자, 표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wildfires have triggered air quality alerts.
1: Alerts, right? So when you when something triggers something, that means something causes something to happen, right? So for example, an earthquake can trigger a tsunami warning, for example.
0: Yeah.
1: Right? So think of a gun where if you pull the trigger, right, then it releases the bullet.
0: Exactly. A trigger is that thing on a gun, as you just said, 방아쇠.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면은 이제 실탄이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trigger라는 게 우리가 외래어로도 많이 씁니다만 어떤 일이 발생하게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발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 그로 인해서 미국과 캐나다 이제 많은 지역에 대기질 악화 관련된 그런 이제 뭐 대기 경보가 발령이 됐다. 그것이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What about a metropolitan area? What does that mean?
1: Yeah, it's just an area around a large urban area, a large city, and the surrounding sort of towns and suburbs that are connected. So people will oftentimes commute in this big metropolitan area.
0: Metropolitan 그러면은 대도시 이런 느낌이죠?
1: Mm-hmm.
0: 그래서 metropolitan area는 광역 도시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 연예인들 할리우드 연예인들이 가끔 Met Gala 뭐 이런 데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아마 Metropolitan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1: Because 아니에요? New York has of course you have the Midtown area, right? Where's that Midtown? It's slipping my mind right now. Where Times Square and all that
0: yeah,
1: is.
0: Yeah, yeah, yeah. Oh,
1: Manhattan.
0: Yes, Manhattan. Thank you.
1: And they have the five boroughs there. But you think of Seoul. Seoul is a great example, right? You have, of course, the actual city limits, but then you have all these satellite cities, and we call it 수도권, right?
0: Yeah.
1: And it's all connected. It's all one sort of area.
0: 그래서 우리도 한국의 수도권을 설명할 때 다양한

0: and the surrounding areas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metropolitan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More than 800 wildfires burning across Canada have triggered severe air quality alerts across both Canadian and US cities, sending Toronto's air pollution levels to the worst among the world's major metropolitan areas.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1: The UK has announced a default overnight social media curfew and a ban on addictive features for 16 and 17-year-olds to improve sleep and focus, though teenagers will be allowed to opt out.
0: 영국 정부가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의 수면 시간 확보와 집중력 향상을 위해 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심야 시간대에는 꺼두고 중독성이 강한 콘텐츠도 비활성화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는 규제안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사용자 의사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Yeah.
0: All right. 우리 앞서서 어떤 이제 날씨 관련된 경보나 특보가 해제될 때는 lifting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표현이 아니고요. opting out라고 합니다.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해 주시죠.
1: To opt out of something. Just the whole situation.
0: Yeah,
1: the situation right now. So based on these measures, these social media companies, they have to automatically not allow 16 and 17-year-olds between midnight and 6 to access these social media apps and also disable features like autoplay and infinite scroll for these teens. But right now it's sort of a trial period because if these teenagers don't want these features, they can just go into the settings and turn it off.
0: Yeah.
1: But the plan is that the government will initiate formal measures by the end of this year and hopefully take effect next spring for a complete ban on social media use for children under 16, which we've talked about numerous times too. Countries like Australia have banned social media for teenagers, right?
0: 그래요. 그래서 원하면은 이제 기능을 해제할 순 있지만 일단 기본값으로 16세와 17세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밤 12시가 되면은 꺼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용 못하고 자라는 거죠. 그때 이제 숙면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본값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앞서서 호우특보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나라에서 해제할 때는 그거는 이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은 해제하고 뭐 개별적으로 해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차원이 아니죠. 그럴 때는 lift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You lift a measure and then you can issue a measure.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 해제는요. 그게 아니라 원하면은 내가 이렇게 스위치처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해제지만 영어로는 opt out라고 하죠.
1: Yeah. So when you opt for something, you're choosing, right? O-P-T. And you can choose to go into the settings and turn it off.
0: Exactly. 옵션의 그 opt예요. O-P-T.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은 켜고 내가 원하면은 끌 수 있는 뭐 기본 세팅이 일단은 켜져 있는 거긴 한데 원하면은 끌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럴 때 you can turn it off or you can opt ou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세팅인 것은 영어로 it's a default setting.
1: Default setting, right? It's the automatic setting when you first turn on the phone or the app, right?
0: 그렇죠. 외래어로 또 많이 쓰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spelling이 D-E-F-A-U-L-T, default.
1: Yeah. And don't confuse that with another meaning of when you can't pay back your money. A company can default as well,
0: but that's a different meaning,
1: though. Yes. Same spelling.
0: 맞아요. 이게 영어라는 게 사실 배움의 끝이 없는데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요 한 가지 뜻만 볼게요. 어떤 초기 설정, 기본 설정이라는 의미로 default.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UK has announced a default overnight social media curfew and a ban on addictive features for 16 and 17-year-olds to improve sleep and focus, though teenagers will be allowed to opt out. Now let's move on to the final headline.
1: Korean health authorities are advising summer travelers to Vietnam and Japan to verify their vaccination status before departing due to a sharp spike in meningococcal disease cases in both countries.
0: 베트남과 일본에서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보건당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들 나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출발 전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 Yeah.
0: Tell us more.
1: Yeah, so

0: Meningococcal disease, it's a bacterial infection, right? Mm-hmm. And it spreads through respiratory droplets, and it could be deadly. It progresses so aggressively that approximately half of those who die from this do so within 24 hours of onset. And there's been an over fourfold increase in cases last year in places like Japan and Vietnam. And what's deadly is that the initial symptoms are very mild. They're like fever, chills, headache, which are just common sort of symptoms, right? But health experts are urging travelers to be vaccinated or get vaccinated at least 3 to 4 weeks before departure to get the full effect of these vaccinations before you travel.
1: 사실 국내 발생 건수는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연 10명 안팎에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그런 디지즈가 아닌데 해외에서는 증가 추세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5명이나 수막구균 환자가 있었다고 하고 또 일본도 최근에 증가 추세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많이들 여행 다니시는데 베트남을 가시거나 일본을 가시면은 반드시 예방 접종을 맞으시라는 얘기고요.
0: Yeah, meningococcal it's not a common sort of disease. I don't think it doesn't roll off the tongue, but it often does lead to things like meningitis, which is much more common. I think it's 뇌수막염, right?
1: Right.
0: And that's I think that's kind of the danger here.
1: 그렇죠. 근데 초기에는 사실 이제 감기 증상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감기인지 아니면은 수막 구균 감염증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이제 여행 가서 내가 갑자기 고열, 두통, 목이 좀 이제 경직된 느낌이 든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일단 즉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예방 접종을 내가 맞았어도 혹시 이런 여행지에 갔을 때 조금 이상하다 몸이 그러면은. 한 번쯤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Better safe than sorry.
0: Yep.
1: 표현 보겠습니다. Verify.
0: Yeah, officials want you to verify these vaccinations. They want you to check or confirm that you have these, right? So when you verify something, for example, when you sign up for a website, you have to verify your email address.
1: 확인해 주는 거, 입증하는 것을 to verify라고 합니다. 그래서 verify your vaccination status는 예방 접종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얘기고요. There's been a sharp spike in meningococcal disease cases in Japan and in Vietnam.
0: Yeah, a spike would be an increase and a sharp spike would be a very sudden or large increase.
1: 자, 그래서 급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Korean health authorities are advising summer travelers to Vietnam and Japan to verify their vaccination status before departing due to a sharp spike in meningococcal disease cases in both countries. And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자, 오늘 무모한 문장은 그 노래 나올 때 공연장이 완전 뒤집어졌어.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와 무료인 EBS 반디 또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고요. 노래 들을게요. J.D. Suther, Smoke Gets in Your Eyes.

0: Now let's review five key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posture.
1: Posture. The president outlined the nation's foreign policy posture during the speech.
0: 네. 대통령은 연설 중에 국가의 외교 정책들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제 policy라는 단어도 물론 이 예문 안에 나와 있는데 posture라고 하면은 이제 앞서서 봤던 헤드라인에서는 대응 체제라는 뜻이었고요. 여기서는 뭐 태세? 그런 태세 uh-huh. 예, 태세라고
1: like
0: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 Posture, right?
0: 네, 그래서 foreign policy 외교 정책의 그런 이제 뭐 태세 이 나라가 어떤 이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런 입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degree.
1: Mm-hmm. My brother plans to pursue a master's degree after graduation.
0: 내 남동생은 뭐 내지는 우리 형이 졸업 후에 석사 학위까지도 이제 받으려고 해. 그래서 pursue a degree라는 것은 그 공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사 공부를 한다, 박사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pursue a master's degree, a Ph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metropolitan area.
1: Yep. Traffic congestion is a major problem across the metropolitan area during rush hour.
0: 붐비는 시간대에 그러니까 가장 바쁜 그 통근 시간대에 대도시에서 교통 체증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광역 도시권, metropolitan area. 자, 그리고 opt out.
1: Customers who do not want to share their data can opt out during registration.
0: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경우에는 registration, 가입 절차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택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체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opt out 하는 것은 체크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verify.
1: The teacher asked students to verify their answers before handing in the test.
0: 시험지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쓴 답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맞는지 이제 숫자가 여기에 다 맞는지 이거 체크 한 번씩 하고 제출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다라는 의미로 verify가 여기서는 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헤드라인에서 나온 표현들 리뷰해봤고요.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그 노래 나올 때 공연장이 완전 뒤집어졌어. 자, 준식님이 유튜브로 When that music played, the stadium was lifted up and down.
1: Okay. I think we understand what that means, right? I think

0: English,
1: not
0: this wordage, yeah, but I can became the furnace of exile. Because a furnace normally is, you would think of it as something bad because things burn in there, right?
1: Mm.
0: So, yeah, perhaps this could work, but I think I could, I would, I think this sounds like a literal translation almost.
2: 그러니까요. 이게 한 언어와 한 문화권에서는 말이 되는 게 또 다른 언어권에서는 말이 안 되거나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요. Furnace도 그런 것 같아요.
0: Yeah.
2: 그러니까 불이 negative. 활활 타오르는 요 느낌이 우리는 이게 또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영어권 국가에서는 furnace라고 하면은 타들어가서 없어지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연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물론 excitement를 넣으셨기 때문에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 그래도 뭔가 excited 됐으니까 좋은 뜻이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네. The moment the song began, the stadium became 무슨 단어로 바꿀까요?
0: Maybe just a center of excitement.
2: The center of excitement. 좋네요. Perhaps, yeah. 네, 좀 무난하게. The center of excitement.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제 문장 구조를 살려서 단어 하나만 바꿔봤어요. 자, 그리고 이은미님은 That song was a pure dopamine hit for the crowd.
0: Yeah, I like this one. Very casual. dopamine is used a lot these days, right? So, perfect, 이은미님.
2: 좋네요. 최경애님, That slayed the stage.
0: Right. I think they said they slayed the stage.
2: Oh, sorry, they.
0: So this, when you slay the stage, this is sort of slang-ish, you know, it means they did very good, right? Because slaying is normally killing somebody, but when they say this is the focus on the performers, though, so it's a little different from what our 문장 was, but they slayed the stage. Perfect sentence. Yep.
2: 20대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0: Yeah.
2: 10대들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0: yeah.
2: 어쨌든 이제 slay라는 게 원래의 의미는 이제 용맹스러운 기사가 나쁜 그 dragon을 slaying 해가지고 이렇게 처치 뭐 이렇게 뭐 물리쳤다 이런 의미가 원래는 있지만 이제 요즘에 20대들은 그냥 굉장히 뭘 잘했다는 의미로
0: well,
2: 슬랭으로 쓰는데
0: To be more literal, these days a lot of kids will say it killed, right? The performance killed, meaning it did really well, similar to slayed.
2: 직접적으로 그냥 kill이라고 하기도
0: yeah.
2: 하는군요.
0: Oh, yeah.
2: 그래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they slayed the stage. 네. 우리말로도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0: Right.
2: 제가 이런 표현을 잘...
0: 죽여줬어.
2: 이건 옛날 right. 표현 아니에요?
0: But it's still, it's good
2: 그래요.
0: meaning,
2: 그 느낌은
0: right?
2: yeah. 맞네요, 맞네요. Yeah. Okay.
0: 죽인다.
2: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Alright, let's pick some prize winners.
0: Yeah, I'm gonna go with the feral sentence. There we go, where is it? 30... No, where'd it go? 3088님. Yeah, the crowd went feral when the song dropped. Very creative.
2: 네,
0: yeah.
2: 좋아요. 반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3088님. I'm gonna pick the song absolutely blew the roof off the stadium. 김은숙님의 문장이었죠. 단백질 쉐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은숙님 두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What would you say?
0: I say everyone lost their minds when the song played.
2: Ah, everyone lost their minds when the song played.
0: Yeah.
2: 저는 the song totally brought the house down.
0: Brought
2: or completely
0: the house down.
2: brought
0: yeah.
2: the house down. Ah. 네, 비슷한 문장 아까 우리 청취자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The song completely brought the house down.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Here's Toto with I'll Be Over You, and we'll see you in part two.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EBT는 영어.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Monday, the 20th of July. I'm your host, Choi Soo-jin. Joining me in the studio is Shane. 자, Morning Special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는 뉴스 커버리지로 시작됩니다. 오늘은요, 미국에서 최근 바나나를 주로 다룬 음료와 음식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2부 퀴즈 드리겠습니다. Shane, give us the quiz.
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dish made from bananas? Number one, banana bread. Number two, banana split. Number three, banana republic.
0: 다음 중 바나나로 만든 음식이 아닌 것은 Number one, banana bread. Number two, banana split. Or number three, banana republic. 자, 1, 2, 3번 중에 뭐가 바나나로 만든 음식이 아닌지 골라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EBS 라디오까지만 검색해도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